0: 못할 것이라며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곧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했으며 현재 상황을 전쟁이 아닌 간헐적 군사 충돌로 규정했습니다. 미군 18명이 사망한 것을 두고 기자가 별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이 5개월째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6개월을 넘긴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는 소해암으로 모두 제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새로운 평화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모레 키이우로 향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미군 쿼트로 성장군들이 이란 전쟁 장기화에 공식 이견을 표출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미군 고위 장성들은 국방장관 지휘 문서에 집단 비동의를 명문화해 군사적 책임을 민간 지도부에 묻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해군 구축함 가용률이 쿼트로 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미군 병참 현실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현역 장성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항명 성격의 기록을 남긴 것은 미국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무기 공급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구 전략 없는 소모전이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 방어선까지 마비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 내부의 불만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군 사성 장군들이 국방장관 지휘 문서에 집단 비동의를 명문화한 건 군사적 파장의 책임을 민간 지도부에 묻겠다는 배수진입니다. 베트남 전의 점진적 폭격이나 이라크 전 당시에도 문민 통제 체제와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수뇌부가 이처럼 공식적인 항명 성격의 기록을 집단으로 남긴 건 미국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례적인 반발의 기저엔 붕괴 직전에 미군 병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군 구축함 가용률이 25% 미만으로 추락하고 항공모함들마저 만성적인 피로 속에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3: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무기 공급도 문제 없다고 자신합니다.
5: We have so much ammunition and munitions, as they like to call it, all over the world that we can always take from if we want. And this is a relatively little war for us. This is not a big war.
3: 하지만 정치권에선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6: Don't know when the mission will be accomplished.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작전이 이미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7: What you are seeing is the fundamental limits of air power and naval power alone.
3: 결국 명확한 출구 전략 없는 소모전은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의 방어선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미국 지질조사국 소속 지구물리학자 케빈 밀러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지진 발생 확률을 새로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55년까지 규모 6.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7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예측치보다 약 2%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단층이 오랫동안 파열하지 않으면서 지각의 응력이 쌓인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부분을 관통하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강진 발생 확률은 25%를 넘어 2014년 예측치보다 약 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 단층은 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989년 로마프리타 지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강진 확률이 가장 높은 헤이워드 로저스 크리크 단층대는 34%를 넘었으며 두 단층이 동시에 파열할 경우 규모 7.4의 초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지질학자 네드필드는 상대적으로 자주 파열하는 단층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이 더 빠르게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샌저신토 단층대도 최근 천년 사이 가장 높은 응력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필드는 지진 발생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다며 미리 대비해두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산정보업체 알트라타가 오늘 발표한 억만장자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합산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3,795명으로 전년보다 8.2% 늘었으며 최근 5년 새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기술기업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창업자와 주요 주주들의 자산이 크게 불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부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산이 500억 달러를 넘는 이른바 슈퍼 억만장자는 29명으로 이들의 합산 순자산은 4조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 억만장자의 채 1%도 안 되는 이들이 총자산의 27%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율은 2017년 7.2%에서 불과 8년 만에 4배 가까이 뛴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1,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에 집중된 자산은 증시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출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트라타의 마야인버그 리서치 분석 책임자는 기술 분야에 집중된 최상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인공지능 관련 흐름에 따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1: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마리아 바티로모가 어제 전격 해고됐습니다. 폭스뉴스는 성명을 통해 바티로모가 더는 폭스뉴스 미디어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경영상의 결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바티로모는 2014년 CNBC에서 폭스로 이적한 뒤 12년 넘게 폭스 비즈니스와 폭스뉴스의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베테랑 앵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도 알려진 바티로모는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거 조작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고 이 일이 폭스뉴스의 대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폭스뉴스는 선거기술기업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와 2023년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해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티로모가 회사 내부 지침을 트럼프 백 악관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경영진이 2020년 대선에 중국 투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방송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바티로모가 이 내용을 백악관 측에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이것이 고용계약 위반으로 간주됐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믿지 못하겠다며 마리아는 진정한 프로이자 용감한 투사라고 적었습니다. 폭스뉴스 내부 지침이 백악관에 유출됐다는 의혹은 방송사와 정권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 러시아가 오늘 드론으로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본부를 처음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키니엔토 스여키를 모스크바로 발사한 대규모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러시아 각지 공항 운영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러시아는 남부 오데사의 에너지 시설과 헤르손 도심도 추가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는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해 중단된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들은 이번 주말 양국을 차례로 찾아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나섭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2: 러시아가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본부를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남부 오데사의 에너지 시설과 헤르손 도심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드론 500여 기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면서 러시아 각지의 공항 운영이 중단되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항공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더는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후 장기간 중단된 평화협상을 다시 중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모스크바를 찾은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차위 제러드 쿠시너가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They're losing 25 to 30,000 soldiers a month. I just want to see that end. I think we'll get it.
12: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이 3자 회담 재개를 위해 다시 시동을 걸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0: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0: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1: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12: AF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 5개 나라가 오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고 망명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수용할 역외 귀환 허브 설치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역외 귀환 허브란 유럽연합 바깥의 제3국에 구금시설을 마련해 불법 이주민의 망명심사와 송환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협력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간다와 르완다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이민장관 모르텐 보드스코프는 올 연말 무렵 협력국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의 배경에는 유럽연합이 수년째 안고 있는 불법 이주민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난민위기 당시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몰렸고 최근 세우타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이주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유럽연합은 지난 6월 더 엄격한 이주민 규정을 승인하고 역외 허브 설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도가 이미 여러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어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영국은 불법 체류자를 르완다로 추방하려던 계획을 인권 논란 끝에 폐기했고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에서 운영하던 이주민 처리 시설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페라지 대표가 오늘 버밍엄 전당대회에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당이 집권할 경우 소형 선박을 이용한 영국 해협 횡단을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 영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가 8년 동안 20만 명에 달하면서 이주민 문제는 유럽 전역에서 정치 지형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튀르키예 기반 금융기관인 골든글로벌 은행과 그 자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은행이 이란 이슬람형 명수비대 사나 쿠두스군을 위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이란 자금의 국제이동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골든글로벌 은행은 즉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6달째를 맞은 지난달 말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을 먼저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벌 은행 제재는 이란과 연계된 제3국 은행에 대한 두 번째 조치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화요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주 추가 제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오늘 더 이상 제재 대상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빨리 이란 지원을 중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자금줄을 겨냥한 제재 대상이 이집트에 이어 튀르키예로 확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금융 압박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금융망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번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할 전망입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국영RT방송은 오늘 두 사람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 올렉시 혼차렌코는 대표단이 내일 모스크바를 먼저 방문한 뒤 모레 키이우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겠다면서도 접촉이 이뤄지면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테러 활동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제 성명을 통해 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키이우 양쪽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그동안 러시아를 수차례 방문해 평화협상을 중재해왔지만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일간 키우포스트는 3자 간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네팔 실종 한국인 수색 현장을 오늘 YTN 취재진이 직접 찾았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오전 9시쯤 출발해 둔체까지 이동하는데 누에베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홍수로 원래 도로가 끊겨 우회로를 탔지만 진창에 빠진 트럭과 낙석 그리고 쏟아지는 비가 이동을 막았습니다. 네팔군은 험준한 지형을 이유로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항공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14: 베이스 캠프에서 50km 남짓,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대홍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15: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 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16: 조심해요.
15: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1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 항공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을 새로운 전략 목표로 삼고 드론 공격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영공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와 보험사에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하늘에 드론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달에만 역대 최다인 약만 6천 대의 드론이 러시아 국경을 넘었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을 포함한 공항 32곳이 매일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일시적 폐쇄를 사실상 전면 운항 중단으로 확대해 러시아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드론 격추 과정에서 러시아 방공망이 발신하는 가짜 위성항법 신호가 민간 항공기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항공사 에랄은 6월에 모스크바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에어인디아는 4월에 러시아 영공 통과 노선의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경고를 테러 선언으로 규정하며 적절한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사실상 중단 없이 폭격을 가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의 지역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이 오늘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팔라우에서 나흘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회원국들은 적절한 사전통보 없이 여러 회원국 상공을 통과한 최근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가 최소 24시간 전 사전 통보를 포함한 투명성 확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 주최국인 팔라우의 수랑겔 휩스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 단합된 목소리가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8개 회원국 가운데 나우에로가 성명에 반대해 만장일치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고 키리바시도 관련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나우에로와 키리바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국가들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린자롱 외교부장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해 참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팔라우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핵 강대국의 군사행동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긴장이 그만큼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아일랜드를 방문할 때 카타르가 선물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전용기는 카타르가 미국 정부에 기증한 보잉 747-8를 개조한 항공기로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 처음 해외 출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테러 암살 위협이 있었고 새 전용기가 기존 기체의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보안 대응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용기가 10월에 60일간의 보안 업그레이드를 받게 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내부 시설과 엔진은 최고 수준이지만 어떤 지역에도 갈 수 있으려면 최대 성능으로 끌어올리는 데 약 60일이 걸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며 워싱턴포스트는 업그레이드가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일랜드 방문 주목적은 카운티 클레어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 둠버그 골프장에서 열리는 아이리시 오픈 골프대회 참석이며 캐서린 코널리 대통령과 미할 마틴 총리 등 아일랜드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안 기능이 일부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선물 항공기를 여전히 선호하고 의존하고 있음을 이번 방문이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내정이 역풍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 정상외교 성과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에 큰 변화를 주면서 국정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으로 악화한 여론 흐름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용혜인 후보자 내정의 역풍이 거센 탓인데요. 프랑스 정상외교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지난 일요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에는 경제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악화한 민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의 세제와 공급을 주도하는 부처를 새 얼굴로 바꾸면서 쇄신 의지를 나타낸 셈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내각 개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틀 뒤엔 김 전 실장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집행 속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4: 나아가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연임 없이 퇴임시켰습니다. 반면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는 노동계 현안을 주제로 차담회를 마련했고 하루 뒤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의견 청취에도 나서면서 전통 지지층을 향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6: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회 대개혁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4: 하지만 정작 같은 맥락에서 발탁한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레 악재가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연임도 이례적인데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까지 밝히면서 한 주 내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겁니다. 실제 개각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인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목소리를 주시하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EU 핵심국인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면서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옵니다. 문화와 첨단 분야 협력 등 정상 외교 성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건데 다만 용 후보자 논란으로 외교 행보가 묻힐까 우려하는 시선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4: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3: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4: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9: 323-707-424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0: 남가주 레이크 엘시노어의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여성을 맨손으로 제압한 20살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기계체조 트램펄린 선수 출신인 루카 오퍼맨 씨는 드라이브 스루 줄에서 대기하던 중 매장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한 여성이 끝이 날카롭게 꺾인 대형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햄버거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유로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직원 대부분은 매장 뒤편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오퍼맨 씨는 차에서 내려 드라이브 스루 창문을 뛰어넘어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금속 뒤집개를 집어들고 여성에게 다가가 매장을 나갈 것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여성이 계속 막대기를 휘두르자 오퍼맨 씨는 몸싸움 끝에 여성을 제압하고 막대기를 빼앗아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이 해당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제압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퍼맨 씨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11: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어내는 카메라 기술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올해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1013호는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의 데이터 수집과 보관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관련 규제 입법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다섯 해 연속입니다. 번호판 자동인식 기술은 경찰과 지방정부가 차량 추적과 범죄 수사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가 얼마나 오래 어떤 목적으로 보관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시민의 이동 경로가 영구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규제 공백이 계속되는 동안 카메라 설치 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애너하임 오렌지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탄 차량이 콘크리트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시관실은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5번 프리웨이를 달리다 도로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3명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나머지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번 프리웨이는 오렌지 카운티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일시 통제하며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 오늘 경찰이 세 번째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계엄 이후 21개월째 수장공 시엔토도스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 대국민 사고와 함께 실종수사 쇄신을 운호호 지시로 내놓았습니다. 대행은 성인 위치 추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야간 휴일 도스인 대응 체계 구축 등 후속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개혁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식 청장 임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적인 지휘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경찰은 21개월째 수장 공백 속에 세 번째 청장 대행 체제를 맞이했습니다. 신임 대행은 경찰을 향한 불신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고 쇄신을 거듭 약속했는데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진 물음표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새 경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뢰와 공정성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기며 출발했습니다.
15: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14: 사과에 그치지 않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을 1호 지시로 내놓으며 곧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후속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성인 위치 추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야간 휴일 2인 대응 체계 구축 등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16: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4: 문제는 쇄신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주 사건이 불거지기 석 달 전부터 이미 국민생명 중심 TF가 가동됐고 지난 7월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개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난달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TF까지 신설됐고 이번엔 또 별도의 경찰개혁추진단 출범이 예고됐습니다. 개엄 이후 세 번째 임시체제가 이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또 대행, 또 쇄신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나옵니다. 새로운 대책을 더하기보다 차고 넘치는 개혁안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큰데 이를 일관되게 끌고 갈 정식 청장 인선은 아직입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지는 형사사법제도 대변동을 앞둔 만큼 안정적인 지휘체계 구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의 인기 퀴즈쇼 휠 오브 포춘의 오렌지랭 아나운서 짐 손턴이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으로부터 해고됐습니다. 소니 측은 오늘 오후 철저한 조사 끝에 손턴의 고용을 즉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LA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손턴의 노트북 화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승객은 화면에 아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불안한 메시지와 이미지가 담긴 채팅방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승객은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했고 기장은 당국에 연락해 비행기가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턴은 착륙 후 조사를 받았지만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61세인 손턴의 변호사 앨리슨 하트는 의뢰인이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변호사 측 설명에 따르면 손턴은 2년 전 가까운 가족을 자살로 잃은 뒤 자살 예방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잘못된 링크를 통해 의도치 않게 해당 채팅방에 접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손턴은 이번 사건으로 먼저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결국 해고에 이르렀으며 2011년부터 휠 오브 포춘의 아나운서로 활동해왔습니다.
0: 허리케인 마리가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서쪽 해상에서 카테고리 2등급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강한 폭풍이지만 캘리포니아 상륙 가능성은 없다고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다만 폭풍의 외곽뒤가 이번 주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안류입니다. 남양 해변을 중심으로 파도가 높아지면서 이안류가 매우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안류는 파도를 가르며 빠르게 흐르는 물길로 수영객을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끌어당깁니다. 말리부의 베테랑 서퍼마이라 버그는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0: 출동해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총 5명의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안타깝게도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국에도 즉시 통보가 이뤄졌으며 현재 LAPD가 사건 번호 2816호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인타운과 인접한 미드윌셔 일대를 지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구간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8: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약 0.5%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 지표였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의 3배 가까이 늘어난 16만 2천 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이처럼 강하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예멘 정부군과 반군이 충돌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를 넘어섰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1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중동 지역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시와 유가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11: 청와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안에서 파병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병이 반드시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비전투병력과 해상군수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니 현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것은 없으며 파병 시 필요한 국회 동의 등 법적 절차

0: 저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군사 기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2: 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기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라면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 봉쇄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고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처음 국제 연대와 관련한 제안이 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는 호르무즈 의존도나 우리 국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으로 파병 등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로 전투 병력이 직접 파병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2: 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언급되는 파병이 곧 대규모 전투 병력 투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되고 파병이라고 하면 또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열어두고 종합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비전투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병 시 국회 동의 등 국내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연대를 이끄는 영국, 프랑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오는 8일 예정된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기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YTN 한윤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3: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4: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8: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7: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9: 213-388-5600 융자나라.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1: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이자도 너무 싼데 집 팔고 다시 융자를 한다면...
1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정치 한상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수상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저 매주 금요일 날 갤럽이 정기조사 발표하는 날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회복하지 않겠느냐 싶었습니다만 회복하지 못했고 개각 이후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리 배 소장님께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인사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1001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조사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0%로 같은 조사 기간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잘못하고 있다 51%로 나타났는데 먼저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경제 민생 뭐 외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부정평가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높고 경제 민생 근데 여기 인사가 이 없던 것이 플러스 8% 거의 낮았던 것이 이번에 8% 더 늘어나면서 9%로 세 번째 이유로 올라와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뭐 용인 후보자랑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18세 이상 20대의 대통령 긍정이 25% 30대가 31%로 나타났습니다.
0: 예. 그럼 결국은 개각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더 떨어졌다.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개각이.
1: 근데 실제로 개각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 경우 우리 역대 정권 보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인사라는 게 정말 파격적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파격적 인사라는 게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 사람 쓰게 되면 또 그걸로 뭘 할 거고 또 반대편 하면 왜 저쪽만 하느냐 뭐 등등의 인사를 통해서 뭘 하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인 거는 뭐 저는 인사를 통해서 극복이 좀 어렵다고 봤는데 가장 큰 거는 전당대 이후에 좀 통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그나마 유지되거나 아마 반등할 요소도 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아니, 원장님 말씀 통
0: 그러니까
1: 합쳐보면
0: 민주당 내는 지금 뭐 통합 또 연대 뭐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청 최고위원 3명이 들어가서 시끄럽지 않겠나 싶었습니다만 네. 그 이상한 얘기가 전혀 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혁신당 쪽하고의 이제 불협화음.
1: 이게 그거를 뭐 반영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조국 원장님이 계속 그런 멘트들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국 그 혁신당도 뭐 지분상으로는 상당히 됩니다.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 그게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0: 저도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는데 그 김어준 유시민 씨 팬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김어준 유시민 씨 팬덤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 그럼 냉정하게 좀 말하면 30%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분들 좀 30% 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게 사실 딜레마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세요.
3: 하고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연합에서 이탈된 세력이요. 일단 이제 이쪽에 보면 조국당 세력이 조국당 당원의 한 60-70%가 이재명 때 부정적이에요.
0: 맞습니다.
3: 네. 네, 조국당 이탈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2030 여성층이 부안수학교 때문에 좀 이탈인 거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뉴 이재명 세력도 이탈하고 있어요. 이게 이석연, 이병태 이런 분들 전부 지지하다가 지금 다 토사구팽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뉴 이재명 중도 그다음에 조국당 저쪽에 그리고 2030 여성 이렇게 이탈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치 찍었어요. 그동안 조사한 거 보면. 그럼 이제 반사이익 얻는다고 봐야 돼요?
3: 그렇죠. 이게
0: 뭐 국민의힘이 특별히 뭘 잘하는 건 못 느끼겠는데.
3: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이게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그렇죠. 원래 축구라는 게 자살골도 한 골이고 네. 우리가 잘해도 한 골이고 네. 뭐 자책골도 한 골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반사이익이 조금씩 온다 이래 볼 수 있죠. 네.
2: 그게 어떤 반사이익이냐면은 대체로 이제 이 40대, 50대는 빠지더라도 국민의힘 쪽으로 잘 안 가는데 20대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상당히 유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인데 20대는 18세 이상 20대죠. 민주당이 22, 국민의힘이 36으로 14%포인트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30대도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8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도 또 일부 중도 보수 행보를 하면서 들어왔던 70대인데 70대도 이제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3%인데 확실히 이걸 보면 뭐 이따가도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용해인 인사가 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그 대통령이 모레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리메르 서밋 공동 의장 자격으로 이제 출국을 하는데 이거 지금 용해인 문제도 있고 이제 김성원 문제도 있고 이걸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순방 간다고 또 지지율이 뛰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1: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가 아마 9월 15일 저는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0: 예.
1: 그때까지 계속 이 정도 더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고 그걸 올리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청문회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
0: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2: 저는 지금 여론으로는 지명 철회 안 하고는 못 배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왜냐하면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빨리 반등시켜서 국민들의 이 시선은 대통령 쪽으로 가지 사실은 용해인이나 김성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또 중심을 잡아서 국정 운영을 하면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감성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예, 용해인의 경우에.
0: 예, 그렇게 보입니다.
2: 예, 공정성. 또 지금 김성원 장관의 경우에도 뭐 양모 게이트로 번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국정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어떤 사람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이 뭔지에 예. 귀 기울이는 것이 예. 더 나은 선택이다 말씀입니다.
0: 그럼 뭐 인사라는 게 이 사람 안 되면 안 돼. 그런 인사는 없고요.
2: 예. 예.
0: 게다가 지금 이 문제는 뭐 용해인이나 김승원이나 불법 위법 문제는 다 클리어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 감정, 국민 눈높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 불법적인 건 없었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과연?
1: 근데 네. 저는 법무부 장관 자리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뭐 내용은 뭐 얘기 다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은 누가 들어도 저렇게 공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라서 공격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정성호 장관 물러날 때 법무부 장관 자리는 세상 어떤 사람 오더라도 야당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딱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회생활 하지 않은 사람 아니고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뭐 용해인 후보는 좀 다를리 보이지만 그래서 뭐 일부 공감은 하지만 변호사님 딴 사람 회원들 또 공격할 건데요.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2: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뭐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1: 왜냐하면
2: 서정욱 변호사도 계시고 근데 이건 지금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은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도 감당 가능한데 이게 신약으로 연결돼 버렸거든요.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뭐 우리가 YTN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양모 게이트화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빨리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데이터를 빨리 수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상으로 어떤 상황으로 번지고 전개되는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데 김성원 후보자는 우리가 뭐 공소시설 모임 대표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오늘요. 오늘 직위원 판사가 이제 그 공소에서 기소를 했어요. 재판과 관계없는데도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술값으로 김영란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성원 후보자도 이제 그 정모 판사 이름 안 까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까지만 정모 판사 그다음에 양모 씨라고 오빠 실시 오빠 하는 그 술자리가 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강세찬 교수 할 때 제넨셀 그때 그 판사가 대검에서 이제 그 대법원에 가서 배제해달라 했는데 술자리 이거 그대로 해가 영장 기각돼 버렸어요. 이거는 직위원 판사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는 김성원 개인의 문제지 이게 공소 취소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0: 네, 뭐 김성원 후보자 측에서는 그 모임이 이제 술자리라고 하는 게 시기를 봐라 네. 훨씬 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 서정욱 변호사 공소 취소 모임하고 뭐 상관없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공소 취소로 갔잖아요.
3: 처음엔 그걸로 준비를 하다가 이게 티놀지 오빠 게이트죠.
1: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예전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때 시작 자체는 다른 거였어요. 뭐 자익 뭐 이런 걸로 시작했다고 나중에 웅둥하고 나고 별거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뭐 조사도 받고 수사도 했는 것처럼 이 그런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기가 쉽지 않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지금 법무부 힘 다 빠지지 않았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검경 수사권 조정하느라고?
1: 아 그래서 저렇게 하네요. 저는 사실 힘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더 세거든요. 근데 뭐 그런
0: 예,
1: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 공공기관 및 국회 이전은 찬성이 52% 같은 조사였죠. 2003년 이후 이제 꾸준히 증가세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 또 권력 집중 남용 방지 수도권 집중돼 있는 거를 조금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러면 집값도 서울 집값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찬성이 52%로 점점 높아지는 거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20대가 거부감이 크다.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직장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2: 아니, 그거보다는 예.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질문만 있는 게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개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그러면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0: 이해를 못 하겠네요.
2: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찬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청와대가 이전되면 이게 정치적 수도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 부여 그리고 수도는 일단 뭐 경제적인 수도가 되긴 사실상의 수도는 서울인데 네. 굳이 행정기관들은 균형발전하려면 그건 뭐 내려가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판단이 방금 전에 이동혁의 그 말씀대로 맞는 거 아닌가. 왜냐 이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좋다는 무려 57%나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럴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0: 근데 뭐 미국도 뉴욕, 워싱턴, 백악관 워싱턴에 있잖아요.
1: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이라는 게 또 수도를 의미하고.
0: 아니 그러니까 아, 이제 참. 옮기면은 이제 헌법도 좀 바꾸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게 필요한 거겠죠. 예.
1: 그런 뭐 이미지 때문에 아 청와대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찬성을 하기 좀 납득이 안
0: 납득 안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저는 최근에 이제 앞으로 좀 시끄럽게 될 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예요. 이게 아마 JTBC 보도로 불거졌던 것 같은데 청와대는 결정된 사안은 없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넘어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조국 대표도 SNS에 예. 비슷한 이야기를 썼어요.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뭐 이거는 사실 아직 무슨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리고 결국은 만일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 인준
1: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파병은 헌법상 국회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실제로 우리 이라크 파병이나 예전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청와대나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조금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예. 한국에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호르무즈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이 노 땡큐 하면서 거절했더라. 불만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몇 번, 다섯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국제정세 속에서 계속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게다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까지 검토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대를 보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1: 또 써먹어야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면 돼요.
0: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1: 하면 안
0: 처음부터
1: 돼요.
0: 안 된다고 하면
1: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패이라면서 레드팀으로 했나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 그렇다면 같이 우당이라면 어떤 시점에 맞게 이제 비판을 하고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죠? 아직 드러난 사실도 없는데.
3: 근데 이게요.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게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태가 터집니다.
0: 이라크 파병.
3: 예. 왜 그러냐면요.
0: 한미 FTA. 예.
3: 파병이 보수층에서는 맞다고 봐요.
0: 예.
3: 근데 보수층에서 이거 파병 하나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할까요?
0: 그건 아니겠죠.
3: 아니죠.
0: 예.
3: 자, 그럼 이 진보 진영은요 반대가 압도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미국의 요구에서 굴복해서 가는 걸 용납 못할 거예요. 특히 김민석 형부터 김민웅 부터 이게 촛불 들고 반대할 걸요?
0: 촛불 들고.
3: 이분이 대사관 앞에 가서 이게 미국 계속 철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용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국익을 보면 파병이 맞는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지지율이 폭락했거든요.
0: 예.
3: 이번에 아마 촛불단체나 민노총에서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0: 그런데
3: 그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어요.
0: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진보층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장 반대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0: 지금 와서 다 후회하잖아요.
1: 네.
0: 그때 우리가 왜 반대했을까.
1: 네.
0: 그게 파병하는 게 맞고 FTA 하는 게 맞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지키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 파병하면 지지 처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바꿀 수도 없고요. 또 조국 혁신당 이거 또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같이 가는 모양새도 생각이 나거든요.
0: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한 것도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웠지만 뒤쪽에서는 트럼프가 이런 것들 때문에
1: 그렇죠.
0: 한국이 협조를 안 해준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옳았고 지금 이게 앵커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으로 이제 하면요. 이거 만약에 파병하면 제일 반대할 게 김어준, 그다음에 유시민, 조국 그대로 이게 강력하게 반발할 걸요. 아마 정청래 세력도 국회에서는 표결도 장담 못한다. 동의안. 어차피 동의해야 되잖아요.
0: 예, 예.
3: 그러니까 제 말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야, 지금 했었는데 후회를 해도 또 이게 사람이란 동물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반대할 똑같은 자,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0: 그러면
3: 거예요.
0: 이제 진보층이 아마 다 반대할 거라고 하셨는데
3: 예, 그렇죠.
0: 저는 다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여기서, 분석 전문가로서.
2: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한미 FTA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반대자가 많았어요. 근데 한미 FTA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과 우리의 무역의 중요성은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 또 우리와의 안보의 중요성은 이 정도 되는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글로벌 세계화 과정에 이 FTA 자유무역협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매우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무턱대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에이 코리아 help me no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0: 예.
2: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와 2005년 6년 이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냐면 이건 조지 부시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는 안보 플러스 외교 플러스 한미 FTA가 연결돼 있지만 지금은 더 수위가 높습니다. 안보 플러스 외교 플러스 경제 플러스 감정. 이 경제는 한미 무역관계가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이른바 AI, 반도체, 그다음에 마스가 조선 다 들어갑니다. 전력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중대성이 노무현 당시보다도 한 10배 내지 많게는 한 100배 정도 보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호르무즈 파병을 단순히 호르무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 국익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판단이 좋을까?
0: 예.
2: 핵 추진 잠수함 해줄까요? 이거 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2만 8천 명인 주한미군을 4만 5천 명 내지 4만 명 어떤 경우에 3만 9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러이런 게 있고 이러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우리가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고 한미 안보와 동맹과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동의할 사람 꽤 많아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파병이 나니까 뭐 당장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건
2: 그럼요.
0: 아니니까
2: 네.
0: 호르무즈 해협 연대라고
2: 그렇죠.
0: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스탠스가 궁금하네요. 만일 파병을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의힘 어떤 스탠스일까요?
3: 국민의힘은 이게 찬성하죠.
0: 찬성해요?
3: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안보를 중시하고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이나
0: 예.
3: 옛날에 전쟁할 때도 파병하라 그랬어요.
0: 예.
3: 저도 방송에서 계속 파병하라 했고
0: 예.
3: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
0: 정당에서
3: 그렇던데.
0: 뭐 미국의 요구가 있고 또 안보 생각하면은 국민의힘이 찬성할 것 같은데
1: 예, 아닐 것
0: 최근에 이재명 정부 하는 일을 다 반대하거든요.
1: 저는 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요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면 그건 그냥 다 반대예요. 논리 없습니다. 예전에 헌법은 안 그랬어요. 개헌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다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아마 자유투표에 맡겨서 안철수도 주장했거든요. 그럼 좋지만 보세요. 찬성할 거예요.
1: 내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내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강요를 임명할 때 한꺼번에 물소 때 강 건너듯이 해야 한다. 따로따로 가면 다 잡아먹힌다라고 했는데 그 이번 개각은 여기 비유하면 뭐 어떻게 다 잡아먹힐까요?
1: 아니, 저는 뭐 한 마리는 잡힐 것 같긴 한데
0: 지금 사실 용해인 네. 후보자 또 김승원 후보자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자들은 뭐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보수 쪽에서도 뭐 잘했다 칭찬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결국은 이제 크게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해인 후보자하고 김성 후보자. 김성 후보자는 제가 봤 직책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 용해인 후보자라는 거 개인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되는 거고 두 사람 때문에 나머지들은 제가 쉽게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다만 둘 다 낙마하느냐, 둘 중 한 명이 되느냐 부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 후보자는 새롭게 뭐 철회시켜 하긴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됩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그건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청문회 때 비례대표 안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 할 때까지는 그게 비례대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슈가 좀 안 크거든요. 다른 것도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하면 다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0: 청문회가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오늘도 또 여러 가지 폭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에서는 네. 소위 말하는 얼굴 마담이라고 방송에서 표현하면 되나요? 네.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 예. 바지 사장? 네, 바지 사장 합시다. 네. 네. 그런 게 있고 비밀 조직이 따로 있다라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폭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사실은 지키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다 폭로되면 이 당도 이제 못 지킨다. 그럼 빨리 결단을 해야 되지. 청문회까지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3: 저는 이제 그 용해인 의원이 아마 장관직을 포기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예. 기본소득당이 남편도 있고요. 예. 거기 또 상근 당직자들이 한 10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용해인 없으면 국고보조금도 안 놓고 그렇죠? 저기 보좌진 9명도 생계 막막할 거예요. 솔직히 국회의원 임기는 2년 남았어요. 그런데 장관 얼마 할지 모르잖아요. 아마 저는 여러 이제 정황상 장관직을 스스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0: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요. 또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갤럽 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조사도 했어요. 여기서 한동훈 1위, 김민석 2위, 오세훈 3위, 9%, 7%, 5%인데 지금 뭐 집권 2년 차 아직 만 2년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때 차기 지지도 여론조사 역대 한번 살펴보면 그때 1위 한 사람들 후보도 못 올라갔어요.
1: 김무성 뭐
0: 많죠. 뭐 네. 그러면은
1: 박원순.
0: 박원순도 마찬가지였고
1: 네. 10% 넘었었거든요.
0: 네, 근데 지금은 한동훈 1위, 김민석이 김민석은 뭐 거대 여당의 당대표니까 저는 뭐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위한 거는
1: 그렇죠,
0: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러면 야권에는 지금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SNS
0: 오세훈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무죄가 난다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면 네.
1: 국민의힘이 그만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걸 바라보는 것 같고 특히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복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낮아 보이거든요. 예. 장동욱 대표가 있는 이상.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관계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개인기 뭐 최근에 SNS 글도 많이 쓰고 막 공격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인지도가 더 돼서 1위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연 김민석 당대표가 가장 높습니다. 17%로 이제 뭐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인데 4%예요. 그러니까 단연 이제는 김민석 대표 체제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 일단은요 경쟁자가 없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8%로 가장 높은데 오세훈 14%, 장동혁 11%니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의 상황은 왜 이럴까? 이게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주 강성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 매우 보수적에서는 보수적이라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장동혁이 20%로 가장 높아요. 어. 그 다음에 오세훈이 10이고 한동훈은 7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게 확장성이나 이런 건 분명히 한동훈 쪽이 많은데 일단 지금 현재의 당 상황은 여하튼 좀 친윤 성격의 이 세력이 이 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한테 힘이 실려 있는 상황. 또 최근에 뭐 연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실어준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 보수 내에서는 성향에 따라서 지지의 이 비율이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확실한 건 민주당은 지금 경쟁자가 없어요. 17%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지어는 7%를 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정청래가 아니고 6%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사람이 김민석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조국 혁신위원장인가요? 뭐 계속 뭘 맡고 있는 것 같은데
1: 위원장, 예.
2: 위원장인가요? 네. 조국 혁신위원장
1: 원장 예.
2: 그냥 원장입니다.
0: 예, 조국 원장이라고 하면 원장. 됩니다.
2: 네. 네. 하여튼 자꾸 바뀌니까 위원장, 당대표, 뭐 원장. 네. 근데 이제 6%니까 조금 최근에 그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 진영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전만한 화력은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한때는 이 갤럽 조사에서 조국이 이 김민석보다는 좀 차이를 내면서 앞섰던 적도 있어요. 이제는 김민석 쪽으로 정리가 되고 뭐 민티 민주당 TV도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조국 원장으로서의 뭔가 좀 포석 아닌가.
0: 예.
2: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3: 저도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볼 때 그 진보 진영은요. 아마 저는 이제 그 김민석, 조국, 강훈식이 다 코스로 봐요.
0: 예.
3: 오히려 정청래는 좀 어릴 거고 대선주까지는 아마 이 세 명이 접전을 벌일 거고 우리 보수 쪽에는 오세훈, 장동혁, 그다음 한동훈인데요. 그런데 우리 보수는 좀 변수가 많아요. 뭐냐면 이게 오세훈은 재판이
0: 예.
3: 거기서 무죄를 받으면 날개 달아요. 바로 1위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 한동훈도 이제 그 당원 게시판 수사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만약에 두 명이 날아가 버리면 그 대안으로는 이제 조금 안철수나 이런 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 그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0: 근데 강성 보수 표만 가지고 대통령 못 되잖아요.
3: 근데 후보는 될 수 있거든요. 본선은 또 그다음 문제니까 서로.
0: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1위라는 거 아니에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1: 네.
0: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복당에 신경 쓰지 말고 안 받아준다 자꾸 복당을. 예. 그런데 그 당 안에 한동훈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 스피커들 보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나 장해찬 최고 정도 빼면은 다 패널들이 친한 패널이에요.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니까 라디오든 유튜브든 어디 가서 다 친한동훈 평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창당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 원래는 지금 남은 경우의 수는 창당 정도거든요. 장동혁이 내년 8월까지 간다. 아니면 뭐 장동혁 유사한 사람이 또 당대표 된다 그러면 복당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가장 문제가 안에서 이제 소통하는 그 의원들이 예컨대 친한계 아니면 대한과 미래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해줄까도 좀 의문스럽고 또 방송계에서는 그렇게 좀 많은데 실제로는 저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0: 실제로가 뭐예요?
1: 실제로 서정우 변호사 같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지자 수로
0: 지지자들이
1: 네. 훨씬 방송계에서는 한 90%면 그게 반대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창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혼자예요. 단기 필만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모이고 한다 그러면 9% 정도나 되고 이게 진짜 맞다고 그러면 창당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왜 안 하겠습니까?
0: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보수 층이 장동혁을 저렇게 밀고 있으면 임기 끝나고 연임해도 장동혁 그러니까요.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대표 선거에.
1: 네, 없습니다.
0: 그러면은 한동훈은
1: 지금 창당해야 돼요.
0: 계속 못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1: 그래서 지금 창당을 하고 이준석 방법을 택하든 뭘 해야 되는데 총 선거도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못한다는 거는 곧 결국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0: 만일 지금에서 장동혁 체제가 연임에 성공하면 네. 3년 남은 거예요. 3년.
3: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연임은 뭐 무난하고요.
0: 아 무난합니까?
3: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복당도 불가능한데 근데 창당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한동계가 비례입니다. 비례니까 이게 나가는 순간에 배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못 나가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네. 그리고 이게 나머지 지역구는요 송파하고 부산이 많아요. 우리 보수가 아주 강세 지역에 거기 탈당해 버리면 한동훈 당으로 됩니까? 창당하면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원외 정당, 원내 정당 한동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원외 정당, 개혁당은 운이 좋아서 세석이지. 뭐 그때 개혁당은요 그 이준석이 잘한 게 아니고 공영원 후보가 자멸했잖아요. 그러다가 천하람은 기적적으로 한 거고 원래 한석 이주영 한석은 일당이거든요. 예. 저는 한동훈 창당하면 비례 한두 석 그 이상 지역구는 당선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온다 결국.
3: 안 나오죠.
2: 그 선거 제도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의 경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는 이제 선거 제도상 소선거구제에서 양강 구도의 우리 이 정치 시스템을 뭐 창당을 해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비용 문제, 창당을 했을 때의 인력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또 불가피한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개되다가 내년까지 한동훈 의원이 또 폭당을 하고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권을 도전하고 또 관련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때는 창당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제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죠. 또 팬덤도 있는데다가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그런 민심을 모아서 그런 여파를 몰아서 총선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0: 예. 창당 얘기를 해봤으니까 2부에서는 연대와 합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부 순서 마칩니다.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박준 변호사, 서정국 변호사,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답했고 신장식 대표가 그런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조국 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 주도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어요. 이렇게 신경전이 과열되고 그 당 지도부끼리 설전이 오가고 하면은 당원들끼리도 이제 융화가 안 될 텐데 뭐 합당 되겠습니까? 이거?
1: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아졌어요. 실제로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론으로 반대한 것까지 조국 원장의 뭐 레드팀 발언이라든지 충원 발언이라든지 또 신장 대표 등등 다 합쳐보면 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다르게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런 방식을 택하니까 민주당한테는 더 나쁘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평택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반대할 것 같거든요.
0: 예,
1: 양쪽 정당 다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제가 볼 때 이거 레드 팀이 아니고요. 조국 팀이 이미 둘 사이 레드 라인을 긋는 거죠. 레드 라인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요. 지민 비조라고 해요. 이 타협 예지가 있잖아요.
0: 예?
3: 비례를 주니까.
0: 예.
3: 근데 지금 비례 12명이 또 비례 받을 수 없잖아.
0: 예.
3: 그럼 이게 지역구
0: 예.
3: 달라 할 거죠.
0: 예?
3: 민주당에서 어느 지역을 빼줍니까? 결국 합당하면 아마 조국당이 지분을 저는 20석 이상 요구한다 봐요. 근데 민주당이 들어줄 수가 없죠. 따라서 합당은 물 건너갔다 보고 연대를 하려 해도 어떻게 연대합니까? 평택처럼 김용남은 상임 또 상금 부회장 시켜주고 정책이 평택에도 저는 다음에도 전쟁한다 봐요. 아마 연대도 어렵다. 통합은 아예 말도 안 되고 둘 사이는 전면전 좌파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봐요.
0: 예, 말씀하세요.
2: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0: 예.
2: 이게 당대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의 이 통합은 또는 합당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감정이 쌓여서 뭐 얼마 전에 뭐 멸칭도 있었습니다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권자들이 서로 이제 더 이상 융화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그런 단계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의 사실상의 수장이죠. 조국 원장이 계속해서 이 레드 라인을 걷는 레드팀이 아니라 레드라인을 걷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냥 유시민 작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김어준 방송과 민티의 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플러스 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성과 감정이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합당 지분을 논하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감정적으로 한쪽은 이 대등한 관계다.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을 바라볼 때 흡수의 어떤 대상이지 대등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같이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민족 전쟁이 되고 있다.
0: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배은 망덕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조국 원장이 SNS에 또 그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지민비조 언급해 주셨는데 12석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그런데 많은 민주당 당원들 지지층이 찍어준 건 사실은 비례는.
1: 그렇죠? 네.
0: 거기다가 이 배은 망덕 발언이 나온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그 원장이 사면 복권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2년 실형 선고됐었거든요. 그래서 8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사면 복권을 나왔어요. 만일 사면 복권 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1: 올 연말.
0: 올 연말까지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면 복권을 해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 빠졌거든요. 그거를 당시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만일 사면을 하시면 한 두 자릿수 빠질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결단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에게 라고 해서 배은망덕이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충원 이것도 사실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충원 무슨 부하도 아니고 충원을 이렇게 하려 하면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게 옛날에 충원이라 하는데 그냥 와서 무슨 욕설 비슷하게 충원 같은 충원이라 표현하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감정을 건드린 거고요. 마찬가지 대받친 게 배은망덕이 된 거고요. 결국 이렇게 막 목소리 커지는 거 딱 하나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결국 목적은 다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꼭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0: 여기 국회의원 해본 사람이 없어요.
1: 없네.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겠네.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 비례 그 사람들 지역구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 그냥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절대 안 되거든요. 민주당 합쳐가지고 몇 명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울 때 사실 이럴 때 어려울 때 민주당 도와주고 나중에는 좀 도모하면 되는데 지금이 또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멘트 같은 걸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 메시지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저는 조국 원장님 비롯해서 조국혁신당한테 유리한 것 같지 않.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지역구 의석도 받는 거지. 붙어봐요. 그냥 다 떨어져요. 뭐 서정욱 변호사님 잘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분열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되기 바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실제로 총선이 이루어지잖아요. 되는 쪽을 찍죠. 안 되는 쪽을 뭐 하나 찍어줍니까? 그런 일은 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0: 네.
3: 아마 이제 조국 이분이 이거 제가 교수 때도 잘 알거든요. 평가가 워낙 속이 좁고 뒤끝 장렬.
0: 네.
3: 제가 유일하게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0: 예,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입니다.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뒤끝이 있어요. 그 평택의 한이 천추에 맺히는 거예요. 평택의 김용남 공천회가 3등으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끝까지 뒤끝이 있으니까 그러기 이현주하고 강덕구 지역에 자기 공천하겠다 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뒤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충성 충원 레드팀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음에는 내전을 벌이자. 그런데 실제 최민희 의원이 40석이 수도권에 위험하다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 2, 3천 표씩 차이나니 조국당이 후보 다 내버리면 그럼 이게 어떡하느냐. 아마 민주당은 지금 조국 때문에 골치 아플 거고요. 근데 대신 우리 보수는 한동훈의 신당 만들면 조국당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4당 체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0: 예. 근데 뭐 여기에서 국회의원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의전은 좀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3: 무슨 의전? 아무도 받아본
0: 없어요?
3: 없어.
2: 아니 국회의원 이상의 의전을 받으시겠죠. 내가 서정욱입니다.
0: 아니
2: 근데 이게 뭐가 예. 문제냐면은 예. 지금 전대 저도 이제 그래도 전대 이전 또 전대 치르는 동안에는 갈등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전당대회 이후면은 갈등이 수습될 걸로 봤는데 저는 좀 더 증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갈등 때문에 이 이탈한 뭐 호남 40대 또 화이트 칼라가 뭐 자동 응답 조사가 됐든 전화 면접 조사가 됐든 이게 지금 잘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주로 이제 개인들 간의 이 이슈로 점화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굳이 제가 그 멸칭을 다시 거론하진 않을게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약간 조직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 조국혁신당과 그다음에 또 이 민주당 사이 또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 의원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금 진보당이나 정의당도 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게 조금 자칫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규모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당대당 차원에서 정치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친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갈등이 번져지는 부분. 이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당대당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0: 예. 근데 뭐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지분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지분입니다.
0: 통합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선대위원장 자리를 달라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누구 지역구는 뭐 좀 다수공천 해달라든가 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합당을 뭐
1: 만약에 네. 대구 주면요 하겠습니까? 대구 경북 25개 있거든요. 그거 다 가라 그래요. 그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0: 예.
1: 다 좋은 자리 달라고 할 거예요. 뭐 지금 좀 전에 저도 한 20석 정도 아마 좀 유리한 수도권이나 뭐 호남이나 그쪽까지 해가지고 예컨대 합당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 지역위원장이나 그 준비한 사람들이 반대할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봐도 이게 합당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저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지만 총선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또 연대를 하던가 사람이 자기가 될 만한 데 가서 하는 거지 안 되는 거 억지로 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 이름 달고 와가지고 몇 퍼센트 받겠습니까? 저는 출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3: 아마 이게 저희가 밖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후회할 결정 나중에 해고록 쓰더라도 그게 조국 사면일 거예요. 조국 사면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2년간 살고 또 이게 5년간 출마가 안 돼요.
0: 예.
3: 사면 복권하는 바람에 출마가 다 되고 대선까지 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대선까지 막 경쟁자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칼에 근데 완전히 배신당해서 탄핵됐잖아요. 아마 조국 대표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 탄핵하려고도 할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아마 뼈저리 후회할 겁니다. 사람은 한번 배신하면 그래요.
0: 자기 바람을 평론하신 것 같아요.
3: 그 지금 하는 조국 대표 하는 행동이
0: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3: 지금 그렇잖아요.
4: 서 변호사님 전면전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몰아붙여도 너무합니다.
0: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영이가 국민의힘 운영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용범, 이찬진, 이혁원 다 물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위임하려고 했는데 네. 야당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된다 김용범이. 그래서 뭐 해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찬진하고 이혁원도 해임해라.
1: 하나 해주면
0: 하나 해주면
1: 이게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런 의도는 전 아니었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는 개각이나 인사의 효과를 좀 못 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용범 전 시장 또 이렇게 교체를 한 이틀 후에 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차한 거예요. 아 이거 야 이거 이걸로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딱 경질하고 바꾸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모여가지고 더 잘라도 이런 거거든요. 이찬진도 자르고 이억원도 잘라달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3대 이 기관 되게 중요한 금융기관장인데 다는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할 거다. 뭐 누구 어떻게 하든지 간에
2: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할까를 보면은 이게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타격의 전략에 정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해봐야 뭐 국민의힘 내도 그냥 이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먹히는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20대 30대가 추가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부분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또 왜냐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ETF 단일 상품 레버리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6, 7월에 비해서 8월에 이 우리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량 자체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40대 50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민주당 지지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뺏어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걸 이제 착안하고 있는 것이고, 60대 70대 이상도 노후 자금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건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련된 사람들이 김용범 또 이찬진 이영원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 타격 주고 민주당 지지율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자라는 전략인 거예요.
0: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예. 사실은 이혁원 위원장 물러나라는 조국혁 시대에 먼저 얘기했거든요.
3: 지금 이게 우리가 고소하는 이유는요, 그게 본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김용범하고 이찬진의 아들이 미래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 김용범 이분이 포시즌 호텔에서 박현주 미래에 회장하고 술자리를 했다. 이런 게 의혹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박현주 회장이 150조 국민 펀드에 그 공동 운영위원장입니다. 이게 의혹 때문에 공처에 저희가 고발한 거고요.
0: 그럼 이런 거네요. 개별 ETF 도입을 한 거는 여기 증권회사를 좀 배부르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들들도 거기 일하고 있으니까 승진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5월 달에 빨리 급 들어왔잖아요. 예. 원래 하반기 들어올 게. 그러니까 미래셋이 제일 수수료를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성과급 받은 건 없냐? 이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예.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조국 당이 여기 나선 거 보십시오. 지금 등에 계속 칼을 꼽잖아요. 조국 당이 오늘 그 법안 두 개 있죠. 이걸 당론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요 앞으로 무조건 이제 필리버스터합니다. 그러면 5분의 3이 돼야 중단되죠. 조국 당이 안 해주면 5분의 3 됩니까? 180석? 앞으로 이게 조국 당이 반대, 조국 결제 없으면 민주당이 어떤 법도 통과 못 실고.
0: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배종찬 수장 말씀처럼 지지율을 좀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일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1: 정책 목적이
3: 왜 아니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1: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래서 그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합당이나 이런 지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는 뭐 사실 그러니까 정치가 참 야박한 것 같아요. 아 같이 있다 우당이라 하다가 사면도 시기 주고 뭐 다 해줬는데 이거 지금 와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계속 이렇게 해방을 놓고. 앞으로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조국 혁신당 비롯해서 유튜버 좀 큰데 이런 데가 제일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2: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 반기를 들었던 그 조금박해 기억나시잖아요. 물론 지금의 그 조금박해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 당사자들도 다른데 약간 이제는 좀 조국 혁신당이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굳이 조국 혁신당이 반기를 든다 잘 납득은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다른 인물들보다는 이혁원 위원장이니까 이게 약간 뭐 금융위원회 관련된 것이나 관련된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웬만하면 반기를 들겠다 뭐 이 판단에 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뭐 자기 공천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봐서
1: 참 국회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하고 싶었겠죠.
0: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이 오늘이 그럼 마지막 방송.
2: 네네네네. 네. 네,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YTN 정면 승부 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안전 점검에 나섰고 한강 근데 이거 제가 작년에

0: 가수도 유튜브로 서울세계 불꽃축제 생중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하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한국
1: 아마 예, 화약을 쏘는 거니까
0: 네.
1: 불꽃 쏘는 거. 한국 화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세 분은 뭐 가실 계획은 없으시죠?
1: 봐야죠. 여기서 보면 보일긴 안 보일라.
2: 저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예. 지방자치 하면서 축제밖에 되는 게 없어.
0: 예.
2: 아 이건 뭡니까? 이거 전 낭비.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5: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 내부의 불만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일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7: 미군 사성 장군들이 국방장관 지휘 문서에 집단 비동의를 명문화한 건 군사적 파장의 책임을 민간 지도부에 묻겠다는 배수진입니다. 베트남 전의 점진적 폭격이나 이라크 전 당시에도 문민 통제 체제와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수뇌부가 이처럼 공식적인 항명 성격의 기록을 집단으로 남긴 건 미국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례적인 반발의 기저엔 붕괴 직전에 미군 병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군 구축함 가용률이 25% 미만으로 추락하고 항공모함들마저 만성적인 피로 속에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es and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7: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무기 공급도 문제 없다고 자신합니다.
9: We have so much ammunition and munitions as they like to call it all over the world that we can always take from if we want. And this is a relatively little war for us. This is not a big war.
7: 하지만 정치권에선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0: Don't know when the mission will be accomplished.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7: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작전이 이미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11: What you are seeing is the fundamental limits of air power and naval power alone.
7: 결국 명확한 출구 전략 없는 소모전은 인도 태평양 등 다른 지역의 방어선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또 터널 안에서 3, 4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0: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1: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투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3: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4: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5: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탁 의혹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된 이후 사안이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그 문자의 당사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4: 예, 서영교입니다.
3: 네, 또 이른 아침에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4: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시작 말씀부터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3: 아, 어떤 점인데요? 지적해 주세요.
4: 예, 저에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3: 네.
4: 이승원 간사가 저에게 보내온 문자를 잘 보면 그 기사를 처음 쓴 기사 안에도 이 내용이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3: 네.
4: 자세히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 네.
4: 이것은 뭐 부정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잘 드러나 있고요.
3: 네.
4: 그리고 제가 먼저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었고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와중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네. 근데 예. 후보자가 왜 위원장님께 송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4: 그 내용 문자를 보셨습니까?
3: 읽어봤어요. 네.
4: 그렇죠. 네. 그런데 위아래 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3: 네.
4: 그래서 기소유예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송구하다라고 쓰시잖아요.
3: 네.
4: 그럼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턱대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3: 네.
4: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3: 네.
4: 문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자가 있고 거기에 송구하다는 건 그 김승원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겸손합니다.
3: 네.
4: 제가 위원장이고
3: 네.
4: 저희 법사위 간사셨잖아요.
3: 네.
4: 일을 아주 잘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꼼꼼하고 예의 바르고
3: 네.
4: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네.
4: 네.
3: 김승원 후보자가요. 이 사건은
4: 네.
3: 부정청탁이 아니라 민원처리다. 그래서
4: 네.
3: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건이다. 라고 주장을
4: 예.
3: 하지만
4: 예.
3: 지금 각종 문자, 녹취록 보면은요.
4: 네.
3: 여러 가지 이게 청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4: 네.
3: 청탁 문자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가 후원금 계좌까지 보냈잖아요. 그 결국에는 돈을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4: 앵커님,
3: 네.
4: 정치인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3: 합법적으로 받아야죠, 당연히.
4: 그렇습니다.
3: 네.
4: 그리고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3: 네.
4: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줍니다.
3: 네.
4: 그래서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의정보고를 같이 보내드리죠.
3: 그렇죠.
4: 국민들께 일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깨끗한 정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나라에서 세액 공제해드립니다. 대신 이런 정치 후원금으로 국민께 문자도 보내고 의정보고도 하고
3: 네.
4: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3: 네.
4: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 네.
4: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아니 그 문자를 검사가 보낸 게 아니고 어쨌든 김승원 의원이 보낸 거는 맞잖아요. 돈 후원할게요. 그랬더니 후원 계좌 보내준 거는 돈 받을 의도가 있었고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4: 오늘 김승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봤습니까? 후원한다고
3: 후원
4: 하면 후원 계좌는
3: 네.
4: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3: 그렇죠.
4: 페이스북에도 띄워놓고 다 있는 겁니다.
3: 네.
4: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엔 절차일 뿐이지
3: 네.
4: 그것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라고 이야기해서 계좌를 보냈다. 그럼 그건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3: 네.
4: 그것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3: 네.
4: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원금도 다 찼다. 그 후원금이 다 차지 않아도 정치인들은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걸로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5: 네.
4: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가가지고 이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5: 그러니까요.
4: 어떤 한동훈 의원이 또 들고 흔들어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아마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겁니다.
5: 네.
4: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잘 엮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청탁을 김승원 의원이 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식약처 관계자들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식약처장부터 관계자들 모두 무죄 받았잖아요.
5: 네.
4: 그리고 김승원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죄 나오니까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 유예 이렇게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의원님 저도 이제 국회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네. 민원 처리 많이 맞습니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4: 그렇습니다.
5: 민원 처리하는 거는 좀 형 저희가 국회에서
4: 네.
5: 민원 처리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빠,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분이 그냥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김승원 의원이 보좌진들과 어떠한 검토 없이 본인이 시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 이거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4: 빨리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건가요?
5: 네.
4: 순서를 바꿔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안 나는데 뭐를 생략해서 승인 절차를 해달라고 한 건가요?
5: 빨리 그런 처리해달라고 내용이 그런 거죠.
4: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5: 네.
4: 이거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거나
5: 네.
4: 아니면 어떤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5: 그러니까,
4: 이런 내용을 우리가 법원 판결문도 다 제대로 못 보고 수사 내용은 모르니까 마치 수사할 때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5: 네.
4: 이야기라면 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인가 보네? 어? 승인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알아보게 돼서
5: 네.
4: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판결은 무슨 승인 절차를 빼고 무슨 시험 절차를 빼고 아니면 누구보다 빨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식약처 관계자나 모든 관계자들 걸 다 따져보면서 이건 그런 것이 없다 하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이고 그렇게 무죄가 나고 김승원 의원에게는 아, 거기가 무죄가 났으면 기소도 안 했으니 무죄가 무혐의가 당연하잖아요.
5: 네.
4: 그런데 기소 유예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워놓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아 살았다 이랬으면 아마 헌법소원 안 했을 겁니다. 헌법소원 김승원 간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5: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 박정은 의원이
4: 그래서 3년을 검사가 털었지 않습니까?
5: 네.
4: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요.
5: 네.
4: 3년을 털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5: 네.
4: 그래서 그렇게 다 털고 다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무죄 그리고 여기는 기소유예라는 올가미가 씌워졌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털면 그때처럼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판결문을 한 번 더 제가 체크했더니
5: 네.
4: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5: 박정훈 의원이 어제 이제 본인 SNS에 이제 폭로한 공개한 것을 보면은요.
4: 네.
5: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하 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해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닥달 문자를 보냈다. 이것까지 네. 확보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4: 그런 내용이어서
5: 네.
4: 검사가 다 수사했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 예.
4: 마치 그런 내용을 넣어서
5: 예.
4: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하게 한다든지 순서를 바꿨다든지
5: 예.
4: 아니면 뭔가 시험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그랬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 단서로 3년 11개 3년을 11명의 검사가 털었고요. 제가 여러 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동네 주민을 막 털고 있어서 동네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5: 네.
4: 검사들이 전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소유예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고 무혐의하면 되는데 기소유예 올가미를 씌웠었어요. 그건 21년도에 있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헌법소원 냈고 저는 그거를 털게 됐습니다.
5: 네.
4: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내서 터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우리 앵커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5: 네.
4: 그래서 제가 더 동네 사람을 다 털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위에서 기소하라고 했던 건데 기소유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 네.
4: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헌법소원까지 내게 됐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보상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5: 네.
4: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을 11명의 검사가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털었고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다고 되었으면서도 죄가 있으나 재판에는 안 넘기는 것처럼 올가미를 기소유예라고 씌웠지만 그걸 다시 헌법소원 걸어놓은 상태.
5: 네.
4: 그렇다면 이거 다 벌써 우려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는 어디서 나왔냐. 그걸 제보라고 이야기할 텐데 글쎄요. 그런 것인지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5: 네.
4: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 그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제가 국정조사에서 증거도 조작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온 언론에 다 터뜨리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조작의 과정이었다라고
5: 알겠습니다.
4: 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밝혀낸 사람으로서
5: 알겠습니다.
4: 예, 예.
5: 위원장님, 근데
4: 네.
5: 그 영장 전당 판사와 유착 관계로
4: 네.
5: 같이 뭐 술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
4: 네.
5: 공개됐거든요. 그런
4: 네네네.
5: 과정 중에서 제약업체 운영인 강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프로필
4: 네.
5: 알려진 양모 씨, 김승원 후보자, 영장 판사 함께 찍은
4: 네.
5: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아니에요?
4: 그 사진들이
5: 네.
4: 고맘 때 찍힌 사진인가요?
5: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5: 네.
4: 저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5: 네.
4: 그 사진들은
5: 네.
4: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기 훨씬 전에.
5: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4: 그렇습니다.
5: 네.
4: 그때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나왔으니.
5: 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4: 세상에. 그렇습니다.
5: 네.
4: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때 그맘때 만나서 그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5: 네.
4: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유죄하고 재판에 넘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검사인데요. 한동훈, 윤석열, 치하의 검사들이었을 텐데요. 이런 내용 한동훈이 보고 안 받았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보고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의문으로 제기하고요.
5: 근데 그 사진은.
4: 이런 사진이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훨씬 전의 사진. 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5: 그 사진은 훨씬 전에 2년 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 하면 수차례 술자리 가질 만큼 상당히 좀 친분관계가 높았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도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또 이제 박정원 의원의 얘기거든요.
4: 그런 사진들과 그런 내용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 능력이죠.
5: 엮은 거다.
4: 박정훈 네.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 위증을 앞뒤를 잘라내고 엮어서 제가 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5: 네.
4: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5: 네.
4: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요. 그게 뭐 과정 속에서 일찌감치 찍었던 사진 그런데 마치 지금처럼 그러면 그 검사들은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5: 네.
4: 뭐 했던 걸까요?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그때 이거 가지고 다 지적하고 수사했을 텐데 왜 지금 그것이 나와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될까요? 그러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3년 동안 살탈 11명의 검사가 털어서 재판까지 갔다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는 기소도 되지 않고 네. 그 재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죄 났을 때 식약처장 등 강모 씨 등 그런 부분으로는 무죄 났을 때 김승원 간사 의원이 뭔가 부탁했다며 부정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무죄 났을 때 그 이후 8일 이후인가 기소유예를 쳤다는 겁니다.
5: 네.
4: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 되지 않고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탈탈 털었고 못 살게 풀었고 모든 자료 다 가져다가 했다면 끝내는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검사들이
5: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코로나19 치료제
4: 그렇습니다.
5: 관련해서
4: 네.
5: 그것을 이렇게 쉽게 식약청장에게 부탁을 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4: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는
5: 네.
4: 저희가 외국에서 백신이 안 들어오고
5: 네.
4: 아주 긴장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임상실험 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5: 네.
4: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 안에 누구보다 빠르게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절차를 생략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엔 무죄가 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적절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5: 네.
4: 그러나 이것을 그래서 유죄라며 탈탈 3년을 털었던 것인데
5: 알았어요. 연장님
4: 네.
5: 얘기 계속하셨고 그
4: 네.
5: 경기도당 뭐 200만 원씩 뭐 페이백 자금 5억도 있고 또 김수원 후보자가 성범죄자 가해자를 좀 변호한 이력까지 좀 제기된 상황이고요. 음주운전 뭐 70만 원 벌금 받았다 이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건 부적격자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생각은?
4: 예,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올렸었고요.
5: 네.
4: 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잘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5: 네.
4: 제가 법사위 위원장이고요. 저희 간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분이면 아주 좋겠다라고 했던 게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분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그리고 장애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이런 단체 등의 분들과 만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안에도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일을 하는 모습들과 겸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인 만큼 그것을 입법과 예산으로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 일을 그분이 잘할 것이다.
5: 아니 근데 위원장님,
4: 네.
5: 우리 민주당은요 지난
4: 네.
5: 공천에서 성범죄자
4: 네.
5: 가해자를 옹호한 분들 그냥 공천
4: 네.
5: 안 주고 컷오프 시켰어요. 근데 이런 두 번이나 지금 성범죄자 가해자 이분들을 변호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4: 네.
5: 말씀하신 거랑은 좀 괴리된 그런 과거의 이력이잖아요.
4: 그런 과거 이력이라 그것은 저는 뭐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또 잘 몰라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5: 네, 알겠습니다.
4: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5: 네.
4: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그것은 맞을 것
5: 네.
4: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자신이 표현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4: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5: 네.
4: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위원장님, 김승원
4: 네.
5: 후보자 말고 또 문제되는 후보자는 없을까요?
4: 그 제가 보기에는 살아온 삶도
5: 네.
4: 그리고 또 그 청와대에서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5: 네.
4: 인선했다
5: 네.
4: 후보자로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5: 네.
4: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5: 네.
4: 철저히 돌아보아야 하고요.
5: 네.
4: 그리고 또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네. 그 적폐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더 잘 발휘해서 국민을 위해 그 능력을 쓰는 그런 공직자가 되길 기원하고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5: 김민석 대표가 어제 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4: 그렇습니다. 네. 그 상대도 있고 예. 상대의 공격이 여러 가지를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5: 네.
4: 그래서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들도 잘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5: 네.
4: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후보자일 때 맞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국민께서 마음을 열고 힘을 실어주시고 또 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5: 네.
4: 남은 시간 인사청문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전후라도 네. 자신의 그 능력을 잘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직 후보자들이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 네.
5: 조국
4: 네.
5: 전 대표가 이재명
4: 네.
5: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를
4: 네.
5: 느낌한다 이런 얘기를
4: 네.
5: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떤
4: 네.
5: 생각이 드세요?
4: 그 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5: 네.
4: 그게 선거법 관련한 거잖아요.
5: 네.
4: 네, 그것은 제가 저도 선거법 관련해서 엄청나게 검찰로부터 매번 선거할 때마다 수사를 받았고
5: 예.
4: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똘똘 말아서 기소하거든요.
5: 네.
4: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정말 권력을 너무 함부로 휘둘렀다라고 하는 걸 제 사건도 보았지만 많은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이재명
5: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4: 관련한...
5: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4: 저는 좀 더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네.
4: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요.
5: 네.
4: 그 사건이 잘못된 기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5: 네.
4: 그리고 2심에서 아주 또박또박 2심 판사께서 무죄다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에게 파기환송했던 내용인데요.
5: 네.
4: 그런 것을 공격하신다면 저는 다시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5: 네.
4: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희대
4: 네.
5: 대법원장이요. 이제 복귀했잖아요. 지난번에는
4: 예.
5: 재청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비판도 많이 하셨고 탄핵 얘기도 좀 꺼내셨는데
4: 예.
5: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4: 우선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는
5: 네.
4: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5: 네.
4: 대법관이 4천여 건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 사건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데 반년이 훨씬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대법관을 재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5: 네.
4: 그다음 절차는 저는 제가 해석한 절차로 법원조직법의 해석에 의하면 추천된 후보 중에 다시 재청하는 것이
5: 네.
4: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 네.
4: 제가 탄핵 이야기를 했던 것은 높은 사람일수록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사람일수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고 다른 높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5: 그럼요.
4: 법무부 장관은 계엄 때 긴급회의를 열어서
5: 네.
4: 계엄 윤석열 계엄의 그 주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습니다.
5: 네.
4: 개업날 긴급회의를 연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5: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4: 네, 한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5: 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당시에 법원에 계류된 재판들을 개업사령부로 넘기는 긴급회의를 했던 곳이
5: 네.
4: 법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알겠습니다.
4: 네.
5: 위원장님
4: 네.
5: 오늘
4: 네.
5: 불편한 질문 있으셨을 텐데 설명 잘해주셔서
4: 아닙니다.
5: 너무 감사드려요.
4: 네, 고맙습니다.
5: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이상 서영교 법사위원장이셨습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뉴스타트 2부 이어 이어갑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윤희 기자입니다.
9: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센의 칼럼을 공유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한국의 천궁2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압박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국경위선을 조만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하는 국경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7: 미국 8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3배 가까이 웃돌면서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국 고용 수치부터 살펴보죠.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고요?
11: 네, 미국 8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월보다 16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만 5천 명이었는데 이 3배 가까이 웃돈 건데요. 지난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전 고용 지표도 6월 고용은 기존 2만 명 증가해서 3만 1천 명 증가로, 7월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해서 2만 1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들로 자세히 보면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5만 9천 명이 늘었고 이 지방정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이 늘어 전체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2: It's a Labor Day weekend presen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president's economic policies are working. President Trump's economy, his policies have created now over a million jobs.
11: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 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강한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는 금리 인상 확률을 58.2%로 예측했습니다.
7: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요?
11: 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강한 고용 실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적자도 없다면서 캐나다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EU와 멕시코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3: Each point in interest in this country that we pay costs us $650 billion. We should be at 1% or a half a percent. We shouldn't be at 4%. We should be the lowest in the world, as we were 25 and 30 years ago.
11: 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거라면서 관세보다 나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이익에 노출시킨다면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할 거라면서 금리 인하를 재촉구했는데요. 미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매우 극단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이어서 네팔 상황 보겠습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8: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15: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14: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6: 아니 대스바치 이제 아니 예다바라 보다이나 달라이바라 잔는 벌써 만나라 달디레 오라라라기고.
14: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앞서 보신 것처럼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17: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후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언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7: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는 실종 지점에 처음 헬기로 착륙해 수색활동을 벌였습니다.
8: 수력발전소 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실시한 구조팀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18: 네팔군 헬기에 오르는 긴급구호대 대원들, 사고 지점인 강 상류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는 오전에만 두 차례 구조대원들을 산 위로 실어날랐습니다. 수색 현장에 2시간 반가량 머물며 지형을 살피고 드론 촬영도 마쳤습니다.
19: 랜딩 두 번 했고요. 네. 리어댐의 사고 지역에 제일 가까이 랜딩을 했고 거기 터널 두 군데를 봤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드론도 뛰었습니다. 네. 드론도 뛰어서 거기 산세를 다 수색을 했고
20: 이곳 군부대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0km, 헬기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헬기로 수색 현장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8: 수력발전소의 대피소 역할을 했던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한 수색 헬기. 취수용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위어댐 부근에선 드론을 날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지형이 바뀌어버린 데다 진흙밭으로 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도 헬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이어간 긴급구호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19: 유의미한 결정이 많았습니다.
21: 아, 그래요?
19: 네. 아니, 앞으로 수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평가, 위험성 평가 모든 걸 다 해서
18: 구조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에는 참사 9일 만에 구조된 네팔인 생존자가 실려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들것에 실려 응급치료시설이 마련된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전해진 기적같은 생존 소식에 실종자를 찾으려는 우리 긴급구호대의 수색 발걸음도 한층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7: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8: 베이스캠프에서 50km 남짓,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대홍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22: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23: 조심해요.
22: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 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모 씨와 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해 그들과 2022년 사적 모임에서 마주했고 이후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8: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와 양 씨는 이듬해 한 행사장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해명이 거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이라는 행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업체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선 인물이 양 씨입니다. 해당 업체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양모 씨가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이 회사는 임상승인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 전환사채 인수명분에 6억 원을 받기도 한 곳입니다.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행사가 진행된 시점이 2023년 4월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이던 정모판사의 셀카가 공개되자 이 사진이 찍힌 2022년 2월 이후 두 사람과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YTN 질의에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다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역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까지 해명에 포함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8: 승인되면 수천억을 번다, 오빠 선거에도 좋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권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 양모 씨 사이 새로운 녹취록입니다. 2021년 9월 4일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해서 큰 투자회사가 붙었는데 자그마만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다며 식약처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 요청했고 김 의원은 바로 보자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한 달쯤 뒤 양 씨가 거듭 전화로 독촉하자 김 후보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다.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시간 절약을 위해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잘 챙겨봐달란 취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실무진에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그대로 양 씨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공소장엔 10월 17일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여의도 주점에서 만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약사 관계자 부탁을 언급하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후원 계좌 한도가 이미 차있던 상황이라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 등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역시 짜깁기가 심하다는 입장인데 검찰도 입증을 못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과 징역 8개월 구형 의견까지 문서로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가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 전달했다며 이게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면 무엇이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청문회장에 설 자격도 없다면서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2: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7: 여야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 전국 최대 혈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 철통 엄호에 나섰습니다.
8: 당내 투톱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낙인 찍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세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당내 투톱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딴 문제 제기를 총기난사로 깎아내렸고
4: 아마 국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답을 정해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하루 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을 있긴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인사들도 저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민원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는 늘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오간 돈도 없다고 엄호했고
21: 일 잘한다며 정치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 3년여에 걸친 표적 수사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4: 눈에 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25: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재판에서 법원도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신약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강모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주 원재료 농장에 과거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이낙연 당시 대표가 격려차 찾은 건데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강 씨 업체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6: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파산 공세에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8: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7: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28: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엔 변함없습니까?
27: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29: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해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이젠 후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27: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30: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7: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처럼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8: 국회의원으로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3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2: 페이스북에 밝혀진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수하시는 건가요?
31: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 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성단체와 진보정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 후보자가 젠더폭력 피해자들 편인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실제로는

0: 5년 전에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저희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1: 단지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폭력 피해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에 큰 변화를 주면서 국정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으로 악화한 여론 흐름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3: 전통 지지층을 염두에 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후보자 내정의 여풍이 거센 탓인데 프랑스 정상회교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지난 일요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에는 경제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악화한 민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의 세제와 공급을 주도하는 부처를 새 얼굴로 바꾸면서 쇄신 의지를 나타낸 셈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내각 개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틀 뒤엔 김 전 실장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집행 속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5: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4: 나아가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연임 없이 퇴임시켰습니다. 반면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는 노동계 현안을 주제로 차담회를 마련했고 하루 뒤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의견 청취에도 나서면서 전통 지지층을 향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6: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회 대개혁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4: 하지만 정작 같은 맥락에서 발탁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레 악재가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연임도 이례적인데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까지 밝히면서 한 주 내내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겁니다. 실제 개각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인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목소리를 주시하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EU 핵심국인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면서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옵니다.
7: 문화와 첨단 분야 협력 등 정상 외교 성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건데 다만 용 후보자 논란으로 외교 행보가 묻힐까 우려하는 시선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8: 양산을 든 사람들이 대로를 가득 메우고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도심에서 열린 겁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교섭했지만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 주요 요구사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6%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2.5% 인상안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9: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지키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이고
1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0: 경의 수련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두통, 중풍, 이명, 불임,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함께 복경의 수련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에는 크게는 급성비염과 만성비염이 있는데 오늘은 급성비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염은 코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도 이것이 비염인지 감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합세를 하여 혹시 코로나가 아닌지 테스트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가벼운 감기와 증상이 똑같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임상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흡입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반응 정도는 그 항원이 용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가루에 반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양의 꽃가루가 코나 구강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정도가 달라집니다. 면역글로빈 E는 호염 백혈구에 분포되어 있는데 항원이 침범할 경우 비점막과 점막하에 있는 비만세포가 반응하여 매개체를 생산하고 분비하면서 콧물과 같은 액체와 부종을 유발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콧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이 콧속 점막에서 과잉 반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연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와 눈이 가렵고 또 코 안쪽이 결막이 울혈되면서 부종이 생겨 코 막힘이 심합니다. 그래서 코안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여 입으로만 숨을 쉬다 보니 목이 항상 마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레르기 비염 중 제일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맑은 콧물이 줄줄 흘러서 다른 분들과 식사를 못하시거나 생활 반경이 여기저기에 곽 티슈를 꼭 챙겨서 넣으시거나 주머니에 항상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연이어 코를 푸느라 화장이 번지거나 지워져 중요한 행사나 모임, 약속이 있을 때에는 화장을 고치느라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꼭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복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복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복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변호사님,
4: 네.
3: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지난 일요일에 개각에는 발표가 안 되고 화요일 날 아침 8시 47분에 갑작스럽게
4: 네.
3: 사표를 받아들인 건지 경질인지 하여튼 애매모호하게 좀 그만둔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4: 네.
3: 이게 왜 그만두셨을까요?
4: 글쎄요. 좀 확인된 것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 네.
4: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이미 그 사이에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3: 네.
4: 근데 대통령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정책만 하는 게 아니죠. 정책실장이.
3: 그럼요.
4: 잘한 부분도 많고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에서 좋은 성과를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3: 네.
4: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최대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각할 때 그 우리 언론들 방송 꼭지들을 다 돌아보면 왜 김용범 정책실장 안 잘라요?
3: 네.
4: 이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론을 좀 감지하다가 이제 김용범 실장도 그런 분위기를 또 보고 본인 때문에 개각의 취지가 다 또 흐트러지니까 강하게 사의 표명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도 숙고 끝에 사의를 수리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3: 너무 의아하지 않아요? 보통 뭐 개각 발표나 저런 사의 경질 뭐 그런 발표는 뭐 10시나 2시나 이렇게 네. 하지 업무 시간 전 8시 47분에 막 갑작스럽게 그냥 화들짝 놀라 표정으로 발표하는 거는 다른 어떤 곡절이 있지 않을까?
4: 글쎄요.
3: 그런 뭐 의심을 좀 해봅니다.
4: 저는 뭐 아는 게 전혀 없어서.
3: 네. 네. 윤희석 대변인님.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이재명 정권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는 다 차관들을 승진시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해명
5: 안
3: 같아요.
5: 맞죠. 그러니까 개각을 했는데 왜 김용범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냐는 것 때문에 바로 경질했다 또는
3: 네.
5: 뭐 사의를 받아들였다 하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3: 네.
5: 권력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직을 잃거나 하는 과정은 굉장히 거칠어요.
3: 맞아요.
5: 저는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다. 공교롭게도 개각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 수도 있겠으나 상황적으로 아마 김용범 실장은 계속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3: 네.
5: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곁에 두고 같이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인데
3: 네.
5: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너무 전격적이어서요.
3: 김종인 기자님 뭐 네. 이렇게 좀 취재되거나 체크된 건 없어요?
6: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이랑 청와대 소식을 잘 아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3: 네.
6: 분명히 청와대랑 당에서 돌리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세게 돌렸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MBS는 1000샘플이잖아요. 근데 당이랑 청와대에서 돌리는 건 기본적으로 3000샘플이니까.
3: 네.
6: 근데 일요일 개각하고 나서 월요일날 분명히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을 텐데 매우 안 좋게 나왔을 거고 방금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왜 김용범 정책실장 그러면 안 나가는 거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오는 건 부동산과 증시, 민생과 경제인데 그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되는 정책실장이 가만히 있으면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는 거고 국정쇄신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라는 게 유력한 가설입니다.
3: 그 이틀 만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6: 그래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앞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나온 거 아니냐
3: 네.
6: 생각보다 우려스럽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4: 네.
3: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진영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임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임 안 시키고 그냥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만뒀어요.
4: 네.
3: 이게 좀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에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신호를 읽힐 수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봐요. 왜 이랬을까요?
4: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석현 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했었잖아요.
3: 맞아요.
4: 근데 그건 아연 실색했거든요. 네. 아니 정권 출범하고 1년 채 안 된 대통령에게 여당을 탈당하라. 근데 그때 보면 마지막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이제 뭐 총선 앞두거나 이런데 대통령이 계속 몸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제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세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야 네. 반등할 수 있다고. 그래야 전륜이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정권 초기 지지율도 좋은데 뭐야? 의아했단 말이에요.
3: 네.
4: 근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효과가 국민통합이나 뭐 보수 외환 확장, 중도 외환 확장이나 그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3: 네.
4: 그 부분이 아마 논란도 됐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그 생산적인 의견을 내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 그래도 작년에 12월에 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 연임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4: 근데 그 위원장 본인께서 네. 나하고 대통령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 아니 근데 홍익표 수석이 네. 이제 네.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네. 하니까 그만둔 거지. 생각이 다른 것을 얘기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네. 생각이 다르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4: 아니, 근데 자른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3: 그만두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4: 그리고 저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3: 청와대에서 그냥 연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네.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만둘게요. 이제 이런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다른 얘기하라고 그 자리 갖춰놨는데
4: 아, 또 다른 얘기하실 분 또 아침 되죠. 임기 관련인데. 예.
3: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지지율 하락에 좀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인사 문제 특히 적절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인가. 원래 있던 분들 나가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좋았는가. 이거 지지율에 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오늘 갤럽 월요일날 리얼미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5: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르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3: 네.
5: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거나 국정이 맨 처음 취임하셨을 때처럼 좀 넓은 그런 폭을 갖는 운영 이런 거 보기가 좀 어렵게 됐다.
3: 네.
5: 대통령이 이석연 위원장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3: 그건 아니죠. 네.
5: 그땐 너그러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에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도 그 탄핵의 여파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프리미엄 같은 지지율을 본인 걸로 오해한 측면이 분명히 커요. 1년 네. 동안 좋았죠.
3: 네.
5: 여러 가지로 뭐 주가도 오르고 미국과도 관세 협상이 잘 된 듯 보였으니 그게 워낙 커서 1년을 갔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게 아니고 나의 권력 기반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고하지 않아서 여당 전당대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이분도 사람인데
3: 예.
5: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가 됐을 수밖에 없어서 이석연 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보다 조금 더 센 얘기를 하니까 뭐 탈당 뭐 이런 얘기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옆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세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진영을 돌보셔야 됩니다. 중도고 뭐고 일단 우리가 잘하면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올림픽공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진영의 리더로만 대통령이 남게 되는 거 아니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3: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는 강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시도지사 이제 뭐 회의 끝나고 나서 몇 분들에게 선거 때가 되면 지지층 결집을 한다. 근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할 거다. 그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그들과는 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5: 근데 중도 또는 보수에 몸담았던 분이 그럼 이재명 정부에 참여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3: 네.
5: 그러긴 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3: 윤희석 대변인님 예? 오라고 같이 일러자고.
5: 어딜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3: 김종일 기자님
4: 네.
3: 여권이 어수선해 보여요. 지금.
6: 맞아요.
3: 어수선한데 네. 김민석 대표 중심을 좀 잘 잡고 있습니까?
6: 지금 김민석 대표도 이제 말씀을 중도 확장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당을 전 구성원을 다 동원해서 민주당 TV도 하고 TF 정당으로 꾸려가지고 엄청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권에서 느껴지는 언론 입장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3: 여유가 거죠. 없다. 네. 조급하다.
6: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저도 윤석 전 대변인 말씀에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취재가 많이 됐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두고 좀 불편한 사람은 더 가까이 둬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 줬잖아요. 그게 박지원 의원이 최적의 선택지였을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에 문모닝이라고 계속 문재인 공격하고 공격하고 네. 공격하니까 내가 확 그래서 그게 단수가 높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당시에 네. 좋은 정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안에서도 사실 그 내부 스태프들이랑 좀 꺼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 보면 저는 여전히 레드팀 내부에 있어야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지금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면. 느껴지는 건 지금 계속해서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3: 그 연찬에도 취재하셨잖아요.
6: 네.
3: 그때 연찬회 때 뭐 스티브 잡스 흉내내서 뭐 브리핑도 한 것에 대해서 네. 뭐 호불호가 좀 있던데 전반적으로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6: 그때 연찬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한테 이제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3: 그래요?
6: 예, 이제 이게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패장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의 정서에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많았고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당을 민주당을 TF정당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3: 많이 만들어요.
6: 예, 당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속도감 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TF에 임명된 사람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이 본인은 전혀 그 얘기를 듣지 못한 상태로 대표가 발표하고 언론에 발표돼서 아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취재한 경우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일을 했다라고 해요.
3: 네.
6: 본인이 매우 스마트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에 그다음에 소통의 폭을 좁히고 속도감 있게 막 밀어붙이는 방향을 선호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약간 갸웃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초반 지금 한 2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평가입니다. 김민석 TV 아니 죄송해요. 민주당 TV에 나가시는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제가 조금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자면
3: 좋습니다.
4: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3: 왜요?
4: 그동안 솔직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년 동안 일하는 패턴이 야, 내가 진짜 열심히 민심을 청취해 가지고 이런저런 정책도 고안하고 법도 발의하고 진짜 정치를 해 보자. 그런 의사로 정치하는 사람 저는 거의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야 정청래 대표 참 부럽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빅 채널에 자꾸 나가서 사람들한테 열광받고 당원들한테 지지받고 야 연이 네. 맛있는 걸.
3: 네.
4: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방송 좀 나가가지고 후원금 꽉 채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 대부분 했다고 봐요.
3: 네.
4: 그러니까 진짜 정치가 아니라 인기 끄는 정치.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혹은 다음 총선에 재선 뭐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까지 당원들 지지를 더 인지도 높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더 강성 강경하게 그 흐름으로 쭉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평소에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김민석 대표의 이런 드라이브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김민석 대표 입장이라도 확 이걸 틀어잡지 않으면은 초반에 그런 식으로 우리 정치하다가 다 같이 망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될 것 같아요.
3: 네.
4: TF 난 잘 몰랐다. 그럼 TF 하는 거 해달라고 했으면 했을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다들.
3: 친 김민석계 네. 패널 같아요.
4: 좀. 아니 김민석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네.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단 시키는 거 해보고
3: 네.
4: 도저히 이건 저하고 안 맞습니다.
3: 네.
4: 그러면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태도 보이면은 당원들이도 국민들이고 외면받고 중도 외연확장이라는 게 뭐 보수 인사 몇 명이 등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 외연확장이 무슨 양립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조기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건 민생이잖아요.
3: 네.
4: 정치를 잘하면 다 오는 거죠. 지지층도 좋아하고 중도 확장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인기 끄는 것만 생각하면 이게 양립 안 되는 관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 이렇게 열심히 지지층이 원하는 거를 좀 그건 후순위 미루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방송에서도 조회수도 안 나오는 재미없는 이야기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뭐.
3: 알겠습니다. 네. 그 김민석 TV라고 그러네. 민주당 TV 네. 나가셨을 때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그냥 짧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재밌다. 어우 나오고 싶다.
4: 기대한 것보다는 좋았는데
3: 네.
4: 기대한 것보다는 좋았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나갈 것 같아요.
3: 네.
4: 화요일마다 나갈 것 같은데 더 재밌게 하려면
3: 네.
4: 제가 현역 의원들 에 앉아 있고 저 혼자 패널이란 말이죠. 제가 근데 의원님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않나요? 뭐 요건 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뭐 분위기 이게 조성이 돼야 더 재밌을 것 같다.
3: 네.
4: 에 그냥 그렇군요.라고 지나가 버리면
3: 그러니까
4: 갈수록 시청자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3: 기사 인용 같은 게 조금 들대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거기서 그냥 화제성 뭐 몇 가지 네. 그냥 동접자가 몇 명이네 뭐 이런 것만 나오지. 네. 김민석 대표가 처음 생각했던 당의 기조 중요한 뭐 노선 이런 것들 국민께 알리겠다. 그거는 잘 기사로 못 본 것 같아요.
4: 기사들을 안 써주는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3: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네. 문화일보의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네. 얘기했어요. 네. 자기 당대표 직위에 있느라 한동훈 대표 복당 없다. 네. 한동훈 대표 그냥 거의 나쁜 사람 이렇게 X표 쳐놨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5: 이제 장동혁 대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실명 거론하고
3: 확인을 했어 그렇게.
5: 네, 확인을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3: 네.
5: 역으로 생각합니다. 아,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3: 높아졌어요.
5: 높아져서 네. 이제 언론사도 이제 중앙 언론에 가서 인터뷰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동안은 좀 보수에서도 좀 강경한 쪽 언론
3: 맞습니다.
5: 두 군데만 주로 네. 나가셨는데 뭐 여기 YTN도 나가시고
3: 네.
5: 문화일보하고도 인터뷰하시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당을 장악을 했고 적어도 오른쪽 부분은 뭐 내가 통일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좋아요. 뭐 당을 그렇게 장악할 수도 있겠죠. 당대표니까. 근데 그게 공직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도 확장,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각 책임자는 아니지만 수시로 국민 평가를 받아서 선거를 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하는 내각 책임제 국가를 잘 보면 가운데로 어떻게
3: 그렇죠.
5: 우리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받는 환호에 어떻게 보면 취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을 위해서는 최악의 네.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고 네. 정권을 다시 찾는 과정까지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3: 한동훈 대표께서 좀 발끈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략 자산 아니냐? 개인적인 증오로 보수를 뭐 분열시킨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셨어요. 이거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세요?
5: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도 있고 더 세게 해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의 언어로 볼 땐 그래도 너무 세게 한 건 아닌 듯해요. 많이 톤다운된 느낌은 드는데. 네. 개인적인 소유가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3: 예.
5: 본인하고 러닝메이트 격으로
3: 그러니까.
5: 전당대회 참여해서 같이 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 의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겠네요.
5: 밖에서 보는 것보다.
3: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5: 그렇겠죠.
3: 우여곡절이 있을
5: 그게 반영됐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땐.
3: 장동혁 대표 YTN TV에 얼마 전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장동혁 대표 앞에서 한 30분 기다리시면서 장성철의 뉴스 명당도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걸고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인터뷰 요청 넣고 있는데 아직 답은 없거든요. 나와서 저랑 여러 가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4: 예.
3: 한동훈 장동혁의 싸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뭐 결국 당이 쪼개지겠구나.
3: 쪼개진다고요?
4: 예. 한 당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같은 울타리 안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뭐 진짜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축출된다.
3: 네.
4: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3: 네.
4: 그럼 나 이제 정치를 안 해야겠다.
3: 네.
4: 미안합니다. 그동안. 네.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3: 네.
4: 어떻게든 독자 노선을 갈 것이다.
3: 네.
4: 국민의힘 남을 수도 있고
3: 네.
4: 나가더라도 그게 결국 강대강으로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 뭐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있었던 보수적인 뭐 전통 지지층 거기도 있고 윤호개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결집됐던 당원들도 있고 부정선거로 믿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있는데 이게 한 큐에 깨어질 수가 없겠다. 앞으로는 더 분열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
3: 네.
4: 전당대회 때 내년에 또 그게 또 폭발하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되는 것이 그냥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열될 건 분열돼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통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3: 김준일 기자님.
6: 네. 저는 일단 진짜 쉽지 않은 상황에 그 보수가 들어섰고 네. 과연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혹은 2028년 총선 전에 보수가 대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3: 네.
6: 보수의 이해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라고 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분명하게 Anything but 한동훈 기조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저도 윤석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래서 오른쪽을 이제 천하통일했다 자신감을 붙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여권에 이렇게 수많은 악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오르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의원님께서 아프게 꼬집는 것 같아요. 우리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6: 네.
3: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6: 네.
3: 그걸 극복을 하고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와 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6: 제가 처음 한동훈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 뛰어들기 전에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한동훈을 봤을 때와 지금의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3: 네.
6: 제가 느끼기엔 정치인 한동훈 이빨 꽉 깨물었다라는
3: 네.
6: 느낌이 들고
3: 권력 의지가 강해졌다.
6: 예, 특히 그래서 부산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3: 네.
6: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의 많은 이제 중진 주류 의원들한테 그 전에 전혀 안 그러던 분이 막 형님, 형, 선배, 저 밥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살갑게 다가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3: 네.
6: 장동혁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3: 네.
6: 우리 총선에서 쉽지 않을 텐데 내 공천은 안전할 것 같아. 근데 한동훈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이길 텐데 내 공천이 불안한데
3: 아,
6: 그 부분만 한동훈 의원이 어느 정도 조정해 내면
3: 네.
6: 네. 해내면
3: 윤인석 대변인님,
5: 네.
3: 우리 김종인 기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유익 있게 생겨
5: 네, 정확한 말씀이죠.
3: 바랍니다. 네,
5: 잘 알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 김승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양 씨와 영장 전담 판사는 우연히 만났다. 영장 기각을 몰랐다. 음주운전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식약처 승인 절차 생략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동료이자 그 명 진행자인 박재용 앵커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빨리 조속히 회복해서 그 날카롭고 호탕한 질문, 웃음 우리 같이 또 방송하면서 많은 시청자들,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 빨리 회복하고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5: 네.
3: 오늘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7: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0: 미국 8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무역 적자국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며 연준을 압박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미국 8월 고용이 말 그대로 깜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월보다 16만 2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만 5천 명을 3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겁니다. 이전 고용지표도 6월 고용은 기존 2만 명 증가해서 3만 1천 명 증가로 7월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였는데 2만 1천 명 증가로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보면 음식 서비스 부문에서 5만 9천 명이 늘었고 지방정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이 늘어서 전체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2: It's a Labor Day weekend presen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president's economic policies are working. President Trump's economy, his policies have created now over a million jobs.
11: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강한 고용 수치가 나오면서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정책을 예측하는 패드워치는 금리 인상 확률을 58.2%로 상향해 예측했습니다.
1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적자 국가 교육을 중단하겠다는 카드까지 내놨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강한 고용 실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적자도 없다면서 캐나다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EU와 멕시코에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3: Each point in interest in this country that we pay costs us $650 billion. We should be at 1% or a half a percent. We shouldn't be at 4%. We should be the lowest in the world, as we were 25 and 30 years ago.
11: 네,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거라면서 관세보다 이게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이익에 노출시킨다면서 이 연준 이사회는 현명해져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미국이 수십 개 국가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매우 극단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0.51% 내렸고 S&P 500 지수는 0.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도 0.29%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5: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10: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언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하는 곡괭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0: 한국이 이른바 한국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의 칼럼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공유했습니다.
9: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이어 한국을 또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공유한 마크 티센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입니다. 티센은 방공망이 무너진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팔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줄 수 없다지만 이미 이란과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에 팔고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했습니다. 한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2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파병 지원을 거부한 한국에 트럼프가 화가 나 있다며 관계를 개선할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수위를 높여왔던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7: Now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And I was not happy when South Korea said no, they're not interested in helping us with the Hormuz Strait.
16: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강경 우파 농객으로 트럼프 SNS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최근 트럼프 일기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도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 수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18: This might be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Lee to step forward, make those interceptors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to deploy either in the Middle East or here in Ukraine or to European allies.
16: 트럼프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한 SNS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관련 후속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해왔지만 러시아는 보복을 시사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10: 네, 이어서 네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대참사 발생 9일 만에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9: 네팔 당국은 발전소 터널 안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구조대가 흙더미에서 생존자를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생존자는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팔 구조대가 참사 9일 만에 이른바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네팔 직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와는 6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된 직원들은 수력발전소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으로 확인됐습니다.
20: We pushed everything we had. You're absolutely right. Everything we had. So remember I said earlier, first few hours we were not taking out food.
19: 현장에서는 터널 안에 생존자들이 더 있다는 소식에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팀이 구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터널 두 곳에 100명 가까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식량과 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두꺼운 진흙과 바위에 가로막혀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 아니 대스바치 이제 아니 에다바라 못하나 달라이바라 잔는 벌써 만나 달디레 오라라라게고.
19: 구조대는 이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 작업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달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0: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9: 또 터널 안에서 서너 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0: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투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통제실에 있던 생존자는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외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에 고립된 다른 생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서너 명과 말과 소리로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터널이 아주 긴 만큼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음에 병원에 도착한 생존자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적 생원에 이어 추가 생존자 신호까지 나오면서 현지 구조 작업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0: 네팔군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 구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긴급 구호대원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9: 험준한 지형은 물론 악천후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릴지도 모를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깎아지른 듯한 비탈길을 구조대원들이 걸어내려갑니다. V자 협곡의 네팔 산악지형에서는 짐을 지고 걷는 것만으로도 국내 산악지형의 두세 배 힘이 듭니다. 그나마 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네팔의 숲은 정글처럼 우거진 풀이 많아서 수색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험로를 헤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다다를 때도 많습니다. 차량 이동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비포장 흙길에 돌이 더 많아 보이는 산길이지만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22: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1: 하늘에서도 헬기를 타고 샅샅이 훑어보지만 이마저도 하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나섰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23: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1: 그렇다고 수색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4: 연락 두절자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온 이상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네팔군 당국과 협조를 통해 수색과 구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발견하기 위한 우리 구호대의 사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0: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네팔 현지에서 가장 자주 찾는 곳, 바로 람체와 둔체입니다.
9: 베이스 캠프에서 50km 남짓이어서 원래라면 차로 3시간이면 닿을 곳이지만 대홍수 여파로 육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철희 특파원이 직접 구조 활동의 거점에 다녀왔습니다.
25: YTN 취재진이 긴급구호대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를 떠난 시각은 오전 9시쯤. 대홍수로 끊긴 원래 도로 대신 낯선 우회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난생 처음 가는 길 물어 방향을 정합니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벌써 포장도로가 끝납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카메라 들고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2: 조심해요.
25: 설상가상 이번에는 앞서 가던 트럭 한 대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트럭을 건져냈지만 이미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이곳 해발고도는 설악산과 맞먹는 1600m 정도입니다. 람체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 좁은 진흙길을 차량 여러 대가 아슬아슬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한 대만 멈춰서도 차를 줄줄이 세워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도 이동을 막는 적입니다. 물줄기가 도로로 흘러들면서 진흙 속에 차들이 푹푹 빠지고 움직임은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약해진 흙벽이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 뽑힌 나무가 길을 막는 일도 이곳에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람체. 한국인 실종 추정지 파워하우스와 현장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도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강까지 가는 길은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 가까워 한 발 내디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험난한 지형을 이유로 네팔군은 위험성이 크다며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네팔군 헬기와 드론 4대를 동원해 정밀 항공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네팔 직원 2명 구조 소식에 우리 구조대는 최악의 지형과 악천후와 싸우며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둔체에서 YTN 김철입니다.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당시 확인된 구체적인 청탁 통화 내용은 물론 브로커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는데 김 후보자 측은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은 코로나19 유행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해외에서 의존하던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불안이 커지며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였습니다.
4: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하에서 저희가 국내 백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식약처가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3: 김승원 후보자는 이즈음 김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거로 전해집니다. 제멘셀이라는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 시험 승인 신청을 했다며 잘 챙겨봐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빠르게 처리해달라 국부 유출도 걱정된다는 문자에 의원님 잘 챙기도록 전달했습니다란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의 이런 요청이 제멘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불렀던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는데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5: 그 임상시험 이상을 조건으로 투자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걸린 문제였죠.
3: 여기에 제멘셀 설립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 씨가 서로 아는 사이란 의혹에 이어 세 명이 나란히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6: 김 후보자가 이 마담 출신인 양모 씨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술자리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3: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건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고 세 명의 사진 역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7: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3: 더불어민주당 역시 답정너식 비난이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야권이 낙마 총공세에 나선 만큼 청문 전국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0: 네,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의약품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 등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어스태핑에 나선 전날과 달리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와 찍은 셀카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진 속 정판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2월 이후로 정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며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요청을 전달한 양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판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시간의 선후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셀카 논란의 불똥은 대법원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제넨셀 대표 사건 영장심사에서 정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질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데 사실관계 파악 등 대법원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11: 청문준비단이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 의혹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요청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원 전달 전후로 벌어진 관련 회사의 주가 등락을 보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12: 경기 용인시 제넨셀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입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문 앞엔 먼지 쌓인 우편물뿐입니다.
13: 3개월 정도 됐지. 야, 2~3개월 정도 됐어요.
12: 제넨셀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의 주소지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입주사 관계자들은 제넨셀이 사무실을 비우기 몇 달 전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공교롭게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받았던 제넨셀. 당시였던 2021년의 관계사 주가 흐름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 등 허위 정보로 승인을 얻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씨 범행 당시 제넨셀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은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직후 주가가 주당 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400원대,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호재로 보인 임상시험 승인이 시기적으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후인 만큼 전후에 벌어진 주가 요동에 관해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로부터 민원을 전달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공익을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정치 후원금 등을 받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0: 네, 그런가 하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더 불을 붙였는데요. 정당 국고보조금을 6년 전엔 폐지하자고 주장한 건데 야권의 공세 속 여당도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지난 2020년 용해인 후보자가 참석한 기본소득당 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비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노려 이합집산하는 정치 세력이 많다며 이를 기생충 정치라 규정한 이들은 정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국고보조금은 반대로 야당에서 용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관례와 달리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결국 원내정당으로서 받는 국고보조금을 지켜야 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15: 장관이랑 의원직 겸직한다는 의사는 변함없습니까?
14: 국민의힘은 나아가 용 후보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들을 지낸 점까지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6: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해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끄럼조차 잊은 후화무치의 끝판왕들입니다.
14: 비슷한 시각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용 후보자 이름이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17: 어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 후보자 논란이 여론은 물론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이 달라 의원직이나 장관직 사퇴를 대놓고 촉구하긴 어렵다고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미리 정리해뒀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아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18: 논란과 거리를 두며 고심하는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오래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0: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큽니다. 이어서 염혜원 기자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페이스북에 밝히신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수하시는 건가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 정책에 대한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 후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성단체와 진보정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 후보자가 젠더폭력 피해자들 편인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단 겁니다.
3: 피해자를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고 평소에는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
1: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 가족이 소관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전문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소감 첫 마디로 아이를 안고 국회에 출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여성과 가족 정책의 적임자임을 호소했지만
4: 제가 5년 전에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저희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1: 단지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폭력 피해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의 원인은 안반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인데요. 강 하류에 2천만 톤가량 수심이 급증했지만 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쏟아져 내린 토성류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빙하호나 임시호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6: 지진이다, 폭우였다, 빙하호와 임시호수 때문에 홍수가 났다 등등 네팔 대참사 초기 근본 원인이 뭔지를 두고 온갖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강 하류 수심을 2천만 톤 분량만큼 증가시킬 만한 빙하호나 임시로 만들어진 호수는 위성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물 없이 산사태만으로 범람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개 규모의 안방과 빙하가 한꺼번에 붕괴했는데 낙폭이 1.2km, 무려 롯데월드 타워 두 개를 넘는 높이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부서진 암석과 얼음은 좁은 계곡에 급경사를 내려오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암석과 얼음이 계곡 바닥을 강하게 깎아내고 비탈길의 나무와 바위, 흙까지 끌어들이며 계곡 물과 뒤섞입니다. 물보다 고형물 비중이 대부분인 토성류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이 토성류가 중국 국경 검문소를 덮쳤을 당시 속도는 시속 68km, 반대편 지류로 2km나 역류했을 정도로 충격이 강했습니다. 토성류는 강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물 진흙과 뒤섞여 거대한 콘크리트 반죽처럼 변했다가 점차 물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강 상류에 있는 샤프르베시는 축구장 15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성류에 잠식됐고 하류로 갈수록 강물이 범람한 지역이 넓어집니다. 보테코시와 트리슐리 강류역 전체의 홍수 범위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의 홍수 위험 대비는 빙하호가 넘치거나 붕괴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원인이 물 없이 산사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간 만큼 새로운 감시 체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한화가 개최하는 불꽃축제로 한국과 미국, 영국 총 3개 나라의 대표 불꽃팀이

0: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주요 관람 포인트로는 한강 원호대교를 활용해 양쪽에서 불꽃이 대칭으로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연출과 타워 불꽃 등이 꼽힙니다. 한화는 무한한 색깔, 당신의 빛을 찾아서라는 올해 행사 주제에 맞춰 다양한 빛이 만드는 이야기를 불꽃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언제였나 싶게 9월에 접어들면서 하늘빛이 부쩍 달라졌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 서울은 맑고 선선해서 밤하늘 불꽃축제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구름 한 점 없는 짙푸른 하늘. 하얀 구름이 드리운 곳에서도 그 사이 파란 하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SNS에는 맑고 푸른 하늘을 담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 첫날까지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2: 가을 하늘, 아주 높고 푸른 게 산란이 좀 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공기 중에 여러 물질들이 떠다니면 빛이 여러 각도로 반사되면서 굴절되거나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주니까
1: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제주 일부에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마저 해제되면서 18일 만에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중부는 30도를 밑돌겠고 남부는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지만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3: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동풍을 타고 이전보다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기온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 습도도 함께 낮아지면서
1: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당분간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초가을 정취가 한층 짙어지겠습니다. 주말 서울에서도 맑은 밤하늘 아래 화려한 불꽃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젊은 여성 가운데 얼굴에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나고 원인을 알 수 없게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루플스일 수 있는데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과 뇌 같은 주요 장기가 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연예인 최준희 씨가 올해 투병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던 병이 전신 홍반 루푸스입니다.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대부분 20에서 40대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 얼굴에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양쪽 얼굴에 광대뼈 주위에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코하고 광대뼈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게 이제 나비 모양의 발진이고 다만 이 발진은 몸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가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잘했다라고 온 동네 소문이 날까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를 풀 때도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코를 잘 푸는 걸까? 그 방법을 연구한 일본 연구진이 이그노벨상이라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그노벨상의 올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스위스 쥐리히에서 열린 올해 이그노벨상 시상식에서 운노 도쿠지 전 아카시카 의대 명예교수의 이 코 잘 푸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그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인 운노 전 교수는 사실 4년 전에 별세했습니다만은 해당 연구는 1977년에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상을 받았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운노 교수는 코를 풀 때 나오는 그 숨의 속도와 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해서 양쪽 코를 동시에 풀지 말고 좌우 한쪽씩 코를 불되 길게 푸는 편이 분비물 배출에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세게, 너무 짧게 한 번에 풀면 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코를 풀 때 약하게 길게 한쪽씩 풀라라는 것입니다. 운노 교수는 또 코를 세게 풀 때는 귀에 압력 변화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며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운노 교수에게 상을 준 이 이그노벨상. 이그노벨상이란 이색적이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연구 결과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입니다. 자, 모두가 하는 이 코를 푸는 행위를 학문적으로 파고든 점, 이그노벨상을 받을 만했습니다.

네, 불체자 잡기 위해서 노인들 웰페어 끊겠다라는 연방 법무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제로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 모든 주정부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즉 SS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에 불체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부 혜택 프로그램인 빈곤 가구 임시 지원 TANF와 한 시니어들이 우리들이 이 웰페어라고 부르는 이 SSI는 모두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책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의 한인 노인들도 이 웰페어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주정부가 SSI, 즉이 웰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이는 곧 불체자 신고 의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SSI 지원금을 연방정부에서부터 받고 있으니 불체자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라. 그러지 않으면 SSI 지원금을 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체자 색출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시니어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끊는다라는 것은 월권 행위다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복지 혜택을 이용해서 주정부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라는 비판에 부딪혀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연방 농무부는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이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주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브룩 콜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에게는 푸드 스탬프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정부 20곳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푸드 스탬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내긴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정부에 대한 웰페어 지원금 중단 방침도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불체자 잡겠다고 노인들 웰페어 끊겠다라는 연방 법무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서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 다 태우자는 거냐라는 한인 시니어들의 불만과 우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 제한 조치도 연방 법원에서 제동 걸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지방 법원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중지해 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법 판사는 이민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연방정부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두 건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의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자 항소를 하는 대신에 약간 다르지만 또 뭐 거의 비슷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만들어서 다시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민자 단체는 이것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단체가 위치한 주소지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점을 원고는 감안해서 이곳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을 내린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연방법원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원정 출산 제한 조치도 이번에 또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어서 내가 다닐 때는 편리해서 좋지만 다른 사람이 다닐 때는 시끄러워서 짜증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근처 상공의 항공기 운항 제한이 영구히 유지될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임시로 시행 중인 마러라고 상공의 항공기 운항 제한을 앞으로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청은 지난해 10월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서 마러라고 반경 1마일 그리고 고도 2000피트 이내에서의 어떤 항공기도 운항을 제한한다라는 임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경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자택과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 주변에서도 퇴임 이후까지 비행 제한 조치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마러라고의 경우는 인근에 바로 공항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비행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러라고 자택은 팜비치 공항의 비행 경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서 본인의 이동할 때는 편하지만 막상 본인 외에 다른 비행기들이 다니는 건 시끄러워서 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위험해서도 싫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마러라고 주변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할 경우에 인근 팜비치 공항의 이 주요 활주로 중에 하나는 사실상 완전히 폐쇄돼야만 합니다. 또 일부 항공기는 항로를 완전히 변경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마러라고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는 과거에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공항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공기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시끄러워서 짜증난다라며 공항 측에 자신의 집 위로는 비행기를 제한하달라라면서 운항 제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노인 인구가 유아 인구를 넘어선 지구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700만 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전 세계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세계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노령 인구는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81억 3,200만 명의 10.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구상 인류의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5세 이하 영유아수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가장 어린 연령대와 가장 나이 많은 연령대의 인구 순위가 뒤바뀐 현상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그 격차는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고령 인구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라며 미국 내 고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8.9%로 사실상 약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셈입니다. 한편 한국은 더합니다. 한국의 노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20.3%로 세계 22위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오는 2060년이 되면 41%로 두배 이상 급증해서 기존의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노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이 올라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80세 이상 소위 초고령 인구 비중도 한국은 지난해 4.8%였습니다만은 오는 2060년에는 18.3%로 4배 가까이 치솟아서 모나코와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세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에 살아도 고령 사회, 한국으로 가면 더 고령 사회인 셈입니다.

0: 일본의 대표 항공사 재팬 에어라인에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음주 문제가 잇따르자 최고 경영자까지 거취를 걸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도토리 비스코 사장은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생각이라며 사실상 사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직을 걸다라는 말을 겉으로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발언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부터 용납할 수 없고 세상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도토리 사장이 취임한 2024년 이후 재팬 에어라인에서는 직원들의 음주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해 12월 기장과 부기장이 체류지인 호주에서 사내 규정을 넘어서는 양의 술을 마신 뒤 음주 사실을 숨기려다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기장이 하와이 체류 중 술을 마신 뒤 컨디션 난조를 보여 항공편 3편이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일본 국토교통성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팬 에어라인의 행정지도 처분인 엄중주의를 내리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공사는 전체 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모든 조종사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음주 관련 문제는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에 한 객실 승무원이 근무 전날 과도하게 술을 마신 사실이 출발 직전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 승무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은 약 40분 늦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팬 에어라인은 추가 대책으로 국내외 모든 체류지에서 객실 승무원의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 수혜자 약 110만여 명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근로요건과 자격갱신 강화로 인해서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한인 수혜자들은 자신이 근로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세금 지출 법안에 따라서 이 메디케이드의 근로요건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4개 주에서는 일정한 메디케이드 확대 대상 성인들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직업훈련, 교육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상은 연방 빈곤선 138% 이하 소득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약 2만 1,600달러 수준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한인들도 자주 찾는 어바인의 한 골프장에서 코스를 가로질러 달리던 남성이 자신을 제지한 골퍼를 뒤쫓아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저녁 렌초 세노아킷 골프 코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골프를 치던 남성이 골프장 코스를 가로질러 달리던 남성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이 남성은 갑자기 이 골퍼를 뒤쫓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골퍼는 골프 카트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용의자는 이를 따라잡은 뒤에 카트에서 골프채를 꺼내 골퍼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어서 체포는 시간 문제일 전망입니다. 이민단속국 아이스가 단속 요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속 채용을 진행했다라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 신고서에 따르면 아이스 직원 채용 담당자였던 그는 지난해 여름 채용 과정에서 검증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7년간 아이스에 근무한 이 담당자는 최근 채용 기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지문이나 신원조사, 신용조회 등도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제한 대상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로 지난 1년간 미국 전역에 대거 배치된 아이스 요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신입 요원 훈련 기간을 기존 10주에서 6주로 단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 요원들이 신원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근무지에 정식으로 배치되는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71%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주보다 0.05%포인트 또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약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21%포인트가 높아진 수준입니다. 여름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동절 연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LA 국제공항과 남가주 지역 주요 프리웨이들이 연휴를 맞아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과 차량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오는 월요일 노동절을 전후해서 어제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수가 약 1,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하 캘리포니아 해안에 형성된 허리케인 마리가 이번 주말 남가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이동 경로가 좀 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남가주는 사실상 비격하게 되는데 하지만 남가주에도 일단 비는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1등급 허리케인인 마리는 태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남가주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외곽의 비구름대가 남가주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주말 구름이 많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는 한편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미국행 전자여행 허가서 바가지 쓸 수 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국가 방문 시에 전자여행 허가를 대행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경우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위 바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건 가운데 약 70%가 전자여행 허가 대행 사이트 이용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국가를 방문할 때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전자여행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ESTA, EST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여행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 내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사설 대행 사이트 광고가 최상단에 노출돼서 소비자들이 이를 이 사이트를 정부의 공식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아닌 이들 대행기관에서는 비용을 소위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정부 공식기관에서의 전자여행 허가 수수료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무료인 국가도 있고 최대 40달러 27센트가 부과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전자여행 허가서 발급 수수료가 바로 40달러 27센트입니다. 반면에 사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게 되면 최고 176달러까지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차들이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고 다닐 전망입니다. 기존의 경쟁 구도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황금빛 외관에 차 문은 날개처럼 열리는 소위 시저 도어를 장착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 캡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이버 캡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24년 버뱅크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이라는 행사를 열고 시제품을 공개한 지 2년 만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SNS에 사이버캡 폭풍이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모래폭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하는 이 사이버캡 사진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미래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무인택시 분야에서는 구글의 웨이모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내 11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독일 진출 계획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고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현재 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 플레이스가 다음 달 버지니아에 첫 미국 매장을 열고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투썸 플레이스 측은 국내에서 성장시킨 커피와 디저트 사업에 미국 현지 소비자 취향을 접목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미국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의 미국 첫 매장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며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의 킹 스트리트에 들어서게 됩니다. 투썸 플레이스는 미국 진출을 위해서 지난 2년간 LA와 댈러스, 애틀란타 그리고 뉴욕 등 주요 도시를 검토한 끝에 워싱턴 DC와 인접해 있고 또 주거와 외식 그리고 관광객의 수요가 골고루 형성된 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를 첫 미국 진출지로 선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화권이나 특정한 문화권이나 특정한 상권 또는 한인 상권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권에 직접 진입하고 싶었다라고 투썸 플레이스 측은 밝혔습니다. 네, 토요타의 신형 REV4 하이브리드가 고유가 속 수요 급증과 초기 생산 제한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금 품절 대란을 빚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신형 REV4 모델은 딜러의 차량이 도착하면 며칠 만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REV4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만 약 48만 대가 판매되면서 포드 F-150와 쉐보레 실버라드에 이어서 2025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한 대중적인 모델입니다.
REV4의 품절 이유는 판매량 증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급 부족은 신차 생산의 점진적인 확대 전략 때문입니다. REV4 신모델은 지금 생산 초기여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기 시간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의 7월 미국 내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서 1%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딜러 관계자들은 도요타의 높은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서 한번 도요타를 구매한 소비자가 수년에 걸쳐서 재구매하는 경향은 많이 있지만 지금처럼 신형 REV4가 품절 대란을 빚는 현상은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 두통약이나 커피 대신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 종이 위에 연필로 간단한 선이나 작은 도형을 반복해 그려 넣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꼭 근사한 그림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손을 움직이면서 선과 모양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간단한 그림이라도 뭔가 선과 모양을 그려야 된다는 것, 주의력이 필요하죠.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시각도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기능을 함께 쓰면서 자연스럽게 내 눈앞의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집중 과정이 걱정이나 지나친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네, 도움이 될수 있겠죠. 꼭 복잡한 그림을 그려야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선이나 구불구불한 선, 간단한 도형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낙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낙서보다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간단하게. 그러다가 또 합니까? 내면의 피카소를 발견하게 될지요. 이렇게 좀더 괜찮은 그림으로 향해 갈때 만족감 또 동기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몰입 상태가 이어진다면 여기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 특히 골치 아픈 생각들은 떨쳐버릴 수 있겠죠. 그럼 이왕 하는 거좀 제대로 해보자. 과연 얼마나 오래 그려야 정말 스트레스를 딱 내릴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5분 동안 미술 활동을 한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분이나? 네, 전문가들은요, 꼭이 정도 시간을 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5분, 10분, 잠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은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워낙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거 그림 그리다 스트레스 받아 하신다면 다른 창작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냥 색칠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점토를 만지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자신이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10: 네, 중국의 대규모 침공을 대비하고 있는 대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유사시 대만을 포위 및 봉쇄하고 방공망과 지휘 통제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훈련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라는 대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중국군의 대만 주변 훈련이 외부 해상 교통로를 끊는 합동 봉쇄 작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용기와 군함뿐만이 아니라 해경 함정까지 동원해서 외부 교통로를 차단하고 대만을 완전 포위하는 훈련을 중국은 최근 들어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군의 1차 공격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서 대만의 요새화된 해안 방어선을 뚫고 대만 본선 진입을 노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중국군이 대만 침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침공 계획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면 5년 뒤인 오는 2030년이나 31년, 늦으면 2035년 그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현재 중국의 대규모 상륙 작전에 대비해서 자국 전체를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 핵심 중에 하나는 대만으로 날아오는 중국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대만 본섬에서의 방공망 구축입니다. 대만의 방공망은 그런데 지금 미국산 하푼 요격 미사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항공기나 군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트럭에 탑재해서 대만 해안에서 발사하는 소위 지상형 요격 미사일 체계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만은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많은 선박이 대만으로 대규모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그 미국산 하푼 미사일로 이들 함정을 대규모 선제 공격한다라는 전략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대만의 중국군 타격만을 위해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하푼 미사일을 구입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만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산 이 하푼 시스템을 중국 타격을 위한 전용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미국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한 뒤 대만에만 판매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내년까지 200억 대만 달러를 투입해서 하푼 미사일 300기를 추가 구매해서 지금 있는 350기에 더해 총 650기의 하푼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대만이 이같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중국으로부터의 실제적인 위협을 최근 들어 더욱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중간 선거를 위한 집중 유세에 뛰어들겠다라고 한만 80세의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접전 지역을 직접 돌면서 지원 유세에 본격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11월까지 100%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며 나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연설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려면 약 35개 선거구의 운명이 달려 있다 라면서 그 35개 접전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35개 지역구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대 중간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고전을 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중간 선거의 저주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 선거에서는 패배하기 마련이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공격하면서 공화당의 결집을 더욱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사회주의 단계를 건너뛰었고 곧바로 공산주의자로 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민주당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승전 결국은 공산주의자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30세 이상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 호르몬 검사 의무화 조치를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 때 남녀 장병들이 각각 별도의 테스토스테론 결핍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세 이상 남성은 설문지를 통해서 1차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혈액검사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한 뒤에 필요한 장병들에게는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런데 이 지침이 전투 요원의 건강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수행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며 전력 준비 태세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당초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 사용을 적극 권장해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7월에 이 검사 의무화 조치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표 이후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검사 의무화 조치에 아무런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비난이 크게 일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의 검사가 불필요하고 또 잠재적으로는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테스토스테론 검사가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킨다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검사 지침을 결국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부터 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관련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안내문만 뜨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25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존해 있는 전 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4명은 일단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자리에 조성된 추모시설 그라운드 제로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만 참석하면 생존한 전 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식에만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에는 트럼프 대신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9.11 추모 행사가 통합의 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자칫 분열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뉴욕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뉴욕의 9.11 추모 박물관은 정치적 색채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희생자와 유족을 조명한다라는 취지 때문에 지난 2012년부터 정치인의 연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팔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제발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네팔 is calling, 네팔이 부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 네팔 일부 지역이 홍수의 영향을 받았지만 네팔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라며 대다수 관광지는 여전히 안전하고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우리의 산길과 트레킹 코스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미 네팔 여행을 계획했다면 일정에서 빼지 말아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네팔을 찾는 것은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 관광객의 소비가 네팔 관광업계의 생계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네팔의 재건을 돕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카트만두와 포카라 그리고 룸비니 등 네팔의 주요 관광지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관광업이 네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만큼 산사태 이후 관광객까지 급감할 경우 경제적인 충격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세븐디아스 타이어.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 한 달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39건, 무게로는 7.1kg을 적발했습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약 0.03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1kg의 필로폰은 약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한국 쪽에서는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쪽에서는 LA공항에 각각 합동통제본부를 설치해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과 소형 우편 그리고 개별 여행자들 가운데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현지 출발 단계부터 한국 도착 단계까지 양국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단속 결과 통상 마약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로폰과 대마 종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미국 외에도 한국 주요 출발국들과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마약 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서 네덜란드발 마약류 총 1.9kg을 적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정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고 해외 마약 공급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념전쟁에 너무 집중하면서 군 지휘부 공백과 전력 현대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더욱 불거졌습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사임서에서 육군의 변화와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를 주도하던 장성들을 즉 현대전의 전력 강화를 주도하던 장성들을 모조리 해임해서 관련 노력을 가로막았다라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서 드리스콜 육군 장관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육군은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전시에는 지휘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관례는 이미 깨져 있습니다.

이후 7년 만에 펼쳐지는 연쇄 순방 외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줄이고 베이징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는 소위 홈그라운드 외교에 집중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쇄적인 해외 순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시 주석은 오는 12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최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고 또 이달 말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방문 전후로는 캐나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달 동안 총 5개국을 찾는 강행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틈을 타서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시 주석의 행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0: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0: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 부에나팍 로스코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0: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0: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골프도 즐기고
1: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0: 센터 메디컬 걸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 888-847-3098 888-847-3098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주말에 비가 오긴 오는데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은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오고 좀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저녁에 이슬비가 조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토요일 골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요일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로는 뭐 어디 가벼운 여행 떠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주말입니다. 다행히도 이 허리케인이 남가주 지역은 살짝 그 좀 왼쪽으로 북서쪽으로 지나가는 비껴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신문이요. 따끈따끈한 최신 신문이요.
1: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명 인사올립니다. 왜 갑자기 신문이냐고요?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거리마다 들려오던 정겨운 목소리. 바로 오늘은 세상의 온갖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던 신문 배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1833년 뉴욕의 한 신문사에 첫 배달원을 뽑았는데요. 성실한 성인 남성을 구합니다. 이 광고에 10살 어린 소녀 마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2: 저 꼭 필요해요, 일이. 어? 저 좀 꼭 써주세요.
1: 이 어린 소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반한 발행인이 그 자리에서 소년을 채용하면서 세계 최초의 신문 배달 소년이 탄생하게 된 거죠.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투자의 신 워런 버핏 같은 인물들도 어린 시절 새벽길을 누비던 신문 배달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이른 아침 우리 집 문 앞까지 세상 소식을 물어다 주던 신문. 그 옛날 기억나세요? 하도 끊으려고 해도 신문 사절 이래도 그냥 응? 끊임없이 끈기 있게. 이 아침 시간을 따뜻하게 또 채워드리는 라디오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종이 냄새 물씬 풍기는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의 설렘. 그리고 채널을 돌리다 친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의 반가움. 반가우십니까? 어우, 반가워요. 시대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변하고 미디어가 넘쳐나도 사람의 온기를 담아 세상 얘기를 전하는 이 아침의 매체가 주는 힘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아우, 좋아라. 이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굿모닝 차차차. 오늘도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채워드리기를 바라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죠? 주말이니까.

0: 오늘은 주말이니까 좀 여유 있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만두집에요. 만두는 살 안 쪄요. 이미 쪄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트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쪄드실 때 아유 고구마 살 안 쪄 이미 쪄서 나왔잖아 이러면 센스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하나 먹더라도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느끼면서 먹지 막 대충 하무 막 그냥 삼키고 이러면 그게 다 진짜 느끼면서 밥 하나를 집어도 정말 다 이렇게 쫄깃하고 맛있네 하고 느끼면 느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많이 느끼시기 바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음식이 아주 힙한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통조림 생선입니다. 캔피쉬 얘긴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요즘 야채나 치즈 대신 통조림 정어리, 사딘, 그리고 고등어 이런 걸 예쁘게 차려놓고 즐기는 생선 와인 파티나 정어리 데이트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레트로 감성의 알록달록한 통조림 패키지 덕분에 감성적인 식탁이 완성되는 거죠. 비단 예뻐서만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높은 영양식을 찾는 스마트한 청년들의 소비 트렌드도 한몫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트렌드를 아주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이 정어리나 꽁치, 고등어 같은 생선 통조림에는 오메가3 그리고 바이타민 D,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몇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도 으뜸이거든요. 특히 정어리나 멸치처럼 작은 생선은 먹이사슬 위쪽에 있는 대형 생선보다 수온 걱정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저쪽 남극의 빙산이 녹으면서 수온이 많이 방출이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름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그래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또 비상식품으로 캔을 많이 구입을 하시기도 하는데 미국 와가지고요. 아유 그냥 요리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냥 때려 넣는 거죠. 그냥 푹 익은 김치에다가 꽁치 통조림 하나만 넣어도 얼마나 맛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 유학생활 시절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 언니가 이 꽁치 통조림 찌개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놓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그때가 있네요. 바로 이 통조림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죠. 김치찌개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TJ 가면 엔초비, 엔초비가 바로 멸치잖아요. 이거를 저는 샐러드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뭔가 이렇게 새우젓 같은 젓갈 이렇게 느낌이 나서 그런지 특히 파스타 할 때도 엔초비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사딘, 정어리입니다. 이것도 오픈 샌드위치, 크래커 위에다가 조금 놓고 좋아하는 야채, 뭐 토마토나 아루굴라 이런 거 깔고서 거기에다가 좋아하는 소스를 얹어서 먹으면 또 멋진 그런 안주가 되는 겁니다. 아우, 나 기름기 싫어. 이런 분들은 와인을 한 잔 곁들여도 되겠는데 오늘이 마침 내셔널 키안티 데이입니다. 키안티. 뭐 캐비넷 소비뇽, 피노누아 뭐 여러 가지 들었지만 키안티는 또 뭐요? 저는 예전에 한 친구가 키안티를 그렇게 좋아해서 이거를 자주 마셨었어요. 근데 이 키안티는 그 이태리의 토스카나 지역에 그 지역이 아주 상큼한 산미와 체리향 그리고 은은한 허브와 흑향이 특징이어서 이렇게 뭔가 느끼하고 이런 거를 쫙 잡아주는 거예요. 키안티도 좋고 또 레드와인 중에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먹기 좋아하는 게 피노누아죠. 레드와인 중에 가장 섬세하고 가벼운 품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연어, 참치구이, 그리고 버섯 리조또, 표고버섯 요리 여기에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 캐비넷 소비뇽, 한국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드시는 게 이 와인인 것 같아요. 묵직하고 풀바디라고 그러죠. 뭔가 꽉 차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스테이크랑 잘 어울립니다. 먹는 얘기 했더니 아무튼 요즘 뭐 스테이크 사 먹을 돈도 없고 유럽에서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데는 그 소를 또 많이 키우고 이러면서 목초를 재배했는데 이번에 그 폭염 때문에 목초지가 막 다 타가지고 수출하던 나라가 이 목초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기를 그 관세를 예외시키면서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고기 이 그런 걸 파는 분들은 우리의 그 원가는 어떻게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젖소를 키워도 이거를 잘 교배를 시켜서 얘는 확실하게 또 고기로 키울 수 있는 그 유구랑 또 이렇게 접종을 하고요. 그 인공수정을 하는데 성별을 정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암컷으로 젖소로 젖을 짜는 소는 그 젖소 그 유전자를 넣지만, 숫소는 아유 먹을 소로 뭐 만들지 뭐 해서 그렇게 개배를 한다는 거죠. 아유 정말 빌이라고 그래서 송아지 고기 그 태어나자마자 방향이 이상하게 가네. 먹는다는 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래서 송아지 고기를 조금 꺼려하는 동물 애호가랍니다. 오늘이 마침 또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 보호의 날입니다. 아, 진짜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죠. 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별인데 너무 인간이요 너무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생태계를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보존하자라고 해서 제정된 야생동물의 날입니다. 아, 야생동물 보면 진짜 쟤네들도요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야생동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해서 저 아는 분은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뭐 벌써 물론 강아지의 언어 뭐 고양이의 언어 이런 거를 개발한 분들이 있지만, 각 그런 분들이 산하에 들어와서 모든 생명들과 심지어는 개미 곤충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소통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긴 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도요 소통이 안 돼서 뭐라고 한겨? 뭐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언제 그랬어? 이래가지고 정말 싸움의 발단이 되고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소통을 잘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주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레이버데이 연휴 시작 금요일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을 채워줍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댓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아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혼자 연휴 보내야 해요. 지금이 저 혼자만의 여유롭고 최고의 연휴예요. 우리 다정 탱자님
1: 미친 듯이 흔들어보자.

The Last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마지막 빛. 이 음악이 뭐 어디 영화야? 응? 지구가 다 박살나기 직전에 나오는 것처럼 응? 뭔가 좀 신나면서도 비장하죠? 문득 그서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말이요. 만약에 오늘이 내 생애 진짜 마지막 날이다 싶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이고, 그때 돈을 좀 더 벌어둘 걸. 응? 아, 내가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내가 그 인간한테 사기를 안 당하는데. 아니면 그 인간한테 그래, 내가 미안했어, 사과 한마디 하고 갈 걸. 아유, 다 필요 없어. 그냥 춤이나 한 판 그냥 응? 추고 가자고. 어차피 갈 세상 뭐 이렇게 질질 짜다 가겠어. 아, 이제 신나는 레이버데이 연휴 시작. 세상이 망한 것 말건 일단 골반부터 털고 보자. 근데 여러분, 춤도 기운이 있어야 추는 거고, 노는 것도 노후 자금도 중요하지만 노후 체력이 있어야 노는겨. 더 늦기 전에 내 몸뚱이 멀쩡할 때 찐하게 즐겨야지 않겠습니까?

로맨스 그레이. 아니 심수봉 언니가 먼저 나오시네. 원래 추자 언니 타이밍인데 아우 나 진짜 옛날 심수봉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던가요. 이벨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미옥씨 로시 언니 어디 없을까 이랬는데 제가 그냥 눈이 침침해서인지 바디 샴푸를 갖다 줬어요. 무대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비비니까 거품 나고 수봉이 언니 정말 미안해요.

0: 언니, 옛날에 한국에서 추자 언니가 한번 추자. 엉덩이를 유리조리 쑥쑥 흔들면 응? 손가락을 탁탁 튕기면 대한민국 남정네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싹 뒤집어졌었죠. 우리 한타 언니들도 옛날에 한가닥 했어 나등. 예, 김추자만 추자니? 왕년에 나도 이추자.
1: 나는 박추자.
0: 나는 한추자였어 하는 언니들 계시잖아요. 만약 성이 고시였으면 나는 고추자. 응? 고추자? 최근 우리 한인 사회가 그 매사추세츠인가요? 아, 이 고시성 된고. 오는 11월에 어쩌면 연방 하원의원이 생겨게 생겼네요. 그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고시성을 가시신 한국분, 어머니는 중동계라는데 아우, 얼굴도 잘생겼구먼. 우리가 이 멀리 타국에 와서 자식 농사 잘 짓고 한인사회를 잘 이끌어온 그 땀방울과 씨앗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예쁘게 꽃을 피우는 거 보면 참 뿌듯하고 아우 좋구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 몸은 옛날처럼 안 떨어지고 무릎에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한타의 초자 언니들. 더 늦기 전에 고백도 하고 더 늦기 전에 용서도 하고 더 늦기 전에 한번 주고 더 늦기 전에 막춤이나 시원하게 춥시다. 나중에 후원하면 응? 뭐 합니까? 더 늦기 전에 한번 응? 그러는 거지 뭐. 응?

이렇게 빠르지 않은 음악에 그냥 응? 골반 좀 털었더니 아우 싹신이야. 아우 시원하다. 휘끗휘끗한 은빛 머리칼,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그게 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은 희노애락의 훈장 아니겠슈? 젊을 때 열정은 뜨거워도 아슬아슬했고, 중년에는 사느라 바빠서 여유가 없었다면 우리 언니 오빠들 지금은 은은하게 진국이 우러나는 시절. 늙는다고 쫄지 말고 멋진 그레이 로맨스 그레이로 근사하게 살아갑시다.

0: 이번 주는 탱자 뮤직극장 한타 언니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한타 언니가 그냥 줄 거 주라는데 꾼돈 있으면 주시고요. 줄 거 있으면 빨리 주시고 오늘은 탱자 뮤직극장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한번 이분께 전화를 해볼게요. 아 이분이요? 방송인 줄 아실까? 제가 근데 아마
1: 여보세요?
0: 어머 스캇
1: 웬일이에요?
0: 스캇 아니 우리 스캇 그 싱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싱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집은 요즘 어때요? 호라비 냄새가 뭐 펄펄 나나?
1: 와 무슨 무슨 호라비 같은 소리예요. 잘하고 있지.
0: 잘하고 있어. 응.
1: 나는 가정주부인데.
0: 응.
1: 어떻게 잘 지내요?
0: 잘 지내요. 아니. 엔진 오일 가르라고 사인이 들어왔네.
1: 갈면 되지.
0: 가르면 되는데 오늘 바로 어디 갈 건데 며칠 있다 해도 되나?
1: 글쎄요. 그 오일 체인지가 뭐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팩토리가 어떤 차들은 5천에 해라. 뭐 유럽인 차들은 만에 해라 그러는데. 오일 체인지는 맥스보다 항상 빨리 해 주는 게 자동차에 더 도움이 되고 자동차 수명을 길어주게 만들어 주죠.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난
1: 그래도 이제 메인테넌스 사인이 떴으면 이제 오일 체인지는 하고 가야 되겠죠. 여행 가는데.
0: 그렇죠.
1: 걔는 나도 달리러 가는데 차도 달려야 되는데 걔는 나는 밥 좋은 거 먹고 차는 밥 좋은 거 안 주면 안 되지.
0: 그렇지. 아, 그러면 나 사실 지금 방송 중인데.
1: 에? 안녕하십니까?
0: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인데 나 어떡하지?
1: 네.
0: 아니 탱자 뮤직극장의 주인공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발 전화를 할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 이 기회에 우리 솔로 소문도 좀 내고 거기 하이텍 오토 리페어?
1: 하이텍 오토 리페어.
0: 아이 발음 좋다. 우리 스카씨는 미국에 일찍 오셨나봐요. 영어하는 거 보면 딱 알아.
1: 아유 동생들이 영어 잘하는 데 많아요. 그냥 여기는 내가 할 정도만 하고 먹고 살면 돼요.
0: 아야 말씀도 너무 잘하시오.
1: 그러시구나.
0: 응. 아니 레이버데이 앞두고 어디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 계신데
1: 네.
0: 요즘 가스값도 올라가서 아무래도 차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장거리 갈 때 뭐뭐뭐 좀 체크하고 또 운전 습관 중에 어떻게 하면 가스가 좀 들드나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1: 와, 차 메케닉 해도 되겠네. 기본적으로 많이 안 해.
0: 그래요?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요즘은 차가 많이 바뀌어서요.
0: 네.
1: 그러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은 고장들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계라는 거는 뭐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해도 항상 이렇게 좀 디펙이라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행 갈 때는 주기적으로 오일 점검 잘해서 오일 체인지하고.
0: 네.
1: 그다음에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어.
0: 응?
1: 네, 자동차 타이어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
0: 네.
1: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기야.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는요 차마다 다 다른 게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에 보면 공기압이 맥스가 써져 있어요. 어떤 거는 44, 어떤 거는 50. 뭐 차량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0: 네.
1: 그러니까 44 맥스로 돼 있는 타이어 공기압들은 40이나 44를 채우면 안 돼요. 35나 38 정도만 오히려 공기압을 낮춰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시간을 운행을 할 때 네. 팽창이 생겨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운행을 하면 플러스 5에서 7이 돼요.
0: 네.
1: 그러면은 38이 플러스 5가 되니까 계산하시고 또 두 시간을 운전하게 되면 플러스 7이 돼요. 야, 그래도 공기압은 맥스로 채우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공기압을 잘 맞춰주시고요.
0: 예. 네.
1: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리 새 차들이지만 하이브리드라도 뭐 가솔린 차들도 있지만 이제 뭐 우울증 잘 하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액 같은 거가 부동액 통에 정상적으로 잘 채워져 있나? 그리고 이제 사소한 거지만 왜
0: 네.
1: 그 운행하다 보면은 윈실드가 더럽잖아요. 물을 뿌리잖아요.
0: 예.
1: 예, 와셔 플루이드 갑자기 통이 없으면은 안 닦아지니까 와셔 플루이드도 정비소에 가서 예, 꽉꽉 채워서
0: 네.
1: 예, 가시고 그다음에 아, 이런 질문 하나 할까요?
0: 뭐요?
1: 얘기 하나 해줄까요?
0: 에에에 뭐요?
1: 주유소에 가시면 가스가 세 종류가 있어요.
0: 예. 프리미엄 뭐 슈퍼 뭐 응?
1: 87이 있고 89가 있고 91이 있어요.
0: 예.
1: 예, 옛날에는 그 프리미엄 좋은 게 93이었지만 LA 캘리포니아는 바뀌어서 이제 91로 바뀌었지만 그 궁금하지 않아요? 왜 주유소에 가면 가스가 세 종류가 있는지?
0: 그러니까
1: 예, 요즘 나온 차들은 2010년, 15년 물론 그 얘기 다음은 키니까 전부 다 하이 옥테인 가솔린 디자인 차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제일 싼걸 넣는단 말이에요.
0: 그쵸.
1: 예, 근데 그 정식적으로 91 프리미엄 넣은 차와 제일 싼거 넣은 차는 벌써 차 속도와 스피드도 다르고요. 예. 그 연비량도 많이 달라요. 로컬에서는 못 느끼지만 요즘에 가스값이 비싸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을 넣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1.5마일을 더 갑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0: 그렇구나. 저도 그거 느낀
1: 예,
0: 것 같아.
1: 자동차에도 좋아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는 이제 뭐 케미컬 얘기를 다할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자동차가 가스가 폭발해서 자동차 힘이 나올 때싼거 넣었을 때는 하이 옥테인 디자인 엔진에다가 로 옥테인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차가 파워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그만큼 칼본 빌드업이 더 빨리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가스들은 요즘 다 주머니 사정이 힘들지만 예, 신형차들은 다 웬만하면 프리미엄 원리만 넣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0: 아,
1: 자동차의
0: 그렇구나.
1: 장고장도 줄여주는 문제도 많이 좋고요.
0: 아, 정말 어쩜 이렇게 우리 스카시 똑부러져요. 난 진짜 재주 많은 건 알았는데 옛날에 뭐 테니스도 그렇게 잘 치고. 응? 요즘 피클볼 하세요?
1: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골프에만 몰두를 다시 하고 있어요.
0: 아, 거기 가봤더니 골프 연습하는 걸 아예 그냥 그 오토샵에다 해놨더만.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골프를 한 1년 반 거의 쉬었었는데 네, 다시 이제 슬슬 좀 준비하고 있고 나가고 슬도 나가고 있고요. 네.
0: 그래요. 요즘 여자친구는 안 생겼어요?
1: 저기 그때 미국식 같은 사람이 없어갖고 못
0: 아,
1: 만나본 것
0: 어머,
1: 같은데.
0: 정말입니까? 어머,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1: 생각 좀 해볼게요.
0: 아니, 연휴에 뭐예요? 그 집에 그냥 응? 싱글 둘 분이 그냥 계시는데.
1: 바빠요. 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거 나름대로 매일매일 만들어 먹는 재미가 좋아요.
0: 아니,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옆에 그 응? 룸메이트 동생이 그러시더라고. 아,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1: 매일 달라요. 어떤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돼지 김치찜도 해 먹고 뭐 된장찌개도 해 먹고 배추국도 해 먹고 또 닭도리탕도 해 먹고 뭐 매일 바뀌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날 그날 그냥 냉장고 있는 재료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먹으니까.
0: 그러면 이번 연휴는 그냥 LA를 지킨다 이겁니까? 어디 안
1: 연휴
0: 가시고?
1: 때는 여행을 안 갑니다.
0: 그렇죠.
1: 예,
0: 맞아.
1: 저는 연휴를 끝나고 가는 예, 좀 그런 게 예, 복잡하고 뭐 그럴 때 예, 트래픽도 많고 오히려 이제 연휴 때는 오히려 안 가고 연휴 끝나고 가는 거예요. 캠핑도 연휴 끝나고 가고 그래요, 대부분이.
0: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정말 똑부러지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워싱턴하고 거기가
1: 킹슬리.
0: 킹슬리죠. 워싱턴하고 킹슬리에 하이텍 오로 리페어. 혀 굴려야 돼. 오로 리페어. 이렇게 아우 깜짝 놀랐죠?
1: 그렇죠. 좀 당황했죠. 갑자기 난또 이렇게 우리 좋은데 여행 가셔가지고 날 놀리려고 전화하셨나 했더니 방송 중에 전화할 줄 몰랐네요.
0: 아우 네. 방송 들으시는 혹시 그 하이텍 오로 리페어에 우리 단골 손님이나 아니면 퓨처 손님이 되실 분들에게 레이버데이 인사 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1: 아 이제 지금 만약에 롱 위켄 시작됐는데요. 아 이제 여행 갈 때는 항상 복잡하고 뭐든지 이렇게 좀 정신없을 수도 있지만은 안전 제일. 예, 좀 이렇게 서행 운전하시고 또 저기 뭐냐 여행 갈 때와 올 때와 예, 좀 조심하셔가지고 운전하시고요.
0: 네.
1: 이렇게 여러 군데 가다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네. 예, 좀 이렇게 좀 한 단계 조금 내렸다가. 네. 안전하게 여행 가셨다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유 스카 김 씨 아무튼 I love you.
1: 지도 사랑합니다.
0: 워싱턴과 킹슬리에 있는 하이 오토 리페어. 거기에 우리 스캇 김 씨랑 얘기 나눴어요. 아유, 유리도 너무 잘하는 준비된 남자. 우리 싱글 언니들 목소리 드니까 이 남자 괜찮은 것 같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엔진 오일 체인지 한번 하시면서 전화번호 그냥 공개해버릴까? 1353635362153363536 1353-536-3536.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요. 여러분의 업소도 이렇게 제가 전화 걸어서 함께 재미난 또 정보도 듣고 하면서 광고를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13505-1660 13505-1660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스카 씨에게는요. 아 올림픽 칼국수 가면 진짜 맛있는 칼국수부터 해서 팥죽 그리고 아우 그렇게 맛있게 담는 열무김치가 있다고 그래요. 어제 그 사우나 가서 그 올림픽 칼국수 큰언니를 만나 뵀는데 어디서 김치 주문이 뭐 엄청 많이 왔대요. 근데 옆에 동생들은 뭐 이러면서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이 언니께서는 그런 주문을 받으면 막 흥분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맛있는 거를 만들 생각을 하니까 나는 몇백 보기라도 상관없어. 흥분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잘 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 칼국수의 맛있는 식사권 우리 스캇 김 씨께는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말씀드리고 굿모닝 차차차 곧 돌아옵니다.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트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7: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7: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8: 부에나팍 로스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7: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8: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7: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7: 골프도 즐기고
18: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8: 888-847-3098 888-847-3098.
19: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폭풍이 오는가 했더니 그래도 살짝 비껴갔다 그러죠. 허리케인이 올겨울에는 고질라 엘니뇨 현상으로 산간지방 저쪽 시에라네바다에는 폭설이 많이 오고 저기 밑에 쪽은 비도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도 너무 뜨거워지고 그 바다에 정말 제가 그 사진을 봤더니요 엄청난 그 쓰레기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홍수가 나면서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또 갑니다. 1986년 텍사스 해안에서 단 2,800명이 모여서 바다 청소를 시작했대요. 그 작았던 모임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162개국 2천만 명의 봉사자가 참여하는 대형 환경운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분들이 수거한 플라스틱 병만 해도 무려 13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와, 담배봉초죠? 송무상이 이게 몇 개야? 담배봉초도 어마어마한 걸 모으고 이 담배봉초를 6,500만 개 비닐봉지, 과일껍질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하면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봉사자의 손을 거쳐서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바로 이 봉사자들이 40년 동안 오늘은 페트병을 몇 개 주었다, 비닐봉지 몇 개 주었다라는 이런 하나하나 기록해둔 소중한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해안가 쓰레기 비율이 최대 47%나 뚝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주워올린 쓰레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또 기록해놓는 것들이 점점 우리 세상을 바꾸는데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마음을 모아서 바닷가에 놀러 가실 분들은 저는 예전에 그 레이빈 삐로 있죠? 저쪽에 5번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돌면서 그냥 놀면 뭐해? 운동 삼아 걸으면서 그 집게가 있어요. 그렇게 허리 구부리지 않아도 이렇게 서서 줍는 게 있는데 그걸로 줍기 시작해서 줍다 보니까 이렇게 한가득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쓰레기를 한번 친구랑 같이 주운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좀 뿌듯했어요. 집에 아직 그 집게가 있는데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좀 주우면서 플라스틱 그리고 빈병 5센트씩 내는 거 요거 그 슈퍼마켓 앞에 자판기에 탁 넣으면 이렇게 돈으로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강가에서 물에 빠진 반려견을 구하느라고 강에 뛰어든 주인이 정말 요즘은 물난리가 많아가지고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뜨고 있죠. 미끄러운 콘크리트 둔덕에 걸려서 고립이 됐습니다. 가파른 경사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고 서로의 손과 팔을 굳게 맞잡고 길다란 인간 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온기를 전하면서 모두가 무사했고요. 이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시당국은 바로 그걸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상에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띠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구해내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렇게 힘든 언덕 올라갈 수 없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손 그리고 그 손이 하나하나 모여서 커다란 인간 사슬 구명 사슬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파라다이스의 OST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피부 캐치는 요즘 할머니가 되셨겠죠?

0: 마치고요. 2부 후니팅장 함께 곧 찾아뵐게요.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0: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ACCP 인증인데요. HACCP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차차.
0: 아, 목소리가... 나 그 바란 게 그게 아닌데.
1: 아, 그거는 다음에 들릴 분들을 참고.
0: 아니에요.
1: 참은
0: 걸 들을 때마다 들으셔야죠. 차차청. 이거.
1: 저 지금 목이 약간 쉰 것 같아요.
0: 그래요? 어. 왜? 뭐 물이 있어요?
1: 아니, 어젯밤에. 네. 그 집에서 밤에 그 가끔 그 홈 뭐라 그래? 홈트라고 그러죠?
0: 네.
1: 홈트를 하는데 네. 어제 그 아들이 네.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아 운동을 또 하죠.
0: 리오가.
1: 그래서 자기 엄마랑 이렇게 매트에 이렇게 누워갖고 막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옆에서 장난치다
0: 홈트는 매트 위에 사는 거구나.
1: 아, 그냥 뭐. 그래서 제가 막 장난을 치고 네, 괴롭히 네. 막 장난을 쳤어요. 막 신나갖고 깨끗하게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네. 그 벽 대고 가끔 이제 하체 운동 있잖아요. 이렇게
0: 아, 벽에다
1: 이렇게
0: 어, 벽이 대고서
1: 벽 대고 무릎 꿇고
0: 이렇게 그치 그치
1: 승마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0: 무릎 꿇고
1: 예 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마 자세로 해가지고 한 3분 버티기 그거를 이제 자주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다리가 아파서 한동안 못했어요.
0: 네.
1: 그 다리 근육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다시 하자고
0: 네.
1: 하는데 저야 오랜만에 하는 거지 뭐 이 친구도 자주 했는데 힘든가 봐. 한 1분 지날까 다들 막 다리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0: 덜덜덜 떨리잖아요.
1: 힘들잖아. 네. 버텨야 돼. 3분 버티라.
0: 네.
1: 하다가 애가 막 아, 아빠 막 이러길래 제가 기압을 네. 저에게 도장 가면 기압 지르는 거 있잖아요.
0: 기압 중요해.
1: 그게
0: 운동할
1: 중요하잖아요.
0: 때.
1: 그게 에너지를 팍 내뱉는 거잖아요. 좀 혹시 여러분 놀라지 마. 미역식 기압 날 줄 아세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0: 그럼 아, 그럼요.
1: 무술? 그럼 기압 자 도장에다 생각하고 기압.
0: 아니 그런 무술 말고.
1: 그럼.
0: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힘쓸 때 기압을 해요.
1: 어떻게 해보세요?
0: 뭐 이렇게 잘라야 될 때.
1: 자를 때 기압을 써요?
0: 네, 뚜껑 같은 거 안 열을 때.
1: 아, 진짜?
0: 안 열릴 때.
1: 생활 속에.
0: 이러면.
1: 생활 속에
0: 힘이,
1: 기압.
0: 흡.
1: 어 그런 거 좋아요. 손을 팍 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막 어디 가서 보면은 잘 초보생들은 이제 기압 내는 것도 약간 부끄러워하고.
0: 그쵸 그쵸.
1: 막 좀 그런 거 있어서 막, 막 야. 그 억지로 배우잖아. 소리를 배워서 야, 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성인이도.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 옆에 내는 걸 보고 아 내가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끼야, 끼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기압,
0: 에이, 맞아요.
1: 기압을 영어로 해갖고 끼야, 끼야 이런 외국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트레이너 뭐 코치들이 어 기합이다 그러니까는 아 외칠 때 샤우링을 기합이라고 말해야 되는 줄 알고
0: 기합 이런다고요.
1: 기합! 이런 분도 많아. 아, 되게 네. 재밌어요. 네, 근데 네. 보통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 뭐 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얍 하는 사람도 야, 있고 네. 그 아들한테 야 기합을 내라고 막 영어로 설명했더니 애가
0: 기합 그래
1: 이러니까 못하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는 법을 발성을 가르쳐 주려고 막 저 하면 안 돼 소리 너무 커갖고 아야 막 이거 있거든요.
0: 아니 마이크에서 좀 떨어지게 해서 해보세요.
1: 떨어져도
0: 저, 한참 떨어져봐. 진짜 보자. 한 지금 이, 1.5m 떨어졌어.
1: 이 정도 있으면 하야
0: 와
1: 이런 걸 하면 이렇게 하야 하야 막 이러면은
0: 와 선수다.
1: 애가 깜짝 놀랐고 이제 자지러지는 거야.
0: 아
1: 밤 재밌었고 밤새 둘이서
0: 어 그러니 목이 실만도 하겠다.
1: 그때 와이프가 경찰 부른다고 옆집에서 하지 말라고. 네. 아 근데 이게 오랜만에 또 기압을 하도 네. 질렀더니 한 한 네. 둘이 5분 그러고 놀았나?
0: 네.
1: 갑자기 밤에 목이 쉬어.
0: 아니 여러분도 집에서요 네.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차에서 특히 네. 그렇게 소리를 꽉꽉 질러는 것도 중요해요.
1: 그 스트레스 풀려요. 스트레스 네. 풀리고 네. 저는 중요한 미팅을 가거나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네. 하러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진행을 하러 가거나 네. 방송하러 가거나 아니면 인터뷰하러 갈 때 네. 가는 차에서
0: 아 목을 푸는구나. 미리
1: 목을 푸는데 드금을 해요. 완전 그 성악 높은 노래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0: 와, 노래 잘하네.
1: 계속해요. 도레바 솔라시도 막 이걸
0: 계속해봐.
1: 이거를 계속하면
0: 날라 판타지
1: 누가 되는 거야. 멋있다 역시. 여러분 우리 미옥 씨는 그 진정한 음악인이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 저는 말씀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따라하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게 있는데
0: 네, 네.
1: 미옥 씨는 진짜로 막 그런 걸 하시잖아요. 음악 활동도.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있다가 야 너 잘한다 해봐 해봐 했을 때 절대 속지 마세요.
0: 네.
1: 당신을 놀리기 위한 겁니다.
0: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누가 꼭 잘한다 말하는 데는 아니고 저마다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래하면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자기 재능이죠.
1: 이거는 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조건
0: 왜?
1: 뭐 고음을 지르거나 뭐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처럼 너의 목소리에 네가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이런 식으로
0: 그래요.
1: 말씀하시더라고.
0: 오.
1: 근데 그걸
0: 어디서
1: 어떻게 찾아요? 그걸 못 찾잖아.
0: 그 사람이 맞는 그
1: 뭐 음색이라든가 음악을 어떻게 찾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이게 맞는다는 걸?
0: 그 조금 이렇게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언니는 언니는 이거 부르지 말고 저거 불러.
1: 그 이런 분들이 있잖아. 이거는 당신한테 안 맞고 이걸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0: 그냥 그 사람의 그 음역도 있고
1: 목소리 색깔? 뭐 뭘로 따져요?
0: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딱.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0: 디자이너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에게 맞는 옷 뭐 없잖아요.
1: 근데 그거는 외모라는
0: 게 있잖아요. 뭐 저 잘 몰라요.
1: 외모라는 게 있잖아요. 디자이너는.
0: 외모랑. 그렇지.
1: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0: 그리고 뭐 그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 가사가 스토리가 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느끼고 불러야 돼.
1: 아 감정.
0: 응. 감정. 그래서 뭐 어린 내가 뭐 당신이 떠나면 뭐 이러면
1: 안 어울리죠. 저도 그거 너무 꼴보기 싫더라.
0: 어, 너무 그거 이상해.
1: 애가 막 칠갑산 부르고 이러면 막 콩밭매 해 아무리 잘해도 이상해.
0: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스토리 어떤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거랑 그 가사랑 맞고 그게 맞아야 또 본인이 진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1: 그렇지. 감정이.
0: 그래서 나랑 맞는 노래 그리고 내가 진짜 매번 불러도 지겹지 않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런 노래가 있어요?
0: 있어요.
1: 보통 한 노래방 가서 한 다섯 번 부르고 나면 질리는데 보통
0: 저는
1: 사람들은.
0: 저는 우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고니 오빠의 오라버니 네. 이봉조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 안개.
1: 안개.
0: 그거는 불러도 불러도 지겹지가 않아. 밤안개 말고
1: 알아요. 알아요.
0: 형대네.
1: 그 친구예요. 우리 고니 선배님 이거. 노래 진짜 좋더라. 지난번에 유튜브 그쵸? 올리신 거 보니까 노래 되게 잘하시고.
0: 고니 오라버니 노래 한번 틀어야겠다.
1: 한번 다 틀어주세요. 근데 그때 유튜브 올리고 진짜 잘하시대요.
0: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배우세요.
1: 세상에 고수는 진짜 많은 거예요.
0: 근데 제가 어디서
1: 가르쳐주세요?
0: 읽은 건데
1: 선배님 안 가르쳐주잖아.
0: 아니 가르치세요.
1: 아 그래요? 어, 몰랐네. 배워야겠다.
0: 재능이란 게요. 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1: 아 설마 이것도 또 그겁니까? 네.
0: 그러니까 억지로 네. 막 피땀 흘려서 해도 되는 게 아니야.
1: 타고나야 된다?
0: 그냥 내가 나는 이거 그냥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해.
1: 어렵냐?
0: 나는 이 뜨개질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1: 타고나는 거네 그러면.
0: 어 그게 나의 재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 그러니까 막... 저거 노래하지 마라. 타고난 재능 없어하지 마라.
0: 억지로 막 잘할 거 없어.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
1: 그래. 뭐 노래 못하면 랩을 하면 되지.
0: 춤추면 되지.
1: 그, 춤도 안 되면 랩하고 랩도 안 되면 뭐
0: 딴 걸로 하면 돼. 그냥 허무... 잘 듣는 사람. 박수... 요즘은 가수들이 많아서 잘 들어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박수 치는 사람이 짱이야.
1: 맞아. 그것도 그래요. 노래를 시키고 우린 딴 얘기 하면 되거든. 네. 아 오케이 와 이러고 그렇게 딴 얘기 하잖아 노래하는 동안에.
0: 근데 잘 들어주고 네. 박수 쳐주는 사람이 또 인기짱이죠. 아, 그렇죠. 그게 또 그게 재능이야.
1: 간만에 노래방 가고 싶네.
0: 그러네.
1: 안 간 지 좀 됐죠.
0: 우리 노래 좀 할까 오늘?
1: 넬라 판테 작곡 좋았어요.
0: 아 그래요? 네. 야.
1: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0: 오늘 남녀 연인
1: 요거 제목 한번 관계. 지어봐야겠어요. 뭔가
0: 그럴까요?
1: 남녀간의 금요일은 남녀간의 애정 그런 건데.
0: 남과 여.
1: 아 너무 옛 너무 일차적인데?
0: 그냥
1: 여와 남
0: 남과 어?
1: 여와 남
0: 여와 남 여남
1: 여 여남
0: 거꾸로 하자 여와
1: 그래,
0: 남
1: 여성분을 좀 상위 시대니까
0: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레디 퍼스트
1: 레디 퍼스트
0: 레디 앤 젠틀맨
1: 레디 앤 젠틀맨 오 괜찮네
0: 괜찮다
1: 레디 앤 젠틀맨 합시다 오케이
0: 우리 이렇게 즉흥적이야 레디 앤 젠틀맨
1: 자 오늘은요 굉장히 네. 굉장히 센시티브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0: 네.
1: 요거는 미옥씨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0: 네.
1: 여성으로서.
0: 네.
1: 안 그런 분들 의견 반대 의견들은 또 저기 댓글 주세요. 자 연인이 연인사입니다. 연인이 몰래, 그러니까 훈이 몰래.
0: 네.
1: 미옥이가.
0: 네.
1: 훈이의 휴대폰을 본 거야.
0: 뭔가 요즘 뭔가 뭐 이상해.
1: 잠깐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뭐 슈퍼를 갔거나 뭐 담배 피러 화장실 갔거나 뭐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 연인 또는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상대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 연인이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된 거야.
0: 바람 핀 거 말고?
1: 그게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짓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왜 연락이 안 됐어? 나 어제 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야근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기를 들다 보니까 어제 다른 문자로 친구들 회식 친구랑 뭐 술 먹었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황을 이제 알아서 만들면 돼요. 거짓말을 한 거를 휴대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잘못을 했느냐? 거짓말한 A가 잘못한 거냐? A의 동의 없이 몰래 A의 전화기를 훔쳐본 B의 잘못이냐? 연인 간에. 저는 무조건 B의 잘못이다.
0: B?
1: 여성분. 왜 남자의 전화기를 휴대를 함부로 봐요? 그건 아니지.
0: 나도 B 꽂으려고 했는데.
1: 그럼 저 A 무슨... 할게요. 전 둘 다 솔직히.
0: 그래요? 뭐 상관없어?
1: 왜냐면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상대방 내가 만약에 사귀는 여자분의 전화기를 봤는데 우연히 나한테 거짓말이 딱 들통나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전쟁 나는 거야
0: 근데 저는 판도라의 상자는 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전화기를 보여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0: 옛날에?
1: 상대방. 옛날이든 언제든 상대의 전화기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아니면 보여달라고 한 적 있다 몰래 봤어요? 아니면 물어보고 봤어요?
0: 몰래 봤죠.
1: 오! 뭘 본 거예요? 문자 아니면 뭐
0: 뭘
1: 그런
0: 봤어? 거. 어, 전화기로.
1: 일부러?
0: 어.
1: 수상해서.
0: 뭔가 수상해서. 어.
1: 아, 그러니까 수상의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발견했습니까?
0: 그렇죠. 이거 이런 걸 왜?
1: 저는 보여달라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0: 진짜? 어. 여자들이 좀 그렇죠.
1: 그 여자분들이 당당함은 보여달래. 그럼 저는 오히려 당당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겠어. 너 이거 보여달라는 순간 우리 사이에 믿음이 깨지는 거야. 그래도 되겠어? 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지 마. 난 정말 깨끗하고 너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안 보여줘.
0: 아니 나 얼마 전에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
1: 뭐야 또?
0: 아니 우연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어딜 놀러 갔어요. 네. 저기 월드컵 응원전을 마치고.
1: 어, 얼마 전이네?
0: 노래방을 갔어요.
1: 바로 얼마 전인데.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계셨던 남자분의 여친이 그때는
1: 여친이라는 게 교제하는 여친 아니면 여사친?
0: 아 둘이 거의
1: 사귀는
0: 동거하시는.
1: 어, 네. 그럼 여친? 애인?
0: 여 부인? 네.
1: 애인.
0: 동거녀.
1: 응, 애인.
0: 근데 타주에 출장 갔었는데.
1: 네. 야, 요거
0: 이 남자분이. 어 자기야 어 노래방 간 얘기를 안 한 거야
1: 그 여자분한테.
0: 응.
1: 어. 아,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니까.
0: 어, 네. 뭐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거 아니고 뭐, 놀았으니까.
1: 친구들 다 있었으니까.
0: 근데 괜히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그거 나 지금 노래방에 이러겠어요?
1: 그러니까.
0: 어. 그런데 다음에 또 나를 불러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1: 네.
0: 근데 그 걸렸어? 남자분이 네. 아유 그때 탱자 씨 노래 부를 때 너무 진짜 이러니까 뭐야?
1: 노래방 갔었어 얘들?
0: 그때 노래방 갔구나.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선배 언니를 모시고 갔는데
1: 그럼 그 남자 보니까 말실수를 한 거네?
0: 그죠? 아니 왜 거기서 그 얘기를 꺼내? 거짓말 하지 말든가.
1: 예, 그 어떻게 했어요? 머리채 좀 뜯기고 그랬나? 남자분?
0: 그랬겠죠. 그 분위기 쌓여져가지고
1: 나가셨어요 그럼 두 분은?
0: 아니요 우리 얼른 도망가.

0: 맞지.
1: 먼저 나오셨어 그냥.
2: 어 아니 팍 나오진 않고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분위기 이렇게 맞았어. 나왔는데 전 또 이해를 하는데 같이 갔던 우리 선배 언니가 어머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자분은 뭐라고 되겠다. 하는데 왜냐면 둘이 따로 싸우면 되는데 그치, 모르는 사람 앞에서 거기서 막 남자분을 막 뭐야 어? 거짓말했다고 막 이러니까.
1: 그래 근데 뭐 이상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안 한 거겠지.
2: 그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니까요 이게 그니까.
1: 근데 난 근데 여기서 잘못은 제가 봐서 남자 남성분이 잘못이에요. 왜냐면 거짓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하든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도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2: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1: 그리고 정말 착한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이렇게.
2: 다 편하.
1: 다 편하고 자기가
2: 이게. 자기 고백을 해버리는데.
1: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 그것도 당사자들 앞에서.
2: 아니 우리 밥 먹다가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야 어떻게. 아우 정말.
1: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있는 데서 네, 야, 네.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2: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시진 않겠죠? 아니, 근데 뭐, 아니 그래서 그 여자분이 좀 미안한지 네. 다음에 같이 이렇게 골프 치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1: 또 만나셨어요 그래서?
2: 아니 아직은 못 만났어요. 근데 다시
1: 골프 치자는 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2: 왜요?
1: 최가 얼마나 무기가 될 수 있고 그 넓은 골프장에 누가 하나 묻혀도 몰라?
2: 아니 오늘 네. 뉴스에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이 골프 치는데 이렇게 휙 크로스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쫓아와서 네. 그 사람 막 도망가는데 쫓아와서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CCTV로 다 찍히니까 잡는 건 시간 문제라 그러는데.
1: 미국에서요?
2: 어 여기 캘리포니아.
1: 어 진짜요?
2: 뉴스에 나왔어요. 야. 근데 저도 그런 광경 봤어요. 제가 이렇게 골프를 치는데 뒷분이 네. 뒤는 이제 둘이 치고 우리는 네 명이니까 자기네들은 좀 빨리 해야죠. 그리고 그쵸. 앞에가
1: 밀리면은
2: 뭐 우리 그렇게 가. 근데 네. 너무 그냥 빨리 쳐서 공이 살짝 이러면서 제 발목에 맞았어요. 근데 안 아팠어.
1: 아니 아프게 소리 안 질렀어요 그 사람들. 파울 안 했어요?
2: 안 했어요.
1: 안 했어요? 응. 그럼 그 사람 매너가 없는 거지. 즐겨 쳐놓고. 응. 기본적으로.
2: 아니, 뭐 그게 뭐 먼 거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이제 홀 주변이라서 그런지 저는 뭐 그냥 너 조심해라 뭐 이 정도로 했는데 네. 같이 골프 치시는 분이 가서 이분이 옛날에 주먹에
1: 그 때렸어요?
2: 미국인한테 너무 뭐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그걸 너무 도를 그치, 넘으면
1: 그렇죠.
2: 이게 요즘은 모르는 거예요.
1: 상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 항상 나이스하게 얘기해야 돼.
1: 그러니까 같으면 얘기를 해도 사실 뭐 기분 나쁘더라도 네, 상대가 네. 또 기분 나쁘게 울면은 뭘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했다면서요 뒤쪽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2: 좀 하는 날씨인데 막 이러니까
1: 근데 그분 입장에서 또 우리 미옥 씨가 다 부딪힌 거 보고 화가 난 거지. 누가 감히 우리
2: 아니,
1: 미옥이
2: 그분은 원래 골프장에서
1: 네, 잘 싸우시는 분이
2: 절대 내가 귀 안 죽는다 이러고 미국인 몇 명하고도 막
1: 아니 그러니까 골프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2: 저 옛날에 골프공 맞아가지고요 등에 딱 맞아서 그것도 드라이버 친 거예요. 아니다
1: 그러니까 뒤팀이 친 거를
2: 네. 그 옛날이에요 뉴욕에서 네. 그 홀을 마치고 와서 내 골프 카트에다가 골프채를 딱 끼는데 제 등에 똥 많이 맞아가지고요.
1: 뒤에서 어프로치 샷 친 게 맞은 거예요?
2: 네, 근데 쎘어. 그래가지고요, 동그랗게 골프공만한
1: 멍들었구나.
2: 멍이 등에 딱 있어가지고 아 그거 소송 걸었어야 되는데 그때 골프장에서.
1: 근데 진짜 골프 진짜
2: 조심해야
1: 위험해.
2: 돼.
1: 조심해야 돼요. 그 뒷사람들 매너가 없는 거 꼭 외쳐야지.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가 옛날에 저는 반대 역할이었는데 네. 부모님들이 골프를 진짜 좋아하셔갖고 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쳤어요 부모님이랑. 근데 저는 지금 안 쳐요.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골프고 싫어하는 네. 게 골프인데.
2: 싫어해. 네. 아니 18홀 너무 길어. 한 12홀만 했으면
1: 그거를
2: 좋겠어.
1: 친구들이랑 뭐 사람들이랑 치면 18홀이 30홀 돌죠.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냥 쪼아이 가면서 네. 나는 진짜 하와이가 어디 가서 골프 좋다는 골프장 가서 경치를 본 적이 없어요. 고개를 들면 혼나. 눈을 공에 띄면 혼나. 무조건 머리 그냥 그런 표현 있죠. 처박으라고. 저 공 뜨면은 공 막 뒷땅 치고니까 네. 눈은 무조건 공만 보고 난 따라만 가야 되는 놈이지. 네. 그러니까 풍경도 못 보고 재미도 없고 그냥 아버지 스타일, 어머 스타일 뭐 다르니까.
2: 골프공이 GPS는 달았으면 좋겠어. 이거
1: 찾는
2: 뭐 찾느라고
1: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치는데 이제 저희도 저희가 네 명 이제 치고 옛날 얘기 저희 대학 때 얘기예요. 근데 앞에 팀이 네 명 있었는데 남자들 뭐 있고. 근데 저 멀리 이제 홀에서 딱 치고 나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칠 차례예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저는 또 보니까 왠지 갈 것 같아 저기까지. 예. 그래서 아, 나 안 치겠다고 기다리겠다 했더니 어머니가 야, 네가 무슨 수로 저기로 올리냐고. 너 착각하지 말만 너는 뒷땅이나 치면서 막 저를 너무 욕하는 거야.
2: 그래서 쳤는데
1: 그때 아버지도 야, 까불지 말고 쳐. 네가 임마 선수 임마 까불지 마 임마 막 둘이서 나를 막 머리 쪼니까 아닌데 아닌데 형도 옆에서 막 치라고 아 짠나 그냥 팍 주는데 그래도 잘 맞을 때 있잖아요. 어. 스위스 팍 정확하게 팍.
2: 그런데 잘 맞았어.
1: 그랬더니 그냥 쭉 나가고 응. 그쪽 카트 다 그 홀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 외쳤어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숙였는데 응. 카트에 땅 하고 맞은 거야.
2: 어머.
1: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한국 분들이었어요. 한국 분 남자 둘 여자 둘 아저씨 응, 아줌마. 응, 응, 응.
2: 그러지 우리 아버지가 쳤어요 그러지.
1: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아니 근데 죽인 게 그 네 분인데 뭐 지금만 보면 그 네 분들이 커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약간 아. 뭔가 좀 좋은 사이 이제 막 좋아진 사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막 자신의 남성상을 보여주고 싶은 네. 아저씨들이 갑자기 한국말로 쌍욕을 하는 거야 크게.
2: 어.
1: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 한국말로 쌍욕을 팍 하는 거야.
2: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1: 어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영어로 막 미안하다 했는데 한국말로 욕을 하니까 한국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한국말 들으니까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쌍욕을 퍼붓는면서 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저희 아버지가 멀리서 보면은 좋게 보면은 장군 출신이고 나쁘게 보면 깡패 조폭 왕같이 좀 등치도 있고 막 목소리 되게
2: 굵고 씨처럼?
1: 저보다 더 크시고 막 근데 저희 형도 그랬어요.
2: 야.
1: 근데 저도 그때 운동 한참 할 때야.
2: 뭐 지금 뭐
1: 그래갖고 셋이서 이렇게 약간 뻘쭘뻘쭘 있는데 아버지 또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갑자기 뭐 그러더니
2: 나 이제 골프장에
1: 근데 그날 하필 아버지가 그 범문이 범문이 셔츠 입고 계셨어요.
2: 범문이 호랑이 무늬
1: 그리고 금목걸이 입고 근데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소리 지르면 둘이 왔는데 아버지가 뭐 그러더니 형이 이렇게 거들먹거면서 채를 하나 쓱 들더니 형도 욕 잘하거든요. 욕을 하면서 채를 딱 들면서 저는 약간 불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딱 그런 분위기인데
2: 골프장의 결투야.
1: 제가 가서 뛰어가서 사과를 했어요.
2: 아 잘했네.
1: 제가 뛰어가서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다 풀었어요. 그래서 풀렸어. 근데 꼭 남자 싸울 때 여자가 옆에서 끼는 거 아시죠?
2: 예.
1: 옆에 아줌마가
2: 아 조심해야 돼.
1: 아줌마가
2: 뭐라고요?
1: 끝났는데 아저씨들도 분위기 봐서 이게 조금 자기들도 뭔가 불안하니까 좋게 끝나야겠다 싶은데 아저씨가 아유 뭐 싸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2: 여자분이?
1: 여자분이. 근데 그것도 저희 우리 어머니가 들었어.
2: 이제 어머니가 나서죠.
1: 이제 또 여자 끼다. 어머니가 갑자기 너희 어디 우리 아들한테 욕을 하면서 갑자기 아줌마한테 욕을 부으니까 이 아줌마가 둘이서 저희 엄마한테 욕을 한 거야.
2: 어머나.
1: 근데 갑자기 제가 또 대학 때 우리 엄마한테 욕하면 못 참지.
2: 어머.
1: 그래서 제가 바로 채를 집어들고 쌍욕을 하려고 하면서 휠을 채를 돌리면서 그 형이 출동을 하고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아저씨들이 도망을 가는데 와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피싸움 나겠구나.
2: 어머나.
1: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집안에서 제일 성격이 나빠요. 저는 평소에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2: 아, 우리 뭐 너무
1: 제가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어갖고 나가는데 그 일 때문에 나가는데 거울에서 제 눈에서 저는 저를 웃긴 얘기인데 악마를 봤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확 일그러지면서 얼굴에서 악마가 보여서 야 이게 사람 죽이겠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죠.
2: 자기 모습을 보면서
1: 내 모습을 내가 너무 놀래갖고 안 나갔어요. 내가 지금 나갔다 일 사고 난다 해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 화가 너무 나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나가고
2: 잘했다.
1: 그 다음부터 저는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똘끼가 있어갖고 평생 막 웃다가 한번 사람이 확 뭐가 돈다고 그러죠. 야마라고 표현을 이러면 저는 제지가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인데 어머니가 그걸 아시잖아요. 돌면애가 미친다는 거를 평소 같은 어머니가 갑자기 그날 어머니 자기가 욕을 먹었잖아. 아버지 형 이제 끝났어. 한번 욱 하고 끝났는데 저는 이제 슬슬
2: 이제
1: 참아야 되나 말아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손을 딱 잡더니 하시는 말씀.
2: 뭐라죠?
1: 야 참지 마.
2: 어머.
1: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서 저한테 참지 말라고 처음이었어요. 본인이 욕먹으니까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열받으면 뭔가 일이 탈릴 거 알면서도 참지 마.
2: 그래가지고요.
1: 그래갖고 채 들고 갔죠 저는.
2: 근데 다들 도망갔어?
1: 다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그래. 그래갖고 좀 있다가 어차피 분노 왔어. 그게 진짜 불과 5분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2: 아, 진짜.
1: 근데 좀 이따 나인홀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음식을 사들고 오셔갖고
2: 어머머.
1: 아까는 자기가 잘못했다 먼저 욕해서 미안하다 근데 자기네들이 갑자기 공이 날라와서 너무 놀라서 자기도 우리 욕을 했는데 막 소리 지르게 자기는 자기한테 놀리는 줄 알고 기분 나빠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안하다 그래서 사과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머. 앞으로 나인홀 또 돌아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쿨하게 우리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음식 주고받고
2: 음식 주고받고 그러다가 베스트 프렌드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근데 여자들은 꿍해갖고 아줌마가 계속 옆에서 째려보고 저를 막
2: 어머나
1: 저거 나한테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막 계속 째려보는 거에서 아 저냐 근데
2: 아닌데 우리 여자들이 정의사던데.
1: 근데 여자분들이 아니,
2: 평화에
1: 응? 아니에요. 저 술집에서도 싸울 때 보면 꼭 여자들 때문에 싸워 남자들.
2: 아니 뭐 그야 뭐 이쁜 여자 놓고 싸우는 건 당연하지만.
1: 그거 말고요. 여자들이 왜요? 괜히 끝나 남자끼리 웬만하면 안 싸웁니다. 왜 싸우?
2: 끝났는데.
1: 어 끝나고 괜히 싸워봤자 서로 이득 될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에휴 에휴 끝났는데 여자가 오빠 참지 마 아니면 오빠 저 남자 나 째려봤다. 제가 나 때렸다. 저 여자가 나 이러면 옆에 남자 어떻게 뭐라도 하는 척 해야지.
2: 여자들이 좀 뒤끝이 조금 오래가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1: 그 남자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냥 됐다, 우리 이제 가자. 그러면 그 자리를 뜨면 돼요. 근데 여자는 또 그게 싫은 거야. 왜 우리가 가야 돼? 이러면 싸움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유, 진짜.
2: 아유, 정말.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1: 아 이거 뭐야?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2: 응, 골프장으로 가버렸네 그냥.
1: 죄송합니다.
2: 우리 저기 노래 듣고 간단히 듣고
1: 그래요,
2: 와서
1: 그래요.
2: 요거 잠시 후에 함께하기로 할게요.
1: 좋습니다.
2: 싸우지 말고 친하게 사이좋게.
1: 그럼요. 세상은 아름답게.
2: 살아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멋진 진짜 우리 대단한 인연인 거예요.
1: 그럼요.
2: 최성수의
1: 아름다운 기쁜 우리 사랑. 네.

0: 기쁜 우리 사랑은 기쁜 우리 주말은
1: 아니 근데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네. 순간적으로 미역자 춤추신 걸로 아실 것 같아요.
0: 네.
1: 약간 옛날 EXID의 위아래 춤 같기도 하고
0: 아, 지금 그랬어요?
1: 약간 네. 개다리 춤 같기도 한데 변하는데
0: 어,
1: 춤을 추셨는데
0: 개다리 춤.
1: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춤추신 게 아니라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신 거였어요.
0: 아니 요즘 골반이 너무 아파.
1: 아 근데 그냥 보면 누가 봐도 춤춘 것 같은데.
0: 아니 생각해보면 지금 1시간 반 동안 제가 의자에서 계속 앉아있기만 하니까
1: 네.
0: 아니 나는 이거를 좀 높여줘서 서서 했으면 좋겠어 방송을.
1: 그것도 괜찮죠.
0: 어, 춤추면서 그 몸에 좋잖아.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쁘대요.
1: 맞아. 한번 건의 한번 해볼까요?
0: 네, 마이크 좀 높여주고 그럼 나
1: 이거만 올리면 되잖아.
0: 이렇게, 이렇게. 서서 하고 싶어 춤추면서.
1: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냥 마이크 이렇게 서서 하세요 그러면.
2: 네.
1: 자 잠시 유튜브 닫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시력을 안구는 소중하니까요. 야 지금 미역수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춤인지 저린 몸을 푸는 것인지. 춤 잘 추신다.
0: 네.
1: 탱고의 필이 있네.
0: 아, 근데 탱고
1: 여러분?
0: 탱자잖아.
1: 네, 그러니까.
0: 근데요, 춤춰야지 몸이
1: 진정 골반 틀기래요.
0: 어, 진정 골반 틀기 보셨어요?
1: 보셨어요.
0: 제대로 털어줄게 이제 기대 때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2부는요 엘레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굿모닝 차차차
15: 굿모닝 차차차
0: 2부 이 시간 금강환경감안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융자 정인수 코치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아니 우리 아까 연인들 얘기하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A라는 그러니까 남자라고 칠게요. 남자가 이제 거짓말을 했고 그거를 B라는 여자친구 또는 뭐 와이프나 뭐 여튼 애인이 몰래 휴대전화를
0: 봤어.
1: 보고 알게 된 건데 우리 제시카 장님의 의견은 당연히 A의 잘못이다.
0: 거짓말하는 게 잘못이다.
1: 그렇죠. 둘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거짓말하는 게 더 크다.
0: 그쵸.
1: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0: 근데 거짓말도 크기가 있잖아.
1: 그러니까 그게
0: 선의 거짓말 있고 아까 그 남자 붙였나?
1: 어디까지가 선의 거짓말이에요?
0: 그러니까
1: 아까 그 노래방
0: 나쁜 짓은 아닌데
1: 그 선의 거짓말이에요?
0: 그냥 친구 따라 갔는데 괜히 나 노래방 갔어 이러면 오해할까봐.
1: 근데 그걸 반대 생각해 보세요. 미혹시의 남자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친구들 거기에 이성도 껴서 노래방을 가서 재밌게 놀고 온 거야.
0: 근데
1: 나중에 내가 알았어.
0: 그 기분 나쁘지.
1: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여성분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0: 이해해요.
1: 잘못은 그 앞에서 했다는 게 좀 그런 거지. 그렇죠. 뭐, 저는 모르지만 대충 얘기만 들어도. 근데 화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0: 그치.
1: 일단은 그러면 그러면 그 A라는 분이 잘못했는데 아까 뭐 잘못해서 크기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럼 조그만 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0: 작은 거짓말?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어저께 일찍 잤어. 근데 집에서 게임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친구가 막 야 어젯밤 게임할 때 우리 겨우 이겼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 일찍 잘게 잘 자. 그리고 난 밤새 게임을 한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0: 그 정도 괜찮아요 나는.
1: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 나가서 클럽을 갔어.
0: 그거는 좀 안 되지.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성의 근데... 문제가 섞이는 건가?
0: 아휴 모르겠다. 고잡아.
1: 거짓말했는데 나를 위한 거짓말이었어. 이랬으면 괜찮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오빠 이제 뭐 했어? 나 그냥 어저께 일찍 잤는데 알고 보니 나를 선물을 주기 위해서 딴 데 갔다 온 거야.
0: 아 그건 뭐 괜찮지.
1: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겁니까? 자기한테 도움 되는 건 괜찮은 거잖아.
0: 아 근데 남자들은 조금 뻥튀기를 하잖아요.
1: 하죠.
0: 연애 시절에.
1: 무조건
0: 그래서
1: 하죠.
0: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
1: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죠. 약간의 과장.
0: 과장?
1: 약간의 포장.
0: 포장?
1: 거짓말과 과장은 다른 겁니다.
0: 그래요?
1: 자 보세요.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23살입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과장입니까? 저는 과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23살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과장해서 23살이라고 한 거야. 근데 제가 저 여자예요 이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비교인가요?
0: 말도 안 되는 비교야. 그래, 나이를 왜 속여?
1: 한 번도 안 속여봤어요? 솔직하게? 한 번도 안 속여봤어요?
0: 얘기 안 하지. 나는 거짓말은 안 해.
1: 그게 속이
0: 아예 안 해.
1: 그게 거짓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0: 뭐가 안 하면 되지.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0: 알아맞혀봐요.
1: 절대 얘기 안 해?
0: 어, 안 해. 뭐해 그거 제, 말하면 재밌잖아.
1: 그러면
0: 근데 어쩔 때는 당당히 얘기해요.
1: 아니 얘기 안 하시는 건 좋은데 남자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저보다 많아요 작아요? 저 예를 들어서 저 32살이에요 저보다 많아요 적어요 라고 할 때
0: 그때 달라요 상대에 따라서.
1: 그렇게 넘어간다?
0: 왜 그래 오빠 그러지.
1: 아 그게 넘어간다? 저는 나이 속인 적 되게 많은데.
0: 그래요? 왜 속여요?
1: 저는 옛날에 누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0: 아 오히려 많게?
1: 많게.
0: 아
1: 전 적게 속인 적은 거의 없죠. 많게 이 누나랑 같은 또래라는 거짓을 얘기해서 저는 지금 와이프도 거짓말해서 만났어요 처음에.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에요 와이프가.
0: 아~
1: 근데 와이프가 딱 저를 만나고 하는 소리가 첫째 두 번째 데이트인가? 할 때 자기가 딱 싫어하는 남자 절대 안 만나는 남자가 있대요. 첫 번째 유학생. 질이 안 좋대.
0: 유학생. 질이
1: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유학생들이 그 당시만 질이 안 좋았던 거예요. 유학생 싫고 연하는 절대 싫대요. 자기가 막내라서 집에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유학생이 연하야.
0: 그 거짓말했어?
1: 그래서 거짓말했죠. 유학생이라는 건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어차피 그건 나의 신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나이라도 해야겠다. 그 제가 3살을 올립니다.
0: 3살을 올렸어요. 네.
1: 그래서 만나서 처음 시작. 나중에 물론 밝혔죠. 근데 그 정도 거짓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정도야 뭐.
1: 애교로 봐주나요?
0: 나이 몇 살 그런 거는. 저희 언니도 옛날에 보니까 좀 두 살인가 어린 남자인데 자기가 연상이라고 그랬대요. 아니야 나이가 어린 거야 언니가 깎은 거야.
1: 누가 누구를 깎은 거예요?
0: 우리 언니가.
1: 아까 그러니까 여성분이 자기 나이를 낮춘 거야? 그거는 거짓말.
0: 연상인데.
1: 나쁜 거짓말.
0: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빠가 뭐 이러면서 그랬다나 어린애가.
1: 오빠가? 오빠 해줄게. 괜찮아. 우리 애기 이런 노래 모르지? 이때 우리 애기는 태어났을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야? 사실은 자기보다 내가 많은데 얼마나 우습게 보일 수
0: 그러면서 한단 말이 그 남자가 사실은 내가 나이가 너랑 똑같아. 그러더래 또.
1: 남자는 또 어린 거야?
0: 내가 그게 기억이 남네. 옛날 얘긴데. 그 언니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인데.
1: 아니 그 뭐야? 남자 중학생이야? 그럼. 뭐,
0: 아니 내가 고등학교였나?
1: 뭐야 이게?
0: 아무튼 야, 그랬어요.
1: 아 네.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남자는 올렸고
0: 나이가 뭔 상관이야?
1: 아,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남자를 올렸고 여자는 내려온 거잖아. 너무 웃긴다. 야. 근데 여성분이 나이 어리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거짓말 했던 이유는 나이를 그 당시만 해도 연상 연하 커플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없었대요.
0: 요즘은 한국에서요 연상 연하 커플이 다섯 커플이면 한 커플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1: 근데 요새는 자연스럽잖아요. 많고 적고 따라서 그냥 그럼. 연상을 만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게 사실 조금 시선적으로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또 남동생을 일단은 남자를 보기 힘들었던 시절이라는 말이에요.
0: 그쵸, 그쵸.
1: 그때는 그런 노래도 없었어. 사랑의 누나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0: 그치, 그치, 그치.
1: 이제 이승기 씨가 넌 내 여자니까 이러고 나오면서 너는 내 여자니까 하면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 너라고 부를게.
0: 아니 그 클럽에서 만난 38 그 친구가 자꾸 톡이 오네.
1: 뭐라고 와요?
0: 영어로 와가지고 골치 아파. 또 근데 멀리 살아. 산타바바라.
1: 산타바바라?
0: 응. 언제 한번 초대할까요? 옛날에 뭐 라디오 됐다는데. 아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
1: 방송을 개인적인 욕심을 지우지 마세요.
0: 아니 그냥. 네. 뭐.
1: 아니 농담이에요. 전화 연결하면 전화 연결 한번 하시죠.
0: 그러실래요?
1: 네, 네. 재밌겠다. 그럼 연인 간의 거짓말 어디까지 인정하냐? 자 나이 인정 괜찮다고 하시죠?
0: 나이 뭐.
1: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60, 70 할아버지가 나 40대 초가 이거는 안
0: 아니죠.
1: 되는 거고 그냥 귀엽게 한두 살 이렇게.
0: 그냥 한두 살로.
1: 그 정도는.
0: 자, 재미로 그럼, 장난으로 하는 경우.
1: 오케이 심각한 거 아니고.
0: 나중에는 사실은 난
1: 밝혀야지. 밝혀야죠.
0: 그러면 괜찮아요.
1: 그러면 그냥. 학벌.
0: 학벌.
1: 그러니까 그러죠.
0: 그거는 나 싫어요. 아니, 그거 뭐 당당하게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1: 오빠가 오빠가 하버드 법대 나왔잖아. 내가 법을 좀 알지. 왜? 오빠 하버드 법대 나왔잖아.
0: 그건 난 안 싫어.
1: 그 싫어요? 나 그냥 S 때 한국에
0: 그냥 예를 들어서 나 하버드 나왔어. 네. 그 나중에 보니까 하버드 운전학원이야.
1: 그런 사람도 있겠다.
0: 그거는 뭐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을.
1: 진짜요? 이거를
0: 모르지만 그래도 안 되죠.
1: 그러면 금전적인 건 재산.
0: 재산.
1: 이게 다 내 거래 막 차도 막 내 거래.
0: 아니죠.
1: 그런 거 진짜 많아요.
0: 많죠.
1: 진짜 많아요.
0: 사기꾼들 많아.
1: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
0: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이랬는데 오빠가 갑자기 독이한데 급하게 뭐가 필요한데 이래가지고 돈을
1: 뭐 그분들께 꼭 사기꾼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0: 좀 이렇게.
1: 근데 막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깊은 관계가 되고 알고 보니까 빈털털의 빚쟁이더라. 이런 것도
0: 내가
1: 많거든요.
0: 저기 농장주인데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깻잎 방울토마토 키우고 있어.
1: 맞아요. 그런 경우 있고요. 직업. 직업 거짓말. 이건 직업.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더라.
0: 왜요?
1: 직업 때문에?
0: 왜요?
1: 아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데 프리랜서래요. 뭔 프리랜서 이렇게 많은 거야 세상에.
0: 아니 근데
1: 너무 프리해.
0: 아 조금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1: 진짜요? 전 직업 거짓말 정말 나쁜 거라 생각해요.
0: 직업 거짓말?
1: 직업 거짓말.
0: 아니 백수가 왜냐면, 오죽하면 또 그러겠어.
1: 아니 백수면 백수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다니면 회사 다닌다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막 남자들도 막 자기 막 대기업 다닌다고 이러는데
0: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어때요? 선물 거짓말.
0: 선물? 왜?
1: 그러니까 A급 짝퉁을 진품처럼 주는. 아 저는 그때, 저는 연인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0: 그때 현대백화점.
1: 아 근데 저는 연인한테 준 건 아니죠.
0: 그거는
1: 그냥 저는 정말 분위기 세신해서 줬는데 사람들이
0: 주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야지. 진품이다 갚는 게.
1: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하니까 거기서 내가 가짜라고 말을 못한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에요. 저는 거짓말할 일도 일도 없었어요.
0: 아 근데 주면서 얘기를 해야죠.
1: 가짜라고?
0: 아니 솔직하게 난 얼마 전에 누가
1: 뭐요? 얼마 전에 뭐 받으셨어요? 가짜? 근데 가짜로 얘기하고
0: 얘기해요.
1: 오셨어요?
0: 근데 그래도 몇백 불 줬더라고. 몇백 불 주고 산 거야 이러면서.
1: 아니 근데 그분과 관계가 이렇게 막 심각한 관계는 아니시죠?
0: 아니죠.
1: 그러면 괜찮지. 친구가 하나 이런 관계야.
0: 친구가,
1: 그런 건 괜찮죠. 시험길에 뭐 신문지도 찢어.
0: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1: 그러니까
0: 좋아.
1: 그러니까 좋죠. 근데 연인은 조금.
0: 아 그렇지. 짝퉁 사다 줬다 그러면.
1: 좀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아예 안 주면 되는데.
0: 괜히 사다 줬다가 나중에.
1: 그렇죠. 아 근데 아 그건 좀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
0: 예?
1: 그 좀 그런 게 남자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자분이 네. 이렇게 원하는 거를 네. 뭔가 충족해주고 싶긴 한데 네. 좀 현실적인 게 힘들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0: 아니 그러니까 네. 명품 사다 줘야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여자면 아예 안 만나는 게 낫지.
1: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인데 명품을 사서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여자는 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남자의 순수함.
0: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이건 짝퉁인데 네. A급이다.
1: 야 B급이랑 차원이 다르다.
0: 어.
1: 똑같은 가죽으로 만든 거야.
0: 줬어.
1: 똑같은 가죽이야 이거.
0: 줬어.
1: 야 브랜드만 바꾸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여자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0: 그래요.
1: 어머 얘가 가품이 똑같은 가죽이거든. 뭐 이런 거.
0: 물질적인 저에서 벗어나자. 그 가방이 뭘 중요해.
1: 그러니까. 우리 홍소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천안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하셔. 홍소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반가워요. 네. 네.
1: 제스카님께서 금전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사기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엄청 부풀린 사람들 많아요.
0: 그럼요.
1: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0: 그러니까 너무 막 있는 티 내는 사람.
1: 있는 티 내는 사람.
0: 진짜 부자들은 티 안 내요.
1: 티 안 내.
0: 허술하게 하고 다녀.
1: 맞아. 티 안 내. 진짜 부자들은
0: 나처럼 허술하잖아 나.
1: 이런 분들은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부자거나 정말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1: 정말 많거나 정말 없거나. 저는 정말 없거나 쪽입니다. 네, 저는.
0: 저도요. 네.
1: 직업 거짓말 처음 들어보신다고 그러네 제시카 씨가. 직업 정말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0: 네.
1: 오 이거 있는데 주변에. 왜 그 신문에 나고 뉴스 사건 뭐 많잖아요 직업 거짓말도.
0: 나 어이없는 경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어디 어떤 언니가 계신데
1: 네.
0: 그 언니가 막 우리 남편이 이러면서 남편 자랑을 막 이렇게 해요.
1: 네.
0: 근데 옆에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야?
1: 왜?
0: 남편 없어 그러는 거예요.
1: 그건 뭐야?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0: 그러니까 싱글이라는 게 조금 막 그랬나 봐요.
1: 그러니까 없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0: 네.
1: 야, 그건 좀 무서운데?
0: 디보스를 했는데 아닌 것처럼 그게 뭐 그게 이혼한 게 무슨 뭐 그렇게
1: 그러니까 뭐가 좀
0: 뭐 저기라고.
1: 근데 그건 좀 무섭다 그거.
0: 그렇죠.
1: 무슨 가상 속에 저거 어우 갑자기 소름 돋았어.
0: 그렇죠. 그렇죠.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1: 와.
0: 그 얘기도. 걔 무슨 얘기야? 걔 남편 없은 지가 몇 년인데. 근데 막 우리 남편이 뭐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1: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저런 분도 있었어요. 남편 자랑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0: 네.
1: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고 뭐 관심도 없지만 나이가 많으신 그들이 막 집안에 막 항상 비행기 타도 퍼스트 클래스 타고
0: 와.
1: 항상 뭘 사면 최고급만 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지낸 한 3년 됐나?
0: 네.
1: 남자분 깜빡 가시던데.
0: 어머
1: 불법으로 돈을 얻다가 그거 다 걸려가지고
0: 그런 얘기 종종 있잖아요. 여기저기 돈 다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뜨는 거야. 없어져 버려. 그럼 얼마나 피해 입은 사람들이 줄줄인데요. 요즘도 있어요.
1: 아 있죠. 저 누군지 그걸 맞추면 있어요.
0: 있죠. 조심해야 돼요. 진짜.
1: 하여튼 사람 믿으면 안 돼. 우리 홈쇼핑 월드님 네. 미국 유니폼 이뻐요? 아 우리 미옥 씨가 입고 계신 거?
0: 네.
1: 이거 미국, 이뻐요? 이거 미국 유니폼 아니고 저거 아니에요?
0: 미국 성조기
1: 푸에르토 리코 이런 거 아니야?
0: 성조기죠.
1: 성조기인데 네. 별이 부족해.
0: 난 무슨 이 할라데이 내셔널 할라데이 때만 이거 입잖아요.
1: 아 레이버데이 기념으로 입으신 거구나.
0: 네. 레이버데이.
1: 그래요 맞다. 아, 앉으세요.
0: 아니야. 나 허리 아파. 우리 저기 노래 들어야 돼.
1: 노래 들어야
0: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1: 그러니까요. 아무튼 연예인끼리 거짓말하지 마세요.
0: 네.

0: 옛날 소풍 가면 이 노래 부르는데.
1: 아, 진짜요?
0: 네. 낙엽지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 옵니다. 레이버데이 지나면 이제 그쵸? 여름 마무리.
1: 그렇죠. 네. 아니 이 노래를 소풍에서 네. 부르셨다고요?
0: 응.
1: 와.
0: 낙엽지단.
1: 여기서 그러면 그 세대 차이를 느끼는 중에 한 번만 질문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거짓말 얘기했죠, 연예인끼리. 노래 제목 거짓말. 어떤 노래 떠오르십니까? 누구의 거짓말?
0: 거짓말이야. 아니야, G.O.D의 거짓말.
1: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0: 그럼 뭐요? 어? 요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1: 있나? 아, 요새가 아니라 이제 최소한 빅뱅의 거짓말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0: 아, 빅뱅의 거짓말.
1: 최소한.
0: 아,
1: 근데 저희도 보통 거짓말, 뭐 조항조의 거짓말.
0: 아,
1: 뭐 예를 들면.
0: 아, 거짓말이 많구나.
1: 하나 여기서 세대를 잴 때 거짓말
0: 많이 해서
1: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갖고 어떤 누구의 노래가 떠오르냐에 세대 차이가 촉촉 난대요.
0: 어, 여러분, 빅뱅. 아니. 퍼시스톡스가 어때서?
1: 아, 좋아요, 좋아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7.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영양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백일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yeah, yeah, yeah.

0: 댓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400.

0: 보시면요, 네, 네. 굉장히 맛있는 일본식 고깃집 바베큐집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아 맛있어요.
1: 아 가본 지 오래됐다 비치 쪽에.
0: 진짜 저도 헌팅 오래됐다.
1: 어 우리 한번 가보면 너무
0: 근데
1: 좋겠다.
0: 근데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댓글에 네. 우리 제시카님께서 네. 미옥씨 완전 동안이시구나.
1: 왜요?
0: 젊은 분인 줄 아셨어요라고. 미옥씨 나이 상당합니다. 지금 22살이 넘었는데 오, 너무 어리게 보지 마세요.
1: 네. 그래요. 제가 커피 한 뭐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네. 아니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무슨 그 노래 다시 리메이크해서.
0: 아, 저는 그 노래 알아요.
1: 뭐, 네. 어 어제도 동안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요즘 제가 무메이크업으로.
0: 어제 뭐 어디 가신 거야 또?
1: 아니 목욕탕에. 아니 제가 요즘. 네. 메이크업을 더워서 안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0: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인정해 주세요.
1: 네.
0: 예?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1: 아니 뭐 어제는 피부 좋다면서.
0: 아, 너무 좋으시니까. 진짜 그러니까, 안 한다고 생각 못
1: 아니 자연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네. 노메이크업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선블럭만 발라도 네. 깔끔하면서.
0: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네. 아 이거 조명이 좋은가?
1: 그런가 보다.
0: 동안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1: 네. 응?
0: 동안 얘기하는데 공교롭게 거짓말이 나오고 있네.
1: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한 시간 정도만 달리면 만날 수 있는 보석 같은 그런 해변이 저는 비치 얘기할 때 발음이 걱정돼. 어. 비치
0: 길게 늘려주면 돼요.
1: 비치 네. 얼마나 좋아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확 트인 시원한 바다 기운 느끼시든가 아니면 네. 집에서 편안하게
0: 느끼시든가
1: 그렇죠? 느끼시든가.
0: 아 이번 주말에 네. 바닷가 가시는 분요. 그 헐모사 비치에서 네. 지금 피에스타 해요 이번 주말에. 거기 굉장히 크거든요 축제가. 오. 뭐 그쪽에 계시면 한번 가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호모사 비치도 참 괜찮더라.
0: 어, 그게 되게 재밌어요.
1: 약간 이 올드타운 느낌 맞아요. 나면서 네. 너무 좋아.
0: 재밌어요.
1: 네. 저 옛날에 산타모니카에서 호모사 비치까지 자전거 타고 갔. 아 롤러브레이 타고 갔나? 그랬어요. 와,
0: 꽤 걸릴 텐데.
1: 응.
0: 돌아오실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1: 택시 타고.
0: 아 그냥 한 네. 일방 쪽으로만 일방.
1: 옛날 정리로? 얘기다. 아. 이제는 뭐 아유, 넘어질까봐 못 하고.
0: 우리 다정님 재밌게 네. 두 시간 보냈어요. 오후 잘 보내시고 또 만나요 하셨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1: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 네. 되세요.
0: 즐거운 레이벌 데이 연휴 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1: 안녕.
0: 안녕.

0: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0: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0: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0: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골프도 즐기고
1: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0: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 888-847-3098 888-847-3098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0: 댓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메뉴가 뭐였을까요? 맛있게 드셨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고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의 마음을 더하면 오늘 하루가 한층 더 특별해집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시인답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쉬운 주변의 호의와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풍성해지곤 합니다. 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마이클 제이거 밴드 노래였습니다. Let's chant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뭘 외쳐볼까요, 여러분? 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외칠까요? 아니면 아, 나는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좋은 말은 다 외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는요,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해요. 아, 작은 거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 자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방송할 수 있어요. 예, 많이 많이 예, 유튜브 댓글창에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롱 위켄드 시작입니다. 이제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건데, 하, 노동절 연휴에 뭐 하실지 저 궁금하네요. 뭐 그런 것도 좀 적어 올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8: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9: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투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10: 불란서안경 검안과.
11: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투자 뭘까요? 바로 차세대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일일 텐데요. 힘든 여정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든든한 용기가 되어주곤 합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에서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가주한시 장학재단의 키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고선민님 전에보다 더 많이 예뻐지셨네요.
0: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모셨었어요.
1: 예.
0: 네, 이번에도 뭐 굉장히 장학금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1: 예.
0: 젊은이라는
1: 젊은이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0: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1: 예.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이한데요?
1: 아니요. 작년에 한국에 갔을 적에
0: 예.
1: 남대문 시장에 가서 모자를 보니까 우연히 이런 게 있어서 특이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사서 썼는데
0: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예.
0: 진짜.
1: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0: 와, 너무 좋은데. 아니, 딱 보는 순간 젊은이 예. 이걸 보는 순간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예예.
0: 아, 참 멋진 모자 쓰고 오셨는데요.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네네.
1: 근데 사실
0: 네.
1: 많은 분들에서 저를 보고 몇 년생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0: 네.
1: 몇 살이냐고 해서 47살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0: 아니.
1: 그래서 어떻게 47살이냐 해서 47년생이면 47살 맞죠? 내가 그런다고. 그럼 맞다고 그러지.
0: 아, 참 재미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뭐 이렇게 청춘의 네. 마음으로 사신다는
1: 그러니까는
0: 거죠?
1: 어떻게 보면 제가 고선미님보다 제가 더 젊습니다.
0: 아,
1: 저는 47.
0: 저는 그러면 37으로 네. 갈래요.
1: 아, 연도수가 있잖아요. 연도수가 나보다 훨씬 높은데.
0: 네네. 네. 아, 참 재밌습니다. 아, 젊은이라는 모자, 네. 이 모자 하나가 이렇게 웃음을 주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항상 젊게 사는.
1: 아, 근데 모자 네. 한번 벗어봐요. 모자 벗어 사실 젊어.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예. 젊게 사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예. 즐겁게 살려고 아주
0: 그렇죠.
1: 좀 활기 있게 살려고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즐겁고 젊게 살 살아야 아프지 않고
1: 그렇죠.
0: 건강하게 오래 살 수
1: 예,
0: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어요.
1: 예.
0: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오늘은 네. 제가 1976년에 미국에 와서 79년도에 이제 네. 첫 번째 집을 샀는데요. 그 집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0: 네네네.
1: 저기 사우스 베이 쪽에 그 스카셀 타운하우스라고 카슨에 있는 집인데요.
0: 네.
1: 79년 제가 초에 샀어요. 1월인가 2월쯤에 된 거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일보에
0: 네.
1: 조그맣게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단돈
0: 네, 네.
1: 2,000불만 다운하면 살 수 있다고.
0: 아.
1: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가봤더니 그 스카스델 타운하우스라고 600동을 지은 1963년에 지은 그 타운하우스 대단지 타운하우스예요. 엄청나게.
0: 네, 네, 네, 네.
1: 그랬는데 이제 거기가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0: 네.
1: 이 유태인이 거기 300동을 샀대요.
0: 네.
1: 처음에 지들이 얘기 듣기는 이제 그 누가 이제 루머로 와전이 잘못된 얘기인데 그 1965년 와츠 폭동 때
0: 네.
1: 이건 63년에 지고 65년 와츠 폭동 때 그 와츠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그쪽으로 막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 뭐 두 명을 뭐 총살하고 막 이래서
0: 아이고.
1: 주민들이 다 무서워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0: 아,
1: 어쨌거나 관리들을 잘못해가지고
0: 네.
1: 유태인이 그 동네에서 한 300동을 한꺼번에 산 거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거를 70년대 한 76, 7년도에
0: 네.
1: 300동을 사가지고 자기가 하나하나 수리를 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냥 소문이 바짝 나가지고 78년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2만 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0: 야, 그 당시에는 진짜 집값이
1: 그러니까 2,000불만 이제 주면은 이 뭐야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보다 훨씬 쌌죠.
0: 네.
1: 아, 그리고 동네도 좋았어요. 그 안에 시설도 잘 해놓고 그래가지고 저도 2만 3천 불 주고 이제 79년 이제 2월인가 3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0: 네.
1: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한 1년쯤 돼 거의 연말 되니까는 갑자기 저 관리비가 그때 우리 들어갈 때는 50불만 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들어가 이제 막 1년 사이 한국분이 거의 300동 다 차지했어요. 한국일보 광고가 대단하더라고요.
0: 저희 한국일보 광고가 대단합니다. 요즘에 예. 또 라디오 서울 광고도 대단해요. 예.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예. 제가 예. 이따 그거 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광고 때문에.
0: 네네네.
1: 근데 예. 그래가지고 300동이 다 들어사니까는 이 관리사무실에서 네. 80년 초에 네. 관리비를 50%에서 100%를 올린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때 50%하고 100%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지금 100%하고 또 차이가 있죠.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로 올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까는 아 글쎄 관리협회 회장도 회비를 관리비를 6개월이나 안 내고 있고
0: 어머나,
1: 대부분
0: 어머나.
1: 흑인들이 안 내고 있고
0: 어머나.
1: 우리한테만 이제 뭐야 100불씩 더 내라고 이제 막 그런 그래 된 거야.
0: 네.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한 300동 정도 한국 사람들이 막 뭉쳐 가지고요.
0: 네.
1: 이제 우리도 보이콧했잖아요. 보이콧을 한 거예요. 관리비 안 낸다고.
0: 아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으니까
1: 예,
0: 그래가지고, 뭉치기도 좋고
1: 예, 그래가지고 뭐 예. 한인협회도 맺는다 거기서 이제
0: 예.
1: 임시 한인을 만들고 아. 이래가지고 이거 절대 이제 우리가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뭐 안 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라이센스를 이제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이제 79년 이제 말 7월인가 땄는데
0: 네.
1: 처음 미국 브로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브로커도 거기에 세 동인가 샀더라고요. 두 명이 아. 다들 세, 네. 세 동씩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관리비 안 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을 내야 된대요.
0: 어허.
1: 그래서 이해는 잘 안 됐지만은 돈을 내야 된다고 저는 그냥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러다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얼른 이제 애들 이제 학교 갈 나이도 되고 해서
0: 거기
1: 팔고 이제 토렌스로 그 80년대 이제 5월인가 6월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한국 분들이 이제 관리비를 안 내니까는
0: 안 내신 분들 어.
1: 저 흑인들도 안 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왜 안 내냐 했더니 그 유태인 그 사람이
0: 네.
1: 자기가 300동 지분이 있으니까 그도 거기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0: 네.
1: 그 돈으로 자기 유닛을 고쳐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팔은 거야.
0: 아~
1: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그 협회 회장은 흑인인데
0: 네.
1: 그 내용을 알으니까는 이건 부당하다.
0: 어~
1: 관리비를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유용했냐 해가지고 이제 안 내기 시작한 건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냥 갑자기 관리비를 두 배로 올리니까는 이거는
0: 그쵸.
1: 차별이다 해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고 안 내고 했는데 저는 80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팔고 이제 뭐야 토렌스로 이사를 했는데
0: 네.
1: 그 뒤에 이제 은행에서 이게 관리비가 안 들어오니까는 협회가 이제 관리 협회가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0: 네.
1: 은행에서 융자가 안 나온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값을 두 배로 이제 2만 3천에 사가지고 5만 불에 팔고 나왔는데
0: 네네.
1: 그다음에 값이 그냥 전혀 팔지를 못하니까요. 아주 한 7, 8년 동안
0: 고생하셨네.
1: 고생들 하셨어요. 거기 계셨던 만큼들이 그런 일이
0: 야,
1: 있어서
0: 그 당시에 2만 3천 불이면 집을 샀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지금은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미났으면은 아, 집 사는 건데.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이 네.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0: 아,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군요.
1: 예, 네. 그래서 지금도 관리협회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나 이런 콘도 같은 이런 대단지 들어갈 적에
0: 네.
1: 관리협회 회비가 어떤 때는 이제 횡포 부리는 그런 관리 사무실도 있는 모양인데
0: 네, 네, 네.
1: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관리협회에서 하는 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주민들이
0: 네.
1: 따라서 해줘야지 안 내면은요
0: 네.
1: 관리협회비 안 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집 팔 적에 벌금까지 다 붙어서 그냥
0: 아~
1: 벌금이 엄청 세게 붙어 나와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는 꼬박꼬박
0: 그렇죠,
1: 늦지 말고
0: 그렇죠.
1: 잘 내주시는 게 아주 굉장히 네. 좋습니다.
0: 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1: 지금도 매물이 좋은 것들은 잘 팔립니다. 그런데 매물이 좋은 것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토렌스 팔로스포스 지역에서 또 잘 고쳐놓고
0: 네.
1: 집이 깨끗하고 가격이 쌈지컸다 그러면은 복수로 오퍼가 여러 개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0: 그렇죠. 예. 금방 나가고.
1: 예, 예. 예. 예.
0: 지난번에 제3회 가주 한시 장학생 모집을 하셔서 예. 장학금 전달을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이제 우리 한국일보 뉴스 기사를 읽었거든요.
1: 예, 예. 예,
0: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떡 예. 올라가 있어서
1: 예.
0: 예, 제가 간추린 소식 이렇게 발췌를 하면서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하.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 근데
0: 이번에 어떠셨어요?
1: 이번에도 예. 신청자가 한 8명가량 들어와서
0: 네.
1: 3명을 뽑았는데요. 그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는 그 로컬 신문에 이제 우리 동네 신문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0: 네.
1: 여기 라디오 서울 그래서 로컬 그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네네. 라디오 서울 때문에
0: 네.
1: 아 전부 다 막 타주에서 아. 시카고 필라델피아
0: 필라델피아에서도 예. 신청하고
1: 예, 또 하나는 아. 시카고에서 오고
0: 아, 라디오 서울 광고 효과가 예. 이렇게 좋다니까요.
1: 또 하나는 어디 네네. 보스턴
0: 세상에
1: 보스턴에서 세 군데 이렇게 학생을 뽑았어요. 그렇게 예. 그냥 아 여기 뭐잖아 이거 잘못하면 한국에서도 신청 들어올 것 같아요.
0: 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셨나요?
1: 예, 예 네. 유튜브 방송도 나가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볼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지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0: 네.
1: 그래서 세 명을 뽑아서 이 뭐야 저 오라고 했는데
0: 네. 인상적인 가장, 학생이 있었습니까?
1: 아주 그
0: 네.
1: 그 김희재란 학생은 여기 한국에서 삼성전자에서 뭐야 근무하다가
0: 네.
1: 지금 32살인가 되는 모양인데
0: 늦가기 학생이네요.
1: 회사를 그만두고
0: 예.
1: 미국에 와서 그냥 미국에 와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0: 네.
1: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삼성이면 굉장히 와, 좋은 회사인데
0: 그러네요,
1: 회사를
0: 정말.
1: 그만두고 자기는 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고 싶고 삼성 거기에서 그냥 그 봉급 생활하는 게 좀 뭐야 자기 한계가 좀 이렇게 제한되는 것 같아가지고
0: 네네네.
1: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전지공학 전자공학과에 이제 지금 뭐야 하면서
0: 네네네
1: 예, 하는데
0: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 장학금 받고서
1: 예 그래가지고
0: 너무 감사했을 예, 것 같아요.
1: 그래서 내가 놀랬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0: 네.
1: 미국에 더 공부하러 왔다고 해서 너무나 기특해서
0: 네.
1: 뭐야 이제 제가 장학금 줄 적에 그냥 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약서를 하게 서약서를 받거든요.
0: 서약서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궁금한데요.
1: 장학금 신청해서 이걸 받게 되면은
0: 네.
1: 자기가 뭐 10년이고 20년, 30년 후에 몇 네. 명의 장학생에게 몇 년 동안 주겠습니다 하고. 꼭 서약을 해서 서약서를 받아요.
0: 네.
1: 그런데 이 학생이 예,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예, 사후에
0: 네.
1: 15년 후에 매년 다섯 명씩해서 50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0: 어머나. 와, 그래서 멋진 학생이네.
1: 전화해서 야 50년 동안이면 너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32살이니까는 40살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게끔
0: 네.
1: 뭐야 조치를 해놓겠다고.
0: 해놓겠다.
1: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는 와,
0: 감동입니다.
1: 예, 그래서 야 참 나보다 한 수위네.
0: 진짜 한 수위네 젊은이가.
1: 예.
0: 와, 50년 동안 나는 장학금을 주겠다.
1: 예,
0: 우리
1: 예.
0: 꿈나무들에게 그게 예. 아예 서약을 한 거네요. 약속을 그래서 한
1: 자기가
0: 거죠.
1: 약속,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한 거니까
0: 와.
1: 뭐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제 본인 뭐야 본인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런 동기부여로 하게 되고 또 뭐야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걸 보니까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굉장히 뭐야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0: 네, 대표님 이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하는 거 참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아이고,
0: 정말
1: 머리야.
0: 이 모자 젊은이라는 모자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나 이거 벗어볼게요. 벗어봐도 더 젊지 않아요?
0: 네, 저 더 젊으십니다. 근데 그 모자가 진짜 포인트네요. 젊은이
1: 예, 예.
0: 모자.
1: 예. 이거 잊지 말아요. 제가 도로 써야 돼.
0: 네.
1: 잊어버려. 너 잘
0: 예, 예,
1: 놓고
0: 예.
1: 다녀요. 이
0: 예.
1: 젊은이가.
0: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난번 한번 나오셨을 때
1: 예.
0: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 그 66지구죠.
1: 예예. 예.
0: 네. 그 그분이 폴서
1: 예, 폴서 예, 지금 팔로스 시장님이십니다.
0: 팔로스 시장님이신데 가주하원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1: 예, 예.
0: 이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1: 지난번 6월에 예. 이제 중간 선거에서 6명이 출마해서 이분이 지금 1위로 뭐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2명을 뽑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 이분은 이제 민주당인데 공화당 분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0: 네.
1: 제시카 어르커는 그분은 이제 공화당 분은 저 떨어지고 같은 그 민주당 분 한 분 다른 한 분 여자 분인데
0: 네.
1: 그 의사하신가 봐요.
0: 네,
1: 그분이
0: 네, 네.
1: 지금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폴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 이거 지금 차점자고 한 2,600표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요.
0: 네, 네, 네. 11월 선거 있잖아요.
1: 네, 11월 이제 본선에서 본선.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제가 불만인 것은 사우스베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죽어도 3만 명 이상 사시거든요.
0: 살아요.
1: 근데 그분들이 네. 투표를 안 할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그분들만 투표했어도 한 5만 표 이상으로 해가지고
0: 네.
1: 뭐 따로 뭐 더 투표할 것도 없이 그냥 직접 그냥 거기서
0: 오.
1: 단독으로 그냥 당선되고 많은 그런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0: 네, 네, 네.
1: 표가 전혀 나오질 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본선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11월에
0: 네네네.
1: 11월 3일 날 이제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꼭 좀
0: 그쵸 그쵸 본선에 예. 진출을 하셨으니까
1: 예.
0: 이제
1: 거기에서 예. 좀 틀림없이 뭐야
0: 당선되셔야죠.
1: 당선되시게끔
0: 당연히.
1: 이분이 참 살아오신 걸 보니까
0: 네. 훌륭하시더라고요.
1: 예, 1983년생인데요. 그 부모님이 뭐 1970년대 말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0: 네.
1: 샌페드로 조선소에서 전기공으로 일을 하시고
0: 아.
1: 이제 부인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0: 네네네.
1: 돈을 모아가지고 잉글루드의 리커스터를 사가지고
0: 네.
1: 그거를 열심히 잘 했는데 4.19 폭동 때 92년대 폭동이 났었죠.
0: 네.
1: 그쪽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0: 아, 세상에.
1: 흑인 종업원도 데리고 와서 그 동네에서 인심 잘 얻어가면서 잘 했는데도 이 그 동네가 잉그루드라는 그것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0: 네.
1: 해가지고
0: 아,
1: 이 폴서
0: 세상에,
1: 시장이 그때 당시 9살이었는데
0: 아,
1: 자기 세상에.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다음부터 고생하시는 걸 보고
0: 예.
1: 굉장히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커서 꼭 저 뭐야 미국 정계 진출하겠다 해가지고
0: 아하.
1: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육군 사관 학교를 들어가셨더라고요.
0: 그런데
1: 그 체격도 저보다 조금 클까 말까 작아요.
0: 아,
1: 큰
0: 그렇습니까?
1: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양반이 사관 학교를 들어갔나?
0: 네.
1: 순전히 그냥 깡다기로 그냥 자기
0: 네? 네.
1: 아버님 부모님 고생하시는 걸 보고 진짜 결심을 단단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11월 본선 전에 한번 모시고 나오시는 거 어때요?
1: 그러죠. 그렇죠. 10월 달에 한 번 좀 오셔가지고
0: 몰라서 예. 투표를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그럼, 거예요.
1: 예, 그러니까는
0: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1: 됩니다. 그분 오셔가지고서는 한 번 좀 당신
0: 네.
1: 얘기도 하시고.
0: 그럼요, 그럼요.
1: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본인의 그 저 저는 이민 1세들은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0: 네네.
1: 정말이지 영적으로 신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
0: 네.
1: 이민 온 이민 1세들은 그 당신의 그 신의 어떤 거대한 뜻과 목적에서 이 땅에 보내진 건데 우리 쥐들이
0: 네.
1: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0: 네.
1: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면은
0: 그렇죠.
1: 먼저 우리가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적에 서로 힘을 뭐야 모아서 좀
0: 그럼요,
1: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도 모두가 좀 힘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자, 이 지역을 제가 보니까요. 66지구예요.
1: 예.
0: 예, 토렌스, 가디나,
1: 예.
0: 랜초, 팔로스버디스, 샌페드로
1: 예.
0: 이 요 사우스베이 지역이 다 속하더라고요.
1: 예, 자, 한국 분들이 인식하기 쉽게 105번
0: 네.
1: 후레이 남쪽
0: 남쪽으로
1: 110번 후레이 서쪽 예,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렌초 폴리스버디스 이 시장과 시의원을 지내셨어요.
1: 예.
0: 그러니까 아시아계 시장으로 역사상 첫 한인 시장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 렌초 팔로스버디스 시가요
0: 네.
1: 굉장히 백인 그
0: 예.
1: 백인들 보수 지역이고
0: 네.
1: 아주 백인 우월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뭐 같지만은 이제 73년대 그 시가 생겼는데요.
0: 네, 네, 네.
1: 지금 이제 50년 좀 넘어 53년 되죠.
0: 네.
1: 이제까지 소수민족은 뭐 흑인이고 동양인이고 소수민족은 유태인이고 단 한 사람도 시의원조차도 출마조차도 못했어요.
0: 자랑스럽습니다.
1: 그런데
0: 근데,
1: 이분이
0: 네.
1: 4년 전에 이제 거기 시의원에 출마하셔가지고 이제 예, 당선이 되셔가지고
0: 우리 폴서 시장님
1: 예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시의원 하시고 네.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부시장 하시고
0: 네.
1: 금년에 이제 시장 1월 1일부터 이제 시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0: 네, 그리고서 네. 이제 가주 하원 출마하셨어요.
1: 출마하시고,
0: 그래서 예. 예선은 통과되셨습니다. 예. 이제 본선 지금, 11월에
1: 예.
0: 이제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만
1: 그죠.
0: 예, 당선이 되죠.
1: 43살의 나이에 그렇게 참 예. 열심히 그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는
0: 네.
1: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0: 어, 대표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1: 예, 예.
0: 자, 제가 이 폴서 이 시장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 예, 예.
0: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셨고
1: 예.
0: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특수팀 검사 출신이시네요.
1: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0: 현재 지금 검사.
1: 검사하시면서 아, 시장하시고.
0: 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정부 프로그램과 이 로열라 로스쿨 입수하셨어요.
1: 예.
0: 아, 참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예. 또 본선에 진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선 통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가는데요. 아마도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1: 예.
0: 아 몰랐네 내가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투표도 하시고요. 좀
0: 겁니다.
1: 에, 좀 창피한 좀 저 말씀인데요.
0: 네네.
1: 이분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도 사무실도 없어요. 선거 사무실.
0: 세상에.
1: 그래가지고 중국 저 젊은 저 중국 학생
0: 네.
1: 파트타임 하나 데려다가 이제 그 학생 내 그 아파트에다가 이제 이 뭐 선거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거 다 거기다가 넣어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0: 네, 네, 네.
1: 그 참 제가 듣기에도 참 그거 참 이거 좀 너무 좀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1세 분들 중에서
0: 네.
1: 팔로스버디스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좀
0: 네.
1: 이번 기회에 좀
0: 후원도
1: 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쵸, 그쵸.
1: 폴서 시장님이
0: 네.
1: 웹사이트가 여기 있는데요.
0: 아.
1: 예, www.polso.com으로 들어가시면은
0: 네, 네, 네, 네.
1: 도네이션을 뭐 얼마든지 아. 하실 수 있는 그 저게 있어요.
0: 그렇죠.
1: 그 웹사이트가.
0: 네네네. 네. 폴서 시장님, 예,
1: 네.
0: 도네이션
1: 네.
0: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폴서 PAULSEO.com입니다. 폴서.com으로 들어가셔서 도네이션 하신
1: 예,
0: 분들
1: 예.
0: 좀 도와주시면
1: 예.
0: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11월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1: 그렇죠.
0: 많이 좀 관심을
1: 예.
0: 가지시고
1: 이,
0: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1: 같아요.
0: 아니
1: 시장님 하시면서
0: 예.
1: 그렇게 선거 운동 하시는데 사무실도 없다는 얘기도
0: 들어서
1: 깜짝 놀랐어요.
0: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 글쎄 말입니다.
0: 네네.
1: 대단하세요.
0: 아
1: 부분은.
0: 감사합니다.
1: 예.
0: 아 다음에는 한번 모시고 나오세요.
1: 예, 제가 10월 9일 날
0: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 예, 예. 저 한번 다시 한번 좀 그때 폴서 시장님하고 같이 와서
0: 네네.
1: 한번 그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도록 좀
0: 예.
1: 예, 해주셨으면
0: 감사합니다.
1: 고맙겠습니다. 예.
0: 자 이제 키안 대표님 앞으로 이제 이 장학 사업을 포함한 향후 계획도 궁금하고요. 그 이민 사회에 전하고 싶은 뭐 그런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1: 글쎄요.
0: 지금은 뭐,
1: 제가...
0: 뭐 폴서 우리 시장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1: 예.
0: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장학 사업은 하실 거죠.
1: 그렇죠. 장학
0: 네.
1: 사업은 앞으로도 우리
0: 그렇죠,
1: 제가
0: 그렇죠.
1: 못하면 우리 애들이라도 계속
0: 네네.
1: 하도록 하게끔
0: 아,
1: 예, 뭐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0: 네네네.
1: 정말
0: 뭐야. 씨앗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숲을 이루고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 키안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차세대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꿈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죠. 그리고
0: 네,
1: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민 1세들은요 정말 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0: 네.
1: 조건이 있는데
0: 네.
1: 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0: 네.
1: 좀 한번 좀 일세답게 근사하고 멋있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0: 네.
1: 좋은 분들 나왔을 적에
0: 네, 네,
1: 이런
0: 네.
1: 분을 중심으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0: 네.
1: 해서 좀 제 생각으로 이분 한번 뭐야 하원의원 한 서너 번 하시고
0: 네.
1: 그 다음에 가주 주지사까지 한번 좀 우리 한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밀어서
0: 그럼요.
1: 주지사도 한번 시켜드리고
0: 네.
1: 지금 저쪽에 그 제안킴?
0: 네,
1: 제안킴이란 분이
0: 네.
1: 그분이 뭐 미국 정계에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들 그렇게
0: 네.
1: 좀 그분이 대통령감이라고
0: 아,
1: 하면서
0: 그렇군요.
1: 상당히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0: 네.
1: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이 벌써 여기 지금 시장님하고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한국 제한김 대통령의 벌써 부통령이나 무슨 장관 이런 식으로
0: 대통령이 나와야죠.
1: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도 하고 좀 이런 이 좋은 인물 나왔을 때가 좀 한국 분들이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자, 폴서 시장님
1: 예.
0: 이제 가주 하원 출마하셔서 예선은 통과하셨고 이제 11월 본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으쌰으쌰 응원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또
1: 글쎄요,
0: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신
1: 좀
0: 분들은 네, 그것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예, 오늘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0: 예, 안녕히 가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1: 그러시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4: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오늘은 좀 친구라는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안재욱이 불러주는 친구 함께 들어요.

친구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좀 안정된다고나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은 친구,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어떤 얘기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 있으시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또 적어주셨네요.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로 들어와 주신 분이 계세요. 써님이라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머 올려주신 것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폴레옹 장군이 추운 겨울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했던 이유. 그 당시에 터널이 없었기 때문에. 말 되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분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같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산 정상에 올랐대요. 근데 주위를 쫙 둘러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군대는 다시 힘겹게 다른 고지로 향했대요. 이번에도 나폴레옹은 주변을 슉 둘러봅니다. 그리고서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거기가 긴가벼. 아유, 예, 빵 터졌어요. 고맙습니다. 니콜 치미님 고맙습니다. 예, 굿모닝 커피를 아주 따끈하게 먹음직스럽게 향기롭게 올려주셨네요.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3: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2: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3: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1부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네요. 우리 해피님들,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아하. 네, 디님도 첫 곡 끝내줬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는 연휴에 집에 있는 탐지견 데리고 산보하려고요. 간식 탐지견.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잘 쉬는 거 어딜 가서든지 뭐 집에 계시든 뭐 어딘가 여행을 가시든 뭔가 힐링을 받고 잘 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몸을 좀 움직여 보실까요? 운동하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봐.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0: 파디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 앤 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요.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완벽해지려 애쓰는 사람이다. 완벽을 겨루는 경기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결승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결승점은 점점 더 멀어지고 만다.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한 주간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수고 많았어. 나를 토닥여주는 시간,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예, 나 자신을 좀 응원하면서 살자고요. 그만하면 정말 잘했어. 여기까지 잘 온 거야. 라고 예, 토닥여주세요.

0: 에드 시런과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Joker and the Queen이라는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예, 노동절 롱 위켄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오늘 출발을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뭐 몇 박 며칠 월요일까지 쉬니까 예. 뭐 이때가 기회다. 이제 여러분 끝자랑에서 만난 그런 연휴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드라이브 하시면서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개념으로 또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맛있는 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쉴 거야. 그것도 힐링의 시간이죠. 맞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 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 그렇죠.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뭐 우리가 기다리던 노동절 롱 위켄드가 시작됐는데, 이 변화와 기회로 가득할 이 앞날을 위해서도 예, 잠시 우리 일상을 내려놓고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쉬시고요. 저는 뭐 노동절 날 월요일 날 레이브데이에 와서 생방합니다. 멀리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하려고요. 예, 녹음 방송보다는 또 저처럼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딱히 뭐 그렇게 그런 계획 없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해주시면 또 서로 토닥토닥 뭐 방송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아 위로가 아니죠. 예, 잘 쉬고 있어요 라는 일상을 공유하시면서 예, 그렇게 함께 하자고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자, 모두 즐겁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노동절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그냥 제가 준비한 코너들로 준비했어요. 아, 2부 시간은 뭐 추억의 영화 스케치 코너가 있고요. 오랜만에 좀 영화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의 인물은 어떤 분이 될까요? 또 궁금하시죠? 그리고 아,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또 몰라요. 저 어디로 날아갔다 올지. 그냥 쌩 하고 갔다가 나들이 정도는 할 겁니다. 그래야 저도 숨을 쉬고 살죠. 예.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캔슬리 213-487-1001 487-1001번.
6: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엘튼 존 노래입니다. 사클라우 라이브.

라이언 킹 영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죠. 이 노래 들으니까 엘튼 존이었습니다. Circle of Life. 삶의 순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라이언 킹의 그 배경이 실제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하고 더 경이로운 동물의 세계가 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눈물 한 방울이 털을 흘러내리기도 하고 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뭐 영화였어요. 뭐 애니메이션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예,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명대사도 참 많습니다. 오늘 추억의 영화 스케치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정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어떤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바로 이 영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오늘은 이 영화를 추억의 영화 스케치로 한번 해볼까? 네,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살짝만 스케치하고 넘어갈게요.

0: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의 영화는요, 노트북입니다. 니 카사베티스 감독의 노트북, 2004년도 영화예요. 에,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로맨스 영화의 뭐 클래식 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살의 뜨거운 여름, 자유롭고 맑은 정말 부잣집 엘리와 순박하고 열정적인 시골 청년 노아는 첫눈에 반해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집안 환경의 차이, 뭐 신분 차이라고 하죠. 집안의 강렬한 반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앞둔 엘리는 신문에서 노아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평생에 걸친 순애보가 이어집니다. 자,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첼 맥아담스의 케미스트리 정말 아름다웠어요. 빗속의 재회 씬을 비롯해서 로맨스 영화 역사에 남을 명장면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원작자의 그 조 부모님이 보여준 평생의 사랑을 바탕으로 쓰인 실제 있었던 그런 스토리죠.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린 한 여인에게 오래된 수첩, 노트북을 읽어주는 노인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깊은 여운과 반전을 전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 네. Why not? That's your problem. You don't do what you want. Where are you going?
2: What? No!
1: Oh my God! Without being the head slipper.
2: Okay, fine. I'll go out with you.
1: Do me any favors.
2: No.
0: 영화 스토리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영화 속의 이 명대사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빗속의 재회 씬에서 노아가 엘리에게 외치는 대사예요. 7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엘리를 잊은 적이 없었던 노아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지는 365일 365통이나 썼어. 1년 동안 매일 썼다고 우리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 네가 원한다면 네가 바라는 무엇이든 되어줄게.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17살의 여름날 바닷가에서 나눈 순수하고 진실한 약속이죠. 상대방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노트북 예고편 예, 들어보고 있어요. 다른 남자와의 안정된 결혼과 첫사랑 노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엘리에게 남의 시선이 아닌 엘리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죠. 네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지 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거면 내 인생은 성공한 삶입니다. 네, 영화의 그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그런 대사예요. 노인의 독백이었죠.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했던 노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거면 내 인생은 성공한 삶입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영화 노트북의 OST는 작곡가 아론 지그만이 담당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스코어와 1940년대 시대를 풍성하게 재현하는 이 스윙 재즈, 올디스 팝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메인 타이틀 곡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On the Lake라는 음악인데 이 노아와 엘리가 배를 타고 제비가 날아드는 그런 호수를 건널 때 나오는 명장면의 백그라운드 음악입니다.

0: 이 영화의 그 배경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노아와 엘리가 배를 타고 수많은 새들 사이를 논이는 가장 대표적인 명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몽크스 코너에 위치한 그 사이프레스 가든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도 정말 제비와 백조가 가득했던 호수로 기억하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사실 이 백조를 직접 키워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호수에는 원래 백조가 살지 않는데요. 근데 제작진은 부화한 지 얼마 안된 아기 백조들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직접 키웠다는군요. 설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배를 따라다니도록 훈련시킨 끝에 연출 없이 자연스러운 명장면을 완성했다는군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엘리가 제비가 정말 많다. 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호수를 둘러싼 나무들은 물속에서 자라는 사이프러스 이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도 그 물속에서 자라는 사이프러스 나무들이래요. 예, 그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영화 속에 노아가 엘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리모델링한 하얀 저택. 예, 그 저택이 나오잖아요. 실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두 장소를 이렇게 섞어서 연출한 그런 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와드말로 섬에 위치한 프라이빗 주택인 마틴스 포인트에서 촬영됐다는군요. 영화 제작 당시에는 폐가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이 외벽을 어둡고 좀 낡게 꾸몄다가 노아가 집을 다 고친 후의 모습을 위해서 깔끔한 하얀색으로 다시 칠했다는 거죠. 아, 참 멋져요.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는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그런 굉장히 부잣집이잖아요. 그 부유한 집, 뭐 분수대가인 저택, 엘리의 가문이 머물던 웅장한 저택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마운트 플레전트에 있는 역사 깊은 농장 그 분홀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론홀 플랜테이션이에요. 이 수백 년된그 라이브 오크 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진 입구 그 도로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그 예고편 흘러나올 때, 예고편 장면이 흘러나올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던 도로가 이렇게 나와요. 그 예고편에도.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노아와 엘리가 신호등 아래 길 한복판에 누워서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던 로맨틱한 장면. 이 장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센터빌 클라렌던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촬영을 했다는군요. 뭐 당시에 뭐 1940년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주변 간판, 뭐 신호등 등을 빈티지 스타일로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밤 시간에 도로를 전면 통제한 후에 아스팔트에 조명을 설치해서 좀 이렇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 뭐 영화 노트북 스토리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또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게 노트북이 나는 정말 인상 깊었어 하시면서 하는 말이 가끔씩 또 본대요, 영화를. 그렇게 좋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번 뭐 연휴 동안 이 노트북 영화 다시 한번 꺼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런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구로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 안경.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주니까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3: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2: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3: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서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동이에요. 옛일이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영화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노트북을 뭐 인생 영화다, 정말 아름다운 영화다,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점심 투고에 왔어요. 냠냠하면서 귀팅형.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디 다녀오시는지는 몰라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일 마치고 나면 뭘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래요. 그러네요. 일본 사람. 또 웃음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수경입니다. 당신은 어디 있나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요, 라디오 서울 특별 기획 강력 추천 맛집 리스트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 소개해드릴게요. 어디가 이렇게 맛집일까요?

0: 네, 양수경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는데요. 양수경 씨는 뭐 LA에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에 사시나요? 아무튼 여기서도 사셨고 또 한국에서 음악 활동도 하시고 예,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자, 라디오 서울 특별 기획 강력 추천 맛집 리스트 떴습니다. 두둥 떴는데요. 과연 어디가 이렇게 맛집일까요? 아, 첫 번째 소반. 소반에 가시면요. 간장게장. 아, 최고입니다. 은대구조림. 배고파. 먹고 싶다. 갈비찜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갈비찜 환상이야. 외국인 친구 데려가도 너무 맛있다고 막 강추한다고. 오징어 볶음, 생선 매운탕, 해물 두부전. 아,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이 루이비통이 주목한 LA 한식당이에요. 코리아타운 소반의 글로벌 미식 명소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내용들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예, 맛집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렁탕 하면 어딜까요? 설렁탕은 성령 텅큰 설렁탕. 아주 국물이 진국입니다. 오, 맛있어. 가끔 설렁탕이 땡길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성령 텅큰 설렁탕. 설렁탕도 있고 해장국도 맛있어요. 갈비탕도 맛있고 수육, 도가니탕, 북엇국, 육개장도 맛있습니다. 우거지를 잔뜩 넣고 한 해장국. 아, 맛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칼국수. 칼국수 하면 올림픽 칼국수죠. 예, 닭칼국수, 찐만두, 옹심이 팥죽. 너무 맛있어. 이 뭐죠? 녹두죽도 너무 맛있어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맛있어요. 닭칼국수 맛있고 또 그 김치가 너무 맛있죠. 김치. 아, 그리고 여기 올림픽 칼국수 사장님이 엄청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막 줘요. 막. 아, 만두도 진짜 맛있습니다. 전 가끔 이렇게 팥죽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팥죽을 그렇게 맛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손맛이 그리울 때는 어디로 간다? 올림픽 칼국수로 고! 맛있어요. 투고해서 먹어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담백한 칼국수부터 만두까지 LA 올림픽 칼국수 여기도 진짜 맛집이죠. 아, 그리고 웨스턴 도마 칼국수 여기도 맛있어요. 은대구 조림, 와구찜, 닭도리탕, 파전, 칼국수, 콩국수, 곱창, 전골, 제육볶음. 배고프다니까요. 아, 진짜 먹고 싶다. 끝나고 먹든지 투고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이 그리울 때 오시라고 하네요. 웨스턴 도마 칼국수. 아, 침 고인다. 그리고 이 화영 코리안 바비큐. 저 얼마 전에도 여기서 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비프. 1번. 양도 진짜 많고요. 고기가 진짜 퀄리티가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함께 가신 분들도 너무 맛있다고. 야, 이거 여기 고기가 되게 부드럽네. 예. 진짜 고기도 맛있고 계란찜도 맛있고 특히 된장찌개.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볶아주는 이 김치볶음밥. 아, 짱입니다. 짱.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니, 네 명이서 먹었는데도 양이 푸짐할 정도예요. 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봐요. 침 넘어가잖아요. 냉면. 비빔 냉면을 드시든지 물냉면을 드시든지 다 맛있습니다. 이 화연. 아, 참 즉석에서 고기를 고먹기 때문에 좋아요. 예. 아, 그리고 고기가 진짜 예, 강추합니다. 예, 퀄리티가 좋아요.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양도 푸짐해요. 마지막에 볶아주는 그 비빔밥도 맛있고 예, 볶아주는 볶음밥 김치 넣고 막 이렇게 김 부스러기 이렇게 넣고 볶아주는 김밥이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김치 볶음밥도 맛있고 진짜 여기 맛있어요. 예, 저는 두 번이나 가서 먹었네요. 여기 화연 코리안 바베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먹게 됐어요. 근데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한인타운의 이 감성구이 포차라고 이 화연 그 로데오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바베큐가 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시원한 냉면 메뉴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냉면하고 갈비 콤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만약에 간다 하면은 와인을 요만큼 따라주더라고요. 사장님이 요만큼. 네, 저는 요만큼도 다 못 마셨어요. 운전해야 돼요 이러면서 못 마셨는데 요만큼 주시는데 아, 그것도 또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또 일품이더군요. 그리고 신우랑 올케랑 여기도 맛집이죠. 칼국수, 떡만둣국, 만두 섞어서 이 떡만둣국도 맛있어요. 김치, 수제비, 통만두 이런 것도 맛있습니다. 26년 외길 신우랑 올케랑 집밥식당입니다. 이 정성과 손맛으로 빚어낸 고향의 향수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온달 꽃게식당 예, 꽃게탕 빈대떡 맛있죠. 예, 아구 꽃게점은 온달식당 녹두 빈대떡 참 맛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뭐 100% 녹두로 만들어서 바삭바삭하게 녹두 빈대떡을 해주니까 오리지널 빈대떡 녹두 빈대떡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집이 되겠습니다. 또 있네요. 한미장 흑염소탕 전골로 유명한 한국의 맛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 여기 한미장에 가셔도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뭐 아침 식사를 또 새롭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뭐 선보이는 아침 메뉴는 뭐 염소국밥과 곱창국밥, 염소 한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어디로 가라고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고고고고 예. 읽어보시고 입맛 땡기는 대로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추천하는 강력 추천 맛집 리스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연휴에 아 나는 어디 여행 안 갔어 하면 뭐 가족끼리 가셔서 예 맛있게 또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까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273입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세븐디아스 타이어.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아시아 출신 70대 영주권자가 이 시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갔다가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수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현재 4기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가족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인도적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69년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에서 만들어진 1센트 동전 가운데 일부가 최고 6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희귀 동전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저금통이나 서랍 속에 오랫동안 방치해둔 페니가 뜻밖의 횡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화제가 된 동전은 1969S 링컨 메모리얼 센트로 주조 과정에서 발생한 안면 이중 주조 오류가 있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이 희귀 동전 전문 경매업체 스택스 바워스 갤러리스에 따르면 더블드 다이 DDO는 이 동전 제작 과정에서 주화의 디자인을 새기는 금형이 원형 틀로부터 두 번째 아빈을 받을 때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디자인 일부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고가의 롤렉스 시계 매매 사기극을 벌인 사기극을 벌여서 17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한 66세 보석상 넬슨 안드레스 홀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홀더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미미에스 또 LA 잼스 프라이빗 주얼러스 그리고 브리베티 등 여러 사업체의 이름을 제시하며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일대에서 3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기를 알려주는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국책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 맥 집계에서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주택대출 평균금리는 6.71%로 전주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의 여행객이 비행기와 도로로 몰려들면서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목요일부터 오는 수요일까지 전국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여행객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X 주변의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 사이 그리고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로 예측되고요. 당국은 평소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바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마리가 이번 주말 남가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마리는 1등급 허리케인으로 태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남가주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 예상보다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크게 치우치면서 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외곽의 비구름대가 남가주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약간의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줄 만한 폭우 가능성은 낮지만 이 해안가 활동 시 파도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존 덴버 노래 들어볼까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자는 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월요일날 뵐게요. 사랑합니다.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0: 제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7: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자,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 오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설레는데 이번 주는 달력이 빨간 글씨입니다. 자, 월요일까지 쉬는 꿀맛 같은 3일 연휴입니다. 자, 오늘은 혹시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벌써 여행길에 오르신 분들, 제가 좀 전에 장요셉 단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미 여행길에 오르셨더라고요. 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운전대를 잡은 손끝서부터 벌써 어떤 해방감이 좀 몰려오는 그런 날씨인데, 반면에 그 어떤 계획도 잡을 수 없는 불철주야 타운을 지켜야 되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긴 휴식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상을 올릴 수 있는 또 호재고 기분 좋은 마음이고, 또 여행을 못 가시더라도 모처럼만의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들로 음악을 실컷 듣건 TV를 실컷 보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푹 쉬는 그런 의미 있는 연휴의 시작입니다. 자, 떠나신 분들은 떠나시는 대로, 못 떠나시는 분들은 마음에서라도 떠나는 마음으로, 자, 한번 오늘은 출발이 아니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첫 곡으로 오늘 분위기에 맞게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일 연휴인데 아무데도 못 가시는 분들 마음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시라고 한번 택한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창밖의 햇살도 오늘따라 좀 여유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주말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하루 더 보너스,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이 노동절이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사흘간의 황금 연휴이기도 합니다. 자, 바쁘게 지내오셨던 이번 주, 나를 위해 좀 더 늦잠을 자도 되고, 또 소파에서 뒹굴뒹굴 해도 되고, 뭐 좋아하는 사람과 잠깐 만나서 훌쩍 떠나도 되고, 이 마음의 짐 좀 내려놓고 이번 3일만큼은 모처럼만에 좀 만끽한다라는 단어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음악과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 H님 분위기 좋고, 자, 우리 통계님은 포항에 있는 사진을 보내주고 스카이워크라는 데 사진을 보냈어요. 알청님 들어오셨고, H님은 일하며 LA를 지킬 거라고, LA를 지키는 여정사 H님 그러셨고, 우리 순철님 신나는 주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납니다. 우리 순철님을 비롯한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만끽하는 풍성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분위기 좋죠? 갑니다. 분위기 좋고.

0: 네, 겁나게 분위기 좋고 사실 몸은 하늘나라에 떠났지만 그의 이런 목소리만큼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연예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보통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해도 족적이 남기기가 힘든데 이렇게 송대관 씨 같이 가수분들은 아직도 옆에 살아계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분위기 덕분에 아주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특히 연휴에는 여러분들 또 뜻하지 않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바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인지 오늘 마침 우리 7233하다는 우리 덴트웨이 바드샵의 이경화 대표님과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인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7234만 우리 덴트웨이 바디샵 이경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마침 또 주말을 연휴를 앞두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참 저는 굉장히 잘 나오신 것 같아요.
8: 감사합니다.
0: 왜냐하면 보통 이제 네. 주말에 연휴에는 많이 보통 때보다 움직이시고 여행도 다니시다 보면 또 불의에 또 접촉사고가 나기 네. 마련이거든요. 자, 일단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덴트웨이 바디샵은 어떤 회사인가를 좀 알려주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네. 덴트웨이는 네. 자동차 흠집 제거 전문 업체입니다.
0: 아, 예, 예.
8: 운전하다 보면 네, 네. 가벼운 접촉사고나 그렇죠. 흠집 등이 예.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0: 그럼요, 네.
8: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타운 내에서 네, 네. 가장 싼 가격에 웬만하면 단 하루 만에 복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하루 만에 해 드린다는 것은 네. 이렇게 뭐 사고가 좀 있는데 네. 하루 만에는 할 수 없고요.
0: 아, 그렇죠.
8: 아주 간단한 것은 이제 하루 만에 드리고요.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고가 있다 그러면 며칠씩 걸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빨리 네. 수리를 해서 여러분께 그렇습니다. 차를 돌려드리도록 한다라는 걸로
8: 그렇습니다.
0: 제가 이해를 합니다.
8: 네.
0: 저도 경험이지만 때로는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데 가면 보통 한 달씩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네. 난항을 겪을 때가 있어요.
8: 맞습니다.
0: 예.
8: 딜러에 맡기면 오래
0: 근데
8: 걸리죠.
0: 이제 안타까운 게 렌트카 네. 커버는 뭐 2주밖에 안 되고 3주밖에 안 되는데 차는 한 달 있으면 나머지 일주일은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낭패도 겪은 분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8: 지금 말씀은 이제 보험 처리하시는 경우
0: 네네네.
8: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8: 보험 처리는 보통 30일을 커버해 줍니다.
0: 아, 그래요?
8: 그런데 네.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30일을 커버해 주는 건 아니고요.
0: 아.
8: 보험사에서 현장에 바디샵에 와서 차를 보고 견적을 냅니다.
0: 네네.
8: 그런데 이 차는 일주일이면 고칠 수 있다.
0: 아.
8: 또는 2주일이면 고칠 수 있다 정하게 됩니다.
0: 네네네.
8: 그런데 일주일이면 고칠 네. 수 있다고 했는데 2주 넘게 되면
0: 아, 그렇죠.
8: 예, 바디샵에서 물든지 또 손님이 물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0: 네.
8: 그걸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자, 뭐 덴투웨이는 딴 거보다 지금 말씀대로 빨리 고치지만 일단 가격이 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8: 네, 덴트웨이스 수리 가격은 네. 정말 쌉니다.
0: 네.
8: 사실 가격이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0: 쉽게
8: 저희 덴트웨이는 있습니다.
0: 아,
8: 가격은
0: 그렇구나.
8: 정말 싸면서도
0: 네네.
8: 품질은 하나하나
0: 네.
8: 작품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8: 예를 들어서 범퍼 한쪽 귀퉁이가 예를 들어서
0: 네.
8: 뒷범퍼의
0: 네.
8: 한쪽 귀퉁이가 약간의 스크러치가 있다.
0: 네.
8: 일반적으로 전체 페인트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절반만 페인트해도 칼라 매치를 정확하게 하고 또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생 워런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0: 네.
8: 그리고 가격을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0: 자,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양쪽 사각 범퍼 쪽이 페인트는 안 벗겨졌는데 약간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8: 많죠.
0: 네.
8: 범퍼는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0: 네네.
8: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즉 차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고
0: 네.
8: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8: 이제 움푹 들어가게 되는데
0: 네.
8: 그런 경우에 저희 덴트웨이에 오시면 비용은 한 100불 정도, 한 또한 두세 시간 정도면
0: 네.
8: 또 이렇게 새 차처럼 말끔하게 복원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일반 바디샵 가면
0: 네네.
8: 무조건 교환입니다.
0: 아, 그럼요.
8: 보험 처리도 무조건 교환입니다.
0: 그럼요.
8: 하지만 저희 덴트웨이 오시면
0: 네.
8: 어떻게 하면 가격을 싸게 해드릴까 늘 제가 고민을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또는 약간 찢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8: 이런 경우는 무조건 교환입니다. 그러나
0: 네.
8: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웬만하면 다시 복원해서
0: 예.
8: 예, 그 범퍼를 그냥 예, 쓰게 됩니다.
0: 아.
8: 사실 범퍼를 교환하게 되면
0: 예, 예.
8: 딜러 범퍼 교환하면 많이 비싸죠. 제일 비싸죠.
0: 예, 예.
8: 그래서 애프터 마켓 또는 중고 제품으로 사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 범퍼를 복원해서 사용을 하면
0: 예.
8: 애프터마켓을 경우에
0: 네네.
8: 애프터마켓 범퍼는 좀 기능 면에서 이렇게 얇아서 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 범퍼를 복원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0: 그렇구나.
8: 어떻게 하면 싸게 드릴까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저 사실 제 차도 오른쪽 그 패신저 쪽 바깥에 문짝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거든요.
8: 네.
0: 마치 야구공한테 맞은 것처럼.
8: 네.
0: 근데 뭐 애매해서 그냥 손대지 않고 놔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8: 안 고치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들잖아요.
0: 세상에요. 저는요.
8: 네.
0: 어떤 비즈니스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8: 네.
0: 안 고친 게 최고라는 분은 우리 대표님인 것 같아요.
8: 그런가요?
0: 아니 지금 나와서 고치시라고 이제.
8: 아, 그거는 맞는데요. 네네. 잠깐에 네. 그 순간에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 네. 고치는 게 맞겠죠.
0: 아, 그렇죠.
8: 그런데 오래 보면은 아. 진실되게 아. 이렇게 하는 게 좀 예. 오래 가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요. 예. 또 언젠가는 또 손님들은 다 아세요. 아, 이거 바가지 썼다 안 썼다 이게 다 아시죠. 그래서 아... 웬만하면 안 고치는 게 최고인데요. 네. 금방 말씀하시는 경우 저희 업계에서는 덴트라고 합니다. 네네네. 특히 코리아타운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0: 네네, 그렇죠.
8: 이렇게 옆에서 문 열다가 특히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열다 보면 문 콕도 생기고 또 밖에 길거리에 세워뒀는데 누가 지나가다 주먹으로 툭 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즉 페인트가 손상이 안 되고 이렇게 패널에 좀 문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저희 업계는 덴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저희 덴트웨이로 오시면 네. 또 말끔하게 한 2시간 정도 또 늦으면 한 3시간 정도 네. 비용은 한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면 또 새 것처럼 고쳐드립니다.
0: 아,
8: 제가요 그 고친 부분에 네. 색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아하. 여기에 있었다고요.
0: 네.
8: 어떤 분은 오시면 막 찾으세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그만일 텐데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0: 그렇군요.
8: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뒀다가 나중에 네네네. 또 깨끗하게 지워드립니다.
0: 자. 뭐 저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분들도 일단 사고가 나면 머리가 하얘져요.
8: 그렇죠.
0: 아무 생각이 없어요.
8: 그렇죠.
0: 그리고 일단 손이 덜덜 떨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2, 3 살 모르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 아, 제일 좋은 방법은
0: 네.
8: 신뢰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나 저장했다가 전화를 거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0: 예.
8: 제가 좀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0: 네네네.
8: 일단 사고가 나면
0: 네.
8: 누가 혹시 다쳤는지
0: 네.
8: 확인을 하시고
0: 네.
8: 다쳤을 경우에는 911에
0: 네.
8: 전화를 해서 도움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0: 네네.
8: 다음에 또 이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0: 네네.
8: 내 보험을 쓸 건지 또 상대 보험으로 고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사진기를 통해서 우리 늘 갖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 셀폰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좀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차선을 누가
0: 네네.
8: 변경할 경우에는 어느 차가 이렇게 차선을 들어왔는지도
0: 그렇죠. 네.
8: 사고 난 이후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두시면 큰 도움 될 거고요.
0: 네.
8: 어떤 분들은 내 차 사진을 막 찍어놓으세요. 내 차는 찍을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찍을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8: 상대방 차를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 차의 라이센스 플레이 번호 차량 등록 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요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상대방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뭐 보험 정보 없어도
0: 네.
8: 상대방 차의 등록번호만 있으면 DMV를 통해서 보험사가
0: 네.
8: 다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0: 네.
8: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전자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요.
0: 네네.
8: 드라이버 라이센스 다음에 보험 정보 교환하고 또 상대방 차의 빈넘버 같은 혹시 등록증 있으면 찍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사진을 찍어서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8: 다음에 꼭 전화를 현장에서 걸어가지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0: 네.
8: 이렇게 차 사고 해서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또 찾을 수도 있는데 차 사고 입력할 때 오늘 날짜까지 써두시면
0: 아하.
8: 나중에 언제 사고 난 거냐고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0: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실 당황스러워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8: 네.
0: 직접 일이 닥치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 덴트웨이 전화번호를 입력해놨다가
8: 네.
0: 전화해서 제가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1, 2, 3, 4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하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8: 네.
0: 아닐까 싶습니다.
8: 그걸요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옛날에 친구 전화번호를 입력해 놨는데
0: 네.
8: 막상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해. 이름이 누군지
0: 네.
8: 그래서 A부터 G까지 찾아봐요.
0: 네.
8: 그럼 한참 걸려요.
0: 그렇죠.
8: 근데 중요한 건 딱 사고 났는데 내가 그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8: 덴트에 기억나나요?
0: 안 나죠.
8: 기억나기 어렵잖아요.
0: 네.
8: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차 사고.
0: 차 사고.
8: 바디샵.
0: 바디샵.
8: 덴트웨이.
0: 아.
8: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해 놓으시면
0: 네네.
8: 차 사고 쳐도 나오고 바디샵 쳐도 나오고 또 덴트웨이 이름 알면 덴트웨이 쳐도 나옵니다.
0: 자, 그러면
8: 자, 전화번호는
0: 네.
8: 213
0: 네.
8: 383
0: 네.
8: 7233.
0: 네.
8: 7233이
0: 네.
8: 페인트 7233 하다는 뜻입니다.
0: 예.
8: 그래서 굳이 메모 안 하셔도
0: 네.
8: 외워집니다.
0: 자, 그렇습니다. 좋고 이제 근데 샵 같은 경우는 오후 되면 이제 문을 닫는데 사고가 안타깝게도 저녁이나 주말에 나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8: 예, 제 회사 네. 전화번호 13383-7233은 네네. 제 개인 셀폰으로 항상 포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0: 되는군요.
8: 혹시나 제 또 네. 제 개인 셀폰호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 개인 셀폰호가 213-999-1995 네. 5번입니다. 21399-1995번입니다.
0: 네, 네, 네.
8: 똑같이 네, 차 사고 네. 바디샵,
0: 바디샵,
8: 덴트웨이.
0: 아, 덴트웨이.
8: 예, 쳐두시면 예.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뭐 힘들고 그래서 혹시 전화로도 견적을 받을 수가 있나요?
8: 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개인 셀폰으로 네. 사진을 찍어서 네. 연식과 모델도 입력해 주시고 저한테 텍스트로 보내 주시면 바로 견적을 내서 알려 드리고 필요하면 또 나는 종이 SM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혹시 이메일 번호 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텍스트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뭐 그 자동차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리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8: 네.
0: 근데 사실 리스가 이제 탈 땐 좋은데 뭐 3년이고 4년이고 돌려줄 때 아무래도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8: 그렇죠.
0: 그러는 경우에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나요, 잘?
8: 그럼요. 네. 리스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저희 덴트웨어가 사실 딱입니다. 왜?
0: 아.
8: 웬만하면 다 점검하는 거는 다 네네. 프리로 해드려요.
0: 네.
8: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싼지를 제가 늘 팁을 알려드려요.
0: 네네.
8: 그래서 리스 반납하는 경우는 일단 덴트웨어 와보시면 네. 좋은 예, 또 이렇게 경험이 되실 겁니다.
0: 네네.
8: 큰 도움이 또 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오시면 이 차 그 리스 반납할 거니까 내 차가 아니고 좀 어떻게 리스만 좀 이렇게 통과되도록 좀 대충 해주세요. 그게 안 됩니다. 그걸 반납 받으면 딜러에서 혹시 딱 폐기 처분하면 아무 관계 없는데 딴 분한테 또 좋은 값에 팔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볼 때 약간의 뭐 흠이 있는 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0: 그렇죠.
8: 완벽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인치 안에 있는 생활 스크래치나 약간의 칩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계약에 의해서 면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에 가면 그것도 찾아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8: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덴트에 오시면 요거는 고쳐야 되는 거.
0: 아, 예.
8: 요거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
0: 하고 예.
8: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8: 공히 차를 타시면 공히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타이어는 문제가 거의 생깁니다. 왜?
0: 네,
8: 타면
0: 네.
8: 닳기
0: 그렇죠.
8: 때문에
0: 예, 예.
8: 그런데 타이어의 그 바닥에 닿는 면 그 홈이 8분의 1인치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진의 힘이 앞바퀴 쪽에
0: 네.
8: 이렇게 먹힌다.
0: 네.
8: 그러면 앞바퀴가 더 많이 닳겠죠.
0: 네.
8: 그러면 한 13,000, 15,000 마일 될 때 네. 뒷바퀴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25,000불, 3만불, 3만 마일 가까이 타도 이게 교환 안 하고 그냥 리턴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상당한 팁이고요.
0: 네.
8: 그리고 만일에 나는 확인해 보니까 8분의 1인치가 안 돼. 많이 닳았어.
0: 네.
8: 그래 꼭 리턴을 해야 돼. 라고
0: 네,
8: 생각이
0: 네.
8: 드시면
0: 네.
8: 저희한테 오시면 제가 어디 샵에 이런 타이가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무료로 네. 알려드리고요.
0: 네.
8: 큰 도움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덴트웨이 보니까 워런티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8: 네. 덴트웨이에서 작업한 거에 대해서는
0: 네, 네.
8: 라이프타임. 평생 워런티를
0: 평생이요?
8: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후술 칠했는데
0: 네.
8: 후세 뭐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어.
0: 네네.
8: 그럼 제가 무료로 다시 페인트를 해 드립니다.
0: 네.
8: 범퍼 페인트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무료로 페인트 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보셨나요?
0: 없죠.
8: 운전하고 가는데
0: 네.
8: 앞차의 뒷범퍼가 페인트가 이렇게 종이장처럼 쭉쭉 벗겨지는 경우 저는 관심이 있어서
0: 예,
8: 많이
0: 예.
8: 봐요.
0: 자,
8: 그 경우는 왜 생기냐면 그 범퍼는 딜러에서 나온 차의 범퍼가 아니고 중간에 교환을 했는데 뭔가 한 공정을 빼먹고 페인트를 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8: 그래서 네. 페인트가 이렇게 쭉쭉 벗겨지는 거예요.
0: 네, 네, 네.
8: 그런데 이걸 공정을 제대로 하고 면도 깨끗하게 해서 페인트를 하게 되면 벗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워런티 할 일이 없어요.
0: 네.
8: 제대로 작업을 하면 네. 워런티 할 일이 없습니다.
0: 아,
8: 그래서 저희가 평생 워런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 아, 잘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 거 하면 우리 덴트웨이는 또 특별한 가격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8: 네, 덴트웨이는 좌 프로세스 앤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왼편 벽에다가 액자에서 네. 다 걸려 있습니다.
0: 네네.
8: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범퍼 코너 스크래치 페인트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450불에서 500불 정도만 할 수가 있고요.
0: 네네.
8: 그다음에 도어에 덴트가 있는 경우 1인치는 한 2시간 정도 또한 100불이면 해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만들었냐 하면
0: 네.
8: 직원이 사실 이거 만들 때 막 뭐라 그랬어요. 왜 가격이 정확하게 안 맞는데 손님이 보면 손님이 응?
0: 그렇죠.
8: 우리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 있다.
0: 네.
8: 그래서 이 만든 이유는 사실 이게 차가 살짝 부딪혔을 경우에
0: 네네.
8: 앞 범퍼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규팅에 살짝 부딪혔어. 야 이거 바스샵 가면 한 1000불이면 되겠네.
0: 네.
8: 혹시 이렇게 감이 잡히시나요?
0: 그렇죠. 네.
8: 아 감이 잡히세요?
0: 잘 가격이, 모르겠어요.
8: 가격이 사실. 얼마인지 딱 감이 잡히시나요?
0: 어떻게 알겠어요?
8: 모르세요.
0: 몰라요.
8: 알 수가 없어요.
0: 네.
8: 그런데 저희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0: 아.
8: 예.
0: 네.
8: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각 메뉴마다 가격표가 있잖아요.
0: 네네.
8: 저희도 범퍼, 도어, 펜더, 코르펜, 트렁크, 후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어떤 데미지는 얼마 정도에서 써놨기 때문에 바가지 쓰시지 않도록 그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0: 아.
8: 감을 잡을 수 있도록.
0: 아, 그랬구나.
8: 네.
0: 자,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과 보장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일을 당하셨을 때 주저마시고 213-999-1995 이건 대표님 번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낮 시간에는 213-383-7233 하게 된다는 그래서 주저말고 전화하셔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해결법을 찾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8: 아이 그럼요.
0: 네.
8: 예를 들어서 사고가 좀 저희가 지금 코레타운에 있잖아요.
0: 네네.
8: 멀리 계시다.
0: 네.
8: 그러면 저희가 또 토잉카에 렌트카를
0: 네.
8: 실어서 렌트카도
0: 네.
8: 딜리버리해드리고요. 그 차도 제가 딜리버리해서 오고요.
0: 네.
8: 원하시는 서비스 다 해드립니다.
0: 네.
8: 그리고 렌트카도 항상 준비했다가 오시면 바로 렌트카도 해드리고
0: 네. 네.
8: 그다음에 크레임 할 때는 나는 잘 알아 해서 크레임 하시는 분은 관계없지만 처음 사고 나신 분은
0: 네네.
8: 혹시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보험사가 잘못 이해를 해서
0: 네.
8: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네네.
8: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에서 뭔가 떨어져서 내가 그걸 부딪혔어요.
0: 네네.
8: 그런데 그걸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0: 네.
8: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딪혔는지
0: 네네.
8: 이런 걸 구분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0: 근데
8: 물을 때 내가 별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바가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8: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클레임하시면 이런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8: 저희 덴트에 오시면 클레임에서부터 렌트카 토잉카까지 또 멀리 계신 경우에는 렌트카도 딜리버리 해드리고요. 예,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덴트웨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올림픽과 옥스퍼드 에비뉴 동북쪽 코너에 있고요. 올림픽길에서 갤러리아 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코너가 바로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인데요. 갤러리아 마켓 건너편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회사 대표 번호는 213-383-7233 383-7233 맞다는 뜻이고 우리 대표님 직통은 213-999-1995-999-1995로 많이 덴트웨이를 찾아주시고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 앞자락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바라건대 뭐 나쁜 일이 안 생겨야겠지만 또 주말 연휴 생기시면 바쁘게 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8: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8: 네.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4: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5: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4: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5: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8: 진짜 감쪽 같네.
19: 역시 벤트웨이야.
1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네, 조승구의 텍사스 룸바. 오늘은 우리 멋쟁이 박지연의 음성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적적하시거나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뭐 심심풀이로 점 같은 거 보고 타로 많이 보죠. 특히 젊은 분들, 여자분들 타로 좋아하시는데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이 오늘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이 언니의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한 달 이벤트로 50불 소반식당의 식사권도 10분에게나 드립니다. 자, LA 한인타운 어딘가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펴주는 이웃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드럭티브 타로 코너입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시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물론 이용은 무료이고요.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고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하고 오픈 기념 이벤트로 10분을 추첨해서 10월 1일 날 목요일 날 당첨자 개별로 연락을 하거나 저희 카카오톡 채널 공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당첨 발표도 있고 또 코너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별이 언니의 타로는 오락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말에 운세도 보시고 또 식사권도 타가시는 그런 행운을 얻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 2, 3, 4. 자, 1234 박윤경입니다. 1, 2, 3, 4.

0: 네, 박윤경의 1, 2, 3, 4 함께 하셨습니다. 박윤경이란 가수는 여러분 아시는 보초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 이렇게 또 재미있고 신명나는 노래를 발표했네요. 자, 저희 카카오톡에 보니까 우리 통계님이 어젠가요 오늘 아침에 그 포항에 있는 포항 풍경을 주시고 또 스카이워크라는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참고로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착한만 번지니스 통계님은 서울에 계시고 대구에 지금 기거를 하십니다. 본 집은 포항이라서 아마 주말이라서 포항을 다녀오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오른쪽 토끼 꼬리 부분이 포항인데, 제철소가 있고 우리가 울산과 가까워서 어떤 제철 도시라는 느낌도 나는데, 아마 고향이 우리 통계님이 포항인 듯 싶습니다. 네, 포항의 명물이죠. 우리 알청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연휴가 지나면 이제는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땡스기빙 소리가 나오네요. 아직도 무더운데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11월은 또 해가 짧아지는 기간이라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보통 4시 언저리면 해가 지면 와, 그때 되면 음악 듣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느낌. 전에 혹시 음악다방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1년이란 세월이 훌쩍 또 가버리는 그 중턱을 넘어서 지금 3분의 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많이 애써오셨고 또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오셨지만, 그래도 가는 세월 하루하루 아마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주말에 연휴를 즐기시지 못하고 집에 계시거나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좀 더 뭐랄까요, 그동안 하다못해 미뤘던 TV라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만난 간식과 함께요. 자, 그래서 월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월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스튜디오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타운 사수꾼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날도 월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좀 편안하고 좋은 노래들,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들과 함께 추억으로 떠나는 그런 소환여행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금요일인데 점심들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예, 저는 그 엘볼로 로꼬라는 치킨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이 하는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100세주가 후원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벌써 1부 끝곡입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이동기의 논개 보내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2부는 오늘 고니 비니와 유쾌한 라디오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알청님 함께하고 계시죠?

0: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0: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0: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0: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골프도 즐기고
1: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0: 센터 메디컬 걸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 888-847-3098 888-847-3098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8: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9: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융자 나라 213-388-5600.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0: 그렇게들 좋습니까? 아이, 역시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자, 당신이 좋아. 2부 첫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비비안님.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바쁘셔서 귀팅하신다고. 예, 괜찮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귀 빨리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 항상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고니 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아, 우리 아름다운 비니님 나와 계십니다.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빨리빨리 모시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수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에서 유니그드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네, 자 금요일 이 시간이죠. 유쾌한 라디오에 우리 비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이거 뭐 화요일 보고 3일 만에 보고 사실 저는 스튜디오에서 매일 보긴 그쵸? 한데
1: 네네.
0: 이게 또 희한한 게
1: 달라요.
0: 밖에서 볼 때하고 네. 안에서 볼 때하고 완전히
1: 그리고 제가 지금 저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0: 왜
1: 너무 가증스럽다. 그냥 이렇게 CM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멍하게 목 때리고 있다가 이제 마이크 딱 켜지고 에어가 딱 켜지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0: 아니 TV 녹화를 가도
1: 네.
0: 보통 예능 프로를 녹화하면 네. 12시간 정도 해요.
1: 네.
0: 그럼 이제 진이 빠지죠.
1: 그럼요. 네.
0: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세 대가 있어요.
1: 네.
0: 앞에 거 좌우대가 있는데 빨간 불 들어오는 게 이제 카메라예요.
1: 네네네. 메인 카메라.
0: 좌측에 있다가 갑자기 네. 이러고 있다 카메라가 들어오면
1: 번쩍. 아.
0: 그리고 이제 리액션이라고
1: 그
0: 그러잖아요.
1: 뭐야? 네.
0: 리액션이 커야 돼요. TV에서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1: 네.
0: 이래야지 TV에 그 우리 PD님한테 잡혀가는 거지.
1: 네, 네.
0: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뭐 막 하고 있다가 카메라만 지쳐서. 들어온다 그러면
1: 네.
0: 팍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노래를 할 때도
1: 네, 네.
0: 이제 보통 카메라가 센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안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1: 네.
0: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딱 빨간 불이 가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이제 사각에서 비치고
1: 느낌이 거야. 오나요?
0: 느낌이 오는 거야.
1: 네.
0: 그럼 갑자기 이러다가 손도 이제 거길 따라가면 안 되니까
1: 네, 네. 몸을 틀어요?
0: 하늘을 보는 듯 하면서 액션을 다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1: 지그시.
0: 취해주고 그런데
1: 네.
0: 그 카메라보다 먼저 가 있는 가수가 유일하게 한국에 있어요. PD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1: 카메라의 동선을 미리 아는 거예요?
0: 카메라가 여기서 왼쪽 가겠다 그러면 딱 3초 전에 미리 가 있는 가수가 유아독전으로 남진 씨예요. 유명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아는 사람이야.
1: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으시고. 네.
0: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걸 카메라가 오기 전에 미리 탁 가 있는 거예요.
1: 이야.
0: 예를 들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1: 네.
0: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 딱 와 있는 거예요.
1: 가 있어요. 어머머머머.
0: 그러니까 그게 가장 완벽한 사람이 남진 씨라고 저도 PD님한테 들었어요.
1: 아, 네. 레전드가 괜히 되는 건 아니에요.
0: 그런가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좀 그 키가 왜소한 가수들 있어요.
1: 네.
0: 우리 내 좋은 친구지만 박강성 씨도 저하고 네. 같은 회사하고 친구지만 박강성 씨는 이렇게 키가 조금 왜소하다 보니까
1: 네.
0: 무대에서 자꾸 뛰려고 해요.
1: 아, 좀 이렇게 보이려고?
0: 네. 근데 절대 뛰지 말라는 거예요.
1: 그래서 옛날에 김수철 씨가 그렇게 뛰셨나?
0: 그 이렇게
1: 네.
0: 근데 그분은
1: 네.
0: 그걸로써 히트를 쳤던 분이고
1: 네.
0: 기타 잡고
1: 네.
0: 박강성 씨 같은 경우도 PD님한테 잔소리 듣고 그래 뛰지 말라
1: 아...
0: 그런 게 있어요.
1: 그러게. 네.
0: 그래서
1: 하여튼
0: 뭐 얘기가 좀 짠들어
1: 네. 저의 가식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다가
0: 자, 이제 연휴를 앞둔데 오늘은
1: 네.
0: 우리가 어떤 보따리로
1: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0: 네네.
1: 네 저희가 남녀의 대화법의 차이가 있어요.
0: 어마무시하게 다르죠.
1: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0: 소련 말하죠 둘이서.
1: 서로 금성에서 오고 화성에서 왔단
0: 그럼요,
1: 말이에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그럼요. 특히나 부부도
0: 네.
1: 그래서 부부의 대화법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 입장 이런 걸 한번
0: 근데 제가, 아마도 네. 그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 중에서 좀 이미 몇십 년 사셔서
1: 그래도 다를걸요?
0: 이미 가족이 되신 분들
1: 가족도
0: 네. 네. 부부는 오래 살면 가족이래잖아요.
1: 부부는 2년까지만
0: 네.
1: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가족 동시에
0: 이미 그런 분들은 이미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1: 네네.
0: 이제 달인이 돼서
1: 네, 서로 뭐 피하거나
0: 알아서 얘기 안
1: 이해를
0: 하든지
1: 하거나
0: 그래서 그 좀 우스갯소리로
1: 네.
0: 경상도 분들이 무뚝뚝하게
1: 네.
0: 밥도 자자 딱 두 마디 한대잖아요.
1: 네.
0: 네. 그런
1: 맞아요.
0: 식으로 되는
1: 네.
0: 것 같아요.
1: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잠시 이제 비니 씨가 아 비니 저죠.
0: 네.
1: 네. 고니 씨가 저의 남편이 되시는
0: 오케이.
1: 거예요.
0: 네.
1: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네. 지금부터 네. 상황극 큐.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나 이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네. 신발 막 구두 갖다 버리고 막 핸드백 내려치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좀 해야죠. 무슨 일이 내 얘기해봐 해야죠.
0: 아니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었어?
1: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틀렸어? 어떻게 생각해?
0: 글쎄 틀리진 않았지만 잘한 건 아닌 것 같네.
1: 이거 봐요.
0: 이렇다니까.
1: 일단은 와이프를 편을 들어줘야지.
0: 네.
1: 그래 당신같이 잘 참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 아유 야 너 오늘 속상했겠다 네. 밥은 먹었어? 이러지 네. 진짜 화날라 그러네 잘한 것도 그러니까, 아니래
0: 별로 잘한 것도 없네 거기다가 한 술 더 뜨면요 네. 나는 옛날에 그렇게 내 얘기를
1: 아니야,
0: 이랬을
1: 아니야.
0: 때 이러고 살았어
1: 아니라고.
0: 뭘 그걸 갖고 그래
1: 그러면 진짜 다시 뛰쳐 아, 지금도 막
0: 그게
1: 독하네요.
0: 이제 제2의 도화선이 되는 거야
1: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와이프가 솔직히 남편한테밖에 얘기 못하잖아요.
0: 없죠.
1: 그리고 무조건 내 편 드러나려는 거잖아. 그래갖고 있잖아. 내가 오늘 막 그래갖고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열받아 죽을 뻔했는데 내가 간신히 찾고 퇴근시까지 일 다 하고 왔어. 아우 그 점심은 먹었어? 밥은 챙겨 먹었어? 너무 속상했겠다. 어땠겠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와이프를 좀 진정을 시켜주고 그래 그래 좀 앉아서 쉬어.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봐. 다시 처음부터. 그럼 이제 와이프 그 한풀 꺾여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혹시 이런 경우라면 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무조건 닥달하면서 네가 그러니까는 그냥
0: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항상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네. 여자분들 경우에는 누군가 내 편이
1: 무조건
0: 되어지면,
1: 무조건 그럼요.
0: 네. 네. 그렇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내 편인데
1: 네.
0: 이 사람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는 어디로 갈까?
1: 막 야단치고 그러면 너무너무 그럼요. 속상하죠. 이제 그랬을 때 근데 이렇대요. 남편은 그냥 뭐 와이프를 지금 야단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해 주려고
0: 네네네.
1: 해결책을 내놓는 거고 여자는 일단은 내 편이 되어줘라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남편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와이프가 이제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은 내가 좀 넘어가야겠다.
0: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의 조금 그 어떤 그 남자들만의 스타일이나 속성이라고 보면
1: 네.
0: 항상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비니 씨가 와이프인데 네. 아이고 나 이가 아파서 일도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1: 네네.
0: 아유 어떻게 약 사 먹고 웬만하면 쉬어 이래야 되는데
1: 네.
0: 내가 3년 전에 이 아팠을 때는 나는 야근까지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그것도 오늘 와 진짜 너무 웃긴다. 오늘 얘기하려던 에피소드에 그게 있는데요.
0: 네.
1: 남자들은요. 근데 또 봐봐요. 남자들은 재채기 한번 했어요.
0: 네.
1: 재채기 하면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0: 네네네.
1: 그럼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 자기야 나 아파. 남자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유 재채기 한번 한 것 같고 뭘 그래 좀 괜찮아 지나면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아우 막 좀 나 좀 쉬어야 되나 봐 이제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우 됐어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아프다 그러면 좀 싫어요
0: 아 그럼요
1: 그냥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하긴 남자도 사람이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렇게 막 좀 아,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근데 남자들이 좀 아프면 약간 엄마처럼 막 그러죠
0: 아 그러니까 뭐 엄살이라고 하고
1: 엄살.
0: 누군가한테 투정을 부리고 싶고
1: 네, 네.
0: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1: 근데 또 봐봐요. 와이프가 이제 자기야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나 회사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럼 아까 얘기하듯이 나는 그렇게 머리가 아팠을 때 3박 4일 그럼. 야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0: 내지는 또 결정적인 얘기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딱 엉뚱한 잡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1: 남자들이 싸움을 거네요.
0: 그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하는 시잿말로 사람 뚜껑을 열리는
1: 그러니까요.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요.
0: 네.
1: 지금
0: 네.
1: 상황극인데도 화가 나네.
0: 그리고 뭐 배고픈데 언제 밥 먹어 이러면 밥이 맛있게 나오겠어요.
1: 그렇죠. 이렇게 그릇도 예쁘게
0: 네.
1: 텅텅 이렇게 놓잖아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앞으로 크게 밀어붙이고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맞아요.
0: 남자들이 의외로 특히 여자 특히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와이프한테는
1: 네.
0: 마음과 반대 말을
1: 그러니까
0: 많이
1: 왜 그래요?
0: 네가 알아서 듣겠지.
1: 왜 그래요? 어떻게 알아서 듣냐고요. 얘기를 안 하는데
0: 남자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1: 진짜
0: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싶어요.
1: 그리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차를 타고 가요. 갑자기 이쪽에서 차가 튀어들어왔어요.
0: 네네네.
1: 와이프가 보기에는 분명히 남편 못 봤거든요.
0: 그럼요,
1: 네. 아 저기 차 그러면 다 봤어.
0: 그럼요.
1: 진짜 웃겨.
0: 그럼요. 다 본 거죠.
1: 다 봤어.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 웃기고 있네. 못 봤잖아 아까.
0: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1: 네.
0: 남자가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해서 접촉 사고가 나면
1: 네.
0: 그걸 어떻게 봐?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1: 네.
0: 반면에 여자가 접촉 사고가 나면 운전의 기본이 미리 안전운전인데
1: 조심하랬잖아. 어?
0: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1: 사방 보랬잖아. 거울 보랬잖아.
0: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네.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부부끼리 운전 가르쳐주지 말고
1: 맞아요. 진짜.
0: 뭐 가르쳐주는 거 하지 말라고
1: 진짜.
0: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1: 저 옛날에 스탑사인에서 티켓 한번 받았거든요.
0: 네네.
1: 그거 가지고 진짜 3박 4일을 야단을 치는데 지는 더 큰 사고 내고 왔으면서
0: 그러니까 뭐 나는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요새 그 내로남불이란 단어 아시죠?
1: 네네.
0: 내가 하면 로맨스고
1: 남이 하면 불륜이고.
0: 불륜. 그게 남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가부좌장님.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 짙다 보니까
1: 네.
0: 유교 사상은 굉장히 가부좌정이고
1: 남성위주고 네.
0: 사실 이건 뭐 여담이지만 오래적 조선시대에서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아기를 못 낳거나 아들을 못 낳거나 쉽게 얘기해서 뭐 이거 등등
1: 뭐 질투하지 말고
0: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1: 남편에게 대들지 말라 이런 거 있나요?
0: 그러니까 20대에도 네. 평생 무슨 뭐 수저를 해야 되고 과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낼 수밖에
1: 네.
0: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1: 네.
0: 저희 그 아버님 쪽 그 우리 친가 쪽에
1: 네.
0: 할아버지 제사를 가면
1: 네.
0: 형제가 이제 아버님 형제가 한 대여섯 명 돼요.
1: 아, 네.
0: 며느리들도 오고 그러는데 네, 네. 남자 여자가 겸상을 못 해요.
1: 그러니까
0: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어요.
1: 진짜 너무해요.
0: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
1: 그리고 남자들은 좋은 막 고기 반찬, 생선 반찬 이런 거 먹고 여자들은 네. 나물 먹고
0: 남은 거 막 비빔밥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 아니 요새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1: 저 옛날에 태어났으면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우리 옛날 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네. 비니 씨도 그렇고 저도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1: 네.
0: 저는 직업적으로는 참 말을 굉장히 좀 좋은 말 또
1: 네.
0: 중립적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돼요.
1: 없으실 것 같아요.
0: 아니 있다고 봐야 돼요.
1: 네.
0: 다만 한 가지 저는
1: 네.
0: 남들이 평범하게 안 하는 말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남자들이 뻔히 아는데 쑥스러워서
1: 맞아요. 안 하는 말, 못 하는 말.
0: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쁘십니다. 보다는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왕이면 단어 선택인데. 네. 이왕 말하는 거.
1: 네.
0: 이거 뭐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갔는데 누군가 머리 스타일이 바꾸면. 머리 스타일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1: 네네.
0: 그
1: 그리고
0: 얘기인데.
1: 제가 보니까 약간 네. 그 감탄사처럼 그렇게 여자를 네. 기분을 확 좋게 하는 그런 말투가 좀 있으세요.
0: 아 제가요?
1: 네. 예전에 저 머리 한번 스타일 바꾸고 왔는데 뭐 그 머리 너무 괜찮다고 평생도록 그 머리 하라고 그 의도치 않게.
0: 저는 뭐 일부러 그런
1: 그러니까요,
0: 건 아니고.
1: 그러니까요, 일부러가 아닌데 그게 몸에 배셔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툭툭 네. 작업 멘트 아니에요?
0: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1: 네.
0: 그런 거를 아니 진짜 내가 볼 때 잘 어울리면
1: 네.
0: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이
1: 네네.
0: 저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세상에 누구나 다 매력이 있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1: 네.
0: 다만
1: 네.
0: 남자도 그렇고 자기 매력이 어떤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1: 그쵸, 맞아요.
0: 그럴 때 네. 우연치 않게 예를 들어서
1: 발견해주면.
0: 비니 씨가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1: 네.
0: 본인이 모르는 매력이 있었던 거야. 그 나는 그걸 표현해 준 거야.
1: 그러니까 그게
0: 이게 잘 어울리네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여자분들보다는 남성 우리 저
1: 네.
0: 애청자분들한테 제가
1: 네.
0: 추천하건데
1: 네.
0: 오늘 집에 가서 소리를 좀 많이 해보세요 앞으로.
1: 근데 그것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뭐. 밥을 차려줬는데 열심히 찌개 끓였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건 먹을만하네. 이거보다도
1: 아니야.
0: 와 이건 뭐야.
1: 뭐 넣고 한 거야.
0: 뭐야 이거.
1: 네.
0: 정체가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정체가
1: 그러니까
0: 뭐냐고.
1: 나는 원래 이런 말 못해 뭐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진짜 네. 자꾸 하다 보면은 네. 그게 된다니까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배가 고파. 그럼 배 많이 고파요. 그러면 그냥
1: 참을만해. 그냥 천천히 해.
0: 이렇게 하고 배는 어마무시하게 고프지만
1: 네.
0: 맛있게 먹기 위해서 기다릴게. 네. 뭐 이러면
1: 아, 그거 너무 느끼하잖아요. 아니야. 그것도 삐. 그 어느 정도여야죠.
0: 네. 그래서 아, 네. 좀 이렇게 그 이왕이면 표현을 좀 하셨으면
1: 맞아요.
0: 어떨까 싶어요. 그냥 특히 남성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방송 끝나고 5시쯤
1: 네.
0: 그냥 맥없이 전화해요 집에다가.
1: 아,
0: 웬일이세요 그러면.
1: 웬일이세요?
0: 아니 집에서 전화하면 네. 웬일이냐고 뭐 이 네. 시간에 전화하자 라는데
1: 네.
0: 아니 그냥 목소리는 한번 들으려고
1: 그러니까,
0: 끊어.
1: 네.
0: 그러면 끊고 나서 여자분이 아마 약간 여운이 갈 거예요.
1: 이게 무슨 사고 쳤나 이럴 것 같은데
0: 저는. 이 양반이 무슨 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네.
0: 아 이게 돈 사고야 아니면 아이, 무슨
1: 뭐
0: 사고야.
1: 접촉 사고야 아. 아니면 뭐 캥기는 게 있나
0: 네.
1: 뭐 네. 찔리는 게 있나
0: 네.
1: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를 평소에 계속 했으면은 기분이 좋지.
0: 그래서
1: 오히려.
0: 이제 그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면
1: 네.
0: 이제 그런 표시로 알아들을 네. 수 있지 않나.
1: 맞아요.
0: 그런 생각.
1: 그러니까는
0: 해봐요.
1: 그 대화의 차이라든가 생각의 차이 이런 것도 자꾸 맞춰 나가야지. 그 꽁 하고 있다가 너 그랬지 나도 한번 그래야겠다 이러면 또 저의 얘기여서 그, 죄송한데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언제 뭐뭐뭐 한다고 얘기했다. 저는 들은 적이 없다. 너 아마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나 보다. 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당신한테만 얘기하지.
0: 예.
1: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이제 막 우기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만약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또 너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내가 몇날 며칠 날 뭐뭐 이거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서로 나중에 이제 막 카톡 뒤지는 거예요. 증거 찾으려고.
0: 근데 참고로 남자는요.
1: 네.
0: 내가 잘못 기억을 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남자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기의 프라우드고 자존심이고
1: 네.
0: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나쁜 의도는 아니고.
1: 근데 왜 그러지 않아요? 서로 긴가민가 막 그렇게 되는 안
0: 그럴 경우 아무래도 많죠.
1: 네.
0: 왜 없겠어요.
1: 네.
0: 그럴 경우 있죠.
1: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시는 그래도 거예요?
0: 그래도 그냥 끝까지.
1: 남자의 자존심으로.
0: 다만 바람이 있다면 그 얘기를 안 꺼내기를 바라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꺼내면 속상하니까
1: 캥기고.
0: 이제 와서 고백할 수도
1: 맞아요,
0: 없고
1: 맞아.
0: 아니라고
1: 늦었지.
0: 우기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 또 뭐 좋아하는 사람 또는 부부 관계이건 간에 약간의 지혜가 필요하면
1: 맞아요. 그거예요 진짜.
0: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약간의 지혜와 약간의 양보 약간의 그러니까 서로 배려.
0: 제가 약간의 지혜를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상대방 여자는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1: 네.
0: 반면에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꼭 사과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1: 네네네.
0: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예요.
1: 맞아.
0: 굉장히
1: 그래도
0: 일방적이죠.
1: 그런 느낌을 여자 친구분이나 아내분이 느낄 수 있도록.
0: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사실 웃는 얼굴에 뭐 나무라지 못한다 그래서
1: 네, 네.
0: 어떤 상황이 내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1: 네.
0: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뭐 막
1: 발전은 안 되지.
0: 발전은 안
1: 네.
0: 돼요.
1: 근데 또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남자 쪽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가 다 품어줄게 내가 다 그래 이해해줄게 그러는 마음으로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갑자기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또 그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0: 그럼요. 그럴 때가 있죠.
1: 아직 뭐 하자는 거야.
0: 그 대신 한 가지
1: 네.
0: 조건은
1: 네.
0: 부연 설명이 없어야 돼.
1: 맞아요. 깔끔해야 돼요.
0: 내가 잘못은 했는데
1: 네.
0: 사실은 그러면 다 그게 그걸 무마시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1: 네.
0: 드라마에 보면
1: 네.
0: 미안하다 잘못했다
1: 사랑한다.
0: 그게 드라마 제목이고.
1: 그렇죠. 소지섭 나왔다.
0: 그렇죠.
1: 네.
0: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살면
1: 네.
0: 좀 나을 것 같고
1: 네.
0: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수가 적어지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1: 네.
0: 다른 남녀가 만나서 오랜 세월을 산다는 거는
1: 그쵸.
0: 서로 취미생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1: 너무 다르죠.
0: 사실 열 가지 중에서 한두 개만 맞아도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1: 네.
0: 그걸 어떻게 다 맞추려고 그러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1: 네.
0: 아, 예를 들어서 뭐 설렁탕을 안 먹는다.
1: 네.
0: 그러면 뭐 육개장 먹으면 되는 거고.
1: 네.
0: 근데 왜 이 맛있는 걸 안 먹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지는
1: 마,
0: 거예요.
1: 네, 네, 진짜 싫어요. 제가 육회를 안 먹거든요.
0: 아.
1: 근데 딱 그 아, 이 맛있는 걸 한 번만 먹어봐.
0: 네.
1: 아, 싫다는데 네. 안 먹겠다는데. 네. 그러면 다른 거 그냥 뭐 해주면 되는데 굳이 네. 또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는 한번 먹여보고 싶은가요?
0: 아, 그럼 그죠. 이거 내 입맛이 맛있으니까.
1: 한 번만 먹어보면. 네. 당신도 좋아할 수도 있어.
0: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니?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우유를 못 먹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잘 못 먹고 우유 네. 들어간 건 잘 못 먹어요.
1: 유제품을. 네.
0: 그러니까 이유 없이 못 먹어요.
1: 네.
0: 근데 누가 자꾸 우유 괜찮다고 몸에 좋은 거라고 먹으면
1: 탈나죠.
0: 거기 그 자리에 도망가게 돼요.
1: 어,
0: 그런
1: 그치,
0: 거하고
1: 그치.
0: 마찬가지로
1: 맞아요. 네.
0: 내가 우유를 싫어하듯이 상대방도 육회가 싫구나라고 생각하면
1: 네.
0: 쉬워져요.
1: 맞아요. 서로 왜? 조금 이해하면 돼요.
0: 이해는 안 가지만 비교는 할 수 있잖아.
1: 그치. 아니 네. 이 사람 싫다는데.
0: 그러니까.
1: 네. 네. 그러니까 그 양념 맛있는 거 알겠으니까 당신은 많이 드시고 나는 이거 싫으니까 나는 다른 거 먹겠어.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야지 계속 막 그러면 싸움 되는 거죠.
0: 그래서 사실 세상에 제 눈의 안경이라는 게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곤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모든 여자 중에서 비니가 내 마음에 제일 들고 아름다우니까
1: 네.
0: 누가 뭐래도 내 눈에 안경이 되는 거고
1: 내 사람 된 거고
0: 비니씨 입장에서는 세상에 누구보다 곤이가 좋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된 거고
1: 네.
0: 그래서 서로 네. 짝짝이 맞고 제 눈에 안경이지
1: 맞아요.
0: 않나 싶기도 해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아유, 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1: 맞아요.
0: 죽을 때까지 다 마음에 들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없고 뭐 우리 얘기 중에 뭐 화나면 2분만 참아라 그 얘기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딪히지 말고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1: 네.
0: 반나절만 있다 들어오면
1: 네.
0: 뭐 좀
1: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근데 싸웠어요. 부부가 되게 싸웠어.
0: 네.
1: 근데 남자는 회피형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와이프는
0: 너 죽어도 못 나가게 하고
1: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0: 지금 풀어야 되고
1: 지금 풀고 지금 해결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진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했다시피 미안해 잘못했어에 끝나면 좋은데
1: 네.
0: 뭘 잘못했는지
1: 그러니까 맞아요. 어, 맞아.
0: 그래서 이거저거 잘못했는데
1: 네.
0: 그럼 그 잘못할 일을 왜 했는데
1: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는요 와, 묵사발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맞아요. 얘기인지 아시죠?
1: 네 맞아요. 남자 잘못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알면서 왜 해? 더 열밀네.
0: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1: 네.
0: 3박 4일이 아니라 30박 40일을 해버리면
1: 네.
0: 머리 아픈 거예요.
1: 맞아요. 네. 아 진짜 네. 너무 재밌네요.
0: 뭐 보이지 않는 사실 우리가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표현하지만
1: 네.
0: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늘 일상사에 있을 수 있는
1: 그럼요.
0: 얘기니까
1: 네.
0: 정답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서로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서로가 푸는 방법을 택하되
1: 네.
0: 다만 한 가지 보너스를 드린다면
1: 네.
0: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먼저 좀 손을 내밀고
1: 네.
0: 말 한마디 건네다 보면
1: 한번 그냥 툭 안아주고
0: 네.
1: 삐졌냐?
0: 뭐 안기까지는 안 해도
1: 네.
0: 손이라도 귀신같이 슬며시 한번
1: 네.
0: 쓰다듬어 주면
1: 네.
0: 이 미쳤나?
1: 아, 몰라.
0: 처음엔 그럴지 모르지만
1: 네, 네, 네. 좋다고요 또.
0: 그때 그러면서 아따 보드라구만 그래버리면 또 풀릴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만일에 씩 웃으면 아따 겁나게 예쁘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하면 완전히 다 풀리는
0: 네,
1: 거죠.
0: 네, 그럼요.
1: 그러면서 서로
0: 그러니까 그런
1: 이해하는
0: 그,
1: 거고.
0: 실없는 농담도 가끔 하게 되고.
1: 네.
0: 그러면
1: 그게 부부죠 뭐 사실 또.
0: 네. 그래야 될 것
1: 같아요. 아 오늘 너무너무 진짜 유쾌한 라디오 네, 오늘 너무
0: 자,
1: 재밌네요.
0: 마무리하는 시간에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1: 네.
0: 그 가문의 위기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1: 네네.
0: 신현준 씨. 신현준 씨 나오고 그다음에 뭐
1: 김수미
0: 씨 나오고.
1: 네, 네, 네 선생님이 나오고 있고
0: 그래서 그 신현준 씨하고 이 김원희 씨가 둘이 이제 저 밑에 집안에서
1: 아,
0: 두 사람이 빠마머리하고
1: 네.
0: 서울로 올라와서
1: 네.
0: 카페를 들어간 거예요.
1: 네네 다방 다방
0: 아니,
1: 아 카페예요?
0: 카페야.
1: 네.
0: 그랬더니 김원희 씨가 여기가 뭔 단가냐 이제 그러니까
1: 네.
0: 이것이 카페요. 그러니까.
1: 네.
0: 패버린 거예요 따귀를 옷째 패든가 패래매 그래서 이제 카페인 거예요.
1: 아 카페
0: 그래갖고 이제 외출에 쓰고 온 거야.
1: 네.
0: 그러니까 김원희가
1: 네.
0: 아 더운 게 찬 커피 겁나게 찬 거로 주시오. 그러니까 네. 아이스 커피요. 네. 아니 찬 커피 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커피가 나온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딱 커피가 왔더니 아이스 커피 두 잔에 시럽이 따라온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랬더니 이것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서울서는 큰 거 시키면 작은 것이 덤으로 온다고 그런 거야.
1: 그 극작가들 대단해요. 네.
0: 그랬더니 이제 조그만 걸 먼저 먹은 거예요.
1: 아우 달어.
0: 오메 단 거 이제 아, 그래버리고 네. 냉커피를 먹으니까 오메 쓴 거. 어? 저것이 극단적으로 저렇게 비교를 한다고 그런
1: 그쵸, 가르쳐 재밌는 얘기가 있어. 걸.
0: 그러니까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 네.
0: 그러니까 그 여자가 몰라서 그런 거를 그 남자는 본인이 모르는데도
1: 네.
0: 이렇게 둘러댄 게
1: 남자들이 좀
0: 일부러
1: 그런...
0: 거짓말한 게 아니고 여자 앞에서는 여자를 보호하고 싶은 보호본능 때문에 네. 선의와 거짓말이라도 잘 몰라도 둘러댄 그 상황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1: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나는 다 알아.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중압감은 아니고 네.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분들 그 부부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자들은 그런 보호 본능 때문에
1: 네.
0: 본의 아니게 무리하는 적이 많으니까
1: 네.
0: 여자분들 때서는 그럴 때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1: 네.
0: 또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특히 어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1: 네.
0: 잘 받아주면 되는데
1: 네.
0: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문제지 이래버리면
1: 네.
0: 또 뚝갱이 열립니다.
1: 그리고 남편분들도 일단 무조건 진짜 절대적으로
0: 네.
1: 와이프
0: 아 그럼요.
1: 네, 예. 무조건.
0: 예,
1: 그건 꼭 지켜주세요.
0: 그런 네. 말씀을 드려서
1: 네.
0: 현실에 쉽지 않더라도 네. 저의 지금 이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또 3일 쉬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모처럼만에 오늘 내일 중에 한번
1: 네.
0: 두 분 손잡으시고 만난 거 한번 드시고
1: 네.
0: 산타모니카 해변도 한번 가서 바닷바람 한번 쐬시고
1: 아이스크림도 좀 드시고
0: 예, 그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아 재밌습니다.
0: 네,
1: 네. 네.
0: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내주셨고
1: 네.
0: 네, 주말 잘 보내시고
1: 네.
0: 우리 또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0: 네.
1: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뵐게요.
0: 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9: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호,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우리의 전통 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축음기 같은 우리 조명섭 씨의 음성으로 현인 씨의 신라의 달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 말씀대로 현인 씨만큼은 정말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제 때는 계시는데 현인 씨가 가장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똑똑똑 빨간 구두 아가씨의 그 남일의 씨도 굉장히 독특한 창법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런 창법들이 있고 또 지금 소개해드릴 또 여자 전통 지킴이 축음기 소리 신미래라는 아주 젊은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역시 오히려 조명섭 씨보다 신미래 씨가 더 축음기에 가까운 그런 노래의 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평도 듣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1: 노래하자 춤을 추자 건설하는

네, 아 어떠셨습니까? 대단하죠. 특히나 조명섭 씨도 그렇지만 이 신민혜 씨는 아주 옛날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가수가 와서 좋은 음질로 불러주는 그런 느낌도 받고, 일단 두 사람이 우리의 전통 지킴이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좀 그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기성세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이런 가수들이 또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제 앞으로 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이 방영될 예정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청님 말씀처럼 목소리가 낭낭합니다. 남일애 씨 말씀드렸더니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요?

0: 네, 이렇게 해서 또 세 곡 같이 그 시절 추억의 노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네,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늘 방송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연휴 만끽하고 즐기시고, 저는 월요일 날 여러분 쉬시는 날 여러분과 함께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거 사랑합니다.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0: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4: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 두통약이나 커피 대신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 종이 위에 연필로 간단한 선이나 작은 도형을 반복해 그려넣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근사한 그림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손을 움직이면서 선과 모양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간단한 그림이라도 뭔가 선과 모양을 그려야 된다는 것, 주의력이 필요하죠.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시각도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기능을 함께 쓰면서 자연스럽게 내 눈앞의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집중 과정이 걱정이나 지나친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꼭 복잡한 그림을 그려야지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선이나 구불구불한 선, 간단한 도형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낙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낙서보다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간단하게. 그러다가 또 압니까? 내면의 피카소를 발견하게 될지요. 이렇게 좀 더 괜찮은 그림으로 향해 갈 때 만족감 또 동기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몰입 상태가 이어진다면 여기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 특히 골치 아픈 생각들은 떨쳐버릴 수 있겠지요. 그럼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자. 과연 얼마나 오래 그려야 정말 스트레스를 딱 내릴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5분 동안 미술활동을 한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분이나? 네, 전문가들은요 꼭 이 정도 시간을 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5분, 10분, 잠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은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워낙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거 그림 그리다 스트레스 받아 하신다면 다른 창작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냥 색칠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점토를 만지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자신이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영성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새벽 묵상 에스더서 4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에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에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부르짖음에서 결단으로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의 말살령이 각 도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은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구원의 위기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에스더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퍼졌죠.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배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는 내용이죠. 이때 모르드개가 입은 옷이 베옷이잖아요. 사크라고 합니다. 사크. 베옷을 사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슬플 때, 상이 났을 때,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권리, 자존심,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는 상징이 바로 베옷입니다. 철저한 자기를 비움, 내려놓음의 상징이 바로 베옷이거든요. 3장에서 하만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면 4장에서는 그 오만한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정말 대조적이죠.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업앤다운이 심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후에게 전가를 보내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를 만나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준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 왕후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옷을 예비해서 모르드개에게 보내잖아요. 내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 상황을 빨리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에스더의 지혜로움이죠. 그런데 모르드개는 그거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모르드개의 도전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왕비 안락함의 자리에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나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으로 결단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적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에게 사명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아픈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재확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주는 메시지 단어가 있거든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와 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매겨지는 존재의 가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은 죽음을 뜻했지만 그 결단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존재를 페르시아 왕비라고 하는 일시적인 지위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가치로 격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됐죠. 네, 바로 그런 의미의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치가 있다, 존귀하게 여겨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그냥 자기 혼자 왕의 왕비가 되어서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원한 가치로 옮겨져가는 존귀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야카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사, 피난처로 삼다, 신뢰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궁궐의 보호막, 왕후라고 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하나님을 나의 하사, 피난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사, 신뢰할 분으로 선택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의 보호를 의지할 때는 언제나 불안해, 위태로워, 눈치를 봐야 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불안정한 삶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가장 약할 존귀한 가치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핫사할 때,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약할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는 것이죠. 안정을 취했는데 더 불안해요. 불안정을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것이 확신과 신뢰가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피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욕설입니다. 정반대를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안전장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놓고 던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가정을 왕비의 자리에 두신 이유 혹은 고난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핫사, 피난처로 삼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건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저도 건강의 문제로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혹시 신분의 불안정함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을 압박하는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 아니면 평안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 가정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말의 음모처럼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뚫고 고통을 이기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안락함을 사크 배옷이라고 했잖아요. 배옷처럼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핫사, 피난처로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약하르의 존재, 존귀한 존재, 사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거든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곳에 두신 이유, 나를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6절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왕비의 결단처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위협과 파도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드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만 살고 지키려는 안락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약할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죽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 핫사로 삼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흘러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여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요즘의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가 가련한 것,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먼 것,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부요한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부요함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라고 부유하게 주신 것인데, 때로는 때로는 그 풍족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부요해지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또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좋을 텐데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 내치라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해질수록 그 부여함을 없는 자와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또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자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나누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그 풍족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에게 뜨겁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면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연다는 시험 가운데서 얻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해서 죄를 토해내놓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흰 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은 피 뿌린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선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깨끗합니다. 안약을 사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또한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3: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대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생각한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 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이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껏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거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개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이 세상과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어라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따가 누가 와야 되느냐? 연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가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께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

0: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작전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출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주리. 나에게 맡긴 성도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라. 신명기 13장에 보시죠. 신명기 13장에 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꾼 자의 날 이적과 기사가 내게 보이고 맞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우리가 쫓아 승리자여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나를 알게 하려 너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종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보다 더 여러 수억만 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의 종은 바로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봅시다. 사도 바울만치 위대한 종이 성경상으로 별로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뭐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머리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그래. 5절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축복이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믿어.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는 아버지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며 그 분을 믿어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되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며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구약의 모세의 사명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내가 네게 맡긴 것인가? 그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복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쳐서 외치라. 누구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이러이러 하도록만 전해라. 아멘. 따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빼면 네 이름을 생명주에 제할 것이요 따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신기하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적이 간절한 적에 성교에 담보를 주신 믿음의 도적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이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으로 보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겐 마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 그래서 신앙은 전쟁인데 참

0: 설을 건가 진리와 비진리 아버지 말씀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이노 시모나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한 헬류경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이 교회를 쓰니 엄부이건 해하지 못하겠다. 열매는 다들 작았고 다듬은 열점은 청무여설 얘기해 주겠다. 제자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 뭐 처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삶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고 목회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사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주의 종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무엇과 섬긴다? 아까 로마서 1장에 복음. 복음은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섬긴다. 아멘. 신고양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성경상으로 보기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다. 아멘. 그 외에 아버지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이 없는 내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먼저 주의 종에게 야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이니까 네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그래서 먼저 목사가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 사건과 주님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과연 그들은 기도했는가? 과연 그들은 아버지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는가? 내가 성경을 보여주기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겨서 내용을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바로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인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누구야?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목사는 먼저 섬기는 법부터 배우고 내게 맡긴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대단한 종이고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별부는 종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 옳게 섬기게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종이지만은 잘못 섬기면 그 사람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20절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바로는 허락지 않죠. 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분이 사람이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3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10장 1, 2, 3절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고 하며 그 섬김을 법을 가르쳐 지키게 된다. 그래. 시작.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0: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이런 것과 나를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주님을 말 것이다.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맞죠?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 그는 구약 아닙니까?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0: 아멘. 지금 출애굽에부터 지금 이 서대방까지의 사건은 1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주의 종들 앞에서 바로 제사장 앞에서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은 아버지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갖고 섬긴다. 너희가 잘못돼 돼가지고 그때 그 목사들하고 제사장한테 돌로 맞아 죽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람만 하면서 죽을 것 뻔히 하면서 바람만 하는 그 스데반을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줍니다.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꼭 필요하다.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이 아닌 아버지 말씀은 주님의 섬기는 법이고 아버지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나?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 주었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들의 주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전하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 열두 제자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게 주사하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었다. 아멘. 다시 시작.
1: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0: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전 것이 하나 없다. 나는 알파이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세고 세속에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과 동시에 또한 바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사상과 교단 교리로 절대 지켜서 절대 가르쳐서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사상은 절대 전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단 한 번도 설명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0: 다시 한번 더 예. 시작.
1: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0: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쳐 본 역사가 없어.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아멘.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은 주님의 성격인데 어떻게 성격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준 하나님의 말씀인 순간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이 말씀 또한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성기는 법이다. 아멘.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1: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0: 자, 사람의 교단 교리 갖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 갖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심판한다. 나는 계속해서
1: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0: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오 주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를 것을 친히 맹령하여 주시 그의 맹령이 영생인 줄 알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는 구약과 신약과 똑같다. 무엇을 섬길 것이냐? 복음을 섬길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기는 법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법이고 신약에서 주님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모세 하고 예수님 이미 아버지 말씀을 훈련받았다. 아멘. 왜? 우리 주님도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부터 말씀을 훈련받고 전에, 즉 목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바로 목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똑같이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으로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의 싸움이다. 공중의 악의 영의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우리는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이는 마귀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우린 절대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록된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는 축복이 있고,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 없고 예만 있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정말 복 있는 지혜와 명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주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때까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끄집어내고 혼자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앞에 뭐를 드는 것이다? 희생을 드는 것이다. 즉 섬긴 것을 드는 것이 희생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1: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0: 섬긴다는 말은 바로 희생을 드린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것이다 하며,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드린 것이 제사다 하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설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드리라 하며, 우리의 몸을 아버지 뜻대로, 즉 뜻이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며, 뜻대로 살아 드린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준 거고, 그래서 성령 중심 살아가야 된다. 주님과 교회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 다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연속으로 시작.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아멘. 하셨으며.
0: 호색 동그라미, 탐심 동그라미, 범죄한 천사 동그라미 다 멸망받을 것들이다.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5절부터 시작.
1: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0: 자, 노아는 성전을 짓고 성전 그 노아의 방주 짓고 맞죠? 세상 끊고 방주 짓는데 총력을 다했죠.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사고 보고 잠겨봤는데 세상에 모든 걸 다했죠. 그래, 여러분 어떤 걸 택할래요? 계속해서
1: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0: 갖추셨으니 아무리 의로운 옷이라 여기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날마다 하는 것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된다. 8절입니다. 시작.
1: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0: 날마다 동그라미 예수님 날마다 세상에 있을 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일 거요 그건 여러분이 정해 여러분이 다윗만치 위대한 사람이요 다윗도 세상에 보고 나서 세상에 범죄했어 다윗 같은 사람도 유일하게 범죄한 것이 우리 아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합반자를 위하여 우리아의 아내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말씀에 불순종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세상 걸 바라봄을 통해서 맞지요? 먼지서 바라봤는데도 범죄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자 깊숙이 들어가라. 마귀는 아니다. 주일만 들어가지. 결코 다른 날은 나와 놀자.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 사실을 잘 기억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다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다 평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어. 다 평강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은혜가 임하고 언제 평강이 임하느냐? 다 같이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2: 죄인 되시고
1: 주님은 주님인데 온전한 주님,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 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오늘도 기억하고 다 알지. 근데 그거를 까먹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다 같이 예수님은
2: 나의 구원자.
1: 예수님은
2: 나의 주님.
1: 하나님은
2: 나의 아버지.
1: 아멘. 이게 충만하면,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다 같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구원받은 거죠. 주님이 되면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구원받는 은혜 말고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2: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범인이 아무리 악랄하게 죄를 졌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범인이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수갑 채워서 영창에 집어넣으면 그 경찰관 정신병원 가야 돼. 죽으면 끝나는 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끝났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죄에 대해서 우리 죽었어요. 다
2: 나는
1: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2: 죽은 자가.
1: 아멘. 우리 죽은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채찍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엄청 아프셨어요. 왜 아프셨느냐? 예수님이 아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으면 내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의 병.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놀렸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어요. 침뱉고 뺨을 맞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겼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배신당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린 배신당하면 견디지 못해.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배신을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왜 고통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고치시려고.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상처가, 진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 다윗은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왕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근데 그는 정말 완벽한 왕이 됐어. 우리가 아무리 몸과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하늘아버지 바라보면 그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맨날 괴로운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와 평강은 다시 예수 충만,
2: 예수 충만,
1: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라볼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대신 아프신 주님을 믿으면 병이 떠나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1: 예수님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게 은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일단 태어나실 때부터 그 엄마가 가난하고 엄마의 남편이 가난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의붓 아버지도요. 이 부부가 가난해.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외양간에서. 그 아버지가 조금 돈만 있으면 그 방 하나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 구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두 배로 줍니다. 방 한 개 빼주세요. 그러면 나올 사람 많아요. 내가 세 배로 줄게요. 그러면 금방 나. 다, 방 다 비어. 금방 비어. 아, 부인이 애 낳는데 그 세 배 내고 애 낳게 해야지.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인이. 여러분 외양간을 아십니까? 외양간 가봤어요? 진짜 더러워. 바닥이 다 똥 오줌 천지야 그냥. 거기서 애나 그거 얼마나 끔찍해. 진짜 끔찍한 거.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깨끗한 데가 구유야. 구유도 더러워요. 아주 총체적으로 더러워.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뭐 깨끗해. 요새는 막 잘 돼 있어 진짜. 옛날엔 진짜 엉망이에요. 가난해.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 주무실 데가 없어서 제자의 처갓집에서 사셨어요. 자기 처갓집에 살아도 힘들어. 살아본 사람은 알아. 자기 처갓집도 아니고 제자의 처갓집은 그 힘든 거예요. 예수님 거기가 사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잘 데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민세, 주민세는 조금 내는 거예요. 주민세 낼 돈이 없어서 세무 공무원들이 베드로에게, 야, 네 선생은 세금 안 내시냐? 베드로가 와서, 주님, 세금 내려는데요.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첫 번째 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 동전 한 입 나올 거다. 그거 가지고 네 거 내 거 내라. 동전 반이 주민세. 그거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 잡아서 그거 동전 있는 거 빼가지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물고기 안에 동전 있는 거를 아시고 그 고기가 먼저 잡힐 거를 아셨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무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풍습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미국이 그래요. 무덤을 다 준비해. 지금도 미국은 한국도 이제 무덤을 준비하지만 이스라엘은 다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다 이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내 것이다.
2: 내 것이다.
1: 다 만드신 분이니까 내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2: 부요하게
1: 이 사실을
2: 하시려고.
1: 믿으면 가난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대신 가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아프겠습니다. 채찍에 맞고 제가 마음의 고통도 당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가 뭐냐? 다시 대신 가난하시고
2: 대신 아프시고
1: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으셔서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린 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 아멘.
1: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2: 아멘.
1: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 아멘.
1: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2: 아멘.
1: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해지고,
2: 아멘.
1: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2: 아멘.
1: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동의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1: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오른쪽 자리는 존귀한 자리예요. 오른쪽 자리에 하늘아버지가 존귀한 자리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높여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하늘아버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하늘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인 대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2: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1: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하나님의 수준과 사람의 수준은 달라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은 화장실을 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8절 말씀 시작.
2: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늘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2: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1: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모든 이름.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도시도 다 이름이 있어요. 국가도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2: 아멘.
1: 모든 별들이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천사들도 모든 이름 가진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 시작.
2: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다 같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드는 것은 두 단계가 필요해요. 1단계는 뭐냐 하면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 베푸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가르쳐서
2: 지키게 하라.
1: 말씀대로 살게끔 가르치면서 지키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반들을 만들어서 제자반을 운영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헤어지면 누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지 잘 모르니까 제자반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제자가 되도록, 그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걸 아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시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다 같이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영혼들이 제자가 되도록
2: 우리
1: 가정에서도
2: 되도록.
1: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되도록.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국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서 본을 보여야 돼.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제자를 만들 수 없고 다시 본을 보여야 한다.
2: 본을 보여야
1: 가정에서도
2: 한다.
1: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본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자를 만들려면 목자가 되는 게 좋아요. 목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그리고 부장이 되어서 부서에서 부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제자를 만들고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왜 목사가 됐느냐? 섬기려고 본을 보이려고. 교회는 왜 직분을 받느냐? 간단해요. 섬기려고 본을 보이려고. 절대로 벼슬이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 받는 게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는데 우리도 섬기려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게 뭐냐? 계시록 22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 거기 잘 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대. 언제 오세요? 속히. 이 말씀 하시고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셨어. 아 무슨 속히가 이렇게 길어. 속히가 2000년이야.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내가 가도 만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2: 아멘.
1: 예수님이 오시면 만나는 거야. 내가 가면은 만나는 거야. 그래 속히예요. 왜 속히냐? 사람은 100살 못 살아. 80 살았으면 이제 30% 남았어. 70%는 80 전에 다 갔어 벌써.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금방 갑니다. 금방 가. 금방 가. 젊은 사람은 80 안 될 것 같지. 한참 남은 것 같지. 우리도 그랬어 옛날에. 한참 남은 줄 알았어. 금방 가. 금방 가. 속히가 그 말이에요. 우리 속히 주님 만나는 거.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하든 안 하든 속히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속히 만날 때 내가 줄 상이 있대요. 각 사람이 다 같이 행한 대로
2: 행한 대로
1: 행한 대로
2: 행한 대로
1: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님 만나서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다 똑같은 33평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 요즘에는 평균이 25평이래요. 옛날에는 우리는 국민 아파트가 33평이었거든요. 대가족이어서 이젠 가족이 확 줄어가지고 25평이래.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천국은 다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다른 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다른 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2: 아멘.
1: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천사보다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주신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이 땅에 정말 복되게 살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린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아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 그 자리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모셔주시고 모든 이름을 그 앞에 꿇게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이 땅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것.
2: 아멘.
1: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2: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1: 천국은 뭐하고 똑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왜 보화를 밭에 감췄냐? 이스라엘은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예요. 그 말은 맨날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가 세지면 아프리카에서 치고 올라오는, 아시아가 세지면 아시아가 쳐들어가는, 유럽이 세지면 유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맨날 그 통로에 있으니까 하여튼 누가 세지면 맨날 여기가 통로야, 통로 여기 지나가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고 보물을 집어넣고 도망가는.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서 와서 그거 캐내가지고 다시 사는 거죠. 근데 땅 파고 묻을 때 딴 사람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금 묻었어? 알았지? 금 묻었어? 그 얘기 누가 해? 안 하고 묻어놓고 가. 내 가서 병 걸려 죽었어.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은 땅 파면 금이 나와요. 지금 가서 좀 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나오겠지. 파면 나와, 파면. 숨겨놓고 도망가가지고 가끔 나오겠지. 맨날 나오겠어요. 일당으로 사는 사람이 땅을 파고 일하는데 금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거를 딱 묻어두고 이 땅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이 땅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깎아요 안 깎아요? 거기 땅이 있는데 그 금이 있는데 그 삶은 그 뭐 몇 배가 남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남는 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집 팔고 또 뭐 냉장고 팔고 또 뭐 팔지? 차도 팔아? 하여튼 다 팔아. 다 팔아서 그 사 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0: 아름답게 헌신하면 그거는 나에게 좋은 거야. 우리는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정말 어떤 게 똑똑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렸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거라 그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사람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아버지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 교회 서설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진리, 종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 목적이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 목적이 나라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인생은 보나 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나의 존재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그게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저게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사람, 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늘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나 안 하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에도 어린.

0: 인하여 우리의 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가 있는가? 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자하고는 삶이 틀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시간, 또요, 재물, 나의 가진 정력, 내가 가진 모든 겁니다. 뭡니까? 내 자녀들도 내가 가진 사실은 나에게 속했다고 볼수 있는데 아니지만, 모든 것을 내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새끼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나가 자기 새끼 죄송해요. 사무엘을 놔놓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성전에다 젖대자마자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찾지 않았습니다. 바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주의 종이 나온다. 바친 거예요. 그걸 끌어다 다시 품에 안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을 못해. 하나님을 감당 못합니다. 한나. 응? 한나가 어떻게, 한나의 그 신앙이 참 좋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손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중에도 주의 종감들이 있어요. 보면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그 우리에게 타협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가 보죠.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자,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왕이죠. 그죠? 사단은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 영적인 의미를 보면. 근데 이제 바로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내달라.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했어야만 결국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를 사탄이라고 본다면, 사탄을 보잖아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타협하고 들어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8장 25절 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리겠다. 세상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드리겠다.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죠? 3일 길을 가서 세상을 떠나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5절 뭐라 그래요? 바로는, 사단은 뭐라 그냐? 내가 희생 제사 드리는 거 허락은 하는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 이 땅은 뭡니까? 세상이라 그랬죠.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타협하고 들어오냐면은, 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사단은 뭐냐?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것 정도야 괜찮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 세상하고 섞이기를 원치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 진실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세상하고 섞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죄라는 거 있잖아요. 죄. 죄를 섬기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저 섬긴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죄와는 멀리 세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라. 그래서 26절 뭐라 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인적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가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단의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면을 보면 결국 하나님 섬기는 거는 아는데 뺏겼잖아요. 사단이 뺏겼어요. 우리를 뺏겼거든요. 뺏기고 나서 우리에게 타협하는 게 뭐냐? 너는 세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라.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어요.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손발 벗고 죄를 지어요. 그게 뭐냐? 죄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까 제가 죄를 섬긴다는 말을 했는데 죄를 끊는 게 아니라 죄를 섬기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섞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단은 어떤 타협을 하고 들어오냐. 출애굽기 10장 뒤로 넘어갑니다. 10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는 다 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응? 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남정만 가라, 남정만. 어린애들은 다 남겨둬라 하는 거죠. 응? 혹이나 걔네들 다 도망칠까 봐. 어린애들만이라도 키워서 노예 삼아.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애들 남겨놔라. 부녀도 남겨놓고 너 남정네들만 가라는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꼬시고 있는 거야. 사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은요, 예, 전도 왜 하냐, 선교 왜 하냐,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왜 해? 귀찮은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는데 그거 왜 전해야 돼? 나만 아니 나 참 믿고 난 참 좋아. 우리 가족만 믿고. 응? 그걸 왜 남한테 가서 전해? 아유 그 난 귀찮아서 못해. 나 시간도 없고 난 내일에 바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나도 니한테 바빠.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바빠? 나도 너한테 바빠. 너한테 시간 낼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뭐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해라. 이게 사명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데 가정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네 가족만 구원 받으면 괜찮아. 너 구원 받고 너 가족 그러고 그냥 짝짝꿍하고 잘 살아. 응?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집사 자격 받고 권사 자격 받고 장로 야 그 정도면 됐잖아. 뭐 이상 뭘 더해.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야. 이런 고린도후서 11장 한가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후서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잠깐만요. 여기 안 보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너 정신없는 말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가 도대체 하면 얼마나 했냐 이 얘기입니다. 너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이 얘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시비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스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맞아 본 일이 있습니까? 태장으로 응? 세 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스 나는데 일주야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누가 죽이려고 했겠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에? 이런 자의 하늘나라에서 상과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짓다가 많은지도 몰라. 혹시 집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짓다 말아갖고 혹시나 여러분이 전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선교한다고요? 웃기지 말라네.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네.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응? 집사 뭐 안수받고 뭐 장로 뭐 권사 뭐 다 일반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가족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 그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더 나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모든 족속.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돼야 돼요. 보내는 자가 아니면 가는 자가 돼야 되고 가지 못하면 보내는 자로서 보내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물질로. 아멘. 그래야 상을 받지. 그 상이 나한테 오죠. 아, 하늘나라에 어떻게 상을 쌓습니까? 내가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줘 같이 상을 받죠. 하나님 물질을 왜 준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안 그럼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보내시고 가시고 다 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지금 정신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데 이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협은 어떻게 들어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남정만 가라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보내는데 뭘 남기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양과 소는 뭘까요? 재물입니다. 예, 재물. 그들이 가진 재물이 양과 소였어요. 물질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내비려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너희들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양과 소 중에 너희가 제사 지내니까 몇 개는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다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뒤에다 딱 챙겨놓으라. 근데 하나님은요. 물질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고. 자 25절 26절 읽어본다가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그러니까는 모세는 뭐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 양과 소를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 건데 재물은 내 거야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재물도 집도 자녀도 물질도 재물 모든 것이 시간도 정력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가 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341페이지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가 자더라도 듣게.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자, 우리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저금 통장이 있다잖아요. 여러분이 저금 통장이 얼마만큼 예금됐는지 몰라. 매달 며칠 김순미 김순이 20불 적으면놓고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차 안에서 누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방언 받기를 너무 사모했는데 방언이 안 터진대요. 그래서 뭐 아 지금 받자 그랬죠. 그랬더니 저도 처음 기도해 주는 거야.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근데 그 사람은 꼭 받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에 완전 사탄이 막 부글부글해. 그냥 동생은 자폐증에다가 아버지는 암에다가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지금 받자 그랬어. 방언을 막 하면 악한 데 물러가. 이 사람은 그래도 공격을 안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저도 처음 하는.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겠다. 아니 금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금식 안 해도 지금 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그랬어. 그때 앉아갖고 아,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방언을 허락하지 내가 얼마나 방언받기를 원하는지 아시지 않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나서 제가 그랬어요. 손을 딱 예 그랬어요. 시킨 대에 내가 응? 백미대 달리게 되지 할렐루야 빨리 하십시오.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손을 딱 얹었어요. 머리하고 등에다가 옆으로 앉았으니까 이렇게 딱 얹었지. 딱 얹어갖고 하라 그랬죠. 시키는 대로 하게 되네. 그랬더니 할렐까지만 했어. 내가 분명히 할렐까지만 들을 거야. 할렐루야도 안 했어. 그 사람은 할렐까지만 해서 따다다다다다 터져버리는데 1초가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나도 놀래갖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손을 떼고 입을 쳐다봤네. 입을 쳐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하라 그랬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20분 이상을 하라 그랬어. 계속 하더니 그 다음 날 가서는 1시간 2시간을 하더니 전화가 왔고,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왜 그랬대. 제가 20분 정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막 물었나 봐. 예?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어제 받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20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데요? 나도 기가 막혀갖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기다리라. 아,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부터 뭐 계속 차 안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차 안에서 한 시간 점심 시간 딱 빼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그 자매가 살았어요. 안 그럼 그 자매도 공격당했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아,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감사해. 자기가 방을 그렇게 받으려는데 안 받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저기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라면서 옆에 그 리지스터 카드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 뭘 넣고 가는 거야. 넣고 내리는 거야. 그래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 그냥 전도사님. 근데 집에 와서 딱 집에 주차장에 와갖고 딱 열어보니까 100불이 들은 거야. 100불은 내가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걸 처음 받아본 거거든 그때. 하나님 이걸 어디다 쓰지요?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에 어떤 영적인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갈 리지스트레이션 할 돈이 없는 거야. 70불인데 기름값은 어떻게든지 내가 운전해서 갈 수가 있는데 기름값도 없었나 그때. 하여간 그 100불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오 하나님이 요 까마귀죠 그게. 오 어디다 쓸까요? 딱 물었는데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못 갈 줄 알아. 4개월 전부터 가고 싶어서 달리게 동그라미 내놓고 돈이 안 생기니까 막 이러다가 그 먹고 자는 걸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리지스트레이션 말이 안 되네. 값이 생겼고 30불이면 기름값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잘 때를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요. 한국 교회를 다 찾았어. 전화번호를 갖고 와갖고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신학생인데 거기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하여간 세미나가 열리는데 제가 먹고 잘 데가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제가 잘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그랬죠. 그랬더니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한 군데는 딱 어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오시면 먹고 자는 방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래 할렐루야 이러고 거기 가서 잘 있다가 왔어요. 아,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물질이 생길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 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 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이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 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프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1: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0: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1: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령층이 볼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에 9191 323 지역 731 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1: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여력 또할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이 책을 딱 받아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면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라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 봐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고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르케 아보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랍비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마이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1: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 그러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피리케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리케이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간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UDN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 책 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이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요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에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0: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요.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24 시작합니다.
0: 네팔 대홍수 발생 열흘 만에 중국인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특히 이날 중국인이 구조된 장소는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로 확인돼서 향후 구조 작업이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라자람 바스넨 네팔군 대변인은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에 어퍼 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팔군과 한국 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이 이 남성을 길이 225m 터널에서 생존 상태로 발견했고 근우려진이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도 해당 발전소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에도 네팔 구조대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두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살아서 구조된 근로자는 총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 네팔 참사 발생 열흘째 기업 대응팀은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며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대응팀은 트리슐리강 하류와 산악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열화상 탐지기와 스피커를 탑재한 드론 두 대를 띄워 파워하우스, 발전소 근처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적어도 집중수색을 벌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대응팀 역시 파워하우스 주변은 물론 산악지대를 대상으로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합니다.
1: 실종자 가족과의 면담과 함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네팔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먼저 실종자 가족을 언급하며 이들을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색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에 머무는 한국기업 관계자와의 면담도

0: 이뤄질 예정입니다.
1: 지금 네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는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 앞서 지난 2일 현지에 도착한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도 만납니다. 실종자들의 대피 가능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이들의 안전 대책과 함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는 7일까지의 네팔 일정에선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과 네팔이 오랜 우방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과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네팔군이 안전을 이유로 도보 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장관은 앞서 커날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네팔 외교부 장관 등 여러 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한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재건 참여 방침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0: 앞서 정부는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신속 DNA 분석기를 현지에 보냈고 담요 등의 지원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조 장관은 네팔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네팔을 덮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로 이재민이 8만 4천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3: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개조된 교실 한 구석에 모여 간신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집을 잃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으려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작은 교실 하나를 다섯 가구가 함께 쓰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팁니다. 수업이 재개되면 이 공간마저 비워져야 하지만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이 쓸려나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본 아이들은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장난감과 그림 도구를 손에 쥐어줘도 회복하기는 힘겹습니다. 네팔 정부 추산, 이번 산사태와 대홍수로 8만 4천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당장 먹을 것과 잘 곳이 없는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도로와 다리, 전기 등의 인프라는 언제 복구될지 모릅니다. 라수와 등 고립 지역 이재민의 식량과 의약품 부족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5: So the climate aspect is getting more stronger of all of this, but all of this also clearly shows that the adaptation threshold has been breached because community can adapt to.
4: 산업화 이후 네팔이 배출한 탄소량의 비율은 0.01%에 불과합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녹이는 지구 온난화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네팔 국민은 그 누구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2: 강풍에 풍랑특보까지 내려진 제주에서는 낚시객들이 고립되는가 하면 지붕이 흔들리거나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3: 여객선 결항과 항공기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파도가 휴일 내내 예보돼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건너편 갯바위로 긴 밧줄이 연결됐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뚫고 낚시객이 줄에 몸을 지탱해 건너옵니다. 제주 서귀포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고립된 겁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차오르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오후 내내 썰물을 기다리다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흔들리는 지붕을 고정합니다. 이틀째 강풍이 이어지면서 제주에선 지붕이 흔들리거나 태양광 패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나무가 도로로 쓰러지거나 기울어지면서 소방당국의 안전조치도 이어졌습니다. 항공기 결항은 없었지만 제주공항에선 주말에도 국제선 10여 편과 국내선 30여 편 등 4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제주항에선 마라도와 가파도 등을 잇는 여객선 두 척과 완도 진도를 잇는 여객선 두 척 등 네 척이 결항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경찰은 21개월째 수장 공백 속에 세 번째 청장 대행 체제를 맞이했습니다.
3: 신임 대행은 경찰을 향한 불신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고 쇄신을 거듭 약속했는데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새 경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뢰와 공정성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기며 출발했습니다.
8: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7: 사과에 그치지 않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을 1호 지시로 내놓으며 곧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후속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성인 위치 추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야간 휴일 2인 대응 체계 구축 등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9: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 문제는 쇄신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주 사건이 불거지기 석 달 전부터 이미 국민생명 중심 TF가 가동됐고 지난 7월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개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난달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TF까지 신설됐고 이번엔 또 별도의 경찰개혁추진단 출범이 예고됐습니다. 개엄 이후 세 번째 임시체제가 이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또 대행, 또 쇄신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나옵니다. 새로운 대책을 더하기보다 차고 넘치는 개혁안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큰데 이를 일관되게 끌고 갈 정식 청장 인선은 아직입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지는 형사사법제도 대변동을 앞둔 만큼 안정적인 지휘체계 구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부각하며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배후는 다름 아닌 경찰 최고 수뇌부에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경찰은 지금껏 부실수사를 일선 경찰과 지역 유착 탓으로 돌렸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상은 수뇌부발 범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짜 공포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한 달 뒤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수뇌부의 범죄 은폐 또한 검찰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2일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다며 무산이 목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2: 반도체 호황을 만난 수출이 올해를 넉 달 정도 남긴 오늘 벌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3: 정부는 12월 초 수출 1조 달러 돌파를 전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올해 수출은 미국 관세와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6월에는 사상 처음 월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올해 누적 수출액은 오늘 9월 5일 오후 1시를 기해 7,09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를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겁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40.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2,8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6% 늘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승용차 수출은 4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역시 7.3%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76.1% 늘어 비중이 21%를 차지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57% 늘어 18.4%를 차지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면 12월 첫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뿐입니다.
11: 누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도 지금 현재 2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3천억 달러 무역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하지만 지표 호조에도 양극화,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12: 반도체 중심에 특정 산업 중심에 그 쏠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13: 예.
12: 그게 과연 다른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잘 어떤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체감상의 경기가 이제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10: 다양한 산업, 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네, 지금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장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밀집됨에 따라 저녁 6시 11분부터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여의나루역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관리에 나선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1: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2026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시 측 실무자로부터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과 화재 범죄 예방 대책 등을 살폈습니다. 한 총리는 다중 밀집으로 인한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객들의 이동 경로와 밀집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0: 네, 이 시각 현재 많은 분들이 화려한 불꽃 축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1: 수많은 폭죽이 터지면서 갖가지 색깔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은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0: 네,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음악과 함께 들어보시죠. 네, 서울의 도시 전경이 거울처럼 비치는 한강 위로 이렇게 빗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황금 불꽃이 밤하늘을 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음악과 함께 형형색색의 그림을 그리는 듯 황금 불꽃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서울의 밤하늘이 거대한 도화지로 변했는데요. 웅장한 폭음과 함께 음악도 들리면서 불꽃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0: 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잔잔하게 흔들리는 한강도 아름답게 물들고 이 멀리 보이는 건물들과 어우러져서 이 불빛과 하늘의 불꽃, 강물에 비친 빛이 한데 어우러져서 여의도만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팀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빛의 퍼즐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빛의 퍼즐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노래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팀의 공연은 가수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에 맞춰서 감성적인 불꽃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 네, 올해는 원효대교를 활용한 신규 연출인 타워 불꽃과 다양한 패턴이 추가된 브릿지 연출이 주요 관람 포인트인데요. 이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불꽃을 대칭으로 펼치는 데칼코마니 연출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공연을 다 합치면 1시간가량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매년 서울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입니다.
0: 네, 지금 현재 황금 불꽃이 밤하늘에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음악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터질 때마다 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한강도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꽃은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불꽃이 잠깐 사라졌는데요. 음악을 좀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하늘에서 수천 개의 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황금빛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지고요. 검은 도화지 같던 하늘이 어느새 수많은 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붓을 들고 밤하늘에 빛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1: 예, 우리나라 팀의 불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밤하늘을 커다랗게 커다랗게 수놓고 있는데요. 앞서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된이 공연이 영국 팀에서 다시 피어나다를 주제로 폭죽 공연이 있었고요. 8시 20분부터는 미국 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8시 40분부터 현재 우리나라 팀의 빛의 퍼즐이라는 이름으로 30분 동안 폭죽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밤하늘을 불꽃이 커다랗게 수놓고 있습니다.
0: 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한강도 아름답게 물들고 있고요. 멀리 보이는 건물들의 불빛과 하늘의 불꽃, 그리고 강물에 비친 빛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이 여의도만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화면으로 또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늘에서 터진 불꽃이 강물 위로 내려앉고 붉은빛은 물결을 타고 흔들리고 황금빛은 강 위에 길고 반짝이는 길을 만드는 듯 합니다. 8시부터 시작이 돼서요.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팀의 공연으로 사실상의 피날레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효 대결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불꽃 대칭으로 펼쳐진 데칼코마니 연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공연이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지금 수놓고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서울 하늘이 물들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1시간 정도 진행된 불꽃 축제, 서울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인데요. 올해도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음악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불꽃축제, 올해도 이른바 불꽃축제 명당 장사가 중고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1: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만든 명당 지도를 공개한 대인배 시민도 화제입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불꽃뷰 객실이라며 예약을 양도하겠다는 게시물부터 4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다며 한강변 알짜구역을 넘기겠다는 제안까지 올해도 숙박권 등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좋은 자리를 대신 잡아주겠다는 이른바 명당 장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에 나섰지만 돗자리 판매 등으로 눈속임이 나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안표 방지법에도 불꽃축제는 규제를 피해갑니다. 공연법상 공연은 음악과 무용, 뮤지컬 등 사람이 실현하는 관람물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선점한 자리를 사고 파는 행위 역시 입장권 거래가 아니어서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명당 거래와 대비되는 이른바 대인배 시민도 화제입니다. 불꽃축제 명당 알려주면 민폐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영상인데 3년간 발품 팔아 모은 정보를 3D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채 자리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아빠를 목격한 게 계기였습니다. 장소를 클릭하면 불꽃이 어느 각도에서 잘 보이는지까지 알 수 있어 유용하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0: 가을 기운이 짙어지는 주말이었죠. 시민들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지역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1: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는 가족과 함께 이른 성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휴일 모습을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황금 고추를 시작하겠습니다.
4: 진행자의 신호 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순금이 들어간 상품이 적힌 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공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찾아보기도 합니다. 2026 괴산 고추축제 현장에서 펼쳐진 황금 고추를 찾아랍니다.
5: 갑자기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있는 거예요. 갔는데 또 순금 반동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학교 다니느라 요새 힘들었는데 또 금 찾아가지고 더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대한민국 매운맛의 기준을 주제로 열린 축제장에선 괴산의 청정 자연 속에서 자란 고추들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방앗간에선 손쉽게 빠아갈 수도 있어 이용객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6: 좀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고추가 좋아가지고 샀어요. 분위기도 좋고 잘 해놨네요. 딴 행사장보다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좋은 것 같아요.
4: 선선한 날씨 속에 공원 묘지엔 이른 성묘에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닥에 놓인 묘비 주변 풀을 정성스레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절을 하며 조금 일찍 추석 명절의 기분을 느껴봅니다.
7: 일가들 있으니까 각자들 일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일찍 올라가서 또 각자 볼 일도 있고 하니까.
4: 한결 시원해진 날씨 속에 시민들은 이른 성묘에 나서거나 지역 축제장을 찾으며 뜻깊은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네, 앞서 여의도 불꽃축제 보여드렸는데요. 전북 무주에서도 가을밤을 수놓는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1: 화약 대신 자연 재료를 활용한 전통 낙화놀이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합니다. 문상아 리포터.
8: 네, 전북 무주군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뒤로 아름다운 불빛도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8: 네, 지금 이곳은 타닥타닥 수지탄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불꽃이 꽃잎처럼 떨어진다는 낙화놀이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환상적인 풍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주 안성 낙화놀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불꽃놀이입니다. 화약 대신 속가루와 쑥, 소금 등 자연재료를 한지로 싸 낙화복을 만들었는데요. 불빛이 춤추듯 떨어지고 그 모습이 무리에 비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을밤에 수놓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방문객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무주 반딧불 축제에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환경문화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이 서식지에선 9월이면 늦 반딧불이를 만나볼 수 있고요. 전시관을 통해 낮에도 신비로운 초록빛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9: 반딧불이라는 곤충이 빛을 낸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고 반딧불이가 정말 작은데 그 작은 반딧불이가 내는 그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이뻤고 약간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8: 성큼 다가온 가을의 초입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빛의 향연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YTN 문상합니다.
0: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대표 강모 씨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강 씨를 조사한 수사당국이 앞서 신약 실험이 거짓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가운데 강 씨 영장판사와 김 후보자 그리고 브로커의 관계를 둘러싼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 2021년 2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쓰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교수, 다름 아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 대표 강모 씨입니다.
11: 지금 이 사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수처럼 바로 지금 해볼까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이게
10: 이 치료제를 식약처에서 승인받기 위한 강 씨 행적을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살펴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실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을 숨기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청탁이 실제 이뤄졌고 이에 따라 임상시험도 승인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강 씨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은 다른 식물질 기반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승인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고충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신약 관련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셈입니다. 강 씨 구속영장 담당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찍힌 3인 셀카 사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2월에 촬영된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당시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보고 싶다, 서울 여의도에 있으니 기다리겠다고 언급했고 양 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관련 통화 녹취 입수 경로부터 밝히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12: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을 넘어 이제는 해명 진위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찍힌 셀카 속 현직 판사의 과거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 기각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와 연관된 문제란 지적도 나오는데 대법원이 윤리감사 등 절차를 밟을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가 나오는 3인 셀카의 나머지 한 명은 정모 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셀카를 찍을 당시 정 판사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습니다. 셀카 모임 1년 10개월 뒤 김 후보자가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청탁한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정 판사가 기각해 야권 표적이 됐습니다.
14: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1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판사를 강 씨 사건에서 배제해달란 대검찰청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셀카 만남은 우연이란 김 후보자 주장에 배치되는 녹취록도 공개하며 연일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대응은 없지만 날로 커지는 파장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확인된 것 없다던 신중함에서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지켜보고 있다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내란 재판 1심을 선고한 직위원 판사가 술 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까지 겹쳐 사법부 신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탓입니다. 중앙지법에 근무 중인 정 판사는 이번 주까지 사법연수원 연수를 받고 있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김 후보자와 정 판사 관련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자체 감사 등 대법원이 직접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야당의 맹공 속에 사면 초과에 몰린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옹호론이 동시에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용해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으로 단숨에 정쟁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배우자의 당직 임명에 이어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이력까지 연이어 불거진 의혹만 10건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 기생충 정치인과 같은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며 지명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말 그대로 2030 세대들과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레임덕 개각입니다.
15: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공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선 겸직은 안 된다,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청년 세대 지지를 강조했던 만큼 관련 여론의 향방에도 민감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2030 세대의 민심과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도 그런 기류가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내에선 소수 정당 출신의 30대 장관 지명의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7: 관례상 그동안 그랬던 거지 뭐 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 하나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성세대 정치인보다는 또 다른 감각으로 공정과 평등이 뭔지 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15: 용해인 후보자가 조만간 거취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에 당비 1억 9천만 원을 내고 이른바 꼼수 절세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근로소득 일부를 일반 당비로 정기 납부해왔다며 통상의 정치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용 후보자가 2021년부터 재작년까지 5년 동안 기본소득당의 정치 기부금 1억 9,507만 원을 내고 근로소득세 3,633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영끌을 통해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봤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의 매입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홍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자신과 배우자의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해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홍 후보자가 4년 가까이 전세로 살던 집에서 차로 17분 정도 거리에 있다며 종전 생활권을 고려해 매입한 것이지 시세 차익을 보려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아직 검토 단계이고 결정된 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파병 가능성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처음 연대 제안이 왔을 때부터 국익 차원에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연속해서 검토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의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공개 압박과 교착된 한미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8: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15: 여러 군사적 선택지를 놓고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전투 자산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 초계기나 기뢰 제거를 위한 폭발물 처리반 등이 거론되는데 우리 군이나 장비가 호르무즈로 가더라도 위험 요소 탐지와 안전을 확보하는 독자적 수색 지원에 집중해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19: 파병한다 해서라도 우리가 뭐 교정이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초기 같은 경우는 공중 정찰을 통해서 위험성을 뭐 동맹국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15: 이란과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할 지점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고민이 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사태의 향방과 한반도 안보 상황,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동맹 불신과 공개 압박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인 거라면서 안보 통상 협상까지 궁지에 몰려 더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미국이 협력을 요청한 지 반년이 넘게 눈치만 살피고 우리 상선이 공격받아도 이란 편만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다음 날 파병 동의안을 의결한 점을 거론하면서 입으로만 노무현 정신을 외치지 말고 배울 건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비롯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파병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들과의 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한국이 침략전쟁의 군대를 파병해 전쟁 당사자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사소한 일이라며 그 여파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 당국은 군사력에 자신감을 키운 이란이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라며 또 한 번 압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넘게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을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전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밴스 부통령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21: Well, I tell you what, a lot of people don't call it a war. I call it a military conflict because it's small potatoes for us. It's not a big thing.
20: 장기 파병과 미군 18명 사망이 별거 아니냐고 따져 묻는 기자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2: We're seeing records. No, how long were we in Vietnam?
21: We're in 5 months now. We've been, and you know what we did in 5 months? They're not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That's what we did.
20: 그러면서 핵시설로 의심되는 이란 국경이산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곧 타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이번 전쟁으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키운 이란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보다 오히려 갈등 격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짚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중동산 원유 주요 수입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군함 파견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하며 여러 차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이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4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당국자는 친이란 성향 레바논계 위성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군의 불법적인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1: 오늘은 엉겅퀴 이야기인데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나라 토종 차생 식물인 엉겅퀴. 관절염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건강 보조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3: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엉겅퀴가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추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엉겅퀴 잎에서 시르시마린이라는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치료용 조성 물질을 개발한 겁니다.
5: 시르시마린 성분이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피부 중증도 및 피부 두께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을 보였습니다.
2: 농진청이 개발한 이 특허 기술은 곧바로 친환경 세탁 세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세탁할 때 고체로 된 친환경 세제를 한 알만 넣으면 되는데 세탁 후에 세제 찌꺼기가 남을까 봐 추가 헹굼을 하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23: 그동안 액상 세제만 써왔는데 이렇게 한 알만 넣으니까 간편하고요. 네.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안심되고 너무 좋습니다.
2: 이 친환경 세제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와 세계 아토피협회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검증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3: 엉겅퀴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 개발과 여기에 그 대기업 기술이 접목되어 그 친환경 세제를 제품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2: 농진원은 이번 특허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엉겅퀴 농가 소득 증대와 그린 바이오 산업 외연 확장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0: 청계천 판자촌부터 민주화 운동 등 격동의 한국 현대사 60년을 담은 구순의 일본인 사진가가 있습니다.
1: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사진 속 풍경과 얼굴만은 그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구와바라 시세이 작가를 김승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4: 이제는 흔적조차 사라진 청계천변의 판자촌. 고단했던 1960년대 그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생생한 얼굴은 일본인 사진가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소년 같은 표정의 90살 사진가는 그날의 풍경을 어제 일처럼 떠올립니다.
25: 그걸 세탁시타노 미즈오 청계천 나갔었는데요. 빨래물을 청계천. 세수가 나이 몬데스카라.
24: 일제 강점기에 상흔이 짙게 남아있던 시절, 일본 놈이 왜 한국을 찍느냐, 초라한 모습을 왜 찍느냐는 따가운 시선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거장의 눈에 비친 한국은 가난이라는 말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끝없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25: 한국의 친구, 시리아의 사진가가 구와바라산 청계천 마주시 도쿠로가 일본에 타와르카라 야메테 쿠레 토 이와레테이마시타.
24: 가난을 딛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던 거리부터 민주화를 외치던 뜨거운 함성까지 한국에서 누른 셔터만 10만 번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과 북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온 그에게 한반도에서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남긴다면 무엇을 찍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반세기 넘는 세월을 함께해온 구아바라 시세이 작가. 인터뷰가 끝나자 이번에는 취재진을 향해 카메라를 듭니다. 평생 사람과 시대의 얼굴을 기록해온 노 사진가. 아흔이 되어서도 순간을 기록하는 거장의 삶은 영화 사진의 얼굴에 담겨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5: 한국의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의 사람들이 한국의 반세기 전의 역사를 이 영화에서 見てほしいと思います。
24: YTN 김승환입니다.
0: 오늘 내륙에서는 쾌청한 하늘 아래 초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았습니다. 내일 날씨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로 선선하겠고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 아래서는 다소 덥지만 습도가 낮아져 활동하기 좋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부터 모레 사이 예상되는 강수량은 동해안에 5에서 10, 제주도에는 5에서 60mm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19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등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1: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저녁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홍수 발생 열흘이 지난 네팔에서는 기적의 생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한국 구조대가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구조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추가 구조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네팔 참사 열흘 만에 중국인 한 명과 네팔인 여성 한 명이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인이 구조된 장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로 확인돼 향후 구조 작업이 더욱 주목됩니다. 네팔 군 대변인은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군과 한국 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이 이 남성을 길이 225m 터널에서 발견해 구조했는데요. 특히 네팔 당국은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던 터널 진입 작전을 위해 우수한 탐지 장비와 또 기술력을 갖춘 우리 구호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2명이 구조됐는데요. 이로써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살아서 구조된 근로자는 모두 3명이 됐습니다. 네팔군은 또 누아코트 지역에서 홍수 잔해에 파묻힌 가옥에서 네팔 여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0: 네, 실종된 우리 국민들도 찾아야 할 텐데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는 세 팀으로 나누어 헬기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호대가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지역은 크게 두 곳입니다. 발전소 상류에 있는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아래쪽에 있는 옐로브리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드론으로 실종 추정 지점을 촬영한 만큼 오늘은 좀더 정밀한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구호대장은 네팔 군 당국과 협의해 특수 구조 장비를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그런데 지형이 워낙 험준한 데다 기상 변화도 심해서 수색에 난항이 적지 않다고요?
1: 그렇습니다. 대홍수로 사고 지역 일대가 뻘밭으로 변한 데다 현장 지형이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이어서 육상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팔 군 당국은 구조대 위험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람체 산악지대 일대에서의 도보 수색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오늘도 네팔군에 람체 지역 육상 수색을 요청하고 있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 현지 날씨도 변수입니다. 우기인 네팔은 언제 비가 쏟아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갑자기 안개가 끼기도 해 수색과 구조 활동에 적잖은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0: 네, 이렇게 정부 구호대뿐 아니라 기업 대응팀도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대응팀은 트리슐리강 하류와 산악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열화상 탐지기와 스피커를 탑재한 드론 두 대를 띄워 파워하우스와 발전소 근처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적어도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헬기는 네팔 당국의 불어에 뜨지 못했는데요. 한국 남동발전 대응팀 역시 파워하우스 주변은 물론 산악지대를 대상으로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홍수 9일 만에 기적적으로 두 명의 생존자가 구조된 데 이어 오늘 또 추가 구조자가 나오면서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내부에 상당한 인원이 여전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네팔 직원 두 명은 모두 발전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직원은 홍수 당시 통제실에 40명가량 모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가 급류로 휩쓸려 갔다면 내부 터널이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만큼 안쪽 깊숙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팔 당국도 4~50명 정도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전히 입구가 두꺼운 진흙층이나 파손된 구조물로 막혀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We entered the tunnel and it was difficult to go into the tunnel. So we have make a hole above the tunnel.
2: 현지 구조대는 우회로를 찾기 위해 드론으로 진입 지점을 찾는 수색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이 워낙 험준한 지형인데다 날씨도 유동적이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앞서 우리 구조대에 도보 수색 요청을 위험하다며 만류했습니다. 발전소 수색 과정에 시신도 잇따라 수습하면서 네팔 홍수로 숨진 사람은 1,3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을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늘부터 7일까지 네팔을 방문해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 장관과 한 네팔 외교 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을 통해 네팔 측에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발생한 이재민은 8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 모여 간신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집을 잃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으려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작은 교실 하나를 다섯 가구가 함께 쓰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팁니다. 수업이 재개되면 이 공간마저 비워져야 하지만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이 쓸려 나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본 아이들은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장난감과 그림 도구를 손에 쥐어줘도 회복하기는 힘겹습니다. 네팔 정부 추산 이번 산사태와 대홍수로 8만 4천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당장 먹을 것과 잘 곳이 없는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도로와 다리, 전기 등의 인프라는 언제 복구될지 모릅니다. 라스와 등 고립 지역 이재민의 식량과 의약품 부족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5: So the climate aspects is getting more stronger of all of this. But all of this also clearly shows that the adaptation threshold has been breached because community can adapt to.
4: 산업화 이후 네팔이 배출한 탄소량의 비율은 0.01%에 불과합니다. 히말라야 빙하를 녹이는 지구 온난화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네팔 국민은 그 누구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찍힌 셀카 속 현직 판사의 과거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 기각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와 연관된 문제란 지적도 나오는데 대법원이 윤리감사 등 절차를 밟을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가 나오는 3인 셀카의 나머지 한 명은 정모 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셀카를 찍을 당시 정 판사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습니다. 셀카 모임 1년 10개월 뒤 김 후보자가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청탁한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정 판사가 기각해 야권 표적이 됐습니다.
7: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6: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판사를 당시 사건에서 배제해달란 대검찰청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셀카 만남은 우연이란 김 후보자 주장에 배치되는 녹취록도 공개하며 연일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대응은 없지만 날로 커지는 파장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확인된 것 없다던 신중함에서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지켜보고 있다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내란 재판 1심을 선고한 직위원 판사가 술 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까지 겹쳐 사법부 신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탓입니다. 중앙지법에 근무 중인 정 판사는 이번 주까지 사법연수원 연수를 받고 있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김 후보자와 정판사 관련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자체 감사 등 대법원이 직접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대표 강모 씨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강 씨를 조사한 수사당국이 앞서 신약 실험이 거짓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가운데 강 씨 영장판사와 김 후보자 그리고 브로커의 관계를 둘러싼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8: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 2021년 2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쓰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교수, 다름 아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 대표 강모 씨입니다.
9: 지금 이 사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

0: 임상시험 승인은 다른 식물질 기반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고충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신약 관련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셈입니다. 강 씨 구속영장 담당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찍힌 3인 셀카 사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2월에 촬영된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당시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보고 싶다, 서울 여의도에 있으니 기다리겠다고 언급했고 양 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관련 통화 녹취 입수 경로부터 밝히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을 넘어 이제는 해명 진위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치 이슈를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정치 한상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수상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저 매주 금요일 날 갤럽이 정기조사 발표하는 날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회복하지 않겠느냐 싶었습니다만 회복하지 못했고 개각 이후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리 배 소장님께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네. 일단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인사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1001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0%로 같은 조사 기간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잘못하고 있다 51%로 나타났는데 먼저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경제 민생 뭐 외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부정평가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높고 경제 민생 근데 여기 인사가 이 없던 것이 플러스 8% 거의 낮았던 것이 이번에 8% 더 늘어나면서 9%로 세 번째 이유로 올라와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뭐 용인 후보자랑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18세 이상 20대의 대통령 긍정이 25% 30대가 31%로 나타났습니다.
0: 예. 그럼 결국은 개각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더 떨어졌다.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개각이.
1: 근데 실제로 개각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 경우 우리 역대 정권 보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인사라는 게 정말 파격적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파격적 인사라는 게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 사람 쓰게 되면 또 그걸로 뭘 할 거고 또 반대편 하면 왜 저쪽만 하느냐 뭐 등등의 인사를 통해서 뭘 하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인 거는 뭐 저는 인사를 통해서 극복이 좀 어렵다고 봤는데 가장 큰 거는 전당대 이후에 좀 통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그나마 유지되거나 아마 반등할 요소도 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아니, 원장님 말씀 통해서
0: 그러니까
1: 합쳐보면
0: 민주당 내는 지금 뭐 통합 또 연대 뭐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청 최고위원 3명이 들어가서 시끄럽지 않겠나 싶었습니다만 네. 그 이상한 얘기가 전혀 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 혁신당 쪽하고의 이제 불협화음.
1: 이게 그거를 뭐 반영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조국 원장님이 계속 그런 멘트들을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국 그 혁신당도 뭐 지분상으로는 상당히 됩니다.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에. 그게 자꾸 되다 보니까
0: 그러니까
1: 안 되는 것 같아요.
0: 저도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는데 그 김어준 유시민 씨 팬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김어준 유시민 씨 팬덤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기
1: 좀
0: 때문에.
1: 냉정하게 좀 말하면 30%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분들. 좀30% 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게 사실 딜레마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세요. 하고
2: 제가
1: 싶은
2: 볼
1: 것.
2: 때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연합에서 이탈된 세력이요. 일단 이제 이쪽에 보면 조국당 세력이 조국당 당원의 한 60, 70%가 이재명 때 부정적이에요.
0: 맞습니다.
2: 예,
0: 네.
2: 조국당 이탈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2030 여성층이 부안수학 때문에 좀 이탈인 거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뉴 이재명 세력도 이탈하고 있어요. 이게 이석연, 이병태 이런 분들 전부 지지하다가 지금 다 토사구팽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뉴 이재명 중도, 그다음에 조국당 좌쪽에 그러게 2030 여성 이렇게 이탈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예. 근데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치 찍었어요. 그동안 조사한 거 보면. 그럼 이제 반사 이익 얻는다고 봐야 되나요?
2: 그렇죠. 이게
0: 근데
2: 뭐 이거
0: 국민의힘이 특별히 뭘 잘하는 건못 느끼겠는데.
2: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이게 뭐 특별한 현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그렇죠. 원래 축구라는 게 자살골도 한 골이고 우리가 잘해도 한 골이고 뭐 자책골도 한 골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반사 이익이 조금씩 온다 이래 볼수 있죠.
3: 예. 그게 어떤 반사 이익이냐면은 대체로 이제 이 40대, 50대에는 빠지더라도 국민의힘 쪽으로 잘안 가는데 20대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상당히 유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인데 20대는 18세 이상 20대죠. 민주당이 22, 국민의힘이 36으로 14%포인트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30대도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8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도 또 일부 중도보수 행보를 하면서 들어왔던 70대인데 70대도 이제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3%인데 확실히 이걸 보면 뭐 이따가도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용해인 인사가 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그 대통령이 뭐래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리메르 서밋 공동 의장 자격으로 이제 출국을 하는데 이거 지금 용해인 문제도 있고 이제 김성원 문제도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순방 간다고 또 지지율이 뛰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1: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가 아마 9월 15일, 저는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0: 예.
1: 그때까지 계속 이 정도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고, 그걸 올리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청문회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
0: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3: 저는 지금 여론으로는 지명 철회 안 하고는 못 배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왜냐하면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빨리 반등시켜서 국민들의 이 시선은 대통령 쪽으로 가지 사실은 용해인이나 김성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또 중심을 잡아서 국정 운영을 하면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감성으로까지 옮겨
0: 예,
3: 갔습니다.
0: 저도
3: 용해인의
0: 예, 그렇게
3: 경우에.
0: 보입니다.
3: 예,
0: 예.
3: 공정성. 또 지금 김성원 장관의 경우에도 뭐 양모 게이트로 번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국정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어떤 사람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이
0: 예.
3: 뭔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0: 예.
3: 더 나은 선택이란 말씀입니다.
0: 그럼 뭐 인사라는 게이 사람 안 되면 안 돼. 그런 인사는 없고요.
3: 없어요.
0: 예. 게다가 지금 이 문제는 뭐 용해인이나 김승원이나 불법 입원 문제는 다 클리어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 감정, 국민 눈높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 불법적인 건 없었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과연
1: 근데
0: 예.
1: 저는 법무부 장관 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뭐 내용은 뭐 얘기 다 됐으니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은 누가 돌아도 저렇게 공격할 것 같거든요. 김승원 후보자라서 공격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정성호 장관 물러날 때 법무부 장관 자리는 세상 어떤 사람 오더라도 야당에서 가만놔두지 않을 거다. 딱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회생활 하지 않은 사람 아니고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 뭐 용혜인 후보 좀 다를 리 보이지만 그래서 뭐 이런 공감은 하지만 변호사님 딴 사람 회원들 또 공격할 건데요.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3: 아 근데 제가 오늘 뭐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서정욱 변호사도 계시고 근데 이건 지금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은 저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도 감당 가능한데 이게 신약으로 연결돼 버렸거든요.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뭐 우리가 YTN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양모 게이트화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빨리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데이터를 빨리 수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상으로 어떤 상황으로 번지고 전개되는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데 김성원 후보자는 우리가 뭐 공소시설 모임 대표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오늘요. 오늘 직위원 판사가 이제 그 공소에서 기소를 했어요. 재판하고 관계 없는데도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술값으로 김영란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성원 후보자도 이제 그 정모 판사 이름 안 까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까지만 정모 판사 그다음에 양모 씨라고 오빠 실시 오빠 하는 그 술자리가 노벌이잖아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강세찬 교수 할 때 제넨셀 그때 그 판사가 대검에서 이제 그 대법원에 가서 배제해달라 했는데 술자리 이거 그대로 해가 영장 기각돼 버렸어요. 이거는 직위원 판사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는 김성훈 개인의 문제지 이게 공소 취소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0: 네, 뭐 김성훈 후보자 측에서는 그 모임이 이제 술자리라고 하는 게 시기를 봐라 네. 훨씬 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 서정욱 변호사 공소취소 모임하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공소취소로 갔잖아요.
2: 처음에는 그걸로 준비를 했다가 이게 티놀지 오빠 게이트죠.
1: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예전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때 시작 자체는 다른 거였어요. 뭐 자익 뭐 이런 걸로 시작했다고 나중에 웅둥하고 나고 별거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뭐 조사도 받고 수사도 했는 것처럼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기가 쉽지 않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지금 법무부 힘 다 빠지지 않았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검경 수사권 조정하느라고?
1: 아 그래서 저렇게 하네요. 저는 사실 힘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더 세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국회 이전은 찬성이 52% 같은 조사였죠. 2003년 이후 이제 꾸준히 증가세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 또 권력 집중 남용 방지 수도권 집중돼 있는 거를 조금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러면 집값도 서울 집값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찬성이 52%로 점점 높아지는 거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20대가 거부감이 크다.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직장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3: 아니, 그거보다는 예.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질문만 있는 게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개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그러면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0: 이해를 못 하겠네요.
3: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찬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청와대가 이전되면 이게 정치적 수도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 부여 그리고 수도는 일단 경제적인 수도가 되긴 사실상의 수도는 서울인데 네. 굳이 행정기관들은 균형발전하려면 그건 뭐 내려가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판단이 방금 전에 이동형의 그 말씀대로 맞는 거 아닌가. 왜냐 이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좋다는 무려 57%나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럴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0: 그런데 뭐 미국도 뉴욕, 워싱턴, 백악관 워싱턴에 있잖아요.
1: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이라는 게 또 수도를 의미하고.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 옮기면은 이제 헌법도 좀 바꾸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필요한 거겠죠.
1: 예. 그런 이미지 때문에 청와대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찬성을 하기 좀 납득이 안
0: 납득은 안 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저는 최근에 이제 앞으로 좀 시끄럽게 될 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예요. 이게 아마 JTBC 보도로 불거졌던 것 같은데 청와대는 결정된 사안은 없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넘어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조국 대표도 SNS에 예. 비슷한 이야기를 썼어요.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뭐 이거는 사실 아직 무슨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리고 결국은 만일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 인준 기준을 받아야 되죠.
1: 예. 파병은 헌법상 국회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실제로 우리 이라크 파병이나 예전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청와대나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조금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예. 한국에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호르무즈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이 노 땡큐 하면서 거절했더라. 불만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몇 번 다섯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계속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게다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까지 검토 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대를 보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1: 또 써먹어야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면 돼요.
0: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안 처음부터 돼요. 안 된다고 하면
1: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페이라면서 레드팀으로 했나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 그렇다면 같이 우당이라면 어떤 시점에 맞게 이제 비판을 하고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아직 드러난 사실도 없는데.
2: 근데 이게요.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게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태가 터집니다.
0: 이라크 파병. 예.
2: 왜 그러냐면요.
0: 한미 FTA. 예.
2: 파병이 보수층에서는 맞다고 봐요. 예. 근데 보수층에서 이거 파병 하나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할까요?
0: 그건 아니겠죠.
2: 아니죠. 예. 자, 그럼 이 진보 진영은요. 반대가 압도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미국의 요구에서 굴복해서 가는 걸 용납 못할 거예요. 특히 김민석 형부터 김민웅부터 이게 촛불 들고 반대할걸요?
0: 촛불 들고
2: 이분이 대사관 앞에 가서 미국 계속 철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용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국익을 보면 파병이 맞는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지지율이 폭락했거든요. 예. 이번에 아마 촛불단체나 민노총에서 엄청나게 반대할 거예요.
0: 그런데
2: 그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어요.
0: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진보층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장 반대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지금 와서 다 후회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왜 반대했을까? 네. 그게 파병하는 게 맞고 FTA 하는 게 맞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지키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 파병하면 지지 처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바꿀 수도 없고요. 또 조국 혁신당이 또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같이 가는 모양새도 생각이 나거든요.
0: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한 것도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웠지만 뒤쪽에서는 트럼프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협조를 안 해준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옳았고 지금 이게 앵커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으로 이제 하면요. 이거 만약에 파병하면 제일 반대할 게 김어준, 그다음에 유시민, 조국 그대로 이게 강력하게 반발할 걸요. 아마 정청래 세력도 국회에서는 표결도 장담 못한다. 동의안. 어차피 동의해야 되잖아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제 말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나 지금 했었는데 후회를 해도 또 이게 사람이란 동물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반대 똑같은 자,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0: 그러면 이제 진보층이 아마 다 반대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다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여기서, 분석 전문가로서.
3: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한미 FTA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반대자가 많았어요. 근데 한미 FTA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과 우리의 무역의 중요성은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 또 우리와의 안보의 중요성은 이 정도 되는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글로벌 세계화 과정에 이 FTA 자유무역협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매우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무턱대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에이 코리아 help me no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예.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와 2000 5년 6년 이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냐면 이건 조지 부시 아들 부시가 대통령 할 때는 안보 플러스 외교 플러스 한미 FTA가 연결돼 있지만 지금은 더 수위가 높습니다. 안보 플러스 외교 플러스 경제 플러스 감정. 이 경제에는 한미 무역 관계가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이른바 AI 반도체 그다음에 마스가 조선 다 들어갑니다. 전력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중대성이 노무현 당시보다도 한 10배 내지 많게는 한 100배 정도 보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호르무즈 바병을 단순히 호르무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 국익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판단이 좋을까?
0: 예.
3: 핵 추진 잠수함 해줄까요? 이거 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2만 8천 명인 주한미군을 4만 5천 명 내지 4만 명 어떤 경우에 3,900명이나 3만 9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러이런 게 있고 이러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우리가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고 한미 안보와 동맹과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동의할 사람 꽤 많은
0: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파병이라 하니까 뭐 당장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
3: 아닙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연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스탠스가 궁금하네요. 만일 파병을 정부가 결정하면 국민의힘 어떤 스탠스일까요?
2: 국민의힘은 이게 찬성하죠.
0: 찬성해요?
2: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안보를 중시하고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이나
0: 예.
2: 옛날에 전쟁할 때도 파병하라 그랬어요.
0: 예.
2: 저도 방송에서 계속 파병하라 했고
0: 예.
2: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
0: 아니,
2: 정당에서 그러니까. 그렇던데
0: 뭐 미국의 요구가 있고 또 안보 생각하면은 국민의힘이 찬성할 것 같은데
1: 예, 아닐 것 같아요.
0: 최근에 이재명 정부 하는 일을 다 반대하거든요.
1: 저는 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요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면 그건 그냥 다 반대예요. 논리 없습니다. 예전에 헌법은 안 그랬어요. 개헌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다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마 자유투표에 맡겨서 안철수도 주장했거든요.
1: 그러면 좋지만
2: 보세요. 찬성할 거예요.
1: 내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내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강료를 임명할 때 한꺼번에 물소떼 강 건너듯이 해야 한다. 따로따로 가면 다 잡아먹힌다라고 했는데 그 이번 개각은 여기 비유하면 뭐 어떻게 다 잡아먹힐까요?
1: 아니 저는 뭐 한 마리는 잡힐 것 같긴 한데
0: 지금 사실 용해인 네.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제외하고는
1: 나머지
0: 다른 후보자들은 뭐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1: 네.
0: 오히려 보수 쪽에서도 뭐 잘했다 칭찬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결국은 이제 크게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해인 후보자하고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는 제가 봤 직책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 용해인 후보자라는 거 개인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되는 거고 두 사람 때문에 나머지들은 제가 쉽게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다만 둘 다 낙마하느냐, 둘 중 한 명이 되느냐 부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승원 후보자는 새롭게 뭐 철회시켜 하긴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 해야 됩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그건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청문회 때 비례대표 안 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 할 때까지는 그게 비례대표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슈가 좀 안 크거든요. 다른 것도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하면 다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청문회가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오늘도 또 여러 가지 폭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에서는
1: 네.
0: 소위 말하는 이 얼굴 마담이라고 방송에서 표현하면 되나요?
1: 네.
0: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1: 네.
0: 바지 사장?
1: 네,
0: 바지 사장 합시다.
1: 네. 네.
0: 그런 게 있고 비밀 조직이 따로 있다라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폭로되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사실은 지키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다 폭로되면 이 당도 이제 못 지킨다.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해야 되지. 청문회까지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2: 저는 이제 그 용해인 의원이 아마 장관직을 포기할 것 같아요.
0: 오히려.
2: 왜냐하면 네. 기본소득당이 남편도 있고요.
0: 네.
2: 거기에 또 상근 당직자들이 한 10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0: 네.
2: 용해인 없으면 국고보조금도 안 놓고 그렇죠? 저기 보좌진 9명도 생계 막막할 거예요. 솔직히 국회의원 임기는 2년 남았어요. 그런데 장관 얼마 할지 모르잖아요. 아마 저는 여러 이제 정황상 장관직을 스스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0: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요. 또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갤럽 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조사도 했어요. 여기서 한동훈 1위, 김민석 2위, 오세훈 3위. 9% 7% 5%인데 지금 뭐 집권 2년차 아직 만 2년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때 차기 지지도 여론조사 역대 살펴보면 그때 1위 한 사람들 후보도 못 올라갔어요.
1: 김무성 뭐
0: 많죠. 뭐 그러면은
1: 예. 박원순
0: 박원순도 마찬가지였고
1: 네. 10% 넘었었거든요.
0: 예. 근데 지금은 한동훈 1위, 김민석이 김민석은 뭐 거대 여당의 당대표니까 저는 뭐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요. 한동훈 무슨 속 의원이 1위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러면 야권에는 지금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SNS
0: 오세훈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무죄를 안다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면 네.
1: 국민의힘이 그만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걸 바라보는 것 같고 특히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복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낮아 보이거든요. 예. 장동욱 대표가 있는 이상.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관계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개인기 뭐 최근에 SNS 글도 많이 쓰고 막 공격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인지도가 더 돼서 1위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연 김민석 당대표가 가장 높습니다. 17%로 이제 뭐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인데 4%예요. 그러니까 단연 이제는 김민석 대표 체제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 일단은요 경쟁자가 없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높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8%로 가장 높은데 오세훈 14%, 장동혁 11%니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의 상황은 왜 이럴까? 이게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주 강성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 매우 보수적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장동혁이 20%로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오세훈이 10이고 한동훈은 7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게 확장성이나 이런 건 분명히 한동훈 쪽이 많은데 일단 지금 현재의 당 상황은 여하튼 좀 친윤 성격의 이 세력이 이 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장대욱 대표한테 힘이 실려 있는 상황 또 최근에 뭐 연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실어 준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 보수 내에서는 성향에 따라서 지지의 이 비율이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확실한 건 민주당은 지금 경쟁자가 없어요. 17%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지어는 7%를 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정청래가 아니고 6%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사람이 김민석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조국 혁신위원장인가요? 뭐 계속 뭘 맡고 있는 것 같은데
1: 위원장, 예.
3: 위원장인가요? 네. 조국 혁신위원장
1: 원장 예.
3: 그냥 원장입니다.
0: 예, 조국 원장이라고 하면 원장. 됩니다.
3: 네. 하여튼 자꾸 바뀌니까 위원장, 당대표, 뭐 원장. 네. 그런데 이제 6%니까 조금 최근에 그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 진영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전만한 화력은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한때는 이 갤럽 조사에서 조국이 이 김민석보다는 좀 차이를 내면서 앞섰던 적도 있어요. 이제는 김민석 쪽으로 정리가 되고 뭐 민티 민주당 TV도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조국 원장으로서의 뭔가 좀 포석 아닌가.
0: 예.
3: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2: 저도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볼 때 그 진보 진영은요. 아마 저는 이제 그 김민석 조국 강훈식이 다 코스로 봐요.
0: 예.
2: 오히려 정청래는 좀 어릴 거고 대선주까지는 예. 아마 이 세 명이 접전을 벌일 거고 우리 보수 쪽에는 오세훈, 장동혁, 그다음 한동훈인데요. 그런데 우리 보수는 좀 변수가 많아요. 뭐냐면 이게 오세훈은 재판이
0: 예.
2: 거기서 무죄를 받으면 날개 달아요. 바로 1위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 한동훈도 이제 그 당원 게시판 수사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만약에 두 명이 날아가 버리면 그 대안으로는 이제 조금 안철수나 이런 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 그 장동혁 대표가 강성 보수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예. 받고 있어요.
0: 근데 강성 보수 표만 가지고 대통령 못 되잖아요.
2: 근데 후보는 될 수 있거든요. 본선은 또 그다음 문제니까.
0: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1위라는 거 아니에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1: 네.
0: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복당에 신경 쓰지 말고
1: 창당
0: 안 받아준다 자꾸 복당은 그런데 그 당 안에 한동훈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 스피커들 보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나 장해찬 최고 정도 빼면은 다 패널들이 친한 패널이에요.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니까 라디오든 유튜브든 어디 가서 다 친한동훈 평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창당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 원래는 지금 남은 경우의 수는 창당 정도거든요. 장동혁이 내년 8월까지 간다. 아니면 뭐 장동혁 유사한 사람이 또 당대표 된다 그러면 복당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가장 문제가 안에서 이제 소통하는 그 의원들이 예컨대 친한계 아니면 대한가 미래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해줄까도 좀 의문스럽고 또 방송계에서는 그렇게 좀 많은데 실제로는 저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0: 실제로가 뭐예요?
1: 실제로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지자 수로
0: 아, 지지자들이 네.
1: 훨씬 방송계에서는 한 90%면 그게 반대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창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혼자예요. 단기 필만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모이고 한다 그러면 9% 정도나 되고 이게 진짜 맞다고 그러면 창당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왜 안 하겠습니까?
0: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보수층이 장동혁을 저렇게 밀고 있으면 임기 끝나고 연임해도 장동혁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대표 선거에.
1: 네, 없습니다.
0: 그러면은 한동훈은
1: 지금 창당해야 돼요.
0: 계속 못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1: 그래서 지금 창당을 하고 이준석 방법을 택하든 뭘 해야 되는데 총 선거도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못 한다는 거는 곧 결국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0: 만일 지금에서 장동혁 체제가 연임에 성공하면 네. 3년 남은 거예요. 3년.
2: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연임은 뭐 무난하고요.
0: 아 무난합니다.
2: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복당도 불가능한데 근데 창당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한동계가 비례입니다. 비례니까 이게 나가는 순간에 배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못 나가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예. 그리고 이게 나머지 지역구는요. 송파하고 부산이 많아요. 우리 보수가 아주 강세 지역에 거기 탈당해버리면 한동훈 당으로 됩니까? 창당하면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원외정당 원내정당 한동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원외정당 개혁당은 운이 좋아서 세석이지 뭐 그때 개혁당은요. 그 이준석이 잘한 게 아니고 공영훈 후보가 자멸했잖아요. 그러다가 천하람은 기적적으로 한 거고 원래 한석 이주영 한석 얻을 당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창당하면 비례 한두 석 그 이상 지역구는 당선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안 나온다 결국.
2: 안 나오죠.
3: 그 선거 제도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의 경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는 이제 선거 제도상 소선거구제에서 양강 구도의 우리 이 정치 시스템을 뭐 창당을 해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비용 문제, 창당을 했을 때의 인력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또 불가피한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개되다가 내년까지 한동훈 의원이 또 복당을 하고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권을 도전하고 또 관련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때는 창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이제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죠. 또 팬덤도 있는데다가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그런 민심을 모아서 그런 여파를 몰아서 총선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0: 예. 창당 얘기를 해봤으니까 2부에서는 연대와 합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부 순서 마칩니다. 화이트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보송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박준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답했고 신장식 대표가 그런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조국 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 주도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어요. 이렇게 신경전이 과열되고 그 당 지도부끼리 설전이 오가고 하면은 당원들끼리도 이제 유화가 안 될 텐데 뭐 합당 되겠습니까? 이거?
1: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아졌어요. 실제로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론으로 반대한 것까지 조국 원장의 뭐 레드팀 발언이라든지 충원 발언이라든지 또 신장 대표 등등 다 합쳐보면 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다르게 뭘 해야 되는데 그걸로 자꾸 이런 방식을 택하니까 민주당한테는 더 나쁘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평택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반대할 거거든요. 네,
0: 그럴 거라고
1: 양쪽 정당 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볼 때 이거 레드 팀이 아니고요. 조국 팀이 이미 둘 사이 레드 라인을 긋는 거죠. 레드 라인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요. 지민 비조라고 해요. 이 타협 예지가 있잖아요.
0: 예?
2: 비례를 주니까.
0: 예.
2: 근데 지금 비례 12명이 또 비례 받을 수 없잖아.
0: 예.
2: 그럼 이게 지역구
0: 예.
2: 달라 할 거죠.
0: 예.
2: 민주당에서 어느 지역을 빼줍니까? 결국 합당하면 아마 이게 조국당이 지분을 저는 20석 이상 요구한다 봐요. 근데 민주당이 들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합당은 물건 나왔다 보고 연대를 하려 해도 어떻게 연대합니까? 평택처럼 김용남은 상임 또 상금 부회장 시키고 정책이 평택에도 저는 다음에도 전쟁한다 봐요. 아마 이게 연대도 어렵다. 통합은 아예 말도 안 되고 둘 사이는 이게 전면전 좌파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봐요.
0: 예 말씀하세요.
3: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0: 예.
3: 이게 당대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의 이 통합은 또는 합당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감정이 쌓여서 뭐 얼마 전에 뭐 멸칭도 있었습니다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권자들이 서로 이제 더 이상 융화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그런 단계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의 사실상의 수장이죠. 조국 원장이 계속해서 이 레드 라인을 걷는 레드 팀이 아니라 레드 라인을 걷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작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김어준 방송과 민티의 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플러스 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성과 감정이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합당 지분을 논하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감정적으로 한쪽은 이 대등한 관계다.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을 바라볼 때 흡수의 어떤 대상이지 대당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같이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민족 전쟁이 되고 있다.
0: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배은망덕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조국 원장이 SNS에 또 그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지민비조 언급해 주셨는데 12석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그런데 많은 민주당 당원들 지지층이 찍어준 거예요. 사실은 비례는.
1: 그렇죠? 네.
0: 거기다가 이 배은망덕 발언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그 원장이 사면 복권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2년 실형 선고됐었거든요. 그래서 8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사면 복권을 나왔어요. 만일 사면 복권 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1: 올 연말까지예요.
0: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면 복권을 해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 빠졌거든요. 그거를 당시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네.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만일 사면을 하시면 한 두 자릿수 빠질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결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에게 라고 해서 배은망덕이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충원 이것도 사실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충원 무슨 부하도 아니고 충원을 이렇게 하려 하면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게 옛날에 충원이라 하는데 그냥 와서 좀 무슨 욕설 비슷하게 충원 같은 충원이라 표현하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감정을 건드린 거고요. 마찬가지 대받친 게 배은망덕이 된 거고요. 결국 이렇게 막 목소리 커지는 거 딱 하나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결국 목적은 다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꼭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0: 여기 국회에 해본 사람이 없어요.
1: 없네. 없네.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겠네.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 비례 그 사람들 지역구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절대 안 되거든요.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몇 명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울 때 사실 이럴 때 어려울 때 민주당 도와주고 나중에는 좀 도모하면 되는데 지금이 또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멘트 같은 걸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 메시지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저는 조국 원장님 비롯해서 조혁신당한테 유리한 것 같지 않?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지역 지역구 의석도 받는 거지. 붙어봐요. 그냥 다 떨어져요. 뭐 서정호 변호사님 잘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분열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되기 바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실제로 총선이 이루어지잖아요. 되는 쪽을 찍죠. 안 되는 쪽을 뭐하러 찍어줍니까? 그런 일은 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네. 아마 이제 조국 이분이 이거 제가 교수 때도 잘 알거든요. 평가가 워낙 속이 좁고 뒤끝 장렬. 제가 유일하게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0: 예, 서정호 변호사 개인 의견입니다.
2: 그 저는 예. 진짜 뒤끝이 있어요. 그 평택의 한이 천추에 맺히는 거예요. 평택의 김용남 공천회가 3등으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끝까지 뒤끝이 있으니까 그러기 이현주하고 강덕구 지역에 자기 공천하겠다 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뒤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충성 충은 레드팀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음에는 내전을 벌이자. 그런데 실제 최민희 의원이 40석이 수도권에 위험하다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 2, 3천 표씩 차이 나니 조국 때문에 후보 다 내버리면 그럼 이게 어떡하냐.
1: 아마 이게
2: 민주당은 지금 조국 때문에 골치 아플 거고요. 근데 대신 우리 보수는 한동훈의 신당 만들면 조국 당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당 체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0: 예. 뭐 여기에서 국회의원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서정호 변호사 의전은 좀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2: 무슨 의전? 아무도 받아본
0: 거 없어요?
3: 아니 국회의원 이상의 의전을 받으시겠죠. 내가 서정호입니다.
0: 아니
3: 근데 이게 뭐가 예. 문제냐면은 예. 지금 전대 저도 이제 그래도 전대 이전 또 전대 치르는 동안에는 갈등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전당대회 이후면은 갈등이 수습될 걸로 봤는데 저는 좀 더 증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갈등 때문에 이 이탈한 뭐 호남 40대 또 화이트 칼라가 뭐 자동 응답 조사가 됐든 전화 면접 조사가 됐든 이게 지금 잘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주로 이제 개인들 간의 이 이슈로 점화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굳이 제가 그 멸칭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약간 조직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 조국혁신당과 그다음에 또 이 민주당 사이 또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 의원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금 진보당이나 정의당도 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게 조금 자칫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규모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당대당 차원에서 정치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친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갈등이 번져지는 부분 이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당대당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0: 예. 근데 뭐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지분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 지분입니다.
0: 통합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선대위원장 자리를 달라든가 예. 그리고 누구누구 지역구는 뭐 좀 다수 공천 해달라든가 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합당을 뭐
1: 만약에 대구 주면요 하겠습니까? 대구 경북 25개 있거든요. 그거 다 가라 그래요. 그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0: 예.
1: 다 좋은 자리 달라고 할 거예요. 뭐 지금 좀 전에 저도 한 20석 정도 아마 좀 유리한 수도권이나 뭐 호남이나 그쪽까지 해가지고 예컨대 합당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 지역위원장이나 그 준비한 사람들이 반대할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봐도 이게 합당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저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지만 총선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또 연대를 하던가 사람이 자기가 될 만한 데 가서 하는 거지 안 되는 거 억지로 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조국 혁신당 이름 달고 와가지고 몇 퍼센트 받겠습니까? 저는 출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2: 아마 이게 저희가 밖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후회할 결정 나중에 해고록 쓰더라도 그게 조국 사면일 거예요. 조국 사면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2년간 살고 또 이게 5년간 출마가 안 돼요.
0: 예.
2: 사면 복권하는 바람에 출마가 다 되고 대선까지 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대선까지 막 경쟁자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칼에 근데 완전히 배신당해서 탄핵됐잖아요. 아마 조국 대표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려고도 할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아마 뼈저리 후회할 겁니다. 사람은 한번 배신하면 그래요.
0: 자기 바람을 평론하실 것 같아요.
2: 지금 하는 조국 대표 하는 행동이
0: 그런 가능성도 있다.
2: 지금 그렇잖아요.
3: 서 변호사님 전면전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몰아붙여도 너무합니다.
0: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영이가 국민의힘 운영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용범, 이찬진, 이혁원 다 물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위임하려고 했는데 네. 야당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된다 김용범이. 그래서 뭐 해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찬진하고 이혁원도 해임해라.
1: 하나 해주면
0: 하나 해주면
1: 이게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런 의도는 전 아니었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는 개각이나 인사의 효과를 좀 못 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용범 전 시장 또 이렇게 교체를 한 이틀 후에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차한 거예요. 아 이거 야 이거 이걸로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딱 경질하고 바꾸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모여가지고 더 잘라도 이런 거거든요. 이찬진도 자르고 이혁원도 잘라달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3대 이 기관 되게 중요한 금융기관장인데 다는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할 거다. 뭐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3: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할까를 보면은 이게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타격의 전략에 정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해봐야 뭐 국민의힘 내도 그냥 이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먹히는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20대 30대가 추가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 부분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또 왜냐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ETF 단일 상품 레버리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6, 7월에 비해서 8월까지 8월에 이 우리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량 자체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40대 50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민주당 지지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뺏어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걸 이제 착안하고 있는 것이고 60대 70대 이상도 노후 자금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건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련된 사람들이 김용범 또 이찬진 이혁원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 타격 주고 민주당 지지율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자라는 전략인 거예요.
0: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예. 사실은 이혁원 위원장 물러나라는 조국혁 시장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2: 지금 이게 우리가 고소하는 이유는요. 그게 본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김용범하고 이찬진의 아들이 미래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 김용범 이분이 포시즌 호텔에서 박현주 미래에 회장하고 술자리를 했다. 이런 게 의혹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박현주 회장이 150조 국민 펀드에 그 공동 운영위원장입니다. 이게 의혹 때문에 공채에 저희가 고발한 거고요.
0: 그럼 이런 거네요. 개별 ETF 도입을 한 거는 여기 증권회사를 좀 배부르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들도 거기 일하고 있으니까 승진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5월 달에 빨리 급 들어왔잖아요. 예. 원래 하반기 들어올 게. 그러니까 미래셋이 제일 수수료를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성과급 받은 건 없냐. 이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예.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조국 당이 여기 나선 거 보십시오. 지금 등에 계속 칼을 꼽잖아요. 조국 당이. 오늘 그 법안 두 개 있죠. 이걸 당론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요. 앞으로 무조건 이제 필리버스터 합니다. 그러면 5분의 3이 돼야 중단되죠. 조국 당이 안 해주면 5분의 3 됩니까? 180석? 앞으로 이게 조국 당이 반대, 조국 결제 없으면 민주당이 어떤 법도 통과 못 실 거예요.
0: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배종찬 수장 말씀처럼 지지율을 좀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생각 일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1: 정책 목적이
2: 왜 아니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1: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래서 그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합당이나 이런 지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는 뭐 사실 그러니까 정치가 참 야박한 것 같아요. 아 같이 있다 우당이라 하다가 사면도 시기 주고 뭐 다 해줬는데 이거 지금 와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계속 이렇게 해방을 놓고. 앞으로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조국 혁신당 비롯해서 유튜버 좀 큰데 이런 데가 제일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3: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 반기를 들었던 그 조금밖에 기억나시잖아요. 물론 지금의 그 조금 밖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 당사자들도 다른데 약간 이제는 좀 조국혁신당이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굳이 조국혁신당이 반기를 든다 잘 납득은 안 가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다른 인물들보다는 이어권 위원장이니까 이게 약간 뭐 금융위원회 관련된 것이나 관련된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뭔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웬만하면 반기를 들겠다. 뭐 이 판단에 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뭐 자기 공천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봐서
1: 참 국회의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하고 싶었죠.
0: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이 오늘이 그럼 마지막 방송.
3: 네.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뭐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YTN 정면성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안전 점검에 나섰고 한강. 근데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하는 걸 모르고
1: 엄청
0: 올림픽 대로를 탔다가
1: 못 나갑니다.
0: 아, 엄청 막히더라고요. 제가
1: 못했거든요. 예. 걱정스럽긴 한데
0: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안전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안전 문제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 한강에 몰릴 예정이니까 서울시가 안전 인력으로 6,800명을 투입됐다고 하는데. 물론 뭐 축제이니까 또 즐겁게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안전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1: 큰일 납니다.
0: 예. 최대한 안전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저녁 YTN 라디오에서도 유튜브로 세계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생중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국 한화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한국
1: 아마 예 화약을 쏘는 거니까 불꽃 쏘는 거 한국 화약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네. 세 분은 뭐 가실 계획은 없으시죠?
1: 봐야죠. 여기서 보면 보일기 안 보이나요?
2: 저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예. 지방자치 하면서 축제밖에 되는 게 없어. 예. 아, 이건 뭡니까? 이거 전 낭비.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병 시 대비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 만큼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개념에 대해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투 인력이든 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모두 파병에 해당하지만 꼭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과만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 참여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력이나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해상 초계기나 군수 지원함 같은 자산 지원 방안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전투나 수색 등의 언급은 예시 차원의 설명일 뿐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안이 구체화되더라도 한반도 안보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회 협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국들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병 여부나 수위가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7: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5: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 내부의 불만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일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8: 미군 사성 장군들이 국방장관 지휘 문서에 집단 비동의를 명문화한 건 군사적 파장의 책임을 민간 지도부에 묻겠다는 배수진입니다. 베트남전의 점진적 폭격이나 이라크전 당시에도 문민 통제 체제와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수뇌부가 이처럼 공식적인 항명 성격의 기록을 집단으로 남긴 건 미국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례적인 반발의 기저엔 붕괴 직전에 미군 병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군 구축함 가용률이 25% 미만으로 추락하고 항공모함들마저 만성적인 피로 속에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9: Honestly, the only thing challenging is in like mental challenges, like trying to manage my sleep, stuff like that.
8: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무기 공급도 문제 없다고 자신합니다.
10: We have so much ammunition and munitions, as they like to call it, all over the world that we can always take from if we want. And this is a relatively little war for us. This is not a big war.
8: 하지만 정치권에선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1: Don't know when the mission will be accomplished. And you've got a president who, you know, has changed a dozen times, saying often that we've won.
8: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작전이 이미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12: What you are seeing is the fundamental limits of air power and naval power alone.
8: 결국 명확한 출구 전략 없는 소모전은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의 방어선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또 터널 안에서 3~4명의 생존자와 소통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혀 추가 구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13: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곧바로 수도 카투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한 명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다른 30대 남성은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5: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4: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6: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7: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예이!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싸라비오,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에요. 아, 그런데 혹시 월요일에도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깨방정을 떨었죠. 죄송해요. 혹시 월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 로빈이 특별히 더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월요일까지 푹 쉬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여행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면 이번 연휴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내일 3일 동안 집에서 푹 쉬는 계획이신가요? 저는요, 진짜 지난달부터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아, 레이벌데이 연휴에 3일 동안 도대체 뭐 하지? 딱히 뭐라고 할 건 없어도 어디든 가고 싶고요. 집에만 있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억울하고요. 갑자기 주어진 그 하루 더의 시간이 이렇게 큰 의미일 줄 몰랐어요. 그 하루를 어떻게 알차고 당차게 보내야 좋을지 진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너스 하루의 의미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번 연휴에 뭐 하실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다들 뭐 딱히 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자꾸 이게 맞나? 아,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약간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다요.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경험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황 전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굳이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을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경험이 되는 거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도 경험이 됩니다.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 순간만큼은 최고로. 저 로빈도요, 오늘은 연휴인데 뭐 하나 너무 완벽한 계획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 되는 대로 알차게 잘 놀아보겠습니다. 레이벌데이 연휴에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즐겨보시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혹시 드라마 있으신가요? 요새 드라마 뭐 재밌어요? 저는 딱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드라마보다는 오락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거의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말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거의 다 봅니다. 뭐 나 혼자 산다, 냉장고를 부탁해, 놀면 뭐하니, 전지적 참견 시점 등등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정말 의미 있게 봤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주말이면 그냥 습관처럼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연예인들의 하루를 매니저나 또 그 연예인의 친구의 시선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평소에는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반가운 분이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82세 배우 선우용녀 선생님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선우용녀 선생님 하면 어떤 모습 떠오르세요?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순풍선 부인과 그 대사 막 치시는 그런 활발한 목소리, 그리고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고 화려한 옷에 액세서리도 진짜 멋지게 하고 나오시는 그런 이미지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그냥 그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우용녀 선생님은요, 과거 뇌경색을 겪으셨고 젊은 시절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질 정도로 일에 매달려서 사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정말 본인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돼버린 거죠. 어느 날 촬영 중에 갑자기 대사가 잘 나오지 않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려고 하는데 한쪽 팔이 올라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차 싶으셨던 거죠. 내가 그동안 정말 나를 너무 함부로 했구나. 그 일을 겪고 나서 선생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본인의 몸을 아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후부터 건강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면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재활과 건강관리 루틴을 이어오시고 있대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혈압과 혈당도 체크해서 기록을 하시고요. 선생님의 아침 풍경이 참 산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물을 한 잔 드시는데 그냥 물만 이렇게 벅벅벅 드시는 게 아니라 물을 받는 그 잠깐의 시간에 발뒤꿈치를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몸을 깨우기 시작을 하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서도 그 틈새에 또 약간의 스트레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철 과일과 요거트 등으로 챙겨 드시는데 음식을 드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맛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똑같은 사과 하나를 먹어도 아 이게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지가 아니라 맛있다 그렇게 먹는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또 드리냐면요, 저는 아침에 사과가 좋다니까 먹어야지 그냥 억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디단 사과 뭐 슈가비 뭐 뭐라고 해더라도 저는 그냥 그게 약인 거예요. 사과에 그 좀 사과가 실 수도 있잖아요. 좀 새콤달콤 해야 또 사과의 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아, 아침 사과 좋다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니까 그게 맛있겠어요? 세상 맛없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진짜 로빈 이러면 못 써. 이렇게 귀한 과일을 먹으면서 아침에 눈 떠서 먹는 이 귀한 과일 한 쪽을 먹으면서 이렇게 투정되면 못 써. 제가 정말 느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선생님은요, 외출하시려고 단장을 다 마치고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용녀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교과서구나 그렇게 싶었어요. 그리고 또 외출할 때는 또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으시는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본인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 과하게 막 주렁주렁 이렇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게 딱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 이유도 저는 참 좋았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쁘게 입고 예쁘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예쁘게 하려고 다 그런 거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더 몸에 긴장은 오게 되고 삶의 활력이 조금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요. 호텔 뷔페를 혼자 가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주 2회 정도 가실 만큼 뷔페를 즐기시는데요. 그냥 단순히 많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그렇게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젊었을 땐 남들 보기에는 화려한 배우였지만 실제로는 본인은 너무 힘들게 살았고 가장의 책임을 하면서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았다가 뇌경색도 겪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면서 비로소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헌신짝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셔서요. 혼자 뷔페도 가고 예쁘게 옷도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혼자 운전해서 전국 일주를 하셨대요. 82살이시거든요. 82살이라는 그런 연세에도 삶을 스스로 즐겁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요. 저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유쾌하고 밝고 건강한 삶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서부터입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은근히 헷갈리는 것들 좀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매일 하는 일인데도 갑자기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양치질 할 때 치실을 먼저냐 워터픽을 쓰느냐 양치를 쓰느냐 치실, 워터픽, 양치질 뭐가 순서가 제일 맞냐 뭐 맞고 틀리고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살짝 궁금해진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치실 항상 먼저는 하죠. 기본적으로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이나 뭐 플라그 먼저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워터픽을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샥 쏴대고 그 다음에 양치질 하는데요. 이게 순서가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세요? 치실을 하고 양치를 하고 워터픽을 쓰는 게 맞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요. 양치 후에 물로 몇 번을 얼마나 헹궈야 할까요? 우리 어릴 때는 양치하고 나면 입안이 막 뽀드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을 한껏 받아서 계속 몇 번씩 헹구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성분 때문에 너무 여러 번 헹구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고 나서 물로 입안을 막 몇 번씩 헹구는 것보다는 적당히 뱉어내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헹궈내지 않으면 구취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치과 선생님 계시면 답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샤워할 때 머리부터 감아야 하느냐 몸부터 씻어야 하느냐 이거는 뭐 약간 심리 퀴즈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머리부터 감지 않나요? 물 틀고 고개 숙여서 머리 감고 컨디셔너 좀 묻혀놓고 그 사이에 몸 씻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몸부터 씻고 마지막에 머리를 감아야 샴푸나 린스가 몸에 묻으니까 또 몸을 씻어내야 되니까 머리는 맨 나중에 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요 그릇을 물에 불려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바로 씻는 게 좋을까요?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히려 많으실걸요? 저도 조금 바로 하는 편이에요. 물 마셨던 컵도 그냥 바로바로 치우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뭐 부지런하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하기 싫잖아요. 싱크대에 뭐 쌓여있으면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많이 하기 싫어지니까 그냥 그때그때 해치우는 게 그리고 또 싱크가 항상 깨끗해 하면은 또 보기에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릇에 물 좀 담아놓고 좀 불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확 설거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죠, 뭐 사실. 그리고 또 있어요. 계란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깨끗하게 한번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넣어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계란은요 보관 전에 물로 씻는 게 그렇게 뭐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계란 껍데기에는 자연스럽게 보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씻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계란 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닦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닦으면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삶는 것보다 이 물로 닦아낼 때 그 온도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란을 삶는 중간에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는 한번 좀 닦아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빨래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빨래할 때 수건이나 일반 옷을 같이 빨아도 될까요? 사실 뭐 빨래 양이 많지 않으면 같이 돌릴 때도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흰 빨래, 색깔 빨래, 뭐 수건, 속옷, 양말 뭐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해서 할 때 흰 빨래가 색깔 빨래보다 좀 적어서 한 통을 다 돌리기 좀 애매할 때 저는 그냥 수건이랑 같이 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막 더럽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먼지 정도 털어내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가끔은 뭐 수건이랑도 같이 돌리기도 하는데요.
굳이 굳이 다 구분해서 또 빨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코인 라운드리 가서 빨래했다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커다란 코인 라운드리 그 와셔에서도 보면은 조금씩 다 구분돼서 빨래 돌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양말 입은 양말, 뭐 수건이면 수건, 그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빨래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과일. 과일 마켓에서 사오자마자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보통은 그냥 드시기 전에 닦게 되잖아요. 미리 근데 다 씻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미리 한번 이렇게 프리워시하고 그 다음에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씻고 먹기. 대부분의 과일을 저도 당연히 씻어서 먹는데요. 저는 사과는 안 씻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껍질을 칼로 벗겨내고 먹기 때문에 굳이 안 씻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껍질을 다 깎아내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안 씻고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다. 약간 조금 이상한 잔머리. 그리고요,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 뜨거울 때 바로 넣는 게 좋을까요? 식혀서 넣는 게 좋을까요? 밥은 뜨거울 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데펴서 드실 때 거기다 얼음 하나 놓고 데피시면 정말 금방 한 밥처럼 맛있어지거든요. 밥은 뜨거울 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는 게 맞고요. 국이나 찌개 같은 거는 한 소금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쏭달쏭 우리 일상 속에 은근히 헷갈리는 살림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즉 김수정기.
4: 지금 맥도날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음료들을 만나세요.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 그리고 톡톡 터지는 보바가 들어간 맹고 파인애플 리프레셔. 매 순간에 어울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들을 즐기세요. Refreshers contain caffeine.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중국계 미국인인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 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 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 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운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사이토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책인데요. 그래, 뭐 인생관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도대체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50대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50대가 되면 몸도 달라지고 사회적인 역할도 달라지고 가족관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몸이 진짜 달라지잖아요. 체형도 달라지고 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기력도 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봤을 때는 회사에서는 안정권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죠. 가족관계는 또 어때요? 이제 자녀들이 슬슬 제작들을 만나서 새 가정을 만들고 그들만의 가족이 이제 또 저의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때쯤 이제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을 신경 쓰고 직장에서는 승진 혹은 인정,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애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요,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다만 남의 평가가 내 행복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좋은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까지 작아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겠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두 번째는요, 자존심보다 편안함을 선택하자.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수록 결국 마음이 불편한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저자는 50대 이후에는 자존심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되 별것 아닌 일로 마음을 소모하지 말자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요, 큰 꿈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자. 이거야 뭐 말 안 해도 어떤 느낌의 말인지 아시잖아요. 50대 이후에는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의 일상을 실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게 아니라 좋았어, 당장 한번 해보자. 네 번째는요,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 이 말은 진짜 많이 공감해요.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도 많이 만나야 하고 모임에도 되도록 빠지면 안 되고 누구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두루두루 다 둥글둥글하게 순둥순둥하게 두루두루 다 잘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늘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조금은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50대입니다. 친구가 꼭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몇 명이면 50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50대에는요,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여행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요, 비교를 멈추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50대가 되면은요, 이런저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머머, 누구는 벌써 은퇴했대. 아니, 그 옆집 누구는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었대. 아이고, 누구 자식은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 자식은 판사가 됐다더라. 아니, 누구누구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닌대. 크루즈를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른대.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듣다 보면 솔직히,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나는 여행 어디 갔지? 나는 몇 살에 은퇴를 해야 되나? 나는 집 없는데? 뭐 이렇게 좀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살아온 사정이 다르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다릅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잘 살았는지 굳이 점수 매길 필요 없잖아요. 50대 이후에는 남과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요, 내가 만족하는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 남들이 멋지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삶, 이제는 그거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나에게도 좋은 것을 해줘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입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쉬고 싶을 때는 편하게 쉬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우리 얘기했던 선우영녀 선생님의 생각이 이런 거였잖아요.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은요, 50대가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부터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늘의 작은 행복을 누려보자. 50부터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라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잘 살아온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갈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자, 뭐 이런 저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 소개였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캔버스와 같다. 가능한 많은 물감을 거기에 쏟아부어라.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 색깔을 사용해보고 실수하면 덧칠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색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에는 정해진 색깔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가보지 않은 곳에도 가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평소 하지 않던 일도 과감히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한 군데 머물면 한 페이지만 읽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내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는 일입니다. 늘 같은 생각, 같은 생활, 같은 사람들 속에만 머물다 보면 세상이 그게 다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페이지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더 많이 펼쳐집니다.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을 거듭한 결과이다. 크리스토퍼 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큰 성공을 생각하면 대단한 목표부터 떠올립니다. 그것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 둘씩이라도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오겠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 도전해봅시다.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뚫고 나가는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입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대화, 해결해야 할 문제, 미뤄둔 결정.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문제를 없애는 첫 걸음은 정면 돌파,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돌부터 드러낸다. 공자의 말입니다. 큰 바위를 한 번에 옮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막막하죠. 하지만 작은 돌 하나씩 치우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생깁니다.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그 석탄에 대는 것은 자신이다.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해주고 싶잖아요. 골탕 먹이고 싶잖아요. 따주고 싶고 한마디 콱 쏴주고 싶고 상대방도 똑같이 속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때요?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정작 힘든 사람은 본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 화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지?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의 토요일 아침답게 이번 연휴에 뭐하지?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여행을 떠날까?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를 가볼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푹 쉴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계획이고 늦잠을 자는 것도 계획이고 뭐가 됐던 그 모든 것이 아주 좋은 연휴의 사용법 아니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명언처럼요.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결과라고 하죠. 그리고 화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위크엔드 수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레이벌데이 롱 위크엔드 보내시고요. 이후에도 이어지는 저희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알찬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가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오늘 마지막 10곡 탑 10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2주 전에는요 30위부터 21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20위부터 11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래를 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탑10에서는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 그 노래 하고 바로 떠오르는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하는 순위는 제가 임의로 정한 순위가 아니고요, SBS 음악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가 공개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30의 실제 순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차트라고 하니까요 확실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모든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 순위만 생각해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이 노래는 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10위가 내 마음속에 1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0위가 인생 최고의 탑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탑10은 노래 순위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감성을 제대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30위에 장장 멋있게 탑10에 올려져 있는 노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곡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습니다. 탑10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 아, 우리 댓글 감사드리고요. 또 사랑이 그리운 고라니님, 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거는요, 아, 2부쯤에 소개를 해드리고 1부에는 제가 탑10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곡은 2부쯤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아, 당당히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였는데요. 와, 이 노래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 네 글자. 아,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글자라는 말을 살면서 쉽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데 연락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데 멀리 있고, 보고 싶은데 이미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이 김범수의 목소리, 보고 싶다. 이 네 글자가 정말 이 가사 안에 너무나 너무나 아주 절절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딱 끝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핸드폰을 탁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또 나를 향한 누군가의 문자가 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말이죠. 혹시 나에게 연락한 사람은 없는지, 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연락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자, 오늘은요,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보면 좋은 그런 보고 싶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위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국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당당히 9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제목은 거리에서.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케빈의 토요일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에이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스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수 국물의 송갈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댓글도 열심히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로빈님 아이고 방송도 하시고 채팅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힘주신 우리 비비아님 그 다음에 우리 착한 맛 던지댄스 통계님 대구에서 듣고 계신데 지금 대구는 아마 일요일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라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텔라님 아 역시 아 제가 노래를 살짝 달라 불렀는데요 그냥 좋아서 부른 거니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와 제목부터 그냥 장면이 떠오르죠. 거리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었을까요? 학교 앞에 거리도 있었고요 회사 앞에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던 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시경의 이 곡은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는 그 길 그 거리에서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리에서는 참 많은 기억이 있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은 가끔 한국에 갔을 때 예전 살던 동네에 가보면 그 거리에서가 아주 그냥 인상이 진하게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건물도 바뀌고 뭐 그 앞에 있는 상호도 바뀌고 길도 많이 변했는데 내 머릿속에 또 내 기억 속에 풍경은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나죠. 그때 내가 여기서 걷던 친구들 기억이 나고요. 또 여기에서 첫 데이트를 했었지라는 기억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정말 울었었지 많이 내가 왜 울었을까 하는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시경의 거리에서는요 우리의 기억과 장소를 함께 소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리에서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거리를 떠올리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탑10의 8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탑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8위였습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참 많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아, 여러 가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살면서 이런 고민쯤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는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져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늘 내 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요, 꼭 옛날 사랑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할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혹시 부부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갑자기 훅 던지면 배우자분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너무 생뚱맞으니까요. 아, 이럴 때는 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길래 따라해 봤어 라고 말하시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노래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빌려와서 배우자나 또 연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입니다. 정말 이 노래는요, 역시 왜 여태까지 안 나왔나, 지금까지 왜 이 곡이 왜 안 불려졌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6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유자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와, 너무나 멋진 노래입니다. 고 유재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7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죠. 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40년이 지난 노래거든요. 하나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좋은 노래는요, 세월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와, 정말 유재하라는 이름은요, 한국 그 발라드 역사상 시작과 중간 딱 정확하게 그 획을 그은 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시대 획을 그은 음악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노래만 자체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랑이란 감정도 너무 빠르죠. 좋으면 바로 연락하고 싫으면 바로 끊어버리고 관계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전화 한 통화에도 설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느린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 느림 속에는 한 가지 진심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진심이라는 게 역시 노래 안에 있구나, 노래 한 곡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 첫사랑을 떠올려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 전화번호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아, 정말 우리 진짜 레전드 발라드 7위에 랭크되어 있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와, 6위 곡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6위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곡도 탑10 안에 있네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제목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들, 아, 우리 TK 포레버님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 뵙나요? 우리 안꼬 부부님도 올라와 계십니다. 그리고 로라님께서 다시 나가셨다 들어왔는지 또 여기에 지금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고, 늘또 우리 비비아님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고, 우리 크리스틴님 또, 아, 멋지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정말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정말 제목만으로도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그 안에 그늘,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사람까지 말이죠.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장면쯤 하나 기억나시나요? 여름날 길을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었던 그런 기억 말이죠. 거기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들, 또는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들. 참, 왜그 시절에는요, 모든 것들이 특별하고 기억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목처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말이죠. 아, 저는요, 미국에 왔을 때 특별한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던 그 처음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좀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운 그때 그 하루가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LA에 참 보면 야자수나 나무들이 많았죠. 가끔 운전하다가 햇빛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햇볕이나 또그 사이사이에 이 비춰지는 길을 보면 가끔 옛날에 내가 미국에 어떻게 왔었고 또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상은 여기서 그만 좀 내려놓고요. 자, 드디어 5위로 가보겠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그 우리 대중들이 사랑했던 곡 이제 다섯 곡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정말 진짜 장르를 아우르고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이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위는 어떤 곡이 랭크되어 있을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광석이 부릅니다. 제목은 서른 즈음에.

우리 로라님께서 신청곡을 댓글에 올려주셨는데요. 그 김범수의 보고 싶다는 제가 우리 1부 첫 곡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5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는데요. 우리 안꼬님께서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셨어요. 음악은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와, 저는 1000% 공감합니다. 시간 관계상 4위 빨리 가보겠습니다. 4위는요,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제목은 벌써 1년.

지금 들려드린 곡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4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는데요. 아, 벌써 1년.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2024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연한 계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 방송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1년만 해보고 적성에 맞거나 또는 제가 좀 할 용기가 생기면 더 해보고 아니면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희한하게요. 주중에는 제가 원래 본업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토요일에 이렇게 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아 제가 이 주말 방송이지만 DJ 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자, 드디어 탑3입니다. 탑3는요, 미리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인데요. 와, 정말 이 반편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곡이긴 한데 어떻게 탑3까지 올라왔을까. 아, 정말 이게 좋은 발라드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편지는 조용하고 담담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죠.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모티콘 하나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다릅니다.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 말을 써야 할까 저 말을 써야 할까 하면서 나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적다 보면 편지에는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음속에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55분. 아, 빠듯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기다려 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탑3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 11시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마지막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노래는 참 특별합니다. LA의 8월 뜨거운 토요일 아침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자동차는 뜨거워서 자동차 밖은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게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노래는 많은 분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가 기억나게 할 겁니다. 어떤 노래는 그냥 노래로 기억이 나고요.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드라마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사람으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나까지 소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음악이 시간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한 장의 순간을 저장하지만 음악은 그때의 감정까지 저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는 마냥마냥 기다려지는 시간, 쭈니와 케빈의 토의 시네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두두두두두 갑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사랑한 대망의 발라드 2위는 어떤 곡일까요? 대망의 2위입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눈의 꽃.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케빈과
1: 준이의
0: 토요 시네마.
1: 와, 드디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토요 시네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한 5주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1: 그러니까요.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뵀지만 기다린 만큼 오늘 아주 기대감이 뿜뿜입니다.
0: 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거죠?
0: 오디세이입니다.
1: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갑이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와, 진짜 이 이름도 논란입니다, 그죠?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영화마다 논란이 되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번 게 정말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 놀란 감독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와. 네. 아, 이게 진짜 7월 17일에 개봉을 했다 그래요.
0: 맞습니다.
1: 근데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0: 네네.
1: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저희 그 토요 시네마 특선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1: 네네.
0: 사실 개봉 시기하고 맞추기는 좀 쉽지 않지만.
1: 네네.
0: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그 토요 시네마가 오디세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도.
0: 네.
1: 아직도 지금 열렬히 많이들 보고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0: 네네.
1: 무조건 이 오디세이 보셔야 합니다.
0: 네. 일단 구 시네마 그러니까 CGV에서 한국 자막을 볼 수 있고요.
1: LA 뭐 OC 다 볼 수 있죠.
0: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쪽에도 그 IMAX 영화관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세계에 8개밖에 없대요.
0: 네네.
1: 전 세계.
0: 예, 예.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하나 있고
1: 네네.
0: 그리고 얼바인 스펙트럼에 또 IMAX 상영관이 있습니다.
1: 와, 예. 그러니까요.
0: 네네.
1: 그러니까 IMAX가 정말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넓은 와이드 스크린은 2.39 대 1.
1: 그렇죠. 2.39 대 1. 예,
0: 근데 IMAX는 뭐 1.4 대 1인가요?
1: 1.54 대 1입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1: 네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위아래를 못 보는 셈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제가 보기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요. 축복받은 게
0: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1: 아니 헐리우드에도 있고요, 얼바인에도 있고.
0: 그렇죠.
1: 예. 한국엔 아예 없어요.
0: 용산.
1: 아니. 예. 그 IMAX를 얘기하는데 진짜 IMAX 필름이 상영이 안 된다고.
0: 아, 그렇군요.
1: 한국은 아예 그냥 없대요. 예.
0: 사이즈만 비슷하고요.
1: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안권에서 보려면 일본을 가야 된다. 일본 넘어가서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일본까지 갈 정도로 참,
0: 한국 사람들 영화 좋아합니다.
1: 네. 지금 아직도 한국은요 매진 행렬이래요.
0: 그러니까 용암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주고 웃돈을 주고 본다는 얘기가 또 하더라고요.
1: 야, 진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오디세이를 본 자와 안 본 자로 나눌 정도로 엄청나게 흥행물을
0: 우리는 본 자네요.
1: 본 자. 안 본 자와 본 자. 오늘 제가 들떠 있잖아요. 봤거든요 제가. 아, 흥분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1: 아, 진짜 막 입이 지금 막 떨리고 있는데.
0: 근데 특히 그 얼바인 그 스펙트럼에 있는 IMAX 상영관은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IMAX 상영관 중에서 가장 좋다. 뭐 사운드나 크기나 그리고 특히 제일 뒷좌석 가운데 거기서 볼 때가 제일 좋다고.
1: 그러니까요.
0: 감독이 어디서 보면 제일 좋다고 얘기까지 했으니
1: 거기는 그냥 끝난 거예요.
0: 거기는 지금 자리 구할 수가 없습니다.
1: 근데 이 IMAX 필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녹화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 오디세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소음을 없애는 장치까지 만들어서 그
0: 박스를 만들었죠. 카메라 박스를.
1: 대단한 사람이에요.
0: 그 박스 하나에 20만 불이 나올 것 같아요.
1: 그리고요. 실제 나오는 그 배 있잖아요.
0: 네네.
1: 배도 다 만들었다고
0: 그렇죠.
1: 얘기를 하고.
0: 네네.
1: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도 실제로 9미터짜리.
0: 그러니까
1: 이 사람은 거기 그냥 뭐 비행기도 갓 때려부시고
0: 참 CG 싫어요.
1: 아니 그 CG 싫어요. 와. 근데 보는 사람은 너무 좋죠.
0: 그쵸.
1: 실제니까.
0: 네.
1: 그리고 그 이번에 주인공 맷 데이먼.
0: 맷 데이먼.
1: 조금 이렇게 만만 드리면 수염을 붙이지 말라 그랬대요. 아, 네. 놀란 감독이. 네, 네. 이거는 네. 진짜 네가 길러라.
0: 길러라.
1: 어. 왜냐하면 진짜 너의 세월이나 네. 모든 게 녹아나게 그래서 6개월 넘게 네. 이걸 길렀대요.
0: 네, 네.
1: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아, 근데 진짜 네, 네. 모든 걸 다 리얼하게 찍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네. 근육부터 네.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그렇게 했대 또 맷 데이먼.
0: 네.
1: 아, 네. 여러 가지 화제가 남아있는.
0: 그렇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 아, 네. 진짜 네. 자
0: 제가 라디오 서울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컬럼을 쓰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오디세이는 제가 두 번을 썼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8월 5일 전에 자막 나오기 전에 이제 보기 전에 알아야 될 오디세이 하고 쓰고 네네. 그 이후에 쓴 만큼 하여튼 오디세이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1: 자 네. 이제 그냥 앞에다 서두 자르고 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네네네
1: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이 영화가
0: 이 영화가요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냐고요.
1: 네네
0: 일단 뭐 그 개봉하고 나서 네네. 사실 첫날 첫 주에만 1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억 달러.
1: 그러니까 뭐 당연히 네. 이제 뭐 본인들 그 네트로 가는 수익은 다 넘어간 거잖아요. 아,
0: 그럼요, 그럼요. 네.
1: 14억 달러면 대체 얼마인가요? 가늠이 안 됩니다.
0: 그 숫자에 좀 강하시잖아요.
1: 아, 이제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놀라운 네. 게 뭐냐면 지금 네.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왜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0: 네, 그것이 이제 크리스퍼 놀란의 감독의 사실 힘이고요.
1: 네네.
0: 그 크리스퍼 놀란 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1: 네네.
0: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뭐 메멘토.
0: 그렇죠.
1: 다크 나이트.
0: 그렇죠.
1: 인셉션. 와, 전 인셉션 너무 진짜 기억에 남고요. 인터스텔라.
0: 네.
1: 와, 오펜하이머.
0: 네.
1: 오펜하이머의 그 핵이 터지는 거는
0: 그렇죠.
1: 실사로 찍었다고 할
0: 네,
1: 정도니까.
0: 네, 네. 그저 던게이트도 빼먹으셨는데
1: 네네.
0: 정말 영화가 많습니다.
1: 네네.
0: 근데,
1: 아.
0: 근데 사실 저는 다크나이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1: 네네.
0: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1: 네네.
0: 그 아쉬움은 사실은 그만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커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완전히 뭐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오디세이는요 네. 이 놀란 감독이 좋아하는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출연시켰다
0: 그렇죠.
1: 그래요.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딴 영화에서는 주연급인데 여기는 조연으로 나오는
0: 그렇죠,
1: 그런 그렇죠. 경우도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0: 네.
1: 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0: 네, 네.
1: 3000년 전에 있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0: 그렇죠.
1: 오디세이를 보러 간다.
0: 네, 네.
1: 야 참 정말 놀란 감독의 얘기한 놀란밖에 없거든요. 야.
0: 근데 방금 얘기하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얘기를 하셨지만
1: 네네.
0: 사실 이 재밌는 건 영화마다 장르는 다 다르지만
1: 네네.
0: 사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모아져서
1: 네네.
0: 이번 오디세이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집약을 한 거죠. 네.
1: 어떤 주제나 어떤 질문을 지금 사실 놀란 감독이 우리 대중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0: 그러니까 뭐 시간이 무엇인지,
1: 아...
0: 뭐 기억은 또 무엇이고,
1: 네네.
0: 인간은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처럼,
1: 네네,
0: 예, 네, 그러니까 그 말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1: 이 네. 오디세이가 영어로 번역하면,
0: 네.
1: 다시 return to home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0: 네, 네.
1: 오디세이가 주인공 이름이 아니고
0: 그렇죠.
1: 주인공은 네.
0: 오디세우스.
1: 오디세우스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0: 네, 네.
1: 아 그래서 사실 첫 곡을 듣고 가야 되는데
0: 네.
1: 건너뛰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자 이게 시작이 도입 부분이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트로이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이 트로이의 전쟁
0: 네.
1: 그러니까 결국 트로이와 오디세이가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제 오디세우스고
1: 맞습니다.
0: 예. 그걸 통해서 전쟁이 끝나죠.
1: 네네네.
0: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 돌아가는 그 10년 동안의 얘기가 오디세우스입니다. 아니 네. 오디세이입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네.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0: 그렇죠.
1: 돌아가는 네. 여정이 10년
0: 맞습니다.
1: 토탈 이제 이
0: 네.
1: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가 네. 20년 동안의 여정을
0: 네.
1: 이제 그린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사실
0: 네.
1: 영화는 근데
0: 네.
1: 맨 마지막 트로이 목마가 나오면서 시작을
0: 네.
1: 하잖아요.
0: 그렇죠.
1: 10년이
0: 네.
1: 마지막 끝날 네. 무렵에
0: 맞습니다.
1: 나오는 건데
0: 네.
1: 와
0: 네.
1: 사실 요거를 생각해 보면 또 이 트로이의 나왔던 영화.
0: 네, 2004년.
1: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0: 맞죠.
1: 아킬레우스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0: 사실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1: 네네.
0: 이 그 트로이랑 그 2004년에 나왔던 그 트로이 영화에 감독에 선임될 뻔했었어요.
1: 아,
0: 근데 그걸
1: 그래요?
0: 못하고 다크나이트를 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 트로이를 못했던 아쉬움이 사실 있었죠.
1: 아, 그래서 이번에 칼을 달았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1: 사실은 네. 아킬레우스는 전쟁의 네. 영웅.
0: 그렇죠.
1: 그다음에 네. 오디세우스는 지략가.
0: 그렇죠.
1: 맞죠?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그 제가 이제
0: 그 트로이 목마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
1: 그러니까 예. 그렇죠. 트로이 목마 안에다가
0: 네.
1: 병사를 넣어서
0: 네.
1: 그 성원으로 들어가게 만든 지략을 꾸민 건 오디세우스.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예. 그 전쟁을 총괄한 사람은
0: 네.
1: 아킬레우스.
0: 예. 맞죠? 맞습니다. 예.
1: 그 아킬레우스가
0: 예.
1: 전쟁을 너무 잘해서
0: 네.
1: 아무도 아킬레우스 이긴 사람이 없대요.
0: 네, 네, 네.
1: 근데 네. 아킬레우스도 하나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나온 말이 네. 아킬레스 건.
0: 맞습니다.
1: 아, 예, 예, 예. 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모든 사람이
0: 예.
1: 아킬레스 건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게 본인만의 약점.
0: 예,
1: 그게 이제
0: 그렇죠.
1: 그때부터 내려와서
0: 맞습니다.
1: 아킬레우스 때문에
0: 예.
1: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예, 얘기할 예, 정도로 예, 예. 정말 뭐, 대단한 얘기 같아요.
0: 뭐 지금도 사실 어느 뭐 상대편에 가서 그
1: 네네.
0: 상대편을 교란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트로이 목마가 돼서 그
1: 맞아요,
0: 적군에
1: 맞아요.
0: 그 말도 아직도 쓰고
1: 그러니까요.
0: 있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그 고전인데
1: 사실 저는 예. 어렸을 때 그 말이 왜 나오나 싶었는데
0: 예.
1: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완벽하게 네네. 이해가 됐고요.
0: 네네.
1: 사실 어떻게 보면 오디세의 주인공
0: 네.
1: 그 트로이 전쟁의 핵심 인물
0: 네.
1: 오디세우스
0: 네.
1: 여기 다음이 도대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겼죠.
0: 네네.
1: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그린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전쟁이
1: 네네.
0: 끝났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자기 왕국 왕이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이타카로
1: 예예.
0: 돌아가는.
1: 그러니까 이타카가 그리스의 소도시잖아요.
0: 그렇죠. 예.
1: 소도시의 이 사람이
0: 왕입니다.
1: 네, 왕이죠.
0: 왕이죠. 예, 예, 예, 예. 예.
1: 아.
0: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1: 아니 저는 영화를 네. 볼 때 느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0: 네.
1: 정상적인 길로 가거든요.
0: 네, 네.
1: 왜 본인은 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만에 가는
0: 네.
1: 길을 본인은 10년을
0: 네.
1: 걸리지.
0: 그게 아마 실제 거리상 뭐 일주일 정도 뭐
1: 한 달이 안 걸려요.
0: 한 달이 안 되는 네.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1: 굉장히 네. 짧은 거리인데
0: 네.
1: 10년이 걸렸다.
0: 네, 10년 걸렸어요.
1: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건 아닐까. 일부러 가기 싫어서 한 달은 네, 네, 네. 아니겠죠.
0: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1: 아.
0: 더 수련을 하려고.
1: 아,
0: 예.
1: 그러니까 전쟁 10년, 귀향하는 10년,
0: 총 20년.
1: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 이카타 섬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
0: 네, 네.
1: 앤 해서웨이가 네, 주연한.
0: 네.
1: 페넬로페.
0: 네, 페넬로페.
1: 페넬로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0: 그렇죠. 예.
1: 아니, 요즘 같으면 이제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0: 네, 네.
1: 미친 거 아니냐라고.
0: 빨리 와. 지금 몇 시야? 너 어디야?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진짜
0: 네.
1: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0: 네, 네. 네.
1: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0: 네.
1: 이카타 섬에 20년 동안
0: 네, 네.
1: 왕이 없으니까
0: 네.
1: 그 왕을 차지하려고
0: 네.
1: 많은 사람들이
0: 그렇죠.
1: 거기 그 성에서
0: 네.
1: 그 페넬로페를 어떻게든 탐하려고
0: 네.
1: 그냥
0: 네.
1: 하잖아요. 그 아들도
0: 네.
1: 있고
0: 그렇죠.
1: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페넬로페는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0: 그렇죠. 네. 그 실제 고전에서는 페넬로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1: 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많아요.
0: 네네.
1: 너무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고
0: 그렇죠.
1: 그 뭐라 고증을 잘해서 그런가?
0: 네네.
1: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0: 네.
1: 우리 좀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죠?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0년 전 고증이다 보니까
1: 네네.
0: 거기 뭐 전쟁이라든지 뭐 싸우는 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얼마든지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많이 써서 멋지게 싸우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1: 네네.
0: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와이드하게
1: 맞아요.
0: 다 보여줬죠.
1: 네네.
0: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기에 멋있지 않지만 더 현실적이고 더 고전스럽고 그런 연출을 또 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의 몸에
0: 네.
1: 땀에 쩌들고
0: 그렇죠.
1: 바다에 막 그 뭐라 짠 기운들이 다 느껴지고
0: 마치 현실처럼
1: 손에서도요 네. 다 그 때국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0: 그렇죠, 그렇죠.
1: 그대로 그냥 실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네, 네.
1: 진짜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0: 네, 네.
1: 이 영화를 보면 자꾸 부하들이 죽어나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0: 네.
1: 사실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죠?
0: 그렇죠.
1: 돌아오는 에... 과정에서
0: 네.
1: 부하들이 다 죽어요.
0: 네네.
1: 그럼 다 결국 승리를 했는데 본인 남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는 건 뭘까요?
0: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1: 네네.
0: 사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승리자입니다.
1: 네네.
0: 아, 그 트로이 목마도 아까 또 생각했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말하는 거죠. 그 영웅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과연 몇 명이 죽었는가.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뭐였냐면 그 죽음으로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안타까운 게 자꾸 왜 섬에 가는지. 그냥 가면 되는데 네. 궁금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섬에 가서 갈 때마다 죽어요, 부하들이. 안 갔으면 덜 죽었을 텐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인간의 탐욕, 그렇죠. 욕망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
0: 그렇죠.
1: 우리들도 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딴짓을 하죠.
0: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기 힘들죠. 가다가 옆에 꽃도 봐야 되고.
1: 그러니까 전문용어
0: 맛있는 냄새 나는
1: 헛발짓을 한다 그러죠. 헛발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는 섬에 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똑바로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0: 그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네네. 완벽하지 못하니까.
1: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괴물들이 조금 우울해 보여요.
0: 우울해.
1: 나쁘게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0: 맞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독님께서는요?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그 나오는 모든 유혹과 뭐 괴물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은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유혹에 휘둘려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괴물을 통해서 이 사실 영화나 이 고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전 또 하나 느끼는 게요. 이제 거기 그 7년 동안 그 사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신, 여신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연꽃을 계속 먹이게 하면서
0: 칼리스,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씀하신 거죠.
1: 칼리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칼립소 때문에 안 돌아간 걸까? 그 연꽃, 아니면
0: 기억이 사실 조금씩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가장 사실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안정적이고 무섭고 뭐 괴물처럼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또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칼립소가 그렇게 재냈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주겠다. 나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
0: 그렇죠.
1: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0: 그렇죠.
1: 근데 그거는 참 멋있게 놀란 감독이 이렇게 뭔가 좀 그 작품을 잘 해석한 것 같아요.
0: 그 10년 중에 7년이 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유혹이었던 거죠.
1: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그 여기까지 스포를 해도 되겠죠. 그 외눈박이 괴물을 만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이 외눈박이 괴물을 열받게 한 자기 이름을 공개를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공개를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돌아왔을 텐데.
0: 그렇죠.
1: 그걸 공개하면서
0: 외눈박이 자기 아버지가 포세이돈 아니에요?
1: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눈박이 그 거인 그러니까 그 괴물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 오디세우스를 죽여야 한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마법에 걸리기도 하고 돌아가는 과정 힘들게 만드는데 저는 이때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제가 넘길 건데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괴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진짜 그 마법을 부리는 사람 나오고 그렇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감독님은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0: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실 그 유혹은 당연히 오는 거고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결국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자기가 반성을 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진전을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우울해진다거나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한 거가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까지 얘기하고 노래 한 곡 들은 이후에 다음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JS가 부릅니다. 종로에서.

0: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0: 토요 시네마 코너에서 지금 우리 이준하 감독님과 우리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쭉 얘기를 지금 해보고 나니까요. 왜 결국 이 영화에서의 주장하는 돌아갈 곳, 집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네.
1: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사실 영화였습니다.
0: 아, 네.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가 아니라,
1: 네.
0: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영화다.
1: 네.
0: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위해서 떠났고 집을
0: 네네.
1: 떠났고
0: 네네.
1: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고요.
0: 네네.
1: 그리고 다시 또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인데
0: 그렇죠.
1: 근데 20년을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사실 또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0: 아.
1: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고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잃었고
0: 네네.
1: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0: 네. 우리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모든 네. 걸 막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1: 근데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실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1: 그렇죠. 내가 뭘 잃었나.
0: 그러니까 네네. 생각해보게 되고
1: 네네.
0: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단 말이죠.
1: 그렇죠.
0: 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1: 그렇죠.
0: 내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시간이 거기서 더 지나면 또 그래서 내가 네. 또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칼럼을 보니까
1: 네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교적인 쪽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오디세우스는
0: 그러니까
1: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네. 나를 만나는 시간을 사실 가진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종교로 보면은. 나를 만나는 시간은 불교에서는 사실 깨달음을 좀 얻는 시간이고요.
0: 네네.
1: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0: 네네.
1: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생각이 더 났던 게 사실 그 인도가 믿고 있는 그 힌두교에서는
0: 네네.
1: 뭐 자기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느 정도 인생이 되면은
0: 네네.
1: 1년 동안 떠나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0: 아.
1: 그게 이제 뭐 바나 플라스타와 뭐 샨나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아,
1: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린으로 사는 겁니다.
0: 아.
1: 자기 걸 다 내려놓고
0: 그러니까
1: 가족과
0: 뭔가를 채웠다면 네. 다 내려놓는다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1: 1년 동안 자기가 혼자서 네네. 어떻게 보면 거지로 살면서 나를 네네. 다 비우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0: 저는 네. 이 얘기를 하시니까
1: 네, 네.
0: 우리 영화를 떠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좀 네. 같이 쉐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네.
0: 이민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런 교차 오버랩이
1: 맞습니다.
0: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0: 네네.
1: 그냥 처음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고 어떻게 자녀 키우고
0: 네네.
1: 뭐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죠.
0: 네네. 근데 저는
1: 네.
0: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영화의 마지막과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1: 맞습니다.
0: 게
1: 맞습니다.
0: 저 같으면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이잖아요.
1: 네.
0: 나라의 왕이잖아요.
1: 네네.
0: 모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0: 이타카 섬에 있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도
1: 네.
0: 그 왕좌를 차지하지 않고
1: 네.
0: 아들한테 그 왕위를 넘겨주고
1: 바로 물려주고
0: 그 아내하고 떠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걸 보면서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걸 다 얻었지만
1: 네.
0: 결국은 다 내려놓고
1: 네.
0: 떠나는구나.
1: 네, 네.
0: 그게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
1: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걸 다 버렸을 때
0: 네,
1: 내가
0: 네.
1: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죠.
0: 근데 저는
1: 네,
0: 그때
1: 네.
0: 마지막에 주인공
1: 네.
0: 오디세우스의 얼굴을 봤는데
1: 네.
0: 너무 온화한 표정을
1: 맞습니다.
0: 놓고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다 내려놨는데
1: 네, 네.
0: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쪽으로
1: 네.
0: 가자.
1: 네, 네,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서쪽이라는 건 우리도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1: 네.
0: 지도에도 없었습니다.
1: 그렇죠.
0: 뭔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1: 그게 아마 이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생겼던 여러 군인들을
0: 네네.
1: 빌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그들의 무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얼굴이 온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제 얻기 위해서 할 때 얼굴과
0: 네네.
1: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0: 네네.
1: 그게 결국 자유를 찾은 거거든요. 그때 얼굴이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0: 처음에는
1: 네.
0: 적과 싸우기 위해서 트로이로 갑니다.
1: 그렇죠.
0: 전쟁의 승리가 된 다음에는
1: 네.
0: 다시 이제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1: 네.
0: 또 이카타로 돌아오죠.
1: 네.
0: 근데 결국은 이카타에서도 다시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렇게 겨우 돌아왔으면
0: 그렇죠.
1: 이제 다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0: 맞아요.
1: 누리면서
0: 네네.
1: 왕의 걷는가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다 버리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와, 참 멋지게 예. 연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이제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네네네.
0: 저는 사실 맷 데이먼이
1: 네.
0: 사실 옛날에 그 우리가 그 본 시리즈
1: 네네네.
0: 너무 유명했잖아요.
1: 그렇죠.
0: 싸움도 잘하고
1: 네네.
0: 그때 그때의 모습과 네네. 지금의 성숙한 모습은 그렇죠. 완전히 네.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완벽한 영웅을 연기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네네. 그냥 지치고 늙고 막 네네. 뭐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꼈습니다.
0: 또 네. 하나 이제 여주.
1: 네네.
0: 우리 이제 앤 해서웨이가 네네. 연기한 페넬로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앤 해서웨이 얘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0: 아.
1: 너무 멋지게 연기 너무 잘했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전쟁을 또 치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타카에서는. 네,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 보면 영화에서 보면 배틀에서 옷을 짜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이제 원작에서는 제 그 잠옷이라 그래요.
1: 아, 네, 네.
0: 왜냐하면 잠옷을 다 짜면
1: 아, 네.
0: 이제 누군가와 맞아요. 동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네.
0: 이제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네. 아, 오디세우스를 내려놓고
1: 네, 네.
0: 다른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한 여왕이 되는 절차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낮에는 배틀을 짜고
1: 네.
0: 밤에는 계속 그걸 네. 풀고
1: 네,
0: 그걸
1: 네.
0: 반복했다 그래요.
1: 지혜로운 연인이죠. 네.
0: 그리고 정말 네. 놀란 감독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1: 네.
0: 앤 해서웨이에게
1: 네.
0: 배틀 짜는 걸 정말 연습을 해라.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1: 네.
0: 진짜 배틀 짜는 걸 연습을 했다 그래요.
1: 네.
0: 대단한
1: 아마 일반적인 감독이 시켰으면 안 했을 거예요. 놀란 감독이 시키니까
0: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본인한테 극사실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수염도 기르게 하고 실제 여주한테는 배틀 짜는 것까지 연습을 시키고
1: 그 말씀이 맞네요.
0: 네.
1: CG도 사용하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그냥 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어야 되고
0: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게
1: 네.
0: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영화 속에서
1: 네, 네.
0: 그 어떤 섬에 갔을 때 마녀를 만나잖아요.
1: 네네.
0: 마녀를 만나서
1: 네.
0: 그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이
1: 네.
0: 다 돼지로 변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근데 저는 그거를 책에서 읽었을 때와
1: 네네.
0: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1: 네네네.
0: 와 저는요.
1: 네.
0: 이 사람이 진짜 놀란 감독이 대단하구나.
1: 네, 네.
0: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이 돼지가 되는 과정을
1: 네,
0: 표현을
1: 네.
0: 하잖아요. 막 처음에는 개걸스럽게 먹게 만들어요.
1: 네.
0: 먹다 보면서 입이 네. 벌어지고
1: 네.
0: 입에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1: 네.
0: 자연스럽게 돼지가 변했는데
1: 네. 네.
0: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CG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0: 네. 네.
1: 좀 괴기스러웠죠. 무섭지 그래. 않았습니까? 사실.
0: 아, 그러니까 네. 무서웠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1: 네.
0: 보이니까
1: 네. 네. 네. 네.
0: 우리도
1: 네.
0: 저렇게
1: 네.
0: 마법에
1: 네.
0: 걸리면
1: 네.
0: 저런 식으로 돼지가 되겠구나라는 네. 느낌 저는 확 받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와.
1: 그 식탐, 뭐, 탐욕 같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도 어쩔 때 먹을 때 막 정신없이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스스로한테 좀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그 여섯 개 머리가 달린 괴물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게 원래는
1: 네.
0: 원작에서는
1: 네.
0: 그 아녀의
1: 네.
0: 남자친구래요.
1: 아, 남자친구?
0: 남자친구인데 이제
1: 네.
0: 하도 이제 이제 네.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얘는
1: 네.
0: 이제
1: 네.
0: 그 섬 벽에다가
1: 네.
0: 돌로 만들어서 이제 여섯 개 이제
1: 네.
0: 이제 이것도 있고 그리고
1: 네. 네.
0: 원작에서는
1: 네.
0: 이제 거기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거기서 네. 1년을 살았답니다. 아들도 네. 낳고요.
1: 아, 아들도 낳습니까?
0: 아들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 네.
0: 이제 원작에서는
1: 네.
0: 좀 이렇게 나쁜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영화 자체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오디세우스를
1: 네.
0: 아주 신실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1: 네.
0: 그 여정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1: 거기서 1년 거기서 1년이고 칼리스에서 7년이면
0: 네.
1: 10년 중에 8년인데
0: 네.
1: 8년 동안 잘 지냈네요. 오디세우스가.
0: 그러니까
1: 네.
0: 또 하나는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섬에 갔을 때 그 소고기를 그러니까 소의
1: 네.
0: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1: 네, 네, 네, 네, 네, 네.
0: 근데 결국은
1: 네.
0: 어느 순간 부하들이 숨어서
1: 네.
0: 먹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아 그런
1: 네,
0: 것들.
1: 네.
0: 그다음에 세이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렌 얘기.
1: 세이렌
0: 약간 결국, 스포.
1: 네, 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유혹을 하는 거죠.
0: 네네.
1: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는 듣겠다,
0: 네네.
1: 한번 이겨내 보겠다 해서 그 소리를 또 듣는 장면이 있었죠.
0: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사이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네, 세이렌.
0: 세이렌 이제 네. 어원이 세이렌이다.
1: 아, 그것도 겁니까?
0: 네네, 세이렌이
1: 아,
0: 어원이고요.
1: 네, 네.
0: 그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지금은 사이렌으로 바뀐 건데.
1: 아, 네. 네.
0: 근데 참 이것도 보면서
1: 네.
0: 오디세우스는 진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자기 부하들은 귀를 막게 해요.
1: 네.
0: 근데 본인은
1: 아,
0: 결박을 시켜놓고 그걸 다 듣지 않습니까?
1: 너무 궁금해.
0: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만 듣겠다.
1: 너희들은 노를 지어라. 나는 듣겠다.
0: 아, 근데 참 그런 것도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 정도 스포는 네. 사실 뭐 다 원작에도 있는 거고 유튜브에 그렇죠. 가면 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숨겨진 얘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네. 진짜 저는 제가 보건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이 영화 나중에 그냥 집에서 보면 안 되나요?
1: 안 됩니다. 네. 일단 저희처럼 시집에 가서 충분하게 내용을 습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이맥스 영화관이 좀 이렇게 쿨 다운 됐을 때 한번 큰 곳에서 한번 큰 사운드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와 크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넓은 바다에 사람이 하나 떨어졌을 때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연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이맥스로.
0: 네네.
1: 그러니까 큰 영화관에서 봐야지만 그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건지 그 바다 안에 그런 걸 사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극장 가서 보십시오.
0: 저는요 집에서 봐야 영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
0: 하지만 집에서 보지 말아야 할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라. 한번 보셔라.
1: 네네.
0: 좀 밖에 나가서 여가도 즐기시게 그 뭐라고 하나 좀 늘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잖아요. 저 그렇죠. 아시는 분도 극장에 평생 미국에서 가본 적이 없대. 이번에 오디세이 때문에 가보셨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극장이 이래 이런 곳이었구나. 너무 우리 각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한인분들이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기회 표 비싸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그렇죠. 되게 싸잖아요.
1: 그렇죠. 뭐 한 CGV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한 13불? 아니 11불?
0: 네. 그밖에 안 해요. 너무 싸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냉면 한 그릇도 11불이 안 해요.
1: 그렇죠. 그러네요.
0: 한번 가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예.
0: 마지막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영웅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나는 이야기.
0: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한 줄평을 말하라면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신을 거스르지 마라. 그냥 그냥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
1: 수긍해라.
0: 왜 그 신의 그 명령을 거스르고
1: 그렇죠?
0: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남들은 한 달 만에 돌아갔는데 10년을 걸립니까? 근데 마지막에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신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절대 그냥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너가 살아남을 수 있지.
1: 그렇죠.
0: 그냥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너는 바로 죽을 것이다.
1: 결국 수긍을 했네요.
0: 마지막 수긍을 했지. 그러니까 다 부하들을 잃고 그렇게 10년을 허송세월 보낸 후에야 깨달은 것 같아요.
1: 맞아.
0: 이제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분명히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1: 뭐 20대는 도전한 게 맞습니다.
0: 이제
1: 저희 나이대 되면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뭐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마지막으로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 5점도 부족합니다. 5점 만점에.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작이었고요. 이거는 21세기 영화에 뭐 길이 남을 영화입니다.
0: 아무튼 진짜 오늘 얘기를 진짜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1: 그렇죠.
0: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때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사실은요. 그 우리 감독님께서 이 오디세우스와 맞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그린 오디세이와 맞는 그런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신청곡을 주셔가지고
1: 애청자 먼저고요.
0: 뭐
1: 제가 고른 노래 너무 지루합니다. 사실. 잘 됐습니다. 아주.
0: 원래는 When I'm Home인데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 사랑이 그리운 고라님이 신청해 주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1: 아, 015B
0: 마무리하겠습니다.
1: 최애입니다.
0: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사랑이 그리운 고라니님이 신청하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듣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했어. 청소를 잡던 날 모두에게 전화했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그날은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 갈 것 같은가.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부를 시작으로 2부 오디세이 영화까지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를 제치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한 단 한 곡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근데 오늘 차트의 1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노래도 아니고요. 한 세대만의 노래도 더더욱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도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목부터 우리가 나눈 사랑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사랑과 이별,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마음, 좋아하는데 놓아줘야 하는 마음, 그래서 아픈 사랑. 제가 대망의 1위를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한국인이 사랑한 탑 30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길죠? 그런데 그 제목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 이 말이 좀 아프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우리는 그냥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사람은 떠났는데 기억은 남아있고 목소리도 남아있고 함께 간 장소도 남아있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모든 것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오늘의 마지막 곡, 이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고마워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이 좋아 애청자 여러분, 저는 애청자 여러분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대망의 1위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드디어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노래 공개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AM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0: 8월입니다라고 하신가 어제 같은데 눈 떠보니까 9월에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인사드립니다.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이제는 막 무더웠던 여름은 좀 가고 조금씩 선선한 날씨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 따라서 또 비가 오는 예상이 되는 또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선블락 잘 챙겨 바르셔야 됩니다. 햇빛이 좀 덜하고 덜 뜨겁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다 한번 제대로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번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주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 모시고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A 또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미국 전 지역의 여러분들의 헬스 건강 지킴이 헬스 코리아의 우리 김현종 호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헬스 코리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제 좀 더위가 좀 가셨잖아요. 드디어 더위가 가셨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 주변엔 이제 뭐 여름 지나도 감기 걸리시고
1: 많아요. 저도.
0: 되게 많. 또 가을
1: 사무실에도.
0: 되니 아니 가을 되면 원래 이제 아직 뭐 가을까지 완연한 가을은 아닌데 네. 가을은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지 모두 살찌게 하는 가을 계절이잖아요.
1: 천고마비의
0: 계절. 네. 천하의 고약한 마녀도 비만이 된다. 그래서 천고마비였는데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주변에 왜 입맛이 없다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1: 왜냐면
0: 이해가 안 가.
1: 온도 차이도 있고 네. 이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일단.
0: 일교차가 있죠.
1: 그러면 사람이 몸이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네. 면역력이 강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하신 분들은 네. 외부의 환경에 그렇게 변화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공이 있으면. 근데 네. 뭔가 왜 단단한 성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왜 그 갑자기 그 돼지 세 마리가 생각이
0: 돼지 세 마리가 아니고요. 돼지 삼형제입니다. 그냥 돼지 세 마리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 삼형제
1: 혼날 것 같아.
0: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그냥 막 지나가는 돼지 세 마리가 아니에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1: 죄송합니다.
0: 괜찮아요.
1: 너무 죄송하네요. 네, 아닌데
0: 결국은 단단한 집 단단한 체력. 네.
1: 그 집을 네. 짓잖아요. 다 네. 아시는 얘기니까 네. 이렇게 웃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정말 사람 몸도 똑같아요.
0: 그러네요.
1: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이 내 몸을 단단하게 평소에 관리를 해놓고 네. 건강 관리를 해놓고 네. 면역력을 튼튼하게
0: 딱 기본이 돼 있으면
1: 기본을 갖춰놓고 있으면
0: 그렇죠.
1: 어떤 변화가 생겨도 환절기차가 크든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든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뭐 감기가 걸려도 금방 나아요.
0: 맞아요.
1: 회복을 금방 해요.
0: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 그래서 기초, 이 기본이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0: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본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뭐 소개할 또 우리 디바와 함께 하겠지만 지금 혼자 또 돼지 세 마리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아 내가 조금 체력이 약한가? 내가 좀 기운이 없나?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이런 분들의 최고 네. 중에 최고 또 이 시대 때 이 시간대 선물 좀 했을 때 가장 좋을 만한 받으신 분이 너무나 고마워하실 만한 녹용 홍삼을 뺄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헬스코리아의
0: 녹용 홍삼
1: 아시는 분들은 네. 첫 번째로 요즘은 마사지 체어 딱 떠올리시지만
0: 아, 그렇죠. 명가로 떠졌죠.
1: 저희 19년 된 회사잖아요.
0: 그럼요.
1: 그 시작부터 쭉 함께한
0: 네.
1: 녹용홍삼이고 이 녹용홍삼은 고객층이 이제 15년 이상 된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만큼 계속 드신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분들이 뭐 좋은 거 한두 개 드신 것도 아니고
1: 그럼요.
0: 몸이 딱 알죠.
1: 이 녹용홍삼을 알아보시면서 계속 네. 드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건강밖에 생각을 안 하고 네네. 내 소중한 몸에 들어가는 그 정말 이런 야채를 하나도요 신선하고 좋은 것만
0: 거, 네.
1: 찾게 되거든요. 올게네. 그런 저,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0: 돼지가 계속 떠있죠. 지금 표정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1: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소중한 몸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보약인데 좋다 그러면 다 드셔보세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네. 최고를 가려내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꾸준히 드시는. 그래서 앞에 애칭으로 붙은 게 국민보약이잖아요.
0: 아, 국민보약.
1: 국민보약이다라고 네. 딱 그 대표 주자입니다.
0: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청취자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녹용, 홍삼 좋은 건 정말 같이 묻혀있는 정말 시너지인데 이런

0: 대한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호앤 케어 그러면 정말 대표적으로 녹용 홍삼인데 이 천호 식품 우리 헬스코리아의 녹용 홍삼이 왜 다른 유사품보다 뛰어나냐?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일단
0: 기가 막히죠 이거 내용이. 네.
1: 녹용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0: 좋죠.
1: 네. 근데 어떤 녹용을 사용했냐가
0: 그래도 차이가 많다면서요. 퀄리티가
1: 가장 최상급. 네. 뉴질랜드산 녹용입니다.
0: 그 방목 간다는
1: 원산지가
0: 뉴질랜드.
1: 중요해요. 그럼요. 오. 뉴질랜드는 네. 청정 지역인 건 저희가 그럼요. 잘 알잖아요. 네, 네. 호주보다도 더합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는 국책 사업으로 녹용 관리를 해요. 사슴을 관리를 하면서 네. 녹용 잘하는 그런 환경까지 다 하나하나 깐깐하게 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뉴질랜드산 녹용이다 하면 다들 믿고 최상급으로 쳐주시는데 네. 이거 COO 마크가 있어야만 또 뉴질랜드산 녹용인 게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 다 믿고 살아야 되는 시대지만 그냥 그렇죠. 뉴질랜드산 녹용이에요. 뉴질랜드산 그렇죠. 녹용이에요. 뭐. 그러면 예, 예, 예. 우리가 그걸 요즘은 다 깐깐하게 체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서류상으로도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무리 좋은 원산지의 녹용을 사용했다고 해도 얼만큼 들어갔냐 양이 중요해요.
0: 그럼요. 함량이 엄청 중요하죠.
1: 함유량이 중요합니다.
0: 그냥 맛만 낼 수도 있고 향만 진하게, 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뭐 살짝 담갔다 뺄 수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녹용삼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어마무시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0: 얼마나 들어간다고
1: 저희
0: 갑자기?
1: 한 달치가 이제 한 박스죠. 네. 60팩 들어가 있어요. 네. 아침 저녁 드시는 네. 22돈. 이거 녹용 드시는
0: 녹용
1: 분들은 알아요.
0: 돈.
1: 한 달치에 22돈이라 그러면 녹용은 드셔보신 분들이 드시거든요. 그 네. 효과를 알고 그럼 깜짝 놀라시고 이 가격에 아니 넣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가격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거죠. 오.
0: 야, 한 박스 60팩 한 달치가 그 안에 좌장 최고급 뉴질랜드산 녹용이 22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녹용도 또 뭐 녹용 그거보다 다르다면서요.
1: 부위별로
0: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1: 저희가 그냥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쵸. 위로 자랄수록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이제 밀집돼 있잖아요.
0: 모여 있겠죠.
1: 밀도가 높죠. 네네네. 그리고 거기는 세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드셨을 때 몸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0: 그게 상대인 건가요?
1: 상대죠. 상대. 가장 윗부분. 거기에서 상대 부분 중에서도 붕골팁이라고 해서 맨 끝.
0: 끝자락.
1: 끝자락. 와. 그 부분은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0: 아, 그러네. 펜트하우스구나.
1: 3%밖에 안 돼요. 전체 녹용에.
0: 아, 그래요?
1: 그러면 고가라는 얘기죠.
0: 그렇죠.
1: 귀하다는 얘기고 네. 그 드셨을 때 그만큼 효과가 더 크다는 난다. 얘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는 녹용 제품 뭐 보약이다 해도 그것도 찾기 힘드시거든요. 네. 저희는 그 붕골 팁 3% 펜트하우스까지 다 넣었다는 얘기죠. 와. 그리고 이제 녹용이 자라다 보면 밑에는 아무래도 각질화가 이루어져요.
0: 그렇죠. 네네네.
1: 그런데 그 부분도 또 칼슘 성분이나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강글로시안 뭐 이런 성분들이 밀집돼 있어서 그 부분들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지를 다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저렴한 것들을 드시다 보면 요 아래 하대 중대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부위별로 뭐 어디 사용했는지 잘 얘기 안 하니까
0: 그렇죠. 그냥 녹용 이렇게 버리니까
1: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거 다 이제 또 사용을 야. 한다는 걸 22돈이며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는 함유량이나 이런 성분들이 뭐 들어갔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서류상으로 돼 있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 통관이 안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 매해 미국 농무부 USDA 퍼밋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들여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뭐 몇 박스나 뭐 대충 뭐 이렇게
0: 그렇죠. 보따리 장소를 표현하는 것처럼
1: 들여오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판매하고 이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다 거쳐서 네네네.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녹용삼은 정말 계속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드셔보신 분들이 계속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다단계도 아닌데 이게 네.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도 유지하면서 함유량까지 그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어떻게 네. 이렇게 녹용 홍삼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판매량을 저희가 계속 늘리면서 천호앤케어에서도 저희 독점인 거 아시잖아요.
0: 네네,
1: 미주 전 지역 독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미국으로 보내는 건 따로 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리고 천물만을 사용을 해요.
0: 천물이라는 게
1: 원 재료도 저희가 이제 네.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옛날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쫙
0: 그 탕약께서 짜서 먹는
1: 네, 그 재탕 네. 삼탕 막 하잖아요.
0: 그렇게 해서 그래도 먹어야지. 네, 그래도 먹어야지. 그렇죠.
1: 우리는. 조금이라도 네.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0: 그럼요.
1: 그러면 그 선물은 정말 집안의 가장이나 뭐 큰아들한테 가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0: 저도 둘째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1: 근데 이제 네. 저희는 천물만에 사용을 하고 모든
0: 그러니까 재사용
1: 원료들을 다 폐기해요.
0: 아예 폐기를 하시는구나.
1: 아예 폐기라고 다시 또 천물을 꽉 짜낸.
0: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 그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국내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막 있었어요. 저희 거를 다시 역수출.
0: 재활용을 해서.
1: 그러니까 아니.
0: 그러니까 그런
1: 미국
0: 얘기가.
1: 수출용을 네. 산다. 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자동차도. 네. 한국에서 수출용은 약간 스페셜로 만드는 거 아시죠?
0: 네네네네네.
1: 그래서 왜 여기 걸 갖고 역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0: 맞아 맞아. 네. 아 그렇게. 네.
1: 근데 부품이 좀 달라서 AS 받는 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0: 그만큼
1: 녹용홍삼도 그런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0: 아니 근데 여러분 그만큼 진짜 이 네. 퀄리티만큼은 최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정말
1: 드셨을 때 효과가 나니까
0: 이런 거는 드셨을 때 효과가 안 나면 다시는 네. 안 드시거든요.
1: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해도요. 네. 효과가 안 나면
0: 그렇죠.
1: 드시다가 말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유 얼마나 좋은 걸 다 드셔보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시는데요.
0: 그쵸, 근데 딱 드시면 아시죠.
1: 녹용홍삼은 딱 안 먹고 다른 걸 대체해서 먹었더니 뭐가 달라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에게는 꼭꼭 가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태황천진단 네. 한 번씩 이렇게 또 임패 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고.
0: 잠깐만 태황천진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녹용홍삼을 구매하시면 천진단을 또 선물로 주시는 지금.
1: 그건 이제 천진단.
0: 이벤트가 있잖아요.
1: 태황천진단은 이제 좀.
0: 아 태황천진단. 아, 지금은
1: 천재천진단. 프리미엄 최고의 저희 디바급이죠 마사지 체어로 따지면.
0: 저 그거 한 번 딱 먹어봤다니까요. 아 진짜.
1: 정말 좋죠.
0: 네.
1: 그거는. 태양천진단도 여러분 좀 문의해보세요. 지금 프로모션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아마 3호안 들어가 있는 특별판을 두 박스 더 주는 거기다 500불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매장으로 문의하시고 전화하시고
0: 그건 선물용으로 진짜 좋더라고요.
1: 그럼요. 갤러리아 몰은 지금 또 스페셜
0: 아 맞다 이번 주말까지 이제 지금 내일까지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입니다.
1: 갤러리아 몰에 있는 저희가 네. 모든 매장에 네. 똑같이 항상 프로모션을 네. 거의 진행하는데 네. 반짝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갤러리아 몰과 같이 하면서 예. 갤러리아 몰은 굉장히 스페셜한 더 특별한 할인가와 더 특별한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매장을 가시거나 문의를 해보세요.
0: 좋습니다. 네. 그래서 녹용홍삼을 지금 두 박스 구매하시면은 사은품으로 천진단 이게 250불 상당의 그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말 토일까지는 올림픽 갤러리아에 있는 1층 2층에 있는 우리 헬스코리아 지점에서만 특별 세일이 하나 더 붙습니다.
1: 네네.
0: 뭔지는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말 가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한번 여쭤보세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예약 문의하셔도 되고요. 전화 받으신 분 지금 운전하시거나 이동하시는 식사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살짝 식사하시고 또는 지금 식사하시기 전에 얼른 들리셔가지고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직접
1: 뭐든지
0: 보시면
1: 뭐든지 미루잖아요.
0: 맞아 미루면 안 돼요.
1: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하는 갤러리아 모, 저희 모레 있는 1층
0: 세일?
1: 2층 네. 매장 그것도 놓쳐요.
0: 맞아요. 꼭 그래 꼭
1: 그냥
0: 그래요.
1: 생각났을 때 행동으로
0: 지금 들으실 때 바로 가셔야 돼요.
1: 맞아 맞아
0: 맞습니다.
1: 거기 갤러리아 몰 식당 가도 괜찮은데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또 마사지 체어도 해보시고
0: 그렇죠.
1: 특별한 프로모션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0: 맞아,
1: 그리고 갤러리아 몰 전체가 지금 뭐 행사를 크게 하고 있다니까
0: 네네네.
1: 거기 옷가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저는 거기 잘 가는데
0: 어디요? 몇 층이요? 2층
1: 레이디벅.
0: 2층.
1: 레이디벅에 예쁜 옷들 많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0: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 뭐 저야 뭐
1: 제가 입는 옷들 거기 있거든요.
0: 진짜요?
1: 지금 입고 있는 요 슈트도. 네.
0: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옷은 또 어느 분이 입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다르거든요.
1: 아니 레이디벅 네. 옷은 그 네. 옷이 사람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0: 네. 네.
1: 아 이러다 어쩌다가 또
0: 사람이 네. 옷을 바꿀 네. 수도 있죠. 자 네, 아무튼 네. 저희는 그 레이디벅 얘기하면 안 되고
1: 네.
0: 우리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녹용홍삼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요새 몇 년 떨어진 분들 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또 잘하는 청소년들도
1: 그럼요.
0: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칼슘 성분도 굉장히 풍부해요.
0: 그쵸, 그쵸, 그쵸.
1: 그리고 그 머리가 좀 총명해지고 체력 유지하는
0: 또 운동하는 우리 아이들
1: 여기 좀 외국 애들한테 우리가 서양
0: 신체적으로
1: 타고난 그쵸, 그거에 그쵸. 밀리는 게 있어요. 체력전에서
0: 네.
1: 그렇지만 녹용홍삼 먹고 어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드님이 그 풋보라는
0: 본인이 챙겼다는 그분
1: 네네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달라고.
0: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니까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1: 근데 여기까지 친구가. 오셔가지고 그거 사가시더라니까. 여기서 전화 주문도 되는데 저희 타주도 무료로 배송해 드린다고.
0: 어 맞습니다. 전화 네. 타주 배송 무료됩니다. 여러분 213385에 1005번.
1: 네, LA 이제 뭐 자주 텍사스에서 오시는 분이셨나 봐요.
0: 네네네. 제가 학창시절 때 이 헬스코리아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미 19년 되셨으니까 네. 물론 제가 그때는 학생이 아니었겠지만 그랬더라면 제가 운동할 때 이거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그럼요.
0: 아쉽네요. 그거를 뭐, 제가 그냥 악으로 깡으로만 못했거든요. 이런 면역력이 딱 이런 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그 악으로 깡으로 하다가 몸
0: 한계가 있어요.
1: 그럼요.
0: 한계가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1: 한계가 있고 네. 또 젊어서는 또 그렇게 버틸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그러다가 병 키웁니다.
0: 저 병 났잖아요.
1: 큰일 나요.
0: 그래서 어릴 때 막 놀다가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0: 아 네. 저는 그래서 가끔 챙겨 먹습니다. 네, 진짜. 네. 근데 이 녹용 홍사 여러분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또 이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루의 피로는 발에서 풀린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1: 그럼요.
0: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의 발 한번 그날 오늘 밤 마사지 살짝 해봐주세요. 야, 5분 이상 못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은 5분이 다예요. 하다 보면 내 팔이 더 아프거든요. 하시는 분도 아직 그만해 그만해 이런데 이런 발을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딱 앉아있을 때 편하게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지 FM 발 마사지기 이거는 뭐 솔직히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1: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죠. 네,
0: 이거는 진짜
1: 가장 큰 매력은 발 관리, 발바닥, 혈자리들 관리부터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발등
0: 비벼주고
1: 제대로
0: 그냥,
1: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발 마사지기예요. 저희가 발 마사지가 헬스코리아의 발잡사 1, 2
0: 네.
1: 챔피언까지 챔피언, 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막내예요. 이지 FM은
0: 최근에
1: 그리고 얘는 딱 발에 그 종아리는 안 되지만 발 자체에 집중적으로 온전히 관리가 되는데
0: 네.
1: 이 아이만의 매력은 운동을 시켜줍니다. 아니, 발목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0: 그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1: 그럼요. 이런 마사지 저 발 마사지기는 네. 찾아보실 수 없어요.
0: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운동을 시켜준다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발목이 이렇게 약하면요 여기 근육만 되기가 좀 우리가 힘들어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살짝 삐끗하면은 네. 그냥 침대 생활 특히 어르신들
0: 아, 오래가요.
1: 그래서 평소에 네. 수시로 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하시는 게 까치발 운동
0: 그렇죠.
1: 들어오셨을
0: 벽 잡고
1: 거예요.
0: 이렇게 까치발 운동 했다 하시는 거
1: 그리고 네. 뭐 그거 뭐 유튜버들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라고
0: 어, 예, 정말 중요해요. 네.
1: 하고 발목 근력 정말 중요합니다.
0: 저 운동할 때 맨 처음에 무조건 이걸 시작했어요.
1: 그거를 저는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눈동
0: 눈동
1: 한 거 같아요.
0: 눈으로, 눈동
1: 보면 그 유튜버가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냥 내가 한 거 같고 네. 잠깐 따라하다 말아요.
0: 맞아요. 못해 못해.
1: 그리고 그냥 일주일 이주일 그냥 넘어가요.
0: 맞아요.
1: 설거지 하면서 해야지 한두 번 해요. 그리고 말아요. 근데 EGFM을 딱 집에 놓으니까
0: 네.
1: 볼 때마다 발을 넣어요. 사무실에서도 볼 때마다 발을 넣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발 바닥 관리 제대로 그 얘 좀 안 하면 발 밑으로 내려간 게 이렇게 순환이 잘 발이 갑자기 이렇게 저리거나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그 책상 아래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후회 안 하십니다. 평소
0: 그러네요,
1: 관리하는
0: 진짜.
1: 거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셔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지금은 건강하니까 잘 모르세요. 잘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 계속 지나잖아요.
0: 네.
1: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평소 습관으로 만들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0: 야, 제가 지금 그 말씀 딱 드리니까 사실은 그 관리처 다른 분 지금 그분한테 저는 이지바이크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좋을 수도
1: 괜찮아요.
0: 있겠네.
1: 아니 이지바이크도 이지바이크대로 네. 괜찮지만 그러니까 마사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0: 네네네. 그분은
1: 운동에 좀 더 메인으로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0: 네.
1: 이지바이크는 발목 근력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0: 전체
1: 하체 관리가 되잖아요.
0: 네.
1: 하체 근력 강화 운동.
0: 그쵸.
1: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거에 따라서 제품이 결정이 둘 다 있으면 뭐 더 할 나위 없지만 한 대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게
0: 쪽이냐?
1: 내가 지금 더 필요한가
0: 네.
1: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0: 그 EGFM 발 마사지 다른 그냥 한번 하시면 한 15분 딱 자동 그죠? 하시면 정말 발 저리신 분들 오래 일어서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또는 재활 단계 계신 분들까지 정말 편안하게 전문가의 손길 같은 관리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방송 특별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가격이 원래 399불로 알고 있거든요. 100불 할인해 주신다고요?
1: 네.
0: 여러분, 299불에 이지 FM 발 마사지기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정정해 주세요. 이번 주말까지는 갤러리아 가면 또 뭔가 있습니까?
1: 뭐라도 갤러리아, 달라 그러세요.
0: 뭐라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

0: 훈훈한 카페를 파세요. 훈이훈이가
1: 라디오 방송 듣고 왔는데
0: 고품격 음악 방송 듣고 오셨다 하시면
1: 준다 그랬다. 네. 사은품 준다 그랬다. 얘기하세요.
0: 네.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여러분.
1: 정말 내일이에요. 네.
0: 내일까 오늘 내일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1: 이거 방송 듣는 건 정말 찬스예요.
0: 맞아요.
1: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물론 요즘 경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지출 줄이시는 건 알아요. 네. 근데 건강을 위한 지출은요.
0: 아, 그건 줄이면 안 됩니다.
1: 이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0: 투자입니다, 진짜. 네.
1: 내가 지금 이걸 아끼는 것보다 제대로 투자를 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더 큰 돈도 버실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면 그때 정말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 생각해 보세요.
0: 그렇죠.
1: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서글퍼요.
0: 맞아요.
1: 아프고 갑자기 발목이 저리 오잖아요. 내가 막 발을 주무르면서 눈물이 난다니까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비단 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는
0: 맞아요,
1: 그런
0: 맞아요.
1: 부분일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평소에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 건강 챙기지 못할 때 있어요. 자식 뒤치다 거리하고 뭐 또 뭐 일하느라고 또 가장으로서 막 이런 거 있지만
0: 네.
1: 여러분들 이런 뭐 이 돈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다른 거 좀 줄이시면서 이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 지금 이렇게 특별가 주실 때는요 거의 요새 네. 저녁 한 끼 정도 가격 일렉이 워낙 또 가격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 구입하셔서 여러분 진짜 온 가족의 발의 편안함 진짜 매일매일 여러분께 혈액순환이 끝판왕을 쫙쭉쭉 풀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녹용 홍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 떨어지시고 체력 떨어지고 기운 없으신 분들 자녀분들 운동하시거나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자녀들 건강 어르신들 건강 녹용 홍삼 만나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지 FM 우리 마사지켓 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 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오늘 내일 이번 주말까지만 LA 올림픽 갤러리에 있는 1층 2층 매장에서는 또 하나의 특별 세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방송상 말씀을 못 드리니까 꼭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를 말씀 듣고 와서 마저 또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2: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 건강지킴이 우리 헬스코리아 김원정 호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아까 그 녹용홍삼이랑 우리가 또 이제 FM 발마사지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잠깐 그 전화 말씀 들었잖아요. 그새 제가 우리 김원정 호스님을 쓱 뵀는데 오늘 우리 의상이 또 굉장히,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헬스코리아는 두 분의 여신이 있다라고, 뭐 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여신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우리 김원정 호스님 그리고 또 다른 여신은 디바. 이렇게
1: 제가 헬스코리아에서 일하면서 네. 디바한테 너무 감사하죠. 디바 덕분에 네. 그 디바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시니까 네. 진짜 마사지 체육에선 여신급이 뭐. 그 이름에 걸맞다 그러다 보니까 네. 디바를 소개하는 저까지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도 뭐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1: 직장도 중요해요.
0: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1: 아, 그럼요. 네, 디바 덕분에 제가 그렇습니다.
0: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좀 잠깐 디바 말씀을 나눌 건데 디바가 사실 여러분 정말 옛날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내 집안의 퍼스트 클래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1: 네.
0: 가격대도 물론 이렇게 들으시면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 맞는데 가격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요거 얘기할 건데 요것도 우리 갤러리아 그 1호 2호 거기 1층 2층 지점을 가면은 뭔가 또 스페셜 이번 주말에 있나요?
1: 마사지 체어는요. 네. 디바도 그렇고 네. 모든 8가지 모델 예. H 솔루션 8가지 모든 모델에 네. 스페셜 선물이 더
0: 있어요.
1: 듬뿍 갑니다.
0: 예.
1: 디바 선물도 지금 굉장하잖아요.
0: 지금 최고의 선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1: 원적외선 네. 6기
0: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 핫한
1: 그럼요.
0: 아이템. 이것만을 구입하러 가셨다가 이걸 선물로 받으시려고 디바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1: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발견하는 재미를 좀 느껴보세요. 너무 좋은 상품으로 거기다가 뭐 할인 행사 그리고 막 무료 시음까지 여러분들 다 누릴 수 있어요.
0: 근데 그러면 이번에 그 갤러리아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시는 거에 사실 우리 헬스코리아가 우리 돈 질 수 없대서 더 뭐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1: 그렇죠. 저희가
0: 그러다 보니까 네.
1: 또 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
1: 사장님.
0: 또 우리 은 대표님께서는
1: 저희는 네.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사지 체어뿐만 아니라 네. 녹용홍삼도 원조예요.
0: 맞아요.
1: 처음에 녹용과 홍삼을 같이 해서
0: 같이
1: 그
0: 해서
1: 하늘의 네. 기운, 땅의 기운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럴 때 네. 정말 정말 이랬던 다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어설프게 왜? 맛집 제대로 되면 그 주변이 이렇게 타운
0: 그쵸,
1: 형성이
0: 뭐
1: 되는 것처럼
0: 나오면서.
1: 쫙
0: 네네.
1: 하지만 그 줄을 서는 곳은 원조잖아요.
0: 원조, 네.
1: 그런 것처럼 저희 헬스코리아의 녹용홍삼도 그렇고
0: 네.
1: 마사지 체어도 뭐 이제는 뭐 맛집 원조 뭐
0: 그렇죠.
1: 명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뒤처지는 걸 좀 싫어하세요. 항상
0: 네.
1: 앞서서 나가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0: 네네.
1: 사장님이 이런 행사나 뭐 이런 갤러리아 뭘 전체에서 하는 거에서도 질 수 네. 없다 해서 가장 또 푸짐하게 크게
0: 그러니까
1: 준비를 하셨습니다.
0: 갤러리아에서 한다면 우리가 빠질 수 없다. 우리가 질 수 네. 없다 해서 1호 그 1층
1: 가보세요.
0: 2층에 있는 예, 지점에서 더 우리가 더 해주마 하고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요 주말 놓치지 마시고요. 그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갖고 계신 그 레이디벅?
1: 아, 그 바로 옆에,
0: 그 옆에 있는 거
1: 또
0: 거기도 그럼 행사 뭐 하겠네요. 같이 하시겠네요. 뭐 있겠죠.
1: 하고 있겠죠.
0: 네.
1: 네. 근데 정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네. 디바도 그 외관적인 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0: 아, 너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1: 디자인 때문에 처음에 반해서 와요.
0: 그렇죠.
1: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도
0: 일단은 네.
1: 뭐 아내의 성격이며 뭐
0: 어떻게 합니까?
1: 인간성 보고 해야죠.
0: 아, 그건 봐야 되는데
1: 그렇지만 네. 첫 느낌은
0: 그럼요
1: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채러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뭐 외관을 중요시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자분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주로 레이디벅에서 왜냐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홈쇼핑 할 때는 뭐 진행하는 옷들 어디서
0: 굉장히 옷을 또 잘 입으시니까
1: 구매했냐고 얘기하시는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팁을 드리자면 거기 레이디벅도 지금 행사를 하니까
0: 그게 바로 옆이잖아요. 네. 헬스코리아
1: 네. 많은 분들이 아세요. 왜냐면 한국 감각이 굉장히 세련되고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0: 다르죠. 느낌 완전 다르죠.
1: 그 한국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원단부터가 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레이디벅을.
0: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1: 이제 디바 얘기를 하면
0: 네.
1: 이제 외모
0: 외모를
1: 외관,
0: 얘기하다 보니까
1: 뒤태까지 네. 아름다운 디바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에 나갔는데 오 너무 예뻐요.
0: 네.
1: 그런데 오 눈시랑 키도 크고 다 내 마음에 드는 딱 외모인데 사귀어봤어요.
0: 네, 아 좋아요.
1: 일주일 만나고 한 달 네. 만나봤는데
0: 네.
1: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너무
0: 성격이
1: 아니네요. 그럼 살다가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사지도 받아보셔야 돼요.
0: 네.
1: 가장 중요한 마사지 성능이
0: 그럼요.
1: 그리고 나한테 맞는 마사지가 네. 제대로 제공이 되냐.
0: 그렇죠.
1: 이건 디바뿐만 아니라 저 여덟 가지 모델 다 만나보셔야 됩니다.
0: 그렇죠.
1: 만나서 사귀어보셔야 돼요. 그 사귀어보시는 게 뭐예요? 체험해보시는 거예요.
0: 거죠.
1: 그러기 네. 위해서 매장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0: 근데 여기 체험은 뭐냐. 만나보실 때는 시간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뭔가 커미먼트가 필요합니다만 네. 헬스코리아는 여러분 그런 부담 하나도 없이
1: 전혀
0: 그냥 가셔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1: 그리고 오면 네. 몸이 달라져 있고 가뿐하고 막 갑자기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피가 촥 도니까 피로가 촥 풀리죠.
1: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선입견이에요.
0: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
1: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핸드폰 없었을 때도 살았어요.
0: 아 그럼요.
1: 지금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0: 맞아요.
1: 정말 마사지 체어가 그렇습니다. 한번 들여놓으면
0: 그 표현 정말 좋네요. 맞아. 우리 핸드폰 없고 스마트폰 없을 때도 살았지만 한번 써보면 그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편리함. 그것이 주는 우리의 그런 인생의 삶의 편리함과 소중함을 그거를 지금 우리가 느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7가지 모델이었다 이제는 8가지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정말 최고 중에 최고는 우리 디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싹 나누다 보면 아 그래 디바 그래 나도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 체험하면 너무 좋아. 가격이랑 이게 왜냐면 아까 지금 여성분을 살짝 빗대는데 뭐 여성이 아니고 불과 남성 여성 똑같이 이성을 얘기했을 때 상대를 만나고 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해서 아, 성격도 괜찮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년 사귀었는데 어? 이 사람이 갑자기 몸져 누워버리네.
1: 그쵸.
0: 근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이거 안 되잖아요.
1: 그 뒤치다
0: 뒤치다 그 AS가 안 되는 거예요.
1: 병간
0: 이러면 이게 정말 이거 사람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디바나
1: 아픈 장사 없어요.
0: 헬스코리아는 그런 게 없죠.
1: 저희는
0: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1: 또 AS까지
0: AS가 풀로 섭렵이 되잖아요.
1: AS가 바로바로 연결이 되면서 지원이 되니까 마사지 체어 길게는 10년 이상 다 사용하세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6년 됐는데 근데 AS
0: 제가 지금 4년 전하니까요. 디바가 나오자마자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풀 워런티 3년 드리는 건 그만큼 자신 있어서 드리는 거고
0: 네.
1: 뭐 부품 같은 것도 바로바로 연결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사용하다 보면 기계니까 마모가 돼요.
0: 되겠죠.
1: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0: 네.
1: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사라졌다.
0: 맞아요.
1: 팔고 그냥 말아버린 거죠.
0: 맞아요.
1: 근데 저희 회사 항상 얘기하는 게 회의 때도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다. 헬스코리아는 항상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관리가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회사. 19년 됐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20년이네요.
0: 그러겠네요.
1: 네.
0: 그때 되면 또 우리가 또 한 번 느끼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뭐 방송 때 자주 얘기 말씀을
1: 사람도
0: 드렸는데
1: 사람도 한결같다라는 것만큼 그 사람을
0: 아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없어요. 사실 거의 없죠.
1: 신뢰할 수 있는
0: 그렇죠. 19년을 여러분 지금 한결같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모든 분들이 그거를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 저만 해도 사실 디바를 만나기 전에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샀던 꽤 유명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마사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AS가 안 돼요. 그때 한 4년 썼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막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큼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 헬스코리아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여러분 딱 접어든다는 말씀이시고 가격만 해도 가족끼리도 안 해준다는 무이자 할부 48개월까지 물론 그거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플렉시블하게 조정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디바를 48개월 무이자 할부한다면 가격이 거의 230% 텍스밖에 안 돼요.
1: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 형편에 막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없어도 살고 막 여기저기 내 몸은 계속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살았다 산 만큼 내 몸은 고생을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를 좀 늦게까지 망설이시다가 구매하신 분들 중에
0: 네.
1: 진짜 울면서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어르신 중에
0: 오.
1: 내가 내 몸한테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0: 뒤늦게
1: 관리를
0: 뒤늦게.
1: 하면서 내 몸을 진짜 좀 내 몸을 위하면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0: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1: 내가 너무 무지했고 몰랐고 내 삶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알아서 만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0: 네네네.
1: 다른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마사지 체어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1: 꼭 나이 드셔가지고만이 아니라 네. 젊을 때 건강할 때부터 관리가 되면
0: 네.
1: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 요즘은 진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0: 맞아요.
1: 오래오래 살면 의학도 계속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0: 네네.
1: 내 건강 내가 지키면 살아야 돼. 누구도 안 챙겨줘요.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0: 네.
1: 가족, 자식, 아니에요. 내가 챙겨야
0: 다 공감하실 거예요.
1: 내가 네. 챙기면서 그리고 마사지처럼 들여놓으면 내가 다른 식구 건강까지 같이 챙기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현명하게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남편분이 오셔서 아우 와이프를 위해서 본인이 더 하시는
0: 원래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네? 아 우리 와이프를 위해 구매를 하고 네. 정작 사용은 내가 할지언정
1: 거기 이제 항상 누워 계신 분은
0: 네 저희죠. 네.
1: 근데 그렇게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는데 그것도 최고의 마사지 체어예요.
0: 그렇죠.
1: 이 외에도 뭐 그라비티는 93불 플러스 택스예요.
0: 네, 진짜로.
1: 그라비티도 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0: 정말 최고의 가성비.
1: 처음 구매하시는 분은 전 그라비티 강추인데 최고를 원하신다 하는 분들은 디바. 네, 네. 근데 230불 플러스 택스.
0: 그러니까요.
1: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0: 렌탈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시는 거예요. 소유하시는 감액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건식 원적에선 반신욕기 1500불 상당 핫 아이템까지 상품으로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무료 배송이에요. 여러분 반신욕 좋은 거 누구나 아시면 솔직히 얼마나 귀찮아. 물 받고요. 물 잠그고 닦고 씻어야죠. 또 물 들어가면 뭐 금방 식어요.
1: 그럼요.
0: 누가 또 해줘야 돼. 아, 너무 이거는 그냥 이동도 편하고요. 바퀴가 달려있어서 그냥 가서 파워만 끼시면 진짜 단전부터 따뜻한 몸이 쫙 올라오는 그 반신욕을 여러분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디바입니다. 뭐 사실 저는 뭐 제 방송 한 번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현무는 디바 갖고 있어 맨날 자랑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방송은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고요. 어젯밤에도 했는데 제가 요새는 또 달라졌어요.
1: 하루에 두 번.
0: 하루에 두 번을 제가 목표로 하는데 네. 밤에 하는 게 바뀌었어요. 밤에 저는 사실
1: 모드를
0: 바꿨어요. 그 전에 밤에는 제가 보통 허리하거나 목하거나 아니면 보통 수면 모드라거나 CEO 모드 이런 쪽으로 가고 네. 긴장 완화 이런 쪽 긴장 완화도 저는 은 대표님이 네. 저보고
1: 너무 좋다고
0: 너무 막 흥분하셨고 네. 그걸 하라고 막 저한테 너무 네. 그러셔갖고 긴장 완화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긴장을 별로 안 하니까 근데 또 그게 얼마나 좋더라고요. 저 한동안 긴장 완화를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저는 저녁 때 무조건 등합니다.
1: 그러면 지금은 이제 등 쪽이 좀 많이 뭉쳐 계시니까
0: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소화기관이 좀 약해요 위가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밤에 뭘 먹고 자는 늦게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야식을 먹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뭐 하다 보면 식사가 늦어지고 아, 아니면 뭐 회식하고 늦게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치. 근데 정말 밤에 등 마사지를 딱 받고 난 후에 자잖아요. 어쩜 우리 속이 편한지 몰라요.
1: 그럼요.
0: 등을
1: 쓰다듬어주고
0: 해주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쫙 올라갔다 쫙 근데 그게 정말 쫙 풀어주면 하루 그냥 쫙 풀리는 느낌. 근데 등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을 다 해주잖아요.
1: 그럼요.
0: 손도 꽉 잡아주지 풀어주고. 다리 쫙 풀어주지 그걸 한번 쫙 느끼고 자고 일어나서 샤워할 때는 기상모드 딱
1: 하루에 뭉쳤던 뭐 모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은 없잖아요.
0: 없죠. 그럴 수 없죠.
1: 거기다 또 일을 하고
0: 그렇죠. 네.
1: 특히 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쌓여가는 피로와 그 스트레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0: 네.
1: 어느 한순간 그냥 쓰러지시는
0: 맞아요,
1: 분들 많아요.
0: 정말.
1: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지신다는 게 농담이 아니라
0: 맞습니다.
1: 주변에 60도 안 되셨는데 그러고 그냥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네네네. 들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요즘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0: 네.
1: 진짜 그 나이로 안 보이시는 분 네. 있는가 하면
0: 저희 둘 같이
1: 너무 네. 네, 저희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도
0: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들면
1: 그렇게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네. 나이에 비해서 정말 60도 안 되는데 뒷목 잡고 쓰러지셔가지고 실려가셨는데 그냥 어떻게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또 친구분들이나 그런 연락 듣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네.
1: 바로 헬스코리아 매장을 찾아오셔가지고
0: 네네네네.
1: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마사지 드려놓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뭐 힘들 때 줄여야 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그러지만 건강을 위한
0: 그렇죠.
1: 내
0: 그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1: 나를 매일매일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망설이질 않으시는 거죠.
0: 아니 정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저는 두 번을 최소한 쓰려는 게 저희 루틴입니다. 아침 밤에 하는 게 루틴인데 그렇게만 한다 치더라도 이게 몇 번을 제가 하는 건지 몰라요. 주말에 막 두세 번씩 하고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너무 계산이 쉽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 가격에 이렇게 저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건강함을 지킨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 복입니다. 이거를 구매하게 허락해준 우리 내부 장관께도 감사드리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 헬스코리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걸 또 바로 알아채고 산 저에게도 고맙고
1: 그쵸, 스스로.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잘 사용해 주시면서 그러니까요. 또 디바 사용 꿀팁도 알려 주시잖아요.
0: 저는 진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꿀팁들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아마 헬스코리아에서도 잘 생각 안 하셨던 것도 저는 몇 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저희 사장님 다음으로 정말 후니님이 분석하시면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0: 저는 진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와이프가 저한테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면은 자기가 제가 지금 결혼 17년 차입니다. 네. 제가 결혼해서 산 것 돈 쓴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이건 같아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1: 그 말은
0: 자동차를 사든 뭐 하든 항상 저 혼나거든요. 항상 바보질 한다 혼나는데 디바는 정말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오늘 내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그게 디바를 만나셔도 좋고요. 정말 트로이드를 만나도 좋고 정말 뭐 8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몸에 맞는 거 정말 내 집에 맞는 거 보시고 디자인도 보시고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왜 저렇게 정말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여러분 헬스코리아로 가서 얼른 체험을 해보시고요. 체험하실 때 아 요거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거 조그만 거잖아요. 저주파 고주파기 그 뭐지?
1: 저주파
0: 터치. 고주파기가 아니라 저주파 마사지기
1: 마사지 네. 마이크로 커런트
0: 네, 터치2
1: 네 터치2 요거 가격 너무 좋아요.
0: 이게 지금 출시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1: 거예요, 네. 진짜로. 그 왜냐면 저희 또 여기다가 네. 그 패드를 드리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1: 그래서
0: 패드.
1: 약간 좀 넓은 면적 관리도 할 수 있고. 요거 네 장이나 드려요.
0: 그거를 패드. 그냥 같이 넣어주시니까.
1: 그 같이 연결해서 본체에 사용을 네. 하시니까 약간 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네, 네. 정기작업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헤드도 다섯 가지 나가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모드도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런 저주파 마사지기들 사용 많이 해보셨겠지만 네. 이 가격엔 절대 만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고요.
0: 네네네.
1: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해보세요. 그냥 반하십니다. 통증 여기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0: 손목,
1: 막
0: 발목, 뭐, 무릎,
1: 휴대하기도
0: 어깨.
1: 안 편하고
0: 맞아 휴대가 그냥 여러분 정말 딱 볼펜
1: 수시로,
0: 조금
1: 수시로 해야 돼요.
0: 아 그렇죠. 수시로 그냥 언제 어디서나 이건 이게 또 충전연 단자라서 그냥
1: 가볍고,
0: 가볍고 진짜 저는 처음에 물건을 딱 받았는데 이거 배터리 없는 거네요? 장도 안 되네요?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 세 가지 모드가 있었나요?
1: 네네.
0: 그렇죠. 세 가지 모드를 이제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두 번째 모드가 좋았습니다만 이름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모드가 좋던데
1: 약간 조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주무르는 거. 뭐 망치처럼 두드리는 것도
0: 근데
1: 있고
0: 근데 신기하게 이게 제가 손목을 쫙 하다 보면 틱틱틱틱 하다가 아픈 지점 가면 탁 와요.
1: 맞아요.
0: 어디를 했을 때 똑같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아프고 틱틱틱틱 하다가 딱 아픈 지점 가면 이게 정말 막 찌르듯이 아프거든요.
1: 맞아.
0: 그때 됐다 거기를... 잡았다 거의 딱 몇 초만 되고 있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1: 풀리죠.
0: 와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1: 이제 수축 이완을 시키면서 네. 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기랑 가장 비슷한
0: 네네네네.
1: 게 저주파예요.
0: 네네네.
1: 저주파가 들어가서 또 원활하게 이게 딱 뭔가 막혀 있지 않고 우리 몸에 흐르는 그런 전기들도 잘 돌아가게끔 해줍니다.
0: 이게 그 저희가 카이로프랙터 이런 데 갔을 때 쓰시는 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1: 그 근데 가정용인 거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여러분 갖고 계시면요, 진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주변에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사업, 뭐 직장 동료들 좀 아플 때 야치 내가 바로 한의사다 해서 딱 이게
1: 맞아요.
0: 또 동봉된 그 그림에. 사람 속에 손에 돼 있는
1: 혈자리들,
0: 모든 혈자리가 있더라고요.
1: 저희가 드려요.
0: 이게 너무 좋아. 그거를 네. 탁 보면서 약간 뭐 위가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피곤하고 눈이 아플 때 그거를 딱 지압을 해주시면요. 이거는 정말 다른 지압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정말 쉽게 해주시면 물론 댁에서 디바나 이런 카이로와서 딱 누우시면 제일 좋지만 어디 여행 다니시거나 근무하시거나 어디 이동 중이실 때는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핵심 모드 세 가지를 정말 도우면서 아까 헤드도 다섯 가지 주신다고 했고 또 부착형 젤 패드까지 오늘 또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요거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저는 그 회사 생활할 때마다 하여튼 그 어카운팅 쪽 계시는 여성분들은 전부 다 팔목에다가 손목에다가 붕대 감고 계시고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죄다 여기에 정말 특화인데
1: 요즘은 꼭 직업이 그렇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0: 네.
1: 그리고 손목 많이
0: 쓰죠. 손목 많이 쓰죠.
1: 주부들만 해도 우리가 기본 집안일 하는 데 있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보호대 같은 거 끼고 막 하시는 분들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손목 많이 쓰시는 뭐 골프를 하든 테니스를
0: 네.
1: 치던
0: 엘보
1: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비상용처럼 하나 네. 딱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죠. 이거 가격이 너무 너무 지금
0: 지금 가격 얘기했어요.
1: 더 이상 착할 수 없다. 착한 네. 착한 가격.
0: 자, 그럼 들으신 분들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정말 출시 특별가입니다, 여러분.
1: 초특가입니다, 이건. 얼마죠? 99불.
0: 99불이에요, 여러분. 앞에 숫자가 없어요.
1: 네.
0: 99불에.
1: 두 자리입니다.
0: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갤러리아 몰로 가세요.
0: 글로 가시면
1: 네.
0: 뭐가 또
1: 아 저희 매장 사실 다 똑같지만 일단 네. 이번 주는
0: 이번 주말까지만
1: 갤러리아 몰은
0: 이번 주말까지만
1: 꼭 방문해 보세요.
0: 토일 오늘 9월 5일, 9월 6일까지 사실은 네. 9월 첫째 주가 지금 1주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9월 6일까지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 가시는 거면 사실 가까운데 뭐 오렌지카에 계신 분들은 가든 걸로 가셔도 좋고 뭐 플러튼 부에나파 가셔도 되지만 LA 쪽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그 올림픽 갤러리아 부츠점을 가시면 조금 더
1: 심한 상품
0: 혜택을 더 푸짐하게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저주파 마사지 터치2가 여러분 특별가 99불입니다. 저는 이거 닥터 마우스랑 그제 터치1도 저는 다 구매했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 했던 기억을 하면 가격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근데 마사지 체어 구매하시면서 네. 저희가 기존에 뭐 그라비티 네. 이지바이크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요거 다 요거 또 달라고 엔드 터치2 그 제가 준다 그랬다고 하세요.
0: 얼마큼 힘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1: 갤러리아 갤러리아
0: 갤러리아 모래
1: 갤러리아
0: 갤러리아 지정입니다. 이 다른 데 가셔서 그러면 네. 혹시 하와이 들으신 분들은 안 네. 되고요. 네.
1: 터치 2 마사지 체어에 마사지 체어 구매하시면 터치 2까지 디바도.
0: 아 근데 일단 터치 2를 일단 체험해 보세요. 이건 이게 진짜 네. 방송할 때 해봤는데 진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뭐 원도 있었고 닥터 마우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사용법을 너무나 잘 아는데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테니스 엘보, 골프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 골프 치러 가신 거 할 때 정말 들고 가셔도 되겠다.
1: 그럼요, 너무 좋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리고 손목에 물이 안 가고 가벼워서.
0: 네, 그렇죠.
1: 네. 헬스코리아 매장을 가시면. 네. 이런 제품들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매장을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한 걸음 더 가시는 거예요.
0: 진짜 지금 만약에 앞서 못 들으신 분들 지금 두 번째 1시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 야 뭐지? 그러면 우린 마사지 이것만 보러 가야 되나? 앞에 저희가 노경홍삼 다 말씀드렸고요. 네. 태황천지안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발 마사지 이제 저기 FM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면 헬스코리아 가시면 필요하신
1: 프로모션.
0: 모든 것들이 정말 특별 프로모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매장을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갤러리 매장이 가장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1: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죠.
0: 네.
1: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0: 네.
1: 여기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
0: 아.
1: 이마학관 덕지 바로 옆에. 그러니까
0: 예.
1: 가세요.
0: 대표번호 213-385-1005번입니다. 아 그럼 아까 제가 자꾸 레이디벅 궁금해서 그런데 그게 무당벌레잖아요 한국말로. 그게 그러면은 갤러리아 그 2층의 옆인 거죠? 그
1: 에스컬레이터 매장 옆에 있어요.
0: 옆에, 그렇죠?
1: 네.
0: 2층 옆에.
1: 네, 네. 네.
0: 1층 아니면 2층 옆에 있습니다.
1: 딱 들어가서 네. 주차장에서 들어가시면
0: 오른쪽으로,
1: 오른쪽으로
0: 딱
1: 꺾으면 네. 에스코리아 그쵸. 왼쪽으로 꺾으면
0: 레이디벅.
1: 레이디벅.
0: 아 무당벌레 네. 레이디벅입니다. 아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1: 아, 우리 정말 이렇게 약간 명품 스타일 옷들이에요 다. 근데 가격은 너무 합리적이고.
0: 아니 왜냐면 너무 스타일링이 멋있고 좋으시니까.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레이디벅입니다. 네. 레이디벅 지금 또 특별한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0: 네 오늘 김원정 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헬스코리아였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라 저 벽에 걸려 있는 저 그림이 나 대신에 늙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작품,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어우, 라스네임, 성이 와일드요.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상남자네요. 자,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다고 해요. 작가이면서 시인이자 극작가이고, 일단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예술, 쾌락, 위선적인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 도발적인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혹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아하게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의 인생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처럼 화려함과 추락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작가로는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사교계의 스타가 되긴 했지만 훗날 동성관계를 둘러싼 재판 끝에 영국 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출소한다면 건강, 명예, 재산을 뭐다 잃고 1900년도 파리에서 향년 4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 인생 자체가 화려한 겉모습, 그런 사회의 시선, 숨겨야 하는 욕망, 파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189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당시 독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퇴폐적인 거 아니야? 너무 비도덕적인데? 비난을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수정하고 일부를 보강해서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그의 작품 가운데 유명하게 살아남은 작품은 바로 이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죠, 바질 홀월드의 작업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질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델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 그레이 자식아, 도리언 그레이. 네, 젊고 순수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요새 막 아이돌 막 한운 이런 느낌의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인데, 바질은 도리언에게 거의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본인의 예술의 세계가 달라졌다. 그래서 막 그분을 이제 닮은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바질의 친구가, 이름이 헨리 워튼 경입니다. 이 친구가 작업실을 오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자, 헨리 워튼 경. 이 헨리는요, 굉장히 이분도 매력적이에요. 말도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철학은 조금 위험해요. 왜? 인생은 짧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즐겨라. 도덕 때문에 너의 욕망을 억누르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 헨리란 분이 존경합니다. 근데 자, 헨리는 도리언을 처음 보는 순간 그의 순수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언에게 말하죠. 이봐, 젊음은 아주 짧아. 지금은 굉장히 당신은 아름답고 젊지만 언젠가는 너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도 흐려지고 젊음은 사라질 거야. 그러니 지금 너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누리라고.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두리안은 한 번도 자기가 늙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팍 자기 마음에 큰 씨앗이 하나 들어갑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언젠가 늙겠구나. 자, 바질이 드디어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도리언은 그림을 쫙

너무 잘 나왔어요. 자기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헨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너는 언젠간 너도 늙어. 그 생각이 막 나는데, 근데 그림 속에 나는 그대로잖아요. 가만 있어봐. 그림에 나는 영원히 젊어 있는데 나는 늙어갈 수밖에 없네. 그림을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안은, 야 잠깐만, 왜 나는 늙어야 되지? 억울하잖아. 저 그림이 늙고 내가 지금 계속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다면 정말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텐데 라고 무심코 내뱉은 소원. 자,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소원이 앞으로 모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재밌죠? 자, 얼마 뒤에 도리언은 런던의 한 허름한 극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여배우를 만나요. 그녀의 이름은 시빌 베인.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시빌 베인. 발음 점 하나 붙이면 큰일 납니다. 시빌. 근데 이 시빌은요, 부유한 이렇게 잘나가는 배우가 아니에요. 스타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극장에서 섹스피어의 작품을 연기하는 젊은 여배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도리언에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줄리엣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이모젠도 하고, 그냥 도리언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 빠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빌도 죄송합니다. 시빌입니다. 시빌. 시빌도 잘생기고 돈 많은 도리언 남자에게 빠지죠. 시빌은 그를 이름 대신에 프린스 차밍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배우도 이 남자에게 푹 빠졌죠. 근데 도리언이 이제 그 여자를 만나면서, 여배우를 만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헨리와 바질한테 떠벌립니다. 나 이제 결혼할 거예요. 나 이제 결혼해. 그 시빌의 연기를 보면 너희도 놀랄 거야. 가서 봐봐. 도리언과 바질, 헨리가 모두 함께 연기를 보러 갔습니다. 시빌이 무대에 딱 나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연기를 너무 못해. 감정도 없고 목소리 톤도 이상하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관중들이 재미없고 야유를 붙다가 끝이 나버려요. 도리언은 충격을 받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시빌을 만났죠. 이런 시빌, 이런 시빌, 너 오늘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농담하고 싶었습니다. 시빌은 그 도리언을 아주 사랑에 가득 담긴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당신을 통해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은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가짜 사랑을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도리언 당신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나니 모든 배우 역할, 로미오와 줄리엣도 다 가짜고 다 가짜예요. 저에게는 당신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시빌은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도리언은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도리언은 시빌의 그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빌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연기에 빠졌던 겁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죽였어. 나는 네가 위대한 배우라서 사랑했단 말이야. 지금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시빌. 이런 시빌, 가. 시빌은 울면서 제발 시빌 팔려주세요. 제발 돌아와주세요. 하지만 도리언은 그녀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도리언이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 초상화를 싹 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림 속의 입가가 뭔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인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림 속 도리언의 입가에 잔인한 표정이 생겨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은 그대로인데 그림 속에 얼굴이 잔인한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때 도리언은 깨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악한 행동을 할 때 그 죄가 나의 얼굴이 아니라 초상화에 나타나는구나. 그때 도리언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내가 시빌한테 내일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리고는 그녀와 결혼해서 책임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도리언에게 양심이 최소한 남아있던 거죠. 다음날 헨리 워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시빌 베인이 죽었지. 시빌 베인이 죽었단 게? 이런 시빌 죽었단 게? 시빌은 도리언에게 버림받은 뒤에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극장에서 독극물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도리언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근데 헨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거 봐. 그냥 비극적인 연극처럼 생각해. 아름다운 여배우가 사랑 때문에 죽었다. 이게 얼마나 예술적인 결말이냐. 이거 이 예술 아니야? 그녀는 예술가답게 배우답게 예술처럼 죽은 거야. 도리온이 조금씩 그 논리에 빠져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이 시빌의 죽음을 아름다운 비극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바라봤을 때 초상화는 조금 더 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얼굴은 완벽하죠. 아직까지 도리안은 결정합니다.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나의 아름다운 젊음을 누릴 거야. 그리고 나의 늙어가는 나의 모습과 죄는 저 그림이 대신 가져가면 되잖아. 그때부터 도리안은 선을 넘어버린 게 되죠. 자, 도리온은 그림을, 그 초상화를 집 위층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오래된 방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을 잠궈버리고 열쇠를 숨겨버리죠.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도리온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요거쯤에서 제가 잠깐 끊고 갈게요, 여러분. 야,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단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삶에 그런 풍파가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얼굴인의 관상은 과하다 막 이럴 정도로 얼굴에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행동과 얼굴에 남잖아요. 어떤 죄책감 느낄 수 있고 남들의 시선도 좀 두려워하게 되고. 근데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의 얼굴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속 나를, 아, 쟤는 참 잘생겼어, 참 멋진 얼굴이야,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야, 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순하고 저렇게 정말 잘생기고 조각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도리언은 본인 판단에 완벽한 하지만 위험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여성분도 그렇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중년의 남성, 요새는 뭐 뭐라고 그러죠, 그 영포티라는 표현을 쓰죠. 영포리, 그 젊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40대를 영포티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죠. 좀 이렇게 비하하고 40 나이값 못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젊은 척하고 어린 척하고 어리게 입고 막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걸 좀 비하 조롱해서 영포티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 인생이 촥 그게 얼굴에 또는 주름에, 그죠, 눈가에, 그 다음에 눈 속에, 입가에, 코, 인중, 이게 사실 좀 나타나거든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관상도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냥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착 보면 착 알아,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면접을 저도 많이 봤지만 제가 또 면접을 많이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뽑을 때 면접을 하다 보면 그런 약간 촉이라는 것도 있고, 얼굴을 이렇게 싹 뜯어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눈동자, 그죠, 눈빛, 얼굴 형태, 뭐 입술 형태, 말할 때 입술 모양, 그다음 눈 그 떨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제가 갖고 다 판단할 수만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 몫을 한다는 거죠. 근데 평생 정말 바뀌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글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남자입니다. 여성분들이야 뭐 아름다운 분 많지만 남자인데 정말 조각 같고 아름다운 얼굴이다, 연예인분들 중에 공감할 수 있는 얼굴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저 빼고, 한훈 빼고, 너무 공감하기 힘드니까 그거는 빼고, 뭐 누가 있을까, 뭐 정우성, 장동건, 원빈 이런 느낌일까요? 뭐 차은우, 아니면 뭐 신성우씨, 아니면 옛날에 신성일씨, 뭐 옛날에 그 누구야, 하여튼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뭐 탐크루즈,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얼굴일까요? 그런 얼굴을 가졌는데 평생 그 얼굴이야. 와, 늙지도 않고 얼굴이 항상 그 온화한 표정 그대로다.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준비해서 노래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평생
평생 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겠죠. 뭐 마냥 좋기만 하겠지만. 자, 알파빌이 부릅니다. Forever Young 들으시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연이어서 우리 문학 가볼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공이 조금씩 선을 넘고 무서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본인은 영원한 아름다움과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모든 거는 어디로 간다? 나의 초상화. 그것도 숨겨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1년, 5년, 10년. 그 도리원의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죠.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도리원은 그대로입니다. 20대 초반의 그 아름다웠던 얼굴. 처음 만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요. 도리원과 가까워졌던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사라지고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중독과 타락에 빠집니다. 하지만 도리원은 늘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그런 나쁜 짓들을 하겠어? 자, 도리원은 가끔 본인이 잠궈놨던 그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그 본인의 초상화를 복원하는데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가에 작은 잔인함이 보였죠.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초상화 속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도 타락하고 입술도 비열하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저지른 나쁜 행동 한다 하나가 그림에 새겨져 있는 거죠. 도리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괜찮아. 왜?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젊잖아. 거울을 보고 좋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그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 바질 호월드가 도리원을 찾아옵니다. 바질은 도리원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봐 도리원, 사람들이 자네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 알고 있어? 도리원은 그 남들이 뭐라든 난 상관 안 해. 그지? 바질은 나는 그 소문들을 믿고 싶지 않네. 바질이 처음 도리원을 만나서 그의 초상화를 그릴 때만 해도 도리원의 얼굴과 눈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바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말이야, 응? 자네의 그 순수한 영혼을 볼 수만 있다면 자네의 진심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도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당신 정말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무섭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내 멋있는 영혼을 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도리원이 바지를 위층으로 데려갑니다. 오랫동안 잠겨있고 아무도 오지 않았던 방. 그 안에 천으로 덮여있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도리원이 천을 촥 걷어들이고 바질이 그림을 보자 그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건데. 근데 그 그림 속에 있는 남자는 자기가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처음 보고 그 순수함에 너무나 황홀했던 그 아름다운 도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초상화 안의 얼굴은 늙었고요, 추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그런 얼굴의 도리원의 초상화입니다. 바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떻게 아이고야. 이 뒷골고. 그리고는 그때 알아차린 거죠. 이 그림이 진짜 도리원의 영혼이었구나. 이게 진짜의 도리원의 모습이구나. 근데 바질은요, 도리원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도리원, 아직 늦지 않았어. 자, 우리 기도하자. 응? 자네는 다시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도리원에게 그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근데 도리원은 그림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갑자기 바질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야, 이 그림을 만든 처음에 그린 사람이 누구야? 이 그림 당신이 그렸잖아. 자기가 타락해서 그림이 변한 건데 그림을 그렸던 바질을 욕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리고
그 도리어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리어는 옆에 있던 바지를, 화가 바지를 공격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꼬마해라, 마이 묵다이가. 칼에 찔린 바지는 죽습니다. 꼬마해라, 마이 묵다이가. 도리언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고 그의 아름다움을 알아채고 그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남긴 사람, 그 사람 화가 바지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자, 도리언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옛 친구들을 협박을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다시 봅니다. 초상화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상화 속에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제는 초상화 속의 얼굴이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살인자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녀 기억하십니까? 이 시빌, 이런 시빌 베인, 그 여배우, 안타까운 죽음을 했던 시빌 베인, 그에게는요, 그녀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설에 오빠가 나와야죠. 이름은 제임스 베인. 제임스는 예전부터 동생을 버리고 죽음으로 만들었던 남자를 찾아서 복수하겠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빌이 도리언을 도리언, 내 사랑 도리언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프린스 차밍, 마이 프린스 차밍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는 도리언의 이름을 몰라요. 정체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도리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빠가. 그리고는 총을 겨눕니다. 내 동생을 죽인 놈이 바로 너지! 도리언은 순간 기지를 발휘합니다. 잠깐만요, 당신 동생이 죽은 게 몇 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 18년이야 18년 전에 죽었어. 도리언이 얼굴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자, 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아름다운 정말 잘생긴 20대 초반의 얼굴이죠. 제임스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리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당신이 말하는 그 살인자라는 남자가 나야라면 이렇게 젊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젊은 20대 얼굴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젊은데?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18년 전에 당신 여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말이 돼요? 제임스는 어? 이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왜? 이렇게 젊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젊음이 도리언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제임스에게 알려줍니다. 저 사람 맞다 몇 년 지나도 안 늙는다 카이. 저 맞아 얼굴 그대로 간다 저. 20년 전에도 저 얼굴 그대로 간다잉. 정말 맞다, 니 놓친 기다. 그래서 제임스는 아이씨 날 죽였구나 다시 도리언을 추적합니다. 자, 그때부터 도리언은 무서워진다. 왜? 제임스가 자기를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자꾸 쫓아오는 거 같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죠? 이제 자기가 그런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냥을 나갔는데 우연한 총격사고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보니까 제임스 베인. 야, 이게 웬일이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혼자 그냥 죽었네? 이게 웬일? 아싸, 아싸 가오리, 나이스. 그는 또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도리언은 어느 순간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못되게 살았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골에서 만난 순진한 여성을 유혹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 난 착한 일을 했어. 나 이제 그림이 좋아졌겠지? 초상화가 다시 얼굴이 좀 좋아졌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초상화를 딱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상화의 얼굴이 더욱더 위선적인 표정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리언이 그 순수한 시골 여성을 놓아준 이유가 정말 도리언이 착하고 순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순수한 선의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짓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자기 만족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초상화는
그 선한 행동 결과죠. 선한 결과에 대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크, 초상화 똑똑해. 도리어는 점점 초상화를 증오하게 됩니다. 야, 이 그림만 없으면, 요것만 없으면 나의 그 추악한 과거도 없어지지 않을까? 바질의 죽음도, 시빌의 죽음도,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죄 다 이 초상화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그림이 나의 양심이다. 그렇다면 양심을 없애면 되겠지. 그리고 바지를 죽였던 그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초상화를 향해 그 칼을 찌릅니다. 슉슉슉슉슉슉. 깨악! 끔찍한 비명이 들립니다. 하인들이 위층으로 뛰어올라갑니다. 문은 잠겨있죠. 하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벽에는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놀랍게도 그림 속 도리안은 다시 젊고 아름다운 원래의 초상화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 노인이 죽어 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 흉측하고 타락하고 끔찍하게 늙어있는 남자. 사람들은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손에 낀 좋은 반지, 멋진 반지를 보고서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리언 그레이. 자, 도리언은요 평생 그림이 자기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그 그림은 죄를 대신 짊어진 게 아니라 도리언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봐,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도리언은 그것을 보면서 반성하기보다는 그냥 숨기고 부인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천을 덮고 세상 사람들에게 숨긴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본인의 양심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죽이려고 칼을 찌르는 순간 결국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도리언 그레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젊음을 원했다? 영원히 아름답고 싶었다? 뭐 사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거는 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악, 나쁜 악은 아니죠. 누구나 늙기 싫고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누구나 좋은 모습을 평생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기 행동에 대가가 없어야 한다. 자기 행동에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왜? 즐거움은 내가 갖지만 그에 대한 결과 또는 행동에 대한 대가, 책임은 내가 아닌 그림이 가져가라. 난 모르겠다. 욕망은 내가 누리고 죄책감은 그림이 가져가라. 글쎄요. 현실에서 이런 생각들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뭐 나라 한다고 누가 알겠어? 아니 뭐 보는 사람 없잖아. 경찰 없잖아.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습적하는 거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미지는 상관없잖아. 자, 여러분, 도리언에게는 초상화가 있었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혼자 있을 때 얼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헨리 워튼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 인물이 처음에 도리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너가 지금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고 젊어도 너도 언젠간 늙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리언에게 얘기를 했죠. 젊음을 즐겨라. 욕망을 억누르지 마라. 왜? 그는 그런 모토를 갖고 살았으니까. 인생은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도리언에 했으니까 사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취한 사람은 도리언 자신이었습니다. 여배우 시비를 벌인 것도 도리언, 바지를 죽인 것도 도리언, 타락을 선택한 것도 본인 도리언.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쁜 영향을 준 사람과 실제 행동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큰 것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아, 자녀분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마라.
그리고 항상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게임들 아이들 많이 하는 게임들의 폭력성, TV에서 나오는 그런 폭력성이라든가 선전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말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영향을 준 나쁜 영향을 준 사람 또는 미디어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잘못한 게 더 책임이 큰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큰 것이냐 저는 어쨌든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미디어든 어떠한 뭐 주변 사람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후천적인 거겠죠. 선천적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실제 어떤 행동 액션을 한다는 건 본인이잖아요 어쨌든. 왜 주식하는 것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주식 고수네 뭐 주식 귀신이네 뭐 어쩌네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너만 알려주는 건데 우리만 아는 건데 이러면서 뭐 주식 정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줬어. 내가 거기다가 뭐 100이라는 걸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막 올라서 만, 10만, 100만, 1000만이라는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제가 그 수익을 준 사람에게 야, 너 덕분에 내가 100에서 1000만을 얻었으니 500만 가져가시게. 이런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반토막 나서 50밖에 안 남았어. 너 내가 인마 너 때문에 막 반토막 나서 50 물어내 자식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책임을 자꾸 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주식 방송을 보든 누가 옆에 하든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주식을 구매했던 뭐 했던 하신 행동에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이 뭐가 됐든 당연히 그런 환경에 처해진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봐야 되고 생각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냥 굳이 흑백을 고르라면 행동한 사람이 조금 더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크게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해 볼게요. 바질, 헨리, 도리언. 바질 요 세 명이 도리언 안에 있는 세 가지 양심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질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죠. 마지막까지 그에서 선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자고까지도 했죠. 헨리, 헨리는 유혹입니다. 뭘 그렇게 살아? 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은 쾌락이야. 뭐 평생 젊을 줄 알아? 젊을 때 즐겨. 이런 게 헨리였죠. 그 가운데가 도리언. 양심과 유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런 아주 나약한 인간이 바로 도리언이었죠. 처음에는 양심에 가까웠겠지만 점점 헨리의 말을 따라 타락하고 결국에는 자기 양심마저 칼로 찌르게 됐던 그런 도리언. 처음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부도덕하다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말은 도덕적이죠. 도리언은 결국 죄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없었고 어딘가의 흔적은 남아있었고 어디에? 초상화에. 결국 그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쵸. 그 그레이의 초상,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여기에는 분명히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 도리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월을 피어가고 늙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의 위층에 잠긴 방에는 하루하루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괴물처럼 변하는 초상화가 있다는 것을. 요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다. 그죠?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은 초상화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초상화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그림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리안처럼 천으로 가리고 문을 잠궈서 숨겨야만 할까요? 지금 나의 모습을 남긴서 그대로 초상화로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한 문학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었습니다.

네, 이승철의 말리꽃 들으셨습니다. 아, 이 왠지 저는 이 초성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승철 씨 말리꽃 음악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자, 아무튼 오늘 하루에 듣는 문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소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문학 한 번쯤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고품격 음악 방송 훈이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 건강하시고 아주 행복하시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종대왕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네, 세금 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600년 전 조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를 운영해야 하고요. 나라의 창고에 곡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휼할 곡식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걷어야 공정한가?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는 전세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좋고 흙이 비옥합니다. 조금만 잘 관리해도 수확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밭은 돌이 많고 척박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생산량이 적습니다. 새마다 농사 상황도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풍년이었지만 올해는 가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다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당시에는 관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의 농사 상황을 평가해서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원칙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농사가 안 됐으면 적게 걷고 잘 됐으면 좀 더 걷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논을 보고도 한 관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좋습니다. 다른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년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관리와 친한 사람은 유리한 평가를 받고 힘없는 농민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이 관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세종은 좀 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법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만든 뒤 곧바로 시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430년 세종 12년 공법 시행 여부를 두고 대규모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여 인원은 17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조정의 전현직 관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수령과 아전,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층까지 의견을 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오늘날의 국민투표나 여론조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사회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현대의 비밀투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15세기의 왕조국가가 중요한 세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조사 결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이 더 많으니 내일부터 시행하라. 하지만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대했는지를 봤습니다. 지역별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새 제도가 더 유리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고민합니다. 수정하고 시험합니다. 다시 논의합니다. 그리고 또 수정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2년? 아닙니다. 1430년 대규모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 체계가 정비되는 것은 1444년 세종 26년입니다. 무려 14년입니다. 여러분, 정책 하나를 가지고 14년 동안 논의하고 시험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세종의 진짜 모습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종을 너무 완벽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이든 생각하면 정답이 나왔을 법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고민했습니다. 처음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정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살피고 더 나은 답을 찾을 때까지 고치는 사람. 그것이 세종의 방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비된 제도에서는 토지의 생산력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는 전분 6등법과 그의 농사의 풍용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연분 9등법을 결합해 세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등급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역마다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든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이 공정한 세금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객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종의 정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측정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시계를 만듭니다. 우리 농사에 맞는 농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농민의 경험을 조사해 책으로 만듭니다. 세금이 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료를 모읍니다. 기준을 만들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합니다. 세종의 정치는 선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제대로 만드는 정치였습니다. 나는 백성을 사랑한다. 그 말만으로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농사법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억울한 재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종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세종 혼자 고민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종에게는 함께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때로는 왕의 의견에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집현전. 하지만 집현전을 단순히 한글을 만든 학자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질문을 국가의 정책으로 바꾸는 지식조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궁궐 안에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고 똑똑한 학자들이 책에 파묻혀 있던 곳. 때로는 왕과 밤늦게까지 논쟁했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조선의 법과 역사와 문화를 정리했던 곳. 세종시대의 최고의 띵크탱크. 집현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종의 정치를 따라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 종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문제라면 농민들의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세금이 문제라면 관리와 백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천문학이 필요하다면 학자와 기술자들을 불러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면 여러 사람에게 묻고 시험하고 다시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고 왕과 토론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집현전,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집현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훈민정음을 떠올립니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정인지 이런 이름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집현전을 이렇게만 기억하면 상당히 아깝습니다. 집현전은 단순히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처음부터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집현전을 설치한 것도 아닙니다. 집현전은 그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뒤인 1420년, 세종은 궁궐안에 집현전을 실질적인 학술기관으로 정비합니다. 집현전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종 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기에도 비슷한 기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집현전은 이름만 있을 뿐 실제 역할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건물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넣었습니다. 젊고 뛰어난 문신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줍니다. 공부하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를 연구하게 합니다. 왜 세종은 그렇게 했을까요? 세종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가 났다고 홍수만 막고, 내일 세금 문제가 생겼다고 세금만 고치고, 모레 외교 문제가 생겼다고 외교 문서만 만드는 식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에는 축적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제도를 조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없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 연구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일종의 국가연구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집현전은 대통령이나 정부 옆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띵크탱크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책 연구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경전을 강론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편찬하고 왕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하면 국가의 제도와 의례까지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집현전의 연구 영역은 유교 경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역사, 문학, 언어, 지리, 군사, 의학, 농업, 천문 등 매우 넓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조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모으고 정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여기에서 한 가지 독특한 선택을 합니다. 이미 이름난 원로 대신들만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종은 이들을 당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보다 오랫동안 공부시키고 경험을 쌓게 하면서 미래의 인재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집현전 관원들은 경영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자리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왕이 선생이고 신하가 학생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하만 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책을 읽습니다. 같이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제도는 지금 조선에서도 가능한가?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왕과 신하가 책 한 권을 가운데 두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연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지만 실제 세종의 국정에는 이런 일방적인 명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왕과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종에게 공부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잘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역사를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왕이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어떤 제도가 백성을 편안하게 했는지, 어떤 선택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를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이유와도 조금 닮았습니다. 옛날이 재밌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관리도 관리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왕의 명령을 처리해야 하고 각종 행정 업무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깊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관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합니다. 오랫동안 집현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을 확보해주고 학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관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합니다. 오랫동안 집현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을 확보해주고 학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특별한 독서와 연구에 전념할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가 독서, 즉 일정 기간 본래의 업무에서 벗어나 독서와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이러한 학문 장려의 흐름 속에서 발전합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아주 유능한 젊은 직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장 실적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사례를 조사하십시오. 책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성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기 어려운 투자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사람이 10년 뒤 나라를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훗날 조선의 중요한 인재가 됩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최향, 이계,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집현전을 거쳐갑니다. 물론 이들의 운명은 훗날 서로 크게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조를 도왔고 어떤 사람은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훗날 사육신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지만 몇십 년 뒤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사의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야기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지금의 그들은 젊은 학자들입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현전이라고 해서 항상 낭만적인 연구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종은 학문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집현전 관원이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관직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종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둔 이유는 공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에게 집현전은 한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 없어 보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세금을 관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생각과 연구가 훗날 나라의 제도가 됩니다. 세종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28년 무렵부터 집현전은 더욱 본격적인 연구기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옛 제도를 연구하고 책을 편찬합니다. 외국의 자료를 검토하고 조선의 의례와 제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종이 질문을 던지면 학자들이 자료를 찾아야 답을 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농사직설과 공법도 결국 이런 세종의 국정운영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에게 묻고 토론하고 시험하고 고칩니다. 세종시대의 위대한 업적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세종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도 백성 대부분은 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백성이 그 법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문자 생활은 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문을 능숙하게 읽고 쓰려면 오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농업책을 만들었습니다. 의학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문자였습니다. 좋은 지식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좋은 법이 있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옮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훈민정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어느 날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는지, 세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누가 창제 과정에 관여를 했고 누가 이후 해설과 보급 작업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왜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는지, 여기에는 정치와 철학, 언어학과 국제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유명한 오해도 하나 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세종실록의 기록을 따라가면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막연히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드디어 세종시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1443년 조선의 왕이 새로운 문자 28자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논쟁이 시작됩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은 왜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진짜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홍수 발생 열흘이 지난 네팔에선 기적의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한국 구조대가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꺼냈습니다. 장소는 우리의 실종자들도 근무하던 발전소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 대홍수로 무너진 발전소 터널을 빠져나오는 남성. 참사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생존자를 부축한 네팔군 앞에는 한국 구조대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터널 구조 작업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2: 터널이 굉장히 깊었고 한 250에서 한 300m의 그런 깊이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통과해서 터널 안까지 끝까지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중국인이 구조된 곳은 어퍼 트리슐리 원 발전소 터널. 실종된 우리 국민들이 근무하던 곳이어서 구호대가 집중 수색 지점으로 삼던 곳입니다.
3: 오늘 들어간 터널은 우리 남동이나 두산에서 건설을 하고 UT1 터널의 건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구호대도 관심을 갖고 그 터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1: 특히 네팔 당국은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던 터널 진입 작전을 위해 우수한 탐지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우리 구호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구조대가 뚫지 못하던 터널을 한국 팀에게 맡긴 겁니다. 생존자를 찾은 구조대는 순간 한국인이길 바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2: 어떻게 보면 생존자를 찾는다는 게 10여 일이 좀 넘어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뻤는데 말을 걸었는데 우리 국민이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4: 우리 긴급구호대가 참사 발생 열흘 만에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 국민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팔 누아코트 지역에서도 진흙에 파묻힌 주택에서 60대 네팔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연이은 기적 같은 소식에 실종자 구조를 향한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 갇혔다가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현지 시간 5일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 어퍼트리슐리원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구조한 생존자로부터 주변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인 남성은 주변에 있던 한 명의 생사는 알수 없다고 구호대에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네팔에 방문했습니다. 실종자 가족과의 면담과 함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네팔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먼저 실종자 가족을 언급하며 이들을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색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에 머무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6: 지금 네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는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 앞서 지난 2일 현지에 도착한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도 만납니다. 실종자들의 대피 가능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이들의 안전 대책과 함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는 7일까지의 네팔 일정에선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과 네팔이 오랜 우방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과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네팔군이 안전을 이유로 도보 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장관은 앞서 커날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6: 네팔 외교부 장관 등 여러 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한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재건 참여 방침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5: 앞서 정부는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신속 DNA 분석기를 현지에 보냈고 담요 등의 지원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두 장관은 네팔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네팔 대홍수 참사의 원인은 안반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인데요. 강하류에 2천만 톤가량의 수심이 급증했지만 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쏟아져 내린 토성류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빙하호나 임시호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 지진이다, 폭우였다, 빙하호와 임시호수 때문에 홍수가 났다 등등 네팔 대참사 초기 근본 원인이 뭔지를 두고 온갖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강하류 수심을 2천만 톤 분량만큼 증가시킬 만한 빙하호나 임시로 만들어진 호수는 위성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물 없이 산사태만으로 범람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개 규모의 안방과 빙하가 한꺼번에 붕괴했는데 낙폭이 1.2km, 무려 롯데월드 타워 두 개를 넘는 높이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부서진 암석과 얼음은 좁은 계곡에 급경사를 내려오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암석과 얼음이 계곡 바닥을 강하게 깎아내고 비탈길의 나무와 바위, 흙까지 끌어들이며 계곡 물과 뒤섞입니다. 물보다 고형물 비중이 대부분인 토성류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이 토성류가 중국 국경 검문소를 덮쳤을 당시 속도는 시속 68km, 반대편 지류로 2km나 역류했을 정도로 충격이 강했습니다. 토성류는 강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물 진흙과 뒤섞여 거대한 콘크리트 반죽처럼 변했다가 점차 물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강 상류에 있는 샤프르베시는 축구장 15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성류에 잠식됐고 하류로 갈수록 강물이 범람한 지역이 넓어집니다. 보테코시와 트리슐리 강류역 전체의 홍수 범위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의 홍수 위험 대비는 빙하호가 넘치거나 붕괴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원인이 물 없이 산사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간 만큼 새로운 감시 체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대표 강모 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강 씨를 조사한 수사당국이 앞서 신약 실험이 거짓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가운데 강 씨 영장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의 관계를 둘러싼 의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 2021년 2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쓰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교수, 다름 아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 대표 강모 씨입니다.
9: 지금 이 사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수천원 받았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8: 이 치료제를 식약처에서 승인받기 위한 강 씨의 행적을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살펴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실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을 숨기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청탁이 실제 이뤄졌고 이에 따라 임상시험도 승인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강 씨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은 다른 식물질 기반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승인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고충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신약 관련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셈입니다. 강 씨 구속영장 담당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찍힌 3인 셀카 사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2월에 촬영된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당시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보고 싶다, 서울 여의도에 있으니 기다리겠다고 언급했고 양 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관련 통화 녹취 입수 경로부터 밝히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10: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을 넘어 이제는 해명 진위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김승원 법무부 후보 장관 후보자 친약 청탁 의혹 공세에 대해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수사 당시 집권 여당이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와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약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인사 실패를 넘어선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지휘할 충견으로 김 후보자를 점찍었겠지만 법무부 장관직은 대통령 사법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맹공 속 사면 초과에 몰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용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선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옹호론이 동시에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으로 단숨에 정쟁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배우자의 당직 임명에 이어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이력까지 연이어 불거진 의혹만 10건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 기생충 정치인과 같은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며 지명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말 그대로 2030 세대들과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레인덕 개각입니다.
11: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공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선 겸직은 안 된다.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청년 세대 지지를 강조했던 만큼 관련 여론의 향방에도 민감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2030 세대의 민심과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도 그런 기류가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내에선 소수 정당 출신의 30대 장관 지명의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3: 관례상 그동안 그랬던 거지 뭐 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 하나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성세대 정치인보다는 또 다른 감각으로 공정과 평등이 뭔지 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11: 용혜인 후보자가 조만간 거취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프랑스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국제 영화 영상 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오는 8일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한 뒤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9일엔 하원 의장 면담과 동포 오찬 간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네요.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초에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올해는 금리가 좀 내려갈까? 물가는 이제 안정될까? 세계 경제도 조금 편안해질까? 그런데 9월이 된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낮고 서비스업 경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무역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이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보험료가 10월부터 평균 29.1% 인상됩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한 주제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각장 켈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 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연 이것입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인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투자자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언제 금리를 내릴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3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이었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7월 기준 4.1%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실업률입니다. 요즘 미국 노동시장을 설명할 때 경제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Slow hire, slow fire.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규모로 해고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이나 와이칼라 직종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7월에는 54.1이었는데 8월에는 55.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는 50이 기준입니다. 50보다 높으면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50 아래면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55.4라면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규 주문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일감을 보여주는 신규 주문 지수가 60.9까지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식당, 호텔, 금융, 보험, 의료, 운송, IT 등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아직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연준에게는 반드시 좋은 뉴스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너무 잘 버티면 물가가 잘 내려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PCE 물가는 전년 대비 3.7%,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3.3%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며칠 전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최근 물가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의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2월 4.76%에서 7월에는 약 3.0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 숫자는 아직 높지만 최근 몇 달만 보면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러 이사는 앞으로 발표될 8월 물가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9월 FOMC는 15일과 16일에 열립니다. 그 전에 8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 사실상 그 숫자가 9월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가가 3% 정도면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2%와 3%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물가가 매년 2%씩 오른다면 물가가 2배가 되는데 대략 35년이 걸립니다. 3%씩 오른다면 약 24년입니다. 4%라면 약 18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달러짜리 점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가가 2%씩 오른다면 10년 뒤 약 12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4%씩 오른다면 약 15달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적은 물가 차이에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업은 앞으로 원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가격을 미리 올립니다. 건물주는 렌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스스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은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자동차와 집을 덜 사고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듯이 경제를 심각한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만 2%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휘발유만 비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연료비가 오르고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택배 비용이 오릅니다.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생산비도 올라갑니다. 결국 여러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도 있습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AI 투자도 의외의 물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반도체와 메모리, 전력 장비,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윌러 이사도 며칠 전 연설에서 에너지 가격과 AI 관련 기술 제품 가격, 추가 관세 가능성을 물가의 상방 위험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한 방향만 보고 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물가를 보고, 옆에서는 고용을 보고, 뒤에서는 유가와 관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모기지 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오면 금리 인상 걱정이 줄면서 채권 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식시장만 보지 마시고 9월 11일 발표될 8월 물가지표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가 2026년 가을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나빠서 걱정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잘 버텨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미국 경제가 가진 조금 특별한 고민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국제 유가입니다. 다시 기름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월 3일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93달러 후반, 미국 WTI는 91달러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했고 약 6주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국제 유가를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다시 충돌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몇 달러씩 올라갑니다.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란입니다. 이번 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면서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공격을 계속하면 군사시설뿐 아니라 에너지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석유시장이 이런 뉴스에 유난히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산유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바다로 나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바로 그 좁은 길이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같은 주요 산유국의 원유와 LNG 상당량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흔히 세계 에너지의 목줄 또는 병목 지점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9월 2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주요 원자재 운반선은 6척이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11척이었고 최근 10일 평균은 약 13척이었습니다.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압류, 억류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유 공급이 당장 절반으로 줄지 않았더라도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앞으로 정말 막히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이 가격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상적인 수급만 보면 원유 가격이 85달러가 적당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달 공급이 끊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5달러, 10달러를 더 지불하더라도 지금 원유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위험에 대한 추가 가격이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은 보험가도 비슷합니다. 아직 집에 불이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불이 날 위험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에도 실제 부족분뿐 아니라 앞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의 가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가 90달러, 100달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유소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가스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물건은 트럭을 타고 이동합니다. 트럭은 디젤을 사용합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도, 슈퍼마켓의 우유도,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도 운송해야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의 가장 큰 비용 가운데 하나가 연료비입니다. 그러면 항공권 가격에도 압력이 생깁니다. 플라스틱, 비료, 화학제품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가를 흔히 경제의 혈액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연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한 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유가가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다른 물가로 번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 때문에 운송회사가 운임을 올립니다. 마켓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근로자는 생활비가 올랐으니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기업은 높아진 임금을 다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이란이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금리로 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 충격, supply shock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중동의 원유 공급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1970년대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은 당시보다 에너지 생산 능력도 훨씬 커졌고 경제의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장기간 100달러를 넘는다면 경제에는 분명 부담이 됩니다. 반대 방향의 변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의미 있는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에는 하락 요인이 됩니다. 또 이라크의 원유 수출도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석유 시장은 한쪽에서는 이란과 호르무즈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 협상 가능성과 다른 산유국의 공급 증가가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를 보실 때는 세 가지를 보면 좋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정상화되는가? 둘째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하는가? 세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실제 진전을 보이는가?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악화된다면 국제 유가 100달러는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면 지금 가격에 들어가 있는 위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유가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을 단순히 주유소의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가는 물가를 움직이고 물가는 연준을 움직이고 연준은 금리를 움직이고 금리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까지 움직입니다. 중동의 작은 해협 하나가 미국의 모기지 금리와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걱정 켈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값싼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 계속 쏟아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베센 장관에 따르면 G20 가운데 19개국이 이 문제에 공감을 했고 중국만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강조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중국이 지난해 기록한 무역 흑자입니다. 중국이 해외에 판매한 물건과 해외에서 사들인 물건의 차이가 1조 2천억 달러나 중국에 유리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너무 많은 상품을 내보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 소비자들은 집값 하락 때문에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수가 약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엄청난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철강 공장, 태양광 패널 공장, 가전제품 공장이 계속 물건을 생산합니다. 국내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해외로 갑니다. 미국은 이미 높은 관세와 규제를 통해 상당수 중국 제품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이 생산을 중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중남미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다른 시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G20 국가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막은 중국 제품이 이제 여러분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철강, 산업기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의 수출 증가가 유럽 생산 시스템의 핵심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자국 제조업이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이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자동차 100대가 필요한데 공장은 150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50대가 남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멈추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기업도 손실을 보고요. 그러니 남는 50대를 해외에서 싸게라도 판매를 합니다. 수입하는 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싸고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나라 자동차 회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 가격으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각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와 기술력으로 싸게 생산하는 것을 왜 과잉 생산이라고 부르는가? 소비자에게 싼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역 문제는 항상 복잡합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정책과 기업의 좋은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차가 2만 달러이고 미국산 전기차가 4만 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 달러짜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자동차 가격을 4만 달러로 올려버립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에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관세의 딜레마입니다. 관세를 외국이 내는 벌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관세는 미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미국 정부에 냅니다. 그 비용의 일부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제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게도 고민입니다. 한쪽에서는 연준이 물가를 2%로 낮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을 막으면 미국 제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소비자는 더 비싼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막히면 아시아의 다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장벽을 만들면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에서는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일부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 입장에서 무조건 나쁜 뉴스도 무조건 좋은 뉴스도 아닙니다. 산업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9월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가 주석의 정상회담입니다. 양국은 경쟁을 계속하겠지만 모든 교역을 끊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는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계를 표현할 때 decoupling, 완전한 탈동조화보다는 de-risking, 위험을 줄이기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첨단 기술, 군사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합니다. 하지만 장난감, 의류, 일상 소비재까지 모두 중국과 거래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무역은 미국 대 중국이라는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산업은 중국과 거래하고 어떤 산업은 막을 것인가라는 훨씬 복잡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G20 회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본격적으로 중국의 수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다음 장은 어쩌면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중국과 세계 시장 전체의 관계를 다시 정하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켈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켈코 보험. 보험 각장 켈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켈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마지막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데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예상이나 신청 단계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평균 29.1%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페어플랜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어플랜은 일반적인 주택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산불 위험 등이 너무 높아서 일반 보험회사에서 주택보험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재산보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최후의 보험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일반 보험회사들이 산불 위험 지역에서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페어플랜으로 몰리는 주택 소유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지 알수 있는데요. 2026년 페어플랜 주거용과 상업용을 합친 계약 건수는 약 69만 6천 건입니다. 2022년보다 무려 15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페어플랜이 책임져야 하는 전체 재산 가치, 그것이 약 7,680억 달러입니다. 2022년보다 무려 250% 증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페어플랜이라는 한 바구니 안에 너무 많은 캘리포니아 주택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큰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채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LA 지역 대형 산불 이후에 페어플랜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평균 인상률이 29.1%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정확히 29.1%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산불 위험도에 따라 다르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일부 가입자는 화재 관련 보험료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낮은 지역은 평균보다 적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간 페어플랜 보험료가 3,000달러이고 정확히 평균만큼 오른다고 단순 계산을 하면 약 3,873달러가 됩니다. 1년에 약 873달러, 한 달로 나누면 약 73달러 정도가 추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지역에서 5,000달러, 6,000달러를 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페어플랜은 일반적인 홈오너 인슈런스와 보장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등의 재산 손해 중심에 제한된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험에 들어가는 liability, water damage, DIFA와 같은 보장을 위해 별도의 difference in conditions, 흔히 DIC 보험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페어플랜 보험료만 보면 안 됩니다. 페어플랜 플러스 DIC 보험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다시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Farmers Mercury, Auto Club, CSAA, USAA, Liability Mutual, Travelers 등을 포함한 여러 보험 그룹이 시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고, 새로운 보험 회사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험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페어플랜에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페어플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마다 일반 보험 시장에서 다시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작년에는 거절됐던 집이 올해는 가입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붕 교체, defensible space, 나무의 수풀 정리, 화재 방지 개선 등을 했다면 다시 일반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페어플랜 자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국은 페어플랜이 지금처럼 화재 중심의 제한적인 보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홈오너스 인슈런스에 가까운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어플랜 가입자가 이제 소수의 예외적인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0만 건 가까운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9.1% 인상 뉴스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보험료가 또 올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위험의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훨씬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담하면 회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페어플랜이 부담하면 페어플랜의 재정 위험이 커집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결국 위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비용은 누군가는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홍수 발생 열흘이 지난 네팔에선 기적의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한국 구조대가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꺼냈습니다. 장소는 우리의 실종자들도 근무하던 발전소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 대홍수로 무너진 발전소 터널을 빠져나오는 남성. 참사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생존자를 부축한 네팔군 앞에는 한국 구조대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터널 구조 작업에서 우리 긴급구호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2: 터널이 굉장히 깊었고 한 250에서 한 300m의 그런 깊이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통과해서 터널 안까지 끝까지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중국인이 구조된 곳은 어퍼 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 실종된 우리 국민들이 근무하던 곳이어서 구호대가 집중 수색 지점으로 삼던 곳입니다.
3: 오늘 들어간 터널은 우리 남동이나 두산에서 건설을 하고 UT1 터널의 건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구호대도 관심을 갖고 그 터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
1: 특히 네팔 당국은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던 터널 진입 작전을 위해 우수한 탐지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우리 구호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구조대가 뚫지 못하던 터널을 한국팀에게 맡긴 겁니다. 생존자를 찾은 구조대는 순간 한국인이길 바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2: 어떻게 보면 생존자를 찾는다는 게 10여 일이 좀 넘어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뻤는데 말을 걸었는데 우리 국민이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4: 우리 긴급구호대가 참사 발생 열흘 만에 중국인 생존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 국민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팔 누아코트 지역에서도 진흙에 파묻힌 주택에서 60대 네팔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연이은 기적 같은 소식에 실종자 구조를 향한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 갇혔다가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가 인근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현지 시간 5일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구조한 생존자로부터 주변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인 남성은 주변에 있던 한 명의 생사는 알 수 없다고 구호대에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네팔에 방문했습니다. 실종자 가족과의 면담과 함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네팔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먼저 실종자 가족을 언급하며 이들을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색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에 머무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6: 지금 네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는 노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을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5: 앞서 지난 2일 현지에 도착한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도 만납니다. 실종자들의 대피 가는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이들의 안전 대책과 함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는 7일까지의 네팔 일정에선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의 한 네팔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과 네팔이 오랜 우방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과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네팔군이 안전을 이유로 도보 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 장관은 앞서 커날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6: 네팔 외교부 장관 등 여러 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한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재건 참여 방침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5: 앞서 정부는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신속 DNA 분석기를 현지에 보냈고 담요 등의 지원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두 장관은 네팔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네팔 대홍수 참사의 원인은 안반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인데요. 강하류에 2천만 톤가량의 수심이 급증했지만 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쏟아져 내린 토성류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빙하호나 임시호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 지진이다, 폭우였다, 빙하호와 임시호수 때문에 홍수가 났다 등등 네팔 대참사 초기 근본 원인이 뭔지를 두고 온갖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강하류 수심을 2천만 톤 분량만큼 증가시킬 만한 빙하호나 임시로 만들어진 호수는 위성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물 없이 산사태만으로 범람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개 규모의 안방과 빙하가 한꺼번에 붕괴했는데 낙폭이 1.2km, 무려 롯데월드 타워 두 개를 넘는 높이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부서진 암석과 얼음은 좁은 계곡에 급경사를 내려오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암석과 얼음이 계곡 바닥을 강하게 깎아내고 비탈길의 나무와 바위, 흙까지 끌어들이며 계곡 물과 뒤섞입니다. 물보다 고형물 비중이 대부분인 토성류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이 토성류가 중국 국경 검문소를 덮쳤을 당시 속도는 시속 68km, 반대편 지류로 2km나 역류했을 정도로 충격이 강했습니다. 토성류는 강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물, 진흙과 뒤섞여 거대한 콘크리트 반죽처럼 변했다가 점차 물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강 상류에 있는 샤프르베시는 축구장 15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성류에 잠식됐고 하류로 갈수록 강물이 범람한 지역이 넓어집니다. 보테코시와 트리슐리 강류역 전체의 홍수 범위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의 홍수 위험 대비는 빙하호가 넘치거나 붕괴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원인이 물 없이 산사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간 만큼 새로운 감시 체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대표 강모 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강 씨를 조사한 수사당국이 앞서 신약 실험이 거짓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가운데 강 씨 영장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의 관계를 둘러싼 의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 2021년 2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마스크를 쓰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재료의 효능을 설명하는 교수, 다름 아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 대표 강모 씨입니다.
9: 지금 이 사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신청은 받았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8: 이 치료제를 식약처에서 승인받기 위한 강 씨의 행적을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살펴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실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을 숨기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청탁이 실제 이뤄졌고 이에 따라 임상시험도 승인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강씨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은 다른 식물질 기반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승인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고충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신약 관련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셈입니다. 강씨 구속영장 담당 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 씨가 함께 찍힌 3인 셀카 사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2월에 촬영된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당시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보고 싶다, 서울 여의도에 있으니 기다리겠다고 언급했고 양 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관련 통화 녹취 입수 경로부터 밝히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10: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을 넘어 이제는 해명 진위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김승원 법무부 후보 장관 후보자 친약 청탁 의혹 공세에 대해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수사 당시 집권 여당이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와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약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인사 실패를 넘어선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지휘할 충견으로 김 후보자를 점찍었겠지만 법무부 장관직은 대통령 사법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맹공 속 사면 초과에 몰린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용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선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옹호론이 동시에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용해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불거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으로 단숨에 정쟁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배우자의 당직 임명에 이어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이력까지 연이어 불거진 의혹만 10건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 기생충 정치인과 같은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후보자 지명을 두고도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며 지명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말 그대로 2030 세대들과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레임덕 개각입니다.
11: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공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선 겸직은 안 된다,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기류가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청년 세대 지지를 강조했던 만큼 관련 여론의 향방에도 민감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2030 세대의 민심과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도 그런 기류가 전달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내에선 소수 정당 출신의 30대 장관 지명의 의미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3: 관례상 그동안 그랬던 거지 뭐 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 하나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성세대 정치인보다는 또 다른 감각으로 공정과 평등이 뭔지 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11: 용해인 후보자가 조만간 거취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가 문선영의 모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8: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17: 네, 또 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바쁘게 지내셨죠? 네.
18: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17: 훨씬 좋아졌어요.
18: 네, 네. 밤에 이제 선선함 이런 게 좀 느껴지니까 아 네.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 달 있으면 추석이라고.
17: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네. 8월에서 9월로 바뀌니까 또 좀 떨어지고
18: 시간을 당해낼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17: 아, 그런 진짜 것 같아요.
18: 시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7: 네. 네. 자, 9월이 되니까 어쨌든 또 풍성하게 또 네. 세미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18: 일단은 오늘이 이제 9월 3일이잖아요. 네네. 9월 첫째 주라서 세미나 소식 먼저 일단 네. 얘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제가 또 9월 중에 찾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사연이라든지 내용으로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 알겠습니다.
18: 네, 8월에 저희 세미나 네. 5개 했었는데요. 진행했었는데 네. 아우성에 아우성.
17: 와, 좋습니다.
18: 그날 못 갔는데 다음에 또 언제 해주냐. 그리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느냐. 그러셔서 네. 이게 지금 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17: 네네.
18: 누군가는 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네네. 저와 저희 에이전트 분들 정말 일복 터졌습니다.
17: 네네.
18: 일복 터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일단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과 마찬가지로 네. 6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17: 네.
18: 지역은 당연히 이제 LA 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
17: 네.
18: 근데 이번 9월은 샌디에고에서 3번이나 무려.
17: 샌디에고 쪽에서 많이 하네요.
18: 네. 네. 샌디에고 쪽에서 무려 3번이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17: 네.
18: 이번 달 9월 달에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주제가 특별히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17: 네.
18: 지난주에 달에서 넘어온 주제 하나 롱텀 케어 플랜에 관련돼가지고
17: 예, 예.
18: 이제 그게 앵콜 세미나가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요.
17: 네.
18: 안타깝게도 시간을 놓쳐서 못 오셨거나
17: 예,
18: 아니면
17: 예.
18: 광고를 보셨는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보셨거나 이런
17: 그렇군요.
18: 분들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롱텀 케어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롱텀 케어로 간

0: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100만 장자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가 저희가 이제 그렇죠. 믿는 신조이자 저희가 또 그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대학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1: 그렇죠, 모르죠.
0: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1: 글쎄요, 뭐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예로부터. 네.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보면
0: 네.
1: 뭐 어떤 여건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사업을 잘해서 네.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네. 있고 미국도 있고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그런데 물론 뭐 대학이라는 기존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엔 못 가더라도 백만장자 만들 네. 수 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네. 와닿는
0: 갑자기 이제 교육 제도에 대한 이제 논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1: 전혀 아니죠.
0: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 그래도 네. 우리가 다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가르치고 네, 네. 뭐 아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네. 것들을 가르치는데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못 가르치는 딱 하나가 이 돈 공부. 재정에 관련된 것이더라.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돈나무 하나씩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들 저축에 관련된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 그렇군요.
0: 또 다른 주제는 또 이제 9월이 되니까 CD가 다 끝나기 시작해요.
1: 예.
0: 9월이 되니까 CD가 끝나는데 문선영 씨 지금 얼마 이자 받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CD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 돈을 1년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 이자를 찾아가느니 문선영 씨 얼마 이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CD와 어뉴이티에 대한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
1: 네.
0: 이제 주제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롱텀 케어 플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네.
0: 롱텀 케어 플랜을 직접 드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대비할 수 있는 대책 플랜으로 롱텀 케어 플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CD와 어니티를 비교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드리고 여러분이
1: 네.
0: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미나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좀 숨을 고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세미나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쉬고 그리고 또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2주는 좀 광고 좀 하고
1: 네.
0: 자, 3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 네네.
0: 14일 월요일이죠. 14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LA 오피스에서 롱텀
1: 예.
0: 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세미나가 월요일 14일 월요일 7시 저녁에 있습니다.
1: LA 오피스에서
0: 네. 네. 그리고 목요일 17일 목요일에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우리
1: 예.
0: 그 부모의 재정 간의 교육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유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가
1: 네.
0: 샌디에고에서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주 다음 주인 21일 월요일에는
1: 네네.
0: CD와 어니티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 역시 마찬가지로 7시에
1: 네.
0: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24일에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CD와 어니티에 대한 세미나 10시 30분에 있고요.
1: 네.
0: 26일 토요일에는 롱텀 케어 문제에 대해서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있고
1: 네.
0: 9월 30일 수요일에 8시에 줌으로 나 다 못 놓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
0: 줌으로
1: 예.
0: 우리 그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부모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6개 세미나인데 날짜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프실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아마 2주 쉬고 나서는 강행군이신데
0: 그래서
1: 네.
0: 날짜는 여러분들 지금 못 적으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1: 네네.
0: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1: 네.
0: 이호 세미나 일정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1: 네네.
0: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1: 네, 그렇군요.
0: 네.
1: 자, 일단 전화번호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0: 네.
1: 6168279599 6168279599로 일단 전화하시면 스케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일정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이슈로 세미나를 6번에 걸쳐 나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14일과 26일, 14일은 LA 오피스, 26일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그 세미나는 17일과 30일 날 하는데 17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0: 30일은 어디 계시든 줌으로 받아보실 네. 수가 있고 자 CD에 대해서 어느이트와 비교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24일과 26일에 하는데 24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또 26일도 똑같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오전에 10시 반 11시에 하시니까 일단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을 하셔서 예약 또는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9월도 정말 숨가쁘게 지내갈 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저 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사실 저희 손님들은 벌써 이미 플랜을 하시고도 다시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더 많이 배우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0: 네네네.
1: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선영 씨 내가 한 거 저거 맞지? 네. 저렇게 좋은 거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0: 그렇죠.
1: 내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0: 예, 예.
1: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뿌듯하고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0: 근데 사실 저는 또 한편 생각에
1: 네.
0: 그만큼 사실 이렇게 2주에 걸쳐 6번 세미나가 있잖아요.
1: 네.
0: 아까 조금 쉬신다 그러는데 쉬시는 게 아니고 이거 준비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사를 많이 이제 네. 다니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행사하는데도 한 두 달씩 걸리는데 사실 그렇지 사실 행사는 그냥 사람 불러다가 하면 되는데 이 세미나는 주제 만들어야지 거기에 토픽 만들어야지 일일이 다 사람들이 이해하실수록 설명해야지 이걸 보니까 제가 매달 이렇게 대여섯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엄살을 좀 피우자면
0: 네.
1: 제가 40대에는 하루에 세미나 3번도 했었거든요.
0: 하루에?
1: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이제 이른 저녁에 그래도 할 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하루에 세미나 3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3번은 너무 힘들고
0: 예, 예.
1: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열기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이런 정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본인이 저에게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 플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플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져오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플랜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방향을 전환시켜드리는 플랜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현장에서 손님들 만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0: 그런데 그렇죠.
1: 결국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면 세미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또 한편으로는 일단 세미나를 듣고 자기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1: 네.
0: 좀 더 뭐랄까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도 좀 절약되고
1: 네.
0: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1: 네.
0: 이런 생각도
1: 맞습니다.
0: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전화로 이제 세미나 내용을 다 설명해 달라고.
0: 그거는 좀 전화는 좀
1: 그러니까
0: 힘들어요.
1: 그러니까 전화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세미나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막 전화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는데 그 한 시간짜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세미나를 전화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0: 그렇죠.
1: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세미나 참석을 정 못하시면 한 시간 정도 저희랑 같이 앞서 상담을 하셔도 상담료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더 듣고 자세히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1대1 상담 겁내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16-827-9599입니다. 616-827-9599로 주저 말지고 전화하시고 혹은 바쁘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마 꼭 리턴콜 해서
1: 그럼요.
0: 일일이 돌려드릴
1: 네.
0: 겁니다.
1: 네.
0: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의사선생님이 계신데
1: 네.
0: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한테 한 두세 가지로 용돈을 나눠줬대요.
1: 오.
0: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돈 주는 거 있고
1: 네네.
0: 약간의 주식을 조금 사준대요. 뭐 이게 뭐 5주, 10주
1: 네.
0: 때마다 예를 들어서 네네.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 선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20살 때 되면 그래도 몇백쯤 되니까 그런 그 뭐 주식이 많이 올려서가 아니고
1: 네.
0: 뭔가는 남겨두고 쌓아두어야 재산의 증식이 기본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듣고 아, 참 어려운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마침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라는
1: 다 만들 수 있습니다.
0: 그런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네. 뭐 내용의 스텝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하고요.
1: 그러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리코스토어를 하시는데 아. 교대를 하시고 그 장을 보시는 시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점심 드시고 장 보시는 시간이라서 운전할 때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서 아, 연락이 예, 오셨던 예, 저 손님이 예. 되시는데 네.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분한테 제가 놀랐던 게 네. 감동받았던 게 미국 생활을 하신 지가 이제 40년, 50년이 되신 거예요. 이미. 예. 근데 그분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생일이면 뭔가를 해줬고 15살이 됐을 때도 뭔가 어카운트 하나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18살이 됐을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도 네네. 생명보험으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선물해줬고 아.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도 뭔가라도 선물해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이미 엄청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인데 예, 예. 그 아들과 따님도 너무나 잘 성장하셔서 부모님이 네.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들의 일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런데도 이 부모님은 지금도 예, 예, 예. 내가 그것을 넣어줬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언젠가 한번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100불, 200불 넣어주는 것이 정말 시드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예, 들으시고 예, 예. 실천 하신 분인데 네. 지금 그 결과가 자녀분들 40대예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 머니보다 당연히 큰 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언제 네. 시작하느냐. 네. 정말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큰 돈나무 하나를 만들어주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우리 손주들 자녀한테는 별로 안 주고 싶어 하지만 손주들한테는 주고 그렇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플랜들도 많이 관심 있으시니까요. 세미나 꼭 연락 주시고요. 네. 616-827-9599번으로 꼭 연락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9월에 세미나가 총 6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각각 두 번씩 있습니다. 자,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세미나가 14일과 26일 LA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또 17일과 30일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샌디에고 오피스와 줌으로 세미나가 있고 자 아직도 CD에 4%에 묶여 계시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21일과 24일에 라팔마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을 예정이니 616-827-9599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9월이 되니까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0: 네네.
1: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특히나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제 손님 중에서도 이번에 큰 수술 받으신 분이 8월에 두 분이나 계세요.
0: 아, 예.
1: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 정말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여름이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나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9월에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시면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0: 네.
1: 돈 건강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9월 세미나가 또 아우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아주 평소에 유튜브고 신문이고 라디오도 아주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이 뛰어나서 참 보기 좋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은행에 묶어놓은 돈이 150만 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은행만 놓았는데 문선영 씨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뉴이티를 좀 들어놓을까 싶은데 문제가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이미 75세인데 이자가 좋은 10년짜리 어뉴이티로 묶으면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1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라디오에서도 문선영 씨가 77세 손님을 상담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걱정이 됩니다. 150만 불을 다 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두 애들이 받을 돈인데 앞으로 10년은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1: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뉴이티가 은행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세계지요. 은행 이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 CD보다도 이자가 좋지요. 보통 10년을 묶으시면 매년 7에서 8% 이자 정도를 받으시는데 물론 12%를 보장한다는 광고도 많지만 아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어뉴이티가 이 주식의 이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평균 7에서 8% 자란다. 이제 그것이 못 자라도 이 정도 정도 혹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평균 이자 7, 8%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는 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복리로 자라니까 참 좋은데 선생님 연세가 75세인데 앞으로 이 10년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하고 걱정이 되시는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이 150만 불도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실지 알 수가 없는 돈이죠. 어차피 은행에 있는 그 돈도 혹시 2년 후에 사망 하시면 뭐 10년 후, 뭐 15년 후에 사망하시면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될 돈이 됩니다. 10년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죠. 1년 후 사망하시건 5년 후 사망하시건 그 돈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물론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겠죠. 결국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은행에 넣어놨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뉴이티에 넣어놨다고 혹시 일찍 사망하실까 걱정할 일도 아니죠. 다만 은행에 이자 없이 5년 있다가 물려주실지 어뉴이티 10년 넣었다가 5년 후 사망하시면 더 많이 불어난 돈을 물려주실지 이것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많은 이자를 받는 돈을 물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뭐 2년이나 3년짜리 어뉴이티 짧은 것이 낫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일단 2년, 3년짜리 어뉴이티는 꼭 그 기간이 지나면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찾아서 다시 또 2년이나 3년짜리로 또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자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론은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냥 짧은 것으로 묶어놓아서 적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오랜 기간을 묶어놓아서 사망하고서 많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선생님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아시겠죠? 언제 사망해도 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법. 그래서 저는 이 10년짜리로 어뉴이티를 계약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산을 불려줄 어뉴이티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가장 잘합니다.
3: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하라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시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4: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5: 에그머니.
4: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5: 맞습니다.
4: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5: 대단하신 재치십니다.
4: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5: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6: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네.
5: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6: 네.
5: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6: 네.
5: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6: 네.
5: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6: 네.
5: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6: 네.
5: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6: 조금씩?
5: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6: 네.
5: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6: 네.
5: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6: 네.
5: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6: 아.
5: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6: 네.
5: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6: 네네.
5: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6: 네.
5: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6: 네.
5: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6: 네.
5: 어머님, 아버님이
6: 네.
5: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6: 네네.
5: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6: 네.
5: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6: 네.
5: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6: 네.
5: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려는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6: 당연하죠. 당근.
5: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6: 그럼요.
5: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6: 네.
5: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6: 네.
5: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6: 네.
5: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 라고 얘기하고
6: 네.
5: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6: 그런 엄마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5: 맞아요.
6: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5: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6: 네.
5: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6: 이제, 네.
5: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6: 네.
5: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6: 네, 네.
5: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6: 네.
5: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네.
5: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6: 가능하죠.
5: 당연히 가능하죠.
6: 그럼요.
5: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6: 네.
5: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6: 네.
5: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6: 네.
5: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6: 네.
5: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6: 네.
5: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6: 네.
5: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6: 그럼요.
5: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6: 네.
5: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6: 네.
5: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6: 네.
5: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6: 네.
5: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6: 네.
5: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6: 네.
5: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6: 네.
5: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6: 네.
5: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 네.
5: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6: 네.
5: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6: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네.
5: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6: 네,
5: 나 싫다
6: 네.
5: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6: 네.
5: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6: 네.
5: 그래서 방법이 있다.
6: 네.
5: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6: 네.
5: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6: 네.
5: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6: 네.
5: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6: 네.
5: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6: 네.
5: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6: 네.
5: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6: 네.
5: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6: 네.
5: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6: 네.
5: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6: 네.
5: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6: 네.
5: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6: 네.
5: 동시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6: 네.
5: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6: 네.
5: 실제로
6: 네.
5: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6: 네.
5: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6: 네.
5: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6: 네.
5: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6: 네.
5: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6: 네.
5: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6: 네.
5: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6: 네.
5: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7: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6: 네.
7: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네.
7: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6: 네.
7: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6: 네.
7: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6: 아, 네.
7: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6: 네.
7: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6: 네.
7: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6: 네.
7: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6: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얼매?
7: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6: 네.
7: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6: 네. 나
7: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6: 네.
7: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6: 얼마입니까?
7: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6: 시장에.
7: 평균 남가주가.
6: 예.
7: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6: 네.
7: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6: 네.
7: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6: 네.
7: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6: 네.
7: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6: 네.
7: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6: 네.
7: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6: 네.
7: 무조건 전화 주시고
6: 네.
7: 상담 한번 해보시면
6: 네.
7: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6: 아,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7: 네.
6: 어느이티 그리고
7: 네.
6: 롱텀 케어까지.
7: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6: 네.
7: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6: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7: 네.
6: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7: 네.
6: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7: 네,
6: 참고하시기
7: 맞습니다.
6: 바라겠고요.
7: 네.
6: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7: 네, 맞아요.
6: 네.
7: 8월에 저희가
6: 네.
7: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6: 네.
7: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6: 네.
7: 무엇보다도 정보가
6: 네.
7: 필요하다. 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6: 네.
7: 중에.
6: 네.
7: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6: 네.
7: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6: 네.
7: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6: 네.
7: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6: 네.
7: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6: 네.
7: 롱텀 케어
6: 네.
7: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6: 네.
7: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6: 네.
7: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6: 네.
7: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6: 네.
7: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6: 네.
7: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6: 네.
7: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 네, 616-827-9599 616-827-9599 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7: 네.
6: 아,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맞아요.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7: 맞아요.
6: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7: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6: 네.
7: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6: 네.
7: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네. 해놓으면 내 네.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6: 네.
7: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6: 아,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7: 네.
6: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7: 네.
6: 되겠습니다.
7: 네.
6: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7: 아, 그럼요.
6: 네.
7: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6: 네.
7: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6: 네.
7: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6: 네.
7: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6: 네.
7: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6: 네.
7: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6: 아, 그럼요.
7: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6: 네.
7: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 놓으시면
6: 네.
7: 너무 좋죠.
6: 그렇죠.
7: 네.
6: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7: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6: 그거 진짜 마음에
7: 네.
6: 드는데요.
7: 네.
6: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7: 네.
6: 그랬더니
7: 아,
6: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7: 와우.
6: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7: 와우.
6: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7: 와.
6: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7: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6: 네.
7: 심으셨네요.
6: 네. 와우. 야, 진짜.
7: 네.
6: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7: 네.
6: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7: 네.
6: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에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뉘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뉘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뉘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뉘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뉘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뉘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7: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노동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FBI와 연방검찰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싼 수사를 대폭 확대하면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 소장과 노벨상 수상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전 현직 당국자들의 증언과 자체 입수 문서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사당국은 파우치 전 소장을 포함해 최소 8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전화기록과 이메일, 그리고 연구비 지원 및 금전 지급 기록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이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구소 기원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FBI 수사는 우한 연구소 유출 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공화당 측은 미 국립보건원 자금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에 흘러들어갔고 파우치 전 소장이 이를 의회에서 부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파우치 전 소장은 사실대로 증언했다며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수사는 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버츠에게까지 이어졌는데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우한 연구 관련 미국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취소하자 이를 규탄하는 서한을 조직한 인물입니다. 파우치 전 소장의 전직 고문 데이비드 모렌스는 정부 이메일을 개인 계정으로 돌려 연방 기록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메릴랜드 연방검찰은 파우치 전 소장이 개인 계정으로 특정 연구자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연구비 지원 개인 및 대가 수수 여부와 관련한 자료도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 교착 상태를 분석한 해설 기사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이란은 6개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를 차단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를 협상카드로 삼아 미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전략이 오판이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봉쇄 초기엔 원유 수송이 거의 마비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회로가 생겨났고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해양정보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약 500만 배럴의 원유가 해협을 빠져나갔고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같은 우회 항구를 통해서도 하루 250만 배럴이 출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쟁 전 수출량의 약 40% 수준입니다. 반면 이란은 미 해군의 해상 봉쇄로 7월 이후 해운을 통한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국 경제가 크게 악화했습니다. 한걸프 국가 고위 당국자는 시계가 이란 측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약화하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이란이 협상 대신 군사적 수단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존스홉킨스 대 발리 나스르 교수는 이란이 덜 양보하기 위해 훨씬 더 큰 규모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